0: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는 그런 똑같은 그런 발음이 반복되는 그런 말들이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상당히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인다라는 해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같은 음절이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이런 현상은 음절 하나가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표음 문자를 사용하는 한자 문해권에서 사용하는 한자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어에는 동음 이의어 같은 게 되게 많죠. 글자가 하나가 한 단어이기 때문에 발음 하나가 비슷하게 뭐 들리는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글자로 쓰면 다 글자가 표음 문자라서 다 다르니까 구분하기가 쉬우니까 좀 비슷한 발음이 들리더라도 그거를 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비슷한 발음이 많이 반복되는 이런 게 중국어 단어는 꽤 많은 편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중국어 처음 배우면 항상 배우는 게 뭐 마마마마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이런 거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많은 편인데 글자로 썼을 때는 중국어는 어차피 이게 뜻글자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천천천처럼 천개라는 뜻의 천자 네. 하늘 천자 내 천자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봐도 그렇게 헷갈릴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한글처럼 소리 근자로 썼을 때는 똑같은 게 세 번 반복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재밌죠.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재밌는 모양이 나타나는 사례가 천천천 말고도 생각해보면 우리말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곡식 중에 뭐 보리도 있고 쌀도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수수도 있잖아요.
1: 수수.
0: 그래서 보리하고 쌀하고 수수를 이렇게 쌓아놓고 개수를 세했어요.
1: 네.
0: 보리의 개수는 보리수, 쌀의 개수는 쌀수, 수수의 개수는 수수수라고 부르겠죠.
1: 네.
0: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데 저 사람은 성실도가 높은 사람이다. 저 사람 되게 용감하니까 용감도가 높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1: 예.
0: 어떤 사람 되게 도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도가 높겠다고 하겠어요? 도도도가 높겠다라고 하겠죠.
2: 아니, 방금
3: 막으려는
2: 이거 진짜 빛나는 거예요?
0: 아니, 그런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요. 아.
1: 도도도가.
0: 우리가 축구 클럽에서 축구를 하는데 예. 자기 공을 각자 가져왔어.
1: 예.
0: 그 공은 이제 개인 공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1: 예, 예.
0: 서로 이렇게 돌려 쓰는 공은 아무래도 공공공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게 이런 우리나라 문자, 그러니까 한글에서만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현상이에요.
1: 네.
0: 예를 들어 그래서 스웨덴어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스웨덴어에서 자식을 barn이라고 합니다. barn이라고 합니다.
1: barn.
0: 예, 네. 그러면 손자를 뭐라고 하냐면 자식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barn이라고 합니다.
1: barn.
3: 지인이야. barn 지킨이야.
0: 증손자를 뭐라고 하냐면 barn이라고 해요.
3: 고조손자는
0: barn이라고 하죠. 이제 실제 스웨덴어에서는 문법이 조금 있으니까 중간에 s나 a 같은 게 들어가지고 barn 뭐 이렇게 좀 말이 약간 다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는 말이 나타나는. 사례는 꽤 많이 있거든요.
1: 잡지사 첨예하다 보니까 이제 스웨덴어에 정통하게
0: 되죠. 제가 스웨덴 계속 매일 찾아봤어요. 오늘의 스웨덴 소식 이런 거 매일 찾아보거든요.
1: 오늘의 스웨덴 소식.
0: 네. 그래서 이런 게 네.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현상은 딴 나라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1: 네.
0: 이런 데는 알파벳을 써가지고 음절 단위 문자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B,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B-A-R-N, B-A-R-N 이렇게 식으로 쓰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문자가 반복되는 그 한글만의 재미난 느낌은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말이 계속 나타나는 게 한글의 특성이다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음절 하나가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음절이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한자를 사용하면서도 글자는 소리 글자를 사용하는 곳에서만 이런 재미난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1: 네, 그렇죠. 예.
0: 그러면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소리 글자를 쓰는 나라들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자를 지금도 계속 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일본에는 비슷한 발음이 반복되더라도 한자를 그대로 계속 쓰기 때문에 글자가 반복되는 이런 모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1: 네.
0: 베트남이나 티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 글자를 사용하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사용하니까.
1: 네.
0: 그래서 베트남 말에서는 한자어로 가져온 단어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발음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베트남어도 마찬가지로 알파벳을 쓰기 때문에 이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가 그냥 뭐 재밌게 즐기면 재밌는 현상인데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그 어떤 정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세종대왕이 기본적으로 우리 말의 소리를 최대한 옮겨가지고 그대로 쓰기 쉽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소리 글자들을 연구를 해보고 소리 글자 형태로 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한자하고 잘 어울리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이나 티벳 글자하고는 다르게 네. 한자처럼 음절 하나가 한 글자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맞아떨어지는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1: 그걸 고려해야 되는군요.
0: 네, 그러니까 한자하고 섞어 썼을 때도 모양이 그대로 인쇄했을 때 그대로 이상하지 않은 모양으로 쫙 이렇게 조판하면 한 글자가 발음 한 음절이 되게 쫙 나오면서도 그래도 우리나라 소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뭐 발음 기관의 모습을 따라해서 모양을 만든 글자의 모양을 만든다든가 천지인 삼재의 원리를 자모에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집어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뛰어난 글자를 만들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이미 많이 쓰고 있던 한자하고 어울리는 글자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실용적인 거를 둘 다 추구한 결과로 만들어낸 글자가 음절 문자이면서 이 소리를 나타내면서 한자 문학권에 있는 사상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한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글자가 많이 나타난다.
1: 댓글에 세종대왕 치트키 쓰네라고 하신 분.
3: 그러니까요. 아시게 맞히네요.
1: 세종대왕이면 단점이.
3: 이순신 합시다 그러면.
1: 이어가 주시죠.
0: 네. 그래서 기왕에 이 길로 발을 들인 김에 제가 이런 사례가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일단 우리나라의 인명 중에 사람 이름 중에 이렇게 똑같은 발음이 반복되는 걸로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5천원짜리의 주인공인 율곡 이이 선생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고려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인 죽죽이라는, 아니, 유유라는 사람, 그리고 신라시대에 활동했던 죽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 그런 분이 계세요.
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적이 좀, 그 말고도 예외가 한 선생 뭐 이런 분 몇 분 더 계신데, 제일 많이 알려진 좀 제가 보기에는 이름 반복되는, 발음이 반복되는 3대 거물로 하자면, 고구려의 유유, 신라의 죽죽, 그리고 조선의 이, 이렇게 3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4: 중국의 조조.
0: 그 얘기 할 거예요.
1: 조조.
0: 그 얘기 할 거예요.
3: 하신다,
0: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이분도 잘하면서 이가 빠질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가 빠져서 불러다니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구 이라고 하겠어요? 이라고 하겠죠? 이라고 하겠죠?
1: 이가 빠요.
0: 근데 이가 이분이 두 개가 빠진 거야. 예. 그래서 하나는 이쪽에 떨어지고 하나는 저쪽에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저 이가 있고 이가 있겠죠?
3: 이거 경상도에서는 다 구분이 돼요.
0: 그렇죠.
3: 이승 이거.
1: 가가가가가 같은 거죠.
0: 그렇죠. 예. 유유하고 네네. 죽죽하고 이가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데.
1: 아, 예. 예.
0: 이 세 사람
1: 이제 만났어요.
0: 세 사람 이제 충청도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3: 만당보네.
0: 해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예. 그래서 이제 죽죽이 유유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유유를 되게 만나고 싶어했어. 근데 유유가 안 오고 다른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자꾸 찾아올 때마다 죽죽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충청도니까.
3: 유유유?
0: 유유유? 유유유? 아, 근데 유유는 안 오고 죽죽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네. 죽죽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 예.
0: 유유유? 죽죽이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거. 네? 아까 조조 말씀해 주셨죠. 조조 말씀해 주셨죠. 조조가 곡식 중에서 어떤 곡식을 좋아하면 재밌을까요?
3: 조!
0: 조를 좋아하면 조조가 갖고 있는 조는 조조조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조조의 뭐 예를 들어서 유비가 조조한테 너 배고파하고 조 좀 달라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조조조조조조 이렇게 얘기하겠죠. 조조라는 영화가 중국 홍콩에서 제작된 적이 있었죠, 그죠?
3: 조조하는 얘기하려고 또.
0: 근데 극장에서 표를 파는 분이 내 친구야.
1: 예.
0: 그러면 친구한테 찾아, 너 영화 보러 왔구나. 무슨 영화 줄까? 그러면 조조조 이렇게 하겠죠.
1: 네.
0: 그럼 야, 조조표가 조조가 있고 그냥 있는데 뭘로 볼래? 라고 하면 조조 할인되는 표를 사고 싶을 때는 조조조조조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친구의 이름이 조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예, 예.
0: 그러면 애칭으로 조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그러면 조조조조조라고 하겠죠? 인명에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3: 새 온다.
0: 인명에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게 우리나라 말에서 남자 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름 끝에 군이라는 말을 붙여서 많이 부르죠.
1: 그렇죠. 예, 예.
0: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양이라는 말을 붙여서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성이 양신 어떤
1: 우리 양세 어린이처럼
0: 양세 어린이 양양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1: 그렇죠. 예.
0: 근데 동명인이 너무 많잖아요. 양씨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천안 양양이 있는데, 네. 강원도 양양에서도 양양이 하고 오셨네. 그러면 그분한테는, 양양, 양양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1: 예.
0: 네, 양양이라고 부르겠죠.
1: 예전에 그런데, 중국 쇼트트랙 선수 중에 양양의 양양.
0: 그렇죠. 있었어요. 그분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예, 예, 예. 강원도 양양에 사시는 분이, 예. 나도 이름을 양양으로 개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분은, 예. 이제 존칭으로 우리가 부를 때는, 네, 양양양, 일로 오십시오. 라고 할 텐데, 예. 그럼 중국에는 양양 헷갈릴 수 있잖아. 나 불렀나? 아, 당신 말고요. 양양양양양 일로 오십시오. 라고 하겠죠.
1: 아, 양양이산 양양양.
0: 아, 그러면 중국에 아, 예. 그분이 듣고 나서, 예. 아, 나이가 아니고 저 사람이야. 하면서, 아, 양양양양양양. 하겠죠. 뭐 이런 것들.
3: 둘이 양을
0: 이런
3: 것들.
1: 아, 양양양양양양.
3: 이런 분위기구나. 아니,
0: 제가 약간 좀
3: 괜히 준비했네.
0: 제가 약간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어요. 극단적인 사례를.
1: 네.
0: 우리가 이제 가족에 관련된 일들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따질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뭐 부자 관계를 따지는 부가 있을 수가 있고, 부서 중에.
1: 네. 네.
0: 그리고 뭐 어머니 아들 관계를 따지는 모자 관계를 따지는 부서가 있을 수가 있고, 부부 관계를 따지는 부서를 뭐라고 부를까요? 부부부라고 부르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런데 부부부의 부장님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1: 부부부장
0: 부장님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1: 아하.
0: 그런데 네. 제주도에는 부씨가 있잖아요.
1: 네, 있죠.
0: 그럼 그분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2: 부부장.
0: 부부부부부장님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1: 네.
0: 북한에는 부장 바로 밑에 사람을 차장이라고 안 부르고 부부장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1: 아하, 예.
0: 그러면 이 부서가 북한에 있다. 그런데 제주도 부시인 분이 가셔가지고 부부를 담당하는 부서에 부부장님이 되셨다라고 하면 부부부부부부장님이라고 부르겠죠.
3: 숙청되겠죠, 먼저.
0: 자, 그리고 기막힌 거. 정말 극단적인 사례. 우리 요즘에 어린이들이 많이 보시는 캐릭터 중에 주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주주.
1: 시크릿 주주.
0: 주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죠?
1: 네.
0: 근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에서 상장을 하면서 화끈하게 회사 이름도 주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 앞에 주자를 붙이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 회사 이름은 주주주가 되겠죠.
1: 네.
0: 주주주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3: 주주주주라고
0: 부를까요?
1: 그렇죠.
0: 그렇죠. 뭐 이런 사례를. 그리고 주주주의 그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하는데 네. 다 같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하면서 기념을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1: 주주주주주주총회.
0: 거기서 술을 다 같이 다 먹은 거야. 주주들끼리 모여서. 그럼 그 술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1: 주주주주주주라고
0: 부르겠어요.
1: 아니, 15년 전에 유상무상무상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예.
0: 그런 사례는 지명 중에도 사실은 두 글자까지 넓히면 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1: 예,
0: 대구에서
1: 예.
0: 대구 요리를 제일 잘하는 집은 대구집이라고 하겠죠.
1: 그렇죠.
0: 진주에서 생산되는 아름다운 진주를 진주진주라고 부를 겁니다.
1: 네, 네.
0: 부산의 사상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사상사상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1: 90초 남았습니다.
0: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피어올린 봉화를 봉화봉화라고 할 겁니다.
3: 부산의 감전동에서는 그러면 지금은?
0: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소재로 굉장히 큰 그런 전라면을 준비를 하면 대전이라고 하겠죠?
1: 그렇죠.
0: 경기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를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를 가지고 서로 경기를 하면 경기라고 하겠죠.
3: 경기들이겠죠.
0: 신사동에 있는 신사를 신사라고 부르겠죠.
1: 예.
0: 신사동에 있는 신사가 신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신을 좀 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신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보고 싶습니다.
1: 예.
0: 천천천에 이제 근처에 나무마다 천을 좀 묶어 놓는 거예요.
1: 네네.
0: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디 얼로우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그 천을 천천천천이라고 하겠죠. 그 천을 하나하나 묶어서 천 개를 묶게 되면 천천천천 천이라고 하게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20초 남기고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어요.
3: 박수 한번 괜히 받쳤다.
1: 초반에는 댓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0: 아, 왜요?
1: 이거는 우승 각이다. 근데 이제 부부부부부장 때부터 적당히 좀 해라 이런 댓글이 좀 보이긴 보였는데
0: 진짜 용인분들의 용인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3: 그만 좀 해주세요.
1: 퀴즈 맞춤형 강연이었다라고 하신 분 계시고 예. 자, 천의 특집 천초특강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겠습니다. 편승엽의 찬찬찬을 들을 것 같지만 예, 대신에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골라왔습니다.

네, 늘 분량을 꽉꽉 채워주는 곽씨 아저씨, 곽곽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곽씨 작가의 천천천 특강,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 필진과 구독자들 사이에 가장 큰 논란을 가져온 예, 화제의 강연이었는데요. 저희 라이브 방송 풀영상을 이강민의 잡지사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과연 이 강연이 엄격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점수와 심사평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2시간 반짜리 영상, 시간 되실 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성시경의 미소 천사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against the muscle loving you. Jeez, I think I have a crush on you.

0: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AI 반도체가 어쩌고 메모리 반도체가 어쩌고 이거 나만 없는 거 아니야. 다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또 앉아서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불안은 참 성실한 감정입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옵니다. 심지어 퇴근도 잘 안 합니다.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 왜 이렇게 강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래? 라고 묻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시 구범준 PD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냈거든요. 제목이 마음을 읽는 감각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닙니다. 다만 지난 15년 동안 세바시를 만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들,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세바시 무대에 올라와 자기 삶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장면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시청자들을 위로하려고 이 강연 컨텐츠를 만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강연들이 저를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쓴 책이지만 사실은 세바시 강연자들에게 배운 마음의 수업 노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 적힌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불안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불안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불안을 읽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불안하신가요?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만 불안한 게 아닌데요? 그냥 계속 불안한데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불안한데요? 예, 맞습니다. 불안은 참 성실한 감정입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옵니다. 심지어 퇴근도 잘 안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발표 전날, 면접 전날,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또는 누군가에게 어려운 말을 해야 하는 날, 불안은 슬그머니 옆에 와서 묻습니다. 괜찮겠어? 망하면 어떡할래? 너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어. 진짜 준비된 거 맞아?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몸도 반응합니다. 가슴도 답답해지고 손에 땀도 나고 배도 아프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바시를 15년 동안 만들었지만 아직도 중요한 녹화나 강연 행사를 앞두고 불안합니다. 관객은 많이 올까? 강연자는 준비가 잘 됐을까? 촬영은 문제없이 진행될까? 강연에는 잘 됐는데 혹시 영상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건 아닐까? 이걸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런데 불안은 큰일을 앞두고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도 불쑥불쑥 옵니다. 요즘 주식시장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AI 반도체가 어쩌고 메모리 반도체가 어쩌고 앞으로 더 가느니 이미 많이 올랐다느니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거 나만 없는 거 아니야? 또 나만 기회를 놓친 거 아니야? 다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또 앉아서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참 묘한 불안입니다. 회사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괜히 조급해집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원래 투자에 아주 대단한 철학이 있거나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뉴스를 보면서 또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뒤늦게 이미 꽤 오른 가격에 몇 주를 샀습니다. 불안은 참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 아는데 마음은 또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정말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경험이 쌓여도 마음을 읽는 책을 써도 불안은 반드시 옵니다. 세바시 초기였죠. 한 14년 전일까요? 세바시 무대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긴장이완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강연자가 세바시 무대에 섰습니다. 주제가 뭐였을까요?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법, 긴장을 이완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긴장을 다루는 전문가인 셈인데요, 그분은. 그런데 막상 세바시 무대에 오르자 그분이 너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점점 빨라지고 얼굴에는 땀이 맺히고 목소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원래 세바시 강연은 15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40분 넘게 말씀하셨습니다. 긴장을 이완하는 전문가가 세바시 무대에서 가장 긴장한 사람이 된 겁니다.
상황은 사실 좀 웃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 불안과 긴장은 지식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가여도 중요한 순간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저는 그날 이후로 불안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불안을 없애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은 방해꾼이고 실수를 부르는 악당이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불안 정말 나를 망치러 오는 감정일까? 혹시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오는 감정은 아닐까? 불안은 대체로 중요한 일 앞에서 찾아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발표라서 불안하고요. 잘하고 싶은 일이라서 불안하고요. 놓치고 싶지 않은 관계라서 불안합니다.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걱정하고요. 또 책임지고 싶은 일이라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식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돈을 잃고 싶지 않아서 불안하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불안하고 내 미래가 뒤처질까 봐 불안합니다. 그 불안의 밑에는 결국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은 내가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심한 마음에는 불안도 잘 머물지 않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건 그 시험이 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 때문에 불안한 건 그 아이를 아주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좋은 리더가 팀을 걱정하는 건 그 팀을 책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약함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애정의 증거이고 책임감의 증거이고 내 마음이 아직 깨어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관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을 없애려고만 하면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 왜 이렇게 강하지 못하지? 나 왜 이렇게 대범하지 못하지? 그런데 불안을 읽기 시작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야,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이 불안은 나에게 뭘 알려주고 있지? 내가 지키고 싶은 거는 뭐지? 예,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불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안을 적으로 보면 우리는 도망치게 됩니다. 불안을 신호로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바시 인생질문에서 배우 진서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불안에 대해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요. 불안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부끄러울 때 불안이 커진다는 거죠. 불안은 가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정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안이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이 몰려드는 불안도 있고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불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불안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준비해보자. 조금 더 확인해보자. 대충 넘기고 싶지 않잖아. 이럴 때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게 만드는 신호등입니다. 빨간불이면 멈춰야 하고 노란불이면 조심해서 가야 하고 초록불이면 가면 됩니다. 불안도 그렇습니다. 하지마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잠깐 멈춰봐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준비가 더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래 이제 가도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읽지 않고 그저 시끄럽다고 꺼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일대 정신과 나종호 교수님도 우리 세바시 인생질문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의대생으로 지내던 시절 그분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리면 오히려 마음이 놓였대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파야만 쉬어도 죄책감이 덜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야 쉽니다. 번아웃이 와야 멈춥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야 그제야 생각합니다. 아, 내가 무리했구나. 그런데 사실 불안은 그 전에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멈춰야 돼. 너무 오래 버티고 있어. 이렇게요. 불안은 어쩌면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가장 이른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 경고음을 무시하면 나중에는 몸이 되지 말합니다. 두통으로, 불면으로, 소화불량으로, 이유 없는 떨림으로. 마음이 말할 때 듣지 않으면 몸이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불안을 느끼면 예전처럼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묻습니다. 너 왜 왔니? 이상하죠? 불안에게 말을 겁니다. 물론 진짜로 소리 내서 말하면 옆 사람이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묻는 겁니다. 너 왜 왔니? 내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니? 지금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뭘 준비하면 나아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냥 막연히 불안해가 아니라 내일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무시될까 봐 불안하구나. 이번 프로젝트 결과가 팀원들에게 영향을 줄까 불안하구나.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하구나.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까 봐 불안하구나. 이렇게 말로 바꾸는 순간 불안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름 없는 괴물일 때는 무섭지만 이름을 붙이면 상대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불안한 당신,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은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지만 동시에 아직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느낄 때 바로 나를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래? 라고 묻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불안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종이에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그리고 그 밑에 왜냐하면. 딱 세 줄만 써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하다. 왜냐하면 내일 회의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까 두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쓰면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써보세요. 그만큼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이 한 줄이 중요합니다. 불안을 없애지는 못해도 불안을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마음을 읽는 감각을 쓰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너무 늦게 보거든요. 이미 무너진 뒤에야 보고, 이미 관계가 틀어진 뒤에야 보고, 이미 몸이 아픈 뒤에야 봅니다. 그 전에 마음은 계속 신호를 보내거든요. 불안으로, 서운함으로, 분노로, 피로함으로, 외로움으로. 마음을 읽는다는 건 그 신호를 조금 일찍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신호가 불안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읽어보십시오. 그 불안 속에는 당신이 지키고 싶은 삶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일, 관계, 돈, 건강, 가족, 미래. 한 단어만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일 때문에 불안해요. 돈 때문에 불안합니다. 아이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렇게 짧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 누군가의 댓글을 보면서 야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안심하는 것도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좋은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요, 저도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시리즈의 첫 편을 녹화하면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이 내 이야기에 여러분이 공감해 주실까? 괜히 책 홍보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구피디가 갑자기 마음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하진 않을까? 솔직히 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니 그 불안도 조금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잘 닿았으면 좋겠구나. 그 마음 때문에 불안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불안도 나쁜 감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비교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비교라는 렌즈를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바시 구범준 PD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읽고 이해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스에지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0: 준석의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밤사이에 뉴욕시와 그리고 마주한 뉴저지, 버겐 카운티, 더 깊은 뉴저지 한가운데를 휩쓸고 지나간 트위스터, 작은 토네이도, 그 경고들을 기억합니다. 비가 쏟아져서 오늘 아침에 길이 여전히 막힌 곳들도 보고되고 있는데 피해 상황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파악을 하려고 하는 아직도 그런 폭풍에 미국의 북동부가 젖어 있는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여전히 일터로 향하고 있는 많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늘 다니던 차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이 그렇게 막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틀 전 월요일은 일본의 공휴일로 지내는 바다의 날이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더워진 이때에 더위를 피해서 수영도 하고 또 파도 타기도 하고 해변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날이 바다의 날인데 일본의 여자 총리 사나이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화요일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연휴 동안의 정책 문서를 다시 읽고 수천 통의 이메일이 쌓여있는 것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5시간의 잠을 잤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익숙하다고 말한 하루 3시간 혹은 전혀 잠을 못 자고 일어난 그것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7월 22일 얼마만큼 잠을 자고 일어났는지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밤 사이에 깊이 잠이 들었다면 아니고 뭐 그냥 벽돌 건물에 아파트에 사는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비와 폭풍과 어느 지역에선 경고로 이렇게 일찌감치 대피를 했을까?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라는 일기예보를 알리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어젯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맨하탄 날씨는 대체로 맑은 편이고 쾌적한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갈 것 같지만 아침을 시작할 때는 화씨로 76도 정도, 섭씨로 하면 24도, 구름이 약간 낀 상태로 하늘도 밤사이에 너무 퍼붓나 해서 조금 우리들의 기분을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씨로 85도, 그러니까 거의 섭씨 30도에 올라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덥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덥지 않지는 않다 이런 말을 하긴 한데 오늘 비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내일 목요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이번 주 썬데이까지는 뭐 대체로 맑고 썬데이 구름이 조금 늘어서 비가 올 찬스가 올라가면서 월요일에는 다시 한번 비와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비 오는 날이 되겠다. 지금으로 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은 밖에서 보내기에 괜찮은 날씨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날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상당히 변화무쌍한 7월의 마지막 열흘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뭐 밖에서 천둥이 치던 토네이도가 지나가던 상관없는 우리의 청소년 자녀들이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으로 온통 신경이 다 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소셜미디어를 15살이 만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 어린이들, 뭐 티네이저가 막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까지 포함해서 소셜미디어를 전면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유럽 최초로 표결을 통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Under 15, 이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 지금 뉴욕에서는 이미 시도하고 있는 하이스쿨 고등학교에서의 이 셀폰,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찍이 시도를 했는데 이게 실패했다고 하는데 프랑스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어떻게 이걸 또 이 조치에 대해서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0: 전쟁 소식을 한번 묶어서 듣겠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있는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단합이 되어온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 또 어느 정도 이게 균열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뭔가 맞지 않는다 해서 대규모 시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이 전쟁의 양상을 바꿨다. 현대전에 있어서 드론을 사용해서 돈이 진짜 한 3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이 드론을 띄워서 깊숙이 적진에 침투해서 무기를 아주 비싼 무기까지 파괴할 수 있는 이 드론의 힘을 지금 과시하고 있고 전 세계가 이 드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과 또 여러 재원을 그렇게 지금 모으기에 열심인데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군 최고 지휘관인 올렉산드로 시루스키를 전격 해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루스키 해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5년째 유지되어 오고 그러면서 그걸 전쟁 동안에 네, 국가적인 단합이 유지됐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 이번에 이 시위가 이걸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 결정.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시루스키를 지지하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드로프를 해임을 했는데 이 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는 오히려 이 해임된 페드로프를 지지하면서 대통령의 결정이 틀렸다라고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특히 젊은 세대는 이 드론이 이끌고 있는 이 새로운 전쟁의 양상 또 로봇 중심의 첨단 테크놀로지의 군사 전략을 추진해온 바로 그 중심에 페드로프가 있는데 우리 미래의 상징인 이 인물을 해임하는 건 옳지 않다. 그 반면에 시루스키는 그 옛날 소련 소비엣 밀리터리 시스템을 몸에 익힌 인물로서 개인적인 충성심을 전술에 이 테크놀로지에 의지한 그런 혁신적인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구식 올드패션드 지휘관이다라는 비판 그 중심에서 이 시위대가 특히 젊은 층이 바꿔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아주 경직된 사고방식 시대와 동떨어졌다라고 또 한쪽에서 비판을 했는데 어쨌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다시 불이 붙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주유소의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어제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가 합참의장 댄 케인과 함께 워싱턴 DC 연방의회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란 전쟁의 이 전략을 옹호하는 입장 그리고 추가 전쟁 예산을 요청을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헥세스 장관은 이란과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375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난 5월 초에 290억 달러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보다 훨씬 올라간 늘어난 그런 수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뭐 우리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란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고갈된 무기 이걸 보충을 위해서 7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네, 국방장관 어제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우리는 이 돈을 바라보면서 국민으로서 힘을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히 알아서 하겠지 이 중간 선거도 있는데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또 마가 진영의 상당 숫자는 아직까지도 이번 기회에 아주 이란을 그 힘을 못 쓰게 막아야 한다 들어가서 얼마가 들든지 이번 전쟁 끝을 봐라 이렇게 지금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런 때 중동 이 인도양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의 국가들 거기서 지금 이 배가 다니지 못하게 되니 호르무즈 해협에 다시 봉쇄 상황 그 반대쪽의 항로에 아라비아 반도에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왼쪽 편에 홍해가 있습니다. 레드 씨. 그런데 이 인도양과 이 레드 씨의 코너에 살고 있는 예멘. 예멘은 또 시아의 이쪽 되게 굉장히 많은 그 대부분이 또 시아의 이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멘에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이 후티가 여기 홍해 핵심 해상 운송로를 우리가 추가로 봉쇄하겠다. 뭐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유조선 두 척이 이 레드시 홍해에서 급히 방향을 돌려서 급선회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양쪽 해로가 다 막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공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오늘 수요일인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한 미국도 공격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전역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공습 속에서 미국이 하고 그리고 이란이 또 주변 국가의 미군 기지에 또 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갈 수도 있다 하니까 당연히 국제 유가가 한 달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고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또 기름값과 또 기름이 들어가야 하는 여러 유통 과정에 이 식료품을 비롯해서 또 영향을 받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문제는 협상에 진지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 합의를 우리가 한 것에 이란이 지금 이걸 따르지 않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전쟁 이전처럼 선박이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과가 있을 것이다. Consequences라는 경고를 미 국무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브렌트 크루드는 $9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4%가 더 올라간 거죠. 이 전쟁이 세계 에너지 경로 해협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불안함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공습이 또 75분간 이어진 2주차의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이란이 새벽에 오늘 새벽에 성명을 했습니다. 성명을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파키스탄이 중재하고 있는 이 외교의 노력이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너무 격파된 이 서로 간의 보복 행위가 파키스탄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을 이어갈 것인가. 이거 뭐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조르단, 요르단에서 미군 두 명이 어제 우리 신원이 확인된 19살, 25살의 미군의 사망 소식에 이어서 한 명이 더 목숨을 잃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광범위한 핵 합의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연료를 자체 농축할 수 있는 핵시설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뭔가 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여름철에 이 상추 레터스. 미국이 지금 이 상추 때문에 사이클로스포라 공포 기생충 감염의 걱정이 그래서 상추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뉴욕타임즈의 기자들의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알리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상추를 보기가 겁난다. 라즈베리도 마찬가지다. 또 타코 위에 슬란트로 고수 그리고 비행기를 탔을 때 기내식에 딸려 나오는 작은 이 아이스버그 샐러드도 모두 주의해야 한다라는 대상 경계의 대상이 됐는데 이렇게 집단적인 불안한 기생충 감염의 위험, 사이클로스포라 스포레시스라고 이거는 증세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 거죠. 사이클로스포라는 기생충이 사람의 이 배설되는 그런 변을 통해서 퍼져서 식품 공급망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데 실제로 뭐 2천 명 그리고 그 통증을 호소한 사람들이 만 명 정도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듣고 있지만 식품 공급망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개개인의 농가에서 뭐 배추, 상추 이런 거 재배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미국의 대형 규모의 공급업체들의 이런 기생충이 지금 들어갔다라는 그런 사실이라서 정책 수립자라든가 모든 이 업체들이 관련된 업체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시간에서만 6천 명 이상이 이미 아프다는 그런 보고가 왔고 저녁 식탁에서 그러면 무엇이 안전한가? 뭐 점심으로라도 우리가 샐러드 야채를 먹어야 하는데 뭘 먹어야 합니까? 그 야채를 끓여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 나물이라면 우린 나물이 익숙한 또 한국의 식단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멜론이라든가 오이같이 단단한 과일, 채소, 흐르는 물 아래서 솔로 문질러 씻고 껍질을 벗기면 껍질을 벗기라는 말을 또 강조를 하는데 대부분의 지금까지 기생충 감염 발병은 상추, 샐러드 믹스해서 편하게 씻지 않고 먹는 경우 상추가 또 거기 있고 라즈베리, 바질, 고수, 스노우피 뭐 이렇게 손으로 수확하고 날로 먹는 네, 우리가 K라디오에서 지금 일주일 넘게 여러분과 함께 매 프로그램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뭐 끓여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하고 냉장고에 최근에 뭐 어쩔 수 없이 월마트 이름이 나옵니다. 월마트에서 구입한 이 마켓 사이즈 봉지에 들어있는 샐러드가 있으면 바로 버려라 하고 있습니다. 라즈베리는 어떨까? 지금까지는 베리가 이번 기생충 복통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파머스 마켓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미시간주는 파머스 마켓도 그렇지만 지역에서 생산한 그런 베리라든가 이런 걸 가서 사 드시는 게 좋겠다. 네, 뭐 사라질 수가 없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허리케인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네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감지를 하고 식품 유통 경로 그리고 또 재배지에서의 안전 이런 걸 확인을 하면 줄일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날짜로 네, 추가로 발표된 지금 사이클로스포라에 걸린 네, 이 기생충으로 인해 복통을 경험한 2,500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 기생충이 일으킨 네, 복통, 설사, 최악의 발병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기온의 상승과 아주 극심한 또 기후 변화 이런 것들도 무관하지는 않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베네수엘라. 우리가 그냥 트윈 얼스퀘이크다, 쌍둥이 지진이다 해서 이 지진 소식을 들으면서 10만 명도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초기에 그렇게 정말 큰 규모다라는 거를 듣기는 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월드컵 축구 기간이기도 했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국내외 뉴스들이 덮어서 베네수엘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족을 찾기 위한 이런 구조 작업이 아니라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가족의 시신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몸부림에 대해서 외면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즐거운 소식은 절대 아니지만 이 가슴 아픈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하는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 속에서 아직 티네이저인 두 아들들이 어딘가에 묻혀있을 어머니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26일 동안 이 잔해를 파헤쳐 나간 끝에 드디어 시신들을 찾았다라는 윈더 델핀 17살 그리고 15살의 동생 데이비 델핀이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눈 뜨면 지진의 잔해 속으로 몸을 던진 그 두 형제들이 담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흔적들을 찾기 위해 콘크리트를 깨고 철근을 잘라내고 뜨거운 먼지 속에서 계속 파헤쳐 나간 노력을 우리가 이제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힘이 센 어른들이 지쳐 쓰러져 나갈 때도 이 형제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계속된 하루하루가 25번째 날로 시작되던 날 형 윈더가 마침내 희미한 그 새벽의 미명 속에서 꽃무늬의 원피스를 봤습니다. 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이 깊게 파내려 가다가 지쳐버렸던 이제는 터널이 된 그 지진 피해 잔해가 쌓여있는 그곳에서 할머니의 그 꽃무늬 드레스 한쪽이 보인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아버지와 또 삼촌을 불렀습니다. 그 근처에 어머니와 동생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 시신이 있어요 라고 터널 위를 올려다보며 소리를 쳤고 지쳐서 포기하고 있던 어른들이 달려왔습니다. 라과이라, 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두 번이나 연달아 친 이 지진의 피해, 새벽부터 밤까지 수천 명의 지진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그 이후로 해변 근처 무너진 주거지로 올라가 곡괭이와 해머를 들고 자신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을 그 이제는 시신으로라도 만나야 하는 가족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의 잊었지만 매일 똑같은 일정으로 포기할 수 없는 가족 찾기. 베네수엘라 지진의 공식 사망자는 5,278명. 정부는 최대 1만 명까지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잔해 더미를 뒤지는 손은 이제 피가 나고 먼지에 들이쉬는 공기를 폐가 느낄 시간도 없이 눈은 붉어져 있지만 멈추지 않는 이 손. 너무 지쳐서 이 잔해 위에서 잠들기도 하고 기부받은 샌드위치와 작은 종이의 커피로 또 하루를 버텨나가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데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미 생명은 떠났지만 이분들이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잃고 계속 잔해 더미를 작은 손으로 뒤져가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moles, 두더지라고 부릅니다. 가장 작은 수색자들로 좁은 틈이 있을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몸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전화, 이 휴대폰 하나, 스마트폰이든 불빛이 있는 전화기 하나로 좁은 틈을 비추면서 어른들이 갈 수 없는 곳을 파고드는 이 작은 어린이들까지. 다른 나라였다면 전문가들이 맡았을 이 구조 작업, 이제는 시신 발굴 작업에 어린아이들까지 나서고 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오랜 부패와 관리의 실패, 그리고 대통령이 잡혀온 그런 나라, 미국의 경제 제재로 기능이 마비된 지 오래돼서 시신을 찾는 이 작업은 대부분 생존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12층 건물에 사라진 집 107호를 찾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진이 일어난 날 이
살아남은 형제는 밖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중이었는데 땅에 흔들리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고 눈을 뜨자 그 앞에 자신들이 살아오던 그 건물이 사라져 있는 한겹 한겹 샌드위치처럼 포개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층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잔해를 뚫는 데 3주가 걸렸고 형제와 아버지 또 두 명의 삼촌은 살아오던 107호를 찾기 위해 세 개의 구멍을 파내려갔습니다. 곡괭이, 해머, 절단기, 톱, 심지어 부엌칼까지 동원됐습니다. 이웃들과 나눠 쓰면서 할머니를 처음에 가장 먼저 발견을 했고 25번째 날, 25일째 되는 날 기독교 자원봉사들에 도착했고 Love for your neighbor라는 이웃 사랑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함께 파내러 가는데 누군가 구멍 속에서 이 형제들의 어머니의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젖고 구겨졌지만 그 성경은 살아있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어머니가 좋아하던 구절이 보였습니다. 정오가 됐을 때 할머니의 시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생의 시신.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24시간이 지나서야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부엌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 지진의 잔해 속에서 어머니를 감싸줄 시신을 운반해 갈 가방을 펼쳤고 어머니를 두 형제는 차례로 깊이 마지막으로 안았습니다. 생명의 온기는 없어도 영혼으로 이어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 위치한 네 김수보석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 그리고 김수보석 세일 상품 더 새로워진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kradio.us kradio.us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은 리서치 경시대에 또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의 한 남친 안에 위치한 만나방입니다. 성이모랑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드니까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 국, 또 찜, 떡까지.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 남친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하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꼽았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하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란 달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몽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앤 몽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최근, 그러니까 올해 들어 뉴욕 플러싱 일대의 성인 데이케어, adult daycare 센터들에 대한 연방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부에도 충격과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성인 데이케어 업체들의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이 경우에는 과대한 숫자를 불려서 청구하는 그런 예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금, 용돈이라는 이름의 돈을 제공하는 그런 관행이 수억 달러 규모의 사기 의혹으로까지 퍼진 상황입니다. K라디오에서는 지난 3월에 이미 성인 데이케어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지난 2월에 있었던 한인이 운영해온 성인 데이케어 센터 두 곳의 압수수색과 기소 후에 여전히 다시 일부 데이케어에서 이 현금 리베이트, 용돈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큰 화를 앞으로 부를 수가 있다라는 심각한 경고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그 경고는 연방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와 앞으로 사법 절차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실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시에 말씀을 전해주신 성인 데이케어 관계자 한 분을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제임스 박님, 현재 실제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데이케어 운영자와 그 시설을 이용해 오신 어르신들, 또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지금 이 순간에 알고 대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박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미 올해 초 우리 K라디오에서 두 곳의 그 압수수색 소식 후에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잘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 adult daycare에서 일해 오신 두 분, 우리 제임스 박님 포함해서 용돈이 다시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경고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현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1: 일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0: 네.
1: 하지만 데이케어 업주들의 그 호객을 위한 리베이트 관행, 또한 회원들의 각성하지 못한 관행의 답습 등이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만들고 오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킥백이라는 게 위법이 아니라는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계시고요.
0: 네.
1: 업주는 현재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회원들께서 나랑은 상관없다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0: 네. 현금, 용돈, 킥백, 리베이트 여러 가지 표현이 쓰이고 있지만 어쨌든 돈을 받는 거죠. 용돈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체로
1: 월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0: 월급이라고 표현도 하시는. 최근에 주류 언론의 보도, Fox News를 중심으로 해서 Medicare, Medicaid 서비스국, CMS 발표를 보면 사기 규모도 1억 9천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물론 이건 보수 언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요. 지금 연방당국의 단속과 조사, 수사가 과거의 그런 일회성 단속과 어떻게 다른지 현장에서 느끼시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1: 전에 있었던 그 일회성 단속은 언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법당국의 치밀한 계획 속에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단속의 경우는 사법당국 그리고 CMS 또 유명한 유튜브를 통한 방송 보도 등으로 이어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0: 네.
1: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번엔 한두 곳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데이케어의 과다 청구, 허위 청구 등의 불법 운영에 따른 리스트가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0: 네. 그래서 한두 곳이 아니라 그 이상도 이렇게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어덧 성인 데이케어가 우리 퀸즈의 플러싱을 중심으로 한 한인이 운영하는 데이케어에 맞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지금 말씀드린 것은 플러싱 지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0: 네. 그리고 이 유튜버 닉 셔리라는 유튜버가 고발성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온 사람인데 성인 데이케어에 몇 곳을 찾아갔죠. 지금 두 곳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1: 저 유튜브 자료를 보면은 네. 한인업체 네 곳.
0: 네, 네 곳이나 되나요?
1: 중국업체 두
0: 네.
1: 곳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미 연방의회에 또 출두해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웠다라고 일단 시작할 때는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박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퀸스 플러싱 지역의 특정 데이케어 업체를 예로 들었습니다. 등록된 숫자가 7천 명이 넘는 걸로 이건 허위다. 그리고 약 1200만 달러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청구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 용돈, 뒷돈, 월급, 현금, 킥백 이 돈을 주는 사기 행위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반복해서 주장을 하는 그런 인터뷰를 또 우리가 보고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인가요?
1: 이전에 일회성 또 이전에 이렇게 적발이 되었던 업체를 보면은 대부분의 그 업체의 그 불법에 타겟을 둔 반면에 네. 지금도 그것과 함께 불법적인 지금 말씀하신 월급, 킥백, 리베이터 이런 부분에 초점을 주었고 또 하나 더 분명히 여기 수정하고 싶은 거는 네. 그 7천 명이다, 8천 명이다 닉 셸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7천 명, 8천 명이 존재하는 데이케어는 뉴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보도가 되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회원이 일주일에 3일을 나가라, 4일을 나가라 또는 너는 몸이 안 좋으니까 5일을 나가라 하는 그 보험회사에서 날짜를 지정을 해줍니다.
0: 네.
1: 그러니까 한 사람 같으면은 한 사람이 3일 같으면은 청구를 세 번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 한 달이면은 12번을 청구하게 되겠죠.
0: 네.
1: 그것을 한 사람으로 계산한 겁니다. 8천 명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고 7천 명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다.
0: 네.
1: 예, 부풀려졌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0: 네. 그런 지금 행태가 있긴 하지만 유튜버는 또 자극적인 콘텐츠를 실은 자신의 유튜브를 위해서 진실보다는 사실보다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 그래서 이건 민주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이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어덜트 성인 데이케어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남들도 다 봤는데 용돈이나 선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용돈이나 선물이나 똑같다. 그래서 킥백을 받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처벌이나 어떤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4개월 전에 방송에서 또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그 관행으로 주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케이스는 데이케어 업체의 비리로 적발을 하였으나 이번에 그 CMS의 오즈 국장
0: 네.
1: 정확하게 표현을 퀵백에 대한 불법적인 관행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0: 네.
1: 어떤 회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센터의 이익금 중 일부를 우리에게 준 것뿐인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0: 네.
1: 그럼 그 수입에 대한 보고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수입에 대한 보고를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당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고요. 또
0: 네.
1: 이 킥백이라는 게 또는 치료도 안 받고 병원에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또 구입한 적이 없는 약을 약국에서 청구하는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심하면은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 같은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이란 앞으로 5년을 살아가면서 메디케이드 없이 메디케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네.
1: 그 부분을 심각히 각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각성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0: 네. 지난 4개월 전에 그때 말씀하실 때도 우리 제임스 박님과 또 한 번 상황을 잘 아시는 어덜트 데이케어 관계자께서 어르신들 중에는 나 그냥 죽어도 좋아. 나는 괜찮으니까 내 돈 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안타까움.
1: 지금도 그렇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원래 나는 이렇게까지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면 그런 곳에 굳이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 다니던 곳을 어떻게 바꾸게 되나요?
1: 글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판단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친구 또는 친지, 지인이 다니고 계시는 데이케어 상황을 네.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프로그램, 그리고 차량 서비스, 음식의 질,
0: 네.
1: 서비스의, 종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0: 네.
1: 또 어떤 여러 군데를 이제 한번 그쪽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옮겨 다니기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0: 네.
1: 가셔서 또 상담을 해보면은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살짝 유혹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1: 그런 곳은 절대 피해야 되겠고요.
0: 네.
1: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군데 지인과 친구 친지를 통해서
0: 네.
1: 다니고 계시는 그 데이케어 된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0: 네. 용돈도 준다. 이런 말을 누가 하면 그 데이케어는 피하시는 게 맞다.
1: 아, 절대 피해야 합니다.
0: 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불법 행위 강요나 또 부정수급 정황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 다른 한편에 이런 어덜 데이케어, 성인 데이케어에서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보복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알리지도 못하는 직원이나 관계자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분들에겐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1: 글쎄요.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0: 네.
1: 그런 경우가 사실 없을 거든요. 불이익이나
0: 네.
1: 그래 같은 경우가 없었는데
0: 네.
1: 일부 데이케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뭐 내부 고발자가
0: 네.
1: 있긴 하나 이렇게 뭐 이걸 제가 알린다 그래서
0: 네.
1: 불법이나 보복 뭐를 하겠다 그까지는
0: 네.
1: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대부분 이런 어덜 데이케어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크게 다른 뭐 위스블로어라든가 이런 고발성의 행위를 그러면 그런 일을 안 하신 건가요?
1: 그분들은 일제
0: 네.
1: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그곳을 운영하시는 분
0: 네.
1: 또는 그 원장
0: 네.
1: 또는 그 책임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하게 되고
0: 네.
1: 상담을 통해서 이런 뭐 리베이트를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0: 네.
1: 일반 직원들은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다.
1: 맞습니다.
0: 네.
1: 예.
0: 지금 이 어덜 데이케어, 성인 데이케어, 퀸즈 플러싱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 번 있는 단속이 아니라 지금 수사가 연방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런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법적인 책임이 물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불안해하고 계신 한인 동포 여러분들, 특히 어르신들, 현장에 지금 운영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1: 지금까지의 간행은 분명히 없어야 합니다.
0: 네.
1: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의 질,
0: 네.
1: 프로그램, 뭐 음식, 차량 이것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0: 네.
1: 지금이라도 업주들이 그 사고 전환을 해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회원들의 인식 변화, 인식을 분명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인데 어덜트 성인 데이케어 현장 소식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어덜트 데이케어 관계자 제임스 박님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다시 한번 마음이 착잡해지는 그런 자세한 설명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우리 특히 팬데믹 때 갈 곳이 없어졌을 때 함께 모여서 안전하게 시간을 유익하고도 또 건강에 필요한 정보도 얻고 그게 그 말인가요? 네, 그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된 우리의 이 adult 성인 데이케어 방문.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올 초부터 시작된 특히 퀸즈 플러싱의 이 adult 데이케어 성인 데이케어에 대한 그런 갑작스런 수색. 여기에 기소된 인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용돈을 주면서 어르신들을 데이케어로 오게 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다. 그때 한 4개월 전에 이 분야에 관계해 오신 분들, 오랫동안 어덜트 데이케어에 종사하시거나 운영해 오시거나 이러셨던 분들이 경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일부라고는 하지만 이 성인 데이케어에 내가 지금 어느 센터를 나가고 있다면 한번 보시고 용돈, 킥백, 어떤 분들은 월급이라고까지 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 22일 세상에 받은 아침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날이네요. 그런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본에는 바다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 이틀 전 월요일이 그 바다의 날이었다.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니까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일본의 총리가 잠이 너무나 부족한 걸 표현한 그 잠을 좀 더 잘 수 있었다. 수천 개 밀렸던 이메일도 답을 하고 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또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하루의 삶, 부족한 잠이다. 5시간을 자더니 너무 행복하다라고 했던 그 말. 0에서 3시간 사이 보통 잔다라는 일본 총리의 그 표현. 바다의 날을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물로 둘러싸인 뉴욕. 여기 뉴욕. 무언가 하루를 바다와 강의 날로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뉴욕과 또 대서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옛날 뉴저지. 자체 방학? 학교를 하루 마음대로 쉬며 했던 자체 방학이다. 이런 표현처럼 자체, 바다 혹은 강의 날 상상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도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ラジオ。
1: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속,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 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 전화 917-977-1489 201-844-4535.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부부가 오래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예전에는 얼굴 보면서 하루 종일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은 할 말이 없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다. 말이 줄어들면 사랑이 식은 걸까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을 때의 부부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 바라고 또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라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부부의 관계도 조금은 달라집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늘 나를 챙겨주는 사람, 아프다고 하면 누구보다 먼저 걱정해주는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에게 사랑해 라는 말보다는 아 괜찮아? 라는 한마디가 더 마음을 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함께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설레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는 나와 가장 오래된 추억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7월 22일 투데이 시작합니다.

7월 22일 아침이 또 밝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투데이로 만나 뵙습니다. 네, 아침 날씨에 따라 기분이 조금 좌우되죠.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날씨도 참 좋은 것 같고 화창하니 약간 여름보다는 초가을 느낌도 좀 나면서 기분 좋더라고요. 이런 좋은 기분이 하루 종일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투데이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방송 함께 청취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팅으로 또 여러 가지 소통할 수가 있지요. 저희 카톡 아이디는 K라디오US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친구 맺어주시고요. 혹시라도 아직 친구 아니신 분들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K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저희 생방송 듣기도 가능합니다. www.kradio.us로 들어가시면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뉴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하시는 거 아시죠? 지금 유튜브로 가셔서 K라디오 AM1660, K라디오 라이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눈으로도 보시고 귀로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죠?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연과 또 노래 신청도 좋고 인사 남겨주셔도 정말 우리 진행자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이어서 투데이 수요 영화 산책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영화 한 편으로 떠나는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뉴욕에 살면서도 뉴욕에 영화 여행을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으면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든다.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뉴욕에 살면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 뉴욕에서 촬영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이제 조금 후에 불어올 텐데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센트럴파크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들고 걷는 어퍼 웨스트 사이드 그 골목마다 있는 작은 서점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어퍼 웨스트 사이드 센트럴파크 서쪽에 자리한 여기는 이제 맨해튼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인데요. 오래된 그 브라운스톤 건물의 작은 카페들 그리고 서점들이 아주 멋스럽게 어우러져서 뉴욕 사람들이 가장 뉴욕다운 동네 하나로 꼽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영화도 바로 이 동네의 따뜻한 분위기를 담아낸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바로 You've Got Mail이라는 영화입니다. 당신에게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제목이죠. 예전에는 사실 이 카카오톡 시대가 아닌 예전에는 이 말 한마디가 참 가슴 설렜던 것 같아요.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게 딱 뜨면 누가 나한테 메일을 보냈을까 열어보기 전까지 좀 설레는 그런 기분 느끼셨었죠? 이 영화는 톰 행크스와 또 맥라이언이 주연을 맡은 정말 로맨틱한 코미디 대표작입니다. 둘 다 참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영화는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이메일로 사랑에 빠지는 그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이메일로 점점 가까워지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서로 경쟁 관계인 사람입니다. 이 메일로 주고받을 때는 얼굴을 못 보니까 서로를 모르잖아요. 한 사람은 아주 큰 대형 서점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동네의 작은 그 어린이책 서점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주인공 맥라이언이 맡았던 여주인공 캐슬리는 뉴욕 어퍼웨스트사이드에서 어머니께 물려받은 작은 어린이책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존은요, 남자 주인공이죠. 대형 서점에 아주 큰 그 체인점을 이끄는 아주 큰 사업가였어요. 두 사람은 현실에서는 이 서점을 둘러싼 경쟁자로 만나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서로의 매력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사랑에 빠지는 그런 관계였어요. 나중에 이 상대가 바로 자신이 정말 그 미워했던 경쟁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이죠. 서로의 진심을 깨닫고 사랑을 선택하게 된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 로맨스 영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에서는 경쟁자, 온라인상에서는 연인,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뉴욕 로맨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이 영화를 보면 이메일로 뭐 서로 사랑을 시작한다라는 설정이 조금 낯설 수도 있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 You've got mail이라는 컴퓨터 음성 한마디에 가슴이 좀 두근거리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스마트폰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던 그 시절 누군가에게는 이 메일이 왔다는 그 짧은 알림이 하루를 설레게 만든 그 시절 이 영화에는요 뉴욕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영화 속 주인공이 운영하는 작은 서점이 있어요. 더 샵 어라운드 더 코너라고 해서 그 이름을 붙인 서점이었는데 사실은 이 이름은 실제 서점이 아니라 그 세트였다고 해요. 영화를 위해 만든 세트였죠. 하지만 영화가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 촬영을 했던 그 장소에 한 작은 상점 앞에는 지금도 영화 팬들이 찾아와서 사진을 찍는데요. 그 영화의 촬영지니까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카페가 있어요. 카페 라로라는 카페인데 역시 지금도 뉴욕의 대표적인 영화 명소로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그 뉴요커들도 아, 이 유부간 메일의 그 카페네 하면서 기억하고 찾아간다는 것이죠. 이 영화 속에 산책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리버사이드 파크와 또 센트럴 파크 곳곳에서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아, 나 저기 아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특히나 가을 풍경은 뭐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답게 가을의 그 절경이 아주 너무너무 멋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화가 사랑받는 이유는요. 단순한 뭐 로맨스 때문만은 아니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결국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는 존재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서점은 사실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옛날 내가 어릴 때 갔던 동네의 작은 서점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더 남는 것 같습니다. 큰 빵집 말고 내가 어릴 때 크림빵 사러 갔던 그 작은 동네의 빵집, 그 귀퉁이 어귀에 있었던 그런 빵집, 그런 것들이 오래오래 남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지만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규모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인지도 모르겠네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요. 그 맥라이언이 걷던 그 거리, 커피를 마시던 그 카페, 그리고 그 허드슨강 옆 공원까지 한번 걸어보시면서 영화 속 이야기를 느끼고 가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 화면 대신에 진짜 잠시 뉴욕 거리를 걸으면서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주변을 바라보시는 것도 아주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걸었던 그 익숙한 거리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영화 You've Got Mail이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죠.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하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할인합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고요.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원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삼계탕과 들깨녹두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 제공됩니다. 오늘 점심은 무조건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서머 쿨 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있습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566-9191, 866-566-9191.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9-5151.

0: 김종서가 부르는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잠깐 생각했어요. 구속이 정말 아름다울 수도 있을까? 네, 반어법이겠죠? 아름다운 구속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알뜰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현대병 많은 질환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걸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죠. 누구나 막연하게 이 치매를 두려워하지만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고 해요. 사실은 뭐 나와는 거리가 멀 거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습관부터 조금 바꾸면 우리 뇌 건강 유지에 굉장히 좋고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정말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최근 영양 전문가들이 영국의 인디펜던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뇌 건강에 이로운 식품 7가지를 소개를 해줬어요. 이렇게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전혀 몰랐다면 조금씩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 브라질 너트인데요. 이 브라질 너트는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셀레늄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우리 각종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아주 보호해 주는데 이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열량이 좀 높죠. 아무래도 이제 셀레늄 함량이 높아서 조금만 먹어도 이제 그 오늘 먹어야 하는 양을 훨씬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지는 말고 하루에 한 3개 정도? 3개보다는 많이 먹지 마세요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요거트 같은 거 드실 때 여러 가지 너트를 섞어 드시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둘째는 병아리콩인데요. 들어보셨죠? 병아리콩은 옛날부터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이란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세포 벽에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밥을 드실 때 좀 넣어서 같이 밥을 드신다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아리콩 아주 좋다고 합니다. 셋째는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도 뭐 좋은 거 다 아시죠? 항염증, 천연 항염증 물질이라고 할 만큼 좋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가끔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넷째는 뭐 다 아시는 초록잎 채소입니다. 초록잎 채소 요즘에 뭐 물론 우리 상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깨끗이 씻어서 뭐 케일이라든가 시금치같이 또 데쳐서 드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은 다크 초콜릿과 올리브 오일인데요. 다크 초콜릿도 뭐 많이 드시면 안 되겠지만 카카오 함량이 한 70% 이 정도 되는 것을 선택해서 매일 저녁 식사 이후에 뭐 한 조각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한다고 하고요. 올리브 오일 경우도 혈류를 개선한다고 하죠. 그래서 뇌 기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식습관을 바꿨을 때 우리 향후 뇌 기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라고 하니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이런 음식 드시면 좀 건강하게 나중에 살지 않을까. 이게 한 2년여의 실험 기간 이후에 한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 투데이 잠시 후에 시간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시험나스 마켓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2 박스까지 12불99, 화 5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이제 점점 더워질 텐데요. 건강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지킴이를 만나볼 텐데요.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스 대표님 모셔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진숙 씨. 네. 데이비스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정말 조금 있으면 네. 뭐 한여름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1: 뭐 지금도 한여름 아닌가요?
0: 그렇죠. 7월 뭐 중순이니까.
1: 네, 네, 방송 듣는 분들 모두 다 건강하세요 하고 좀 전에 우진숙 씨가 왜 그 네. 치매 예방에 대한 얘기했어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치매 예방에 좋은 제품에 우리 뇌보감이 있습니다.
0: 맞아요. 있지요. 뇌보감.
1: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네. 아까 얘기하실 때 치매 예방하는 좋은 습관 중에 네.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오른손 제비들은 왼손으로 식사하는 것도 한번 트라이하시고
0: 오, 그렇군요.
1: 매일 가는 길을 뭐 주일마다 교회 갈 때 똑같은 길로 맨날 다니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길로 다녀보기도 하고
0: 아, 그렇군요.
1: 집안의 그 정형화된 가구 배치를 네. 조금씩 바꿔보는 겁니다.
0: 굉장히 신선한데요? 좋은 방법
1: 네,
0: 같아요.
1: 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어떤 분은 평생 안 하던 고스톱을 맨날 치는 사람도 있어요.
0: 그렇군요. 그것도 좋네요.
1: 네.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습관에 돼 있는 그 루틴을 네. 조금 이렇게 바꾸어 보는 그런 것도 아주 프레시하게 내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0: 네.
1: 연세가 이제 조금씩 드시는 분들은 네. 그 루틴을 조금씩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0: 아 좋습니다.
1: 네, 뭐 네. 오늘 뭐 휴가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뭐 휴가 갔다 온 분도 많고요.
0: 그렇죠.
1: 우진숙 씨 아직 못 갔죠?
0: 네, 저 또 가야죠.
1: 그래서 네. 휴가 계획도 많으신데 네. 아무쪼록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아, 좋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셔야 이제 가을 겨울도 잘 날 수 네. 있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요즘에 이제 세종 송보감과 또 세종 후코이단에 관한 문의들 상당히 네.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뭐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상담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오늘은 후코이단, 뭐 송보감 우리 주력 제품 말고
0: 네.
1: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0: 네.
1: 온 가족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3총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0: 아, 오늘 비타민 3총사인가요? 좋습니다.
1: 네, 네. 여름철에 우리 피곤하신 분 많습니다.
0: 많아요.
1: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온 가족 비타민 C, 우리 리포조 비타민 C하고
0: 네?
1: 두 번째는 왜 물만 바뀌고 여행만 가면 설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물이 조금 바뀌면요.
0: 맞아요.
1: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0: 네.
1: 그리고 3총사의 세 번째는 우리 당뇨인에게 좋은 요즘 아주 그 스테디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여주, 제종 여주까지
0: 그렇죠.
1: 제가 이제 비타민 3총사를 하지 말고 오늘은요.
0: 네.
1: 바캉스 3총사라고 이름을
0: 좋네요. 여름 바캉스 3총사. 좋네요.
1: 좋습니다.
0: 네.
1: 여름철에 피곤하신 분들, 우리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 비타민 C 많이들 복용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찬 음식이나 또 음식 이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0: 네.
1: 물이 바뀌게 되면 휴가철에 이 장에 탈이 납니다.
0: 맞아요.
1: 유산균. 그래서 뭐부터 할까요? 비타민 C부터 먼저 간단하게 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 좋아요.
1: 아마 세종바이오텍의 리포존 비타민 C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0: 그렇죠. 많이 아시죠?
1: 네, 신제품으로
0: 네.
1: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고 리포좀이 뭐예요? 이랬던 분들도 많고
0: 네.
1: 이제는 다들 아시고 이제 재구매도 하시고 또 온 가족 구입을 위해서 상담하시는데 자, 한 가지 먼저 비타민 C는
0: 네.
1: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0: 그렇죠. 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1: 네, 두 번째
0: 네.
1: 비타민 C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가 안 되고 대부분이 배출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뭐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많이 드시는 분도 많은데
0: 네.
1: 이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이 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세종 리포존 비타민 C는
0: 네.
1: 뭐 우리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리포존 화장품이나 의약품 광고할 때 많이 나옵니다. 리포존 기술로 개발된 화장품.
0: 그렇죠.
1: 네, 많이들 아시죠?
0: 네.
1: 흡수를 잘 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리포존 비타민C는 우리의 흡수력을 좋게 해서
0: 네.
1: 이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요거는 하루에 한 캡슐만 드시면 되는데
0: 네.
1: 500mg으로 되어 있고요. 사장님 그래도 저는 메가도스 요법을 신봉하기 때문에 메가도스를 먹어야 됩니다. 두 알만 드셔도 됩니다.
0: 두 알이면 그래서? 충분해요?
1: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저도 하루에 한 번만 먹는데
0: 네.
1: 메가도스 요법으로 비타민C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도
0: 네.
1: 하루에 두 번만 드시면 되고요.
0: 네.
1: 이거는 하루에 한 번 드시는데 주로 2개월분이 한 병으로 되어 있고
0: 네.
1: 가격은 35불. 주로 이제 아침에 식사하고 출근할 때 저는 먹습니다.
0: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 네. 보통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2개월분 한 병. 35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 좋습니다. 2개월분인데 35불이니까 한 달에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지금. 네.
1: 비타민C는 뭐,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복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세일 정보도, 특별 세일 정보도 준비를 하는데.
0: 네.
1: 자, 비타민C의 효능만,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세요. 비타민C는 노화 속도를 늦추어주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두 번째, 기초 면역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감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0: 맞아요.
1: 여름철 감기는 뭐뭐뭐도 안 걸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
0: 네.
1: 자, 기초 면역력을 올려주고요. 비타민C는 세 번째, 콜라겐 합성으로 피부 유지에 좋습니다. 피부
0: 그렇죠.
1: 건강에.
0: 피부.
1: 네.
0: 네.
1: 그다음에 네 번째는 빈혈 예방에도 아주 유용한 것이 비타민C고요.
0: 네.
1: 마지막 다섯 번째 비타민C는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0: 그렇죠. 많이 알고 계시죠.
1: 올 여름에
0: 네.
1: 휴가를 앞두고 제가 맨 먼저 리포존 비타민C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0: 네.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올여름 정말 네. 우리 모든 가족을 지켜주는 비타민C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삼총사 중에 첫 번째 했고 이제 두 네. 번째로 세종 유산균으로 가볼까요?
1: 유산균은 드셨던 분들의 재구매가 가장 많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렇죠.
1: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세종 유산균 제가 꼭 강조합니다만 균수가
0: 네.
1: 500억 균수입니다.
0: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네. 500억.
1: 그리고 레이블에
0: 네.
1: 500억 균수가 써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커먼센스로
0: 네.
1: 모든 유산균 제품에는 그 레이블에 함량이 써 있습니다. 얼만큼 유산균이 들어있는지.
0: 그렇죠.
1: 그래서 유산균 균수가 어떤 거는 100억, 어떤 거는 200억,
0: 네.
1: 최근에는 500억짜리 유산균이 덜어 나오는데
0: 네.
1: 균수가 높을수록 균수가 고단위로 높을수록
0: 네.
1: 효과가 우수하고 또 우리의 장 건강에 유용한 효과가 있으니까
0: 그렇죠.
1: 제가 이 저 유산균을 드신 분들은 꼭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0: 네.
1: 한 2주 정도 드시게 되면 화장실이 좋아졌어요 하시는데 휴가를 앞두고
0: 네.
1: 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0: 알죠. 네.
1: 그래서
0: 네.
1: 어린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물이 바뀌면 참 힘들어해요.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드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한 병 가격은 똑같습니다. 35불인데 요거는 한 달분입니다.
0: 그렇죠. 한 달분.
1: 그래서 공복에 유산균은 반드시 공복에 드시는 게 어떤 유산균이든지
0: 네.
1: 공복에 드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더니 되게 공감하셔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0: 네.
1: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0: 네.
1: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테스트합니다.
0: 그렇죠.
1: 잘 먹고
0: 네.
1: 잘 자고
0: 네.
1: 잘 싸고
0: 그렇죠. 그것만 하면 그렇죠. 됩니다. 아기들은.
1: 네. 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는 3쾌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현대인은 모두 마찬가지인데
0: 네.
1: 쾌면 잘 자고 특히 여름에 회식 잘 먹고
0: 그렇죠.
1: 또 쾌변, 화장실이 편안해지는 그런 유산균으로 쾌변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건강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변비가 네.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이 장이 얼마나 그렇죠. 중요한 건지 정말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네.
1: 장은 제2의 두뇌라고 말을 합니다.
0: 네,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1: 예,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은 30분이나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요. 네. 네. 그런데 유산균으로 네. 우리의 장 환경을 도모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꼭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세종 유산균은 1개월 한 병에 네. 35불입니다.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아까 리포존 비타민C는 2개월에 35불. 그죠?
1: 네,
0: 네. 지금 3쾌 말씀하셨는데 3쾌 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쾌변을 책임지는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이고요. 네. 그리고 요즘 정말 너무 속상해요. 당뇨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요.
1: 그렇죠. 네. 여쭤 얘기하겠습니다.
0: 네.
1: 그 휴가철을 때는 우리의 음식 습관이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0: 그렇죠, 뭐. 그냥.
1: 그렇죠, 뭐.
0: 네. 해제되죠. 네.
1: 네, 해제됩니다. 무장해제됩니다. 그래서 당뇨 비타민 여주는 당뇨인들이 꼭 평소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여주는 뭐 대부분이 드시고 계실 텐데.
0: 네.
1: 세종 바이오텍의 여주는 아주 고농축된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돼서
0: 네.
1: 당뇨인은 물론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0: 네.
1: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도
0: 그렇죠.
1: 아주 유용한 것이 바로 여주인데
0: 네.
1: 세종바이오텍의 여주는 일반 식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여주 제품과 달리
0: 네.
1: 의약품 제조 기준 고농축된 캡슐 알약 타입으로 돼 있어서
0: 네.
1: 먹기에도 편하고 아침 저녁으로
0: 네.
1: 한 알씩 이렇게 복용하는데
0: 네.
1: 요거는 한 달 반이 한 병에 들어 있습니다.
0: 한 달 반. 네.
1: 네. 가격은 똑같습니다. 35불입니다.
0: 다 35불 일단 똑같네요.
1: 그래서 예.
0: 네.
1: 제가 그래서 당뇨 비타민으로 묶었고요.
0: 네.
1: 리포존 비타민 C는 2개월분 한 병.
0: 네.
1: 유산균은 1개월분 한 병. 여주는 1.5 한 달 반 한 병인데 각각 35불이고 마지막 중요한 거.
0: 네.
1: 요 세 제품도 역시 우리 세종 바이오텍의 모든 제품처럼 GMP 마크가 병에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죠.
1: 꼭 GMP. 확인하시고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세종 네. 바이오텍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죠. 세종 비타민 3총사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1: 네.
0: 딱 좋은 시기에 이 여름철 건강을 위한 아주 좋은 꿀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 감사합니다.
0: 이제
1: 네.
0: 이것을 우리가 얼마에 또 구입할 수 있는지 세일 정보 기대합니다.
1: 네, 네. 네.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다섯 병에 한 병, 우리 회사 홈페이지 세종바이오텍.us 미 전역에서
0: 네.
1: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다섯 병에 한 병으로 구입을 하면
0: 네.
1: 제가 쇼핑을 다 해드립니다.
0: 그렇죠.
1: 쇼핑을 다 해드리고 예 무료 쇼핑이요. 다 해드리는데 오늘 특별 세일로 온 가족이 복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0: 네.
1: 10병을 구입하시면 아시는 분도 많죠?
0: 네.
1: 10병을 구입하시면 선물로
0: 네.
1: 5병을 더 드립니다.
0: 아, 그런가요? 오늘?
1: 네.
0: 네. 그래서 좋습니다.
1: 뭐 한 제품으로 하셔도 되고요.
0: 네.
1: 아니면 가격이 똑같으니까 뭐 유산균 10병에
0: 그렇죠.
1: 리포존 비타민 C 5병 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0: 맞아요.
1: 또 이렇게 어떤 분은 아주 골고루 5병 10+5니까
0: 그렇죠.
1: 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믹스앤매치가 가능하니까
0: 네.
1: 전화 주시면 오늘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는
0: 네.
1: 5+1이든 10+5든 무료 배송 해드리겠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로만 5+1 해도 되고 그렇죠?
1: 네, 네. 네,
0: 10병 네. 거기다 5병 이거 세 제품 이렇게 섞어서 구성해도 네. 되고요.
1: 그렇습니다. 네.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0: 네.
1: 세종바이오텍 본사고요. 703-256-7671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0: 네.
1: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뭐 상담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입 문의하셔도 되고 타주에 좀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 지난번 방송 때는 한국에 보내달라는 분이 몇 분이 있어가지고
0: 그러셨군요.
1: 제품이 그때 모질라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0: 네.
1: 늦게 보내드린 적도 있었는데.
0: 네네.
1: 자, 리포존 비타민C, 유산균,
0: 네.
1: 여주 상담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세종바이오텍의 모든 제품들 다 이 번호로 상담 가능하십니다. 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번. 02-256-7671번으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일 정보를 혹시 놓친 분들 계실 네.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하절기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비타민 3총사를 소개했습니다. 신제품이죠. 리포존 비타민C, 또 장에 좋은 500억 유산균, 또 당뇨 비타민, 세종 여주 각각 35불인데요.
0: 네.
1: 5병에 1병 또는 10병에 5병을 해드립니다.
0: 그렇죠.
1: 요거는 믹스앤매치가 가능하니까
0: 네.
1: 세 가지 제품 중에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믹스해서 구입할 수 있고요.
0: 네.
1: 미국 어디든지 제가 무료 쇼핑 다 해드리니까
0: 네.
1: 제품에 대한 상담 환영하겠습니다.
0: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타민 3총사로 묶어주셨는데요. 신제품 네. 세종 리포존 비타민C 그리고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 정말 당뇨인들을 네. 위한 것이죠. 세종 여주까지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사놓고 나도 먹고 네. 옆에 있는 분도 드리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0: 네 항상 우리 대표님 목소리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서 아 건강하셔서 참 예 보기 좋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필요하신 전화번호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상담이나 구입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까요?
1: 그럴까요?
0: 네. 네.
1: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네. 방송 말미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건강과 행복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0: 네.
1: 휴가철, 여름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했고요. 여러분들 703 본사 번호입니다. 703-256-7671번 703-256-767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네, 오늘 투데이 7월 22일인데요. 이제 7월도 다음 주면 마지막이네요. 네.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멋지고 그런 기적 같은 하루하루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할 때가 있어요. 뭐 오늘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아,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저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평범한 하루가 정말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달마다 더 이뻐지세요?
0: 네, 아우, 진짜. 우리 아이 화장품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네. 그 미모를 알아본 탓일까요? 모 잡지에 또 표지 모델을 하셨다고.
0: 네. 아, 예. K스토리에서 이제 표지했는데, 몇 년 전에 계속 이렇게 표지에 나와달라고 다른 잡지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1: 네.
0: 그때는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1: 왜 거절하셨어요?
0: 네, 아니, 그냥, 그런 마음에 감동이 없더라고요.
1: 오, 네.
0: 근데 며칠 전에, 마음 가운데,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아, 내가 표시에 좀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1: 네.
0: 주셨죠. 그래서 아 근데 내가 거절했는데 어디 가가지고 표지 모델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 3일 있다가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1: 오, 네.
0: 그래서 잡지 표지 그리고 안에 내용 이제 뭐 사역이라든지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1: 네.
0: 아 정말 놀랍다. 제가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1: 네. 이 표지 모델 뿐만이 아니에요. 18기 미주 여성 목회자 협의회 부회장 되셨다고요?
0: 네, 어제 위치임식 했습니다.
1: 와.
0: 그것도 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바쁘고 또 이스라엘도 가야 되고 선교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해야겠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이고 또 제가 이제 부회장 되다 보면은 또 많은 것도 나눌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주님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1: 맨 처음에 이제 이 야엘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시면서도 이건 다
0: 예, 하나님
1: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0: 네. 부회장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부회장이십니다.
1: 네.
0: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서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한번 하나 하나 가르쳐 줄 때마다 그게 움직입니다.
1: 네.
0: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요, 저녁에 기도하고 주 7일.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전략, 전술, 제품 만드는 거, 용기 만드는 거, 또 사람과의 만남, 이 모든 것들 다 기도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1: 네.
0: 사실 제가 오면서 저랑 네. 같이 오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랬어요. 아, 사업이, 망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주세요. 그리고 사업이 성공할 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1: 네.
0: 네. 망할 사람들은 망할 일들을 하잖아요. 흥할 사람들은 흥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 네. 네. 야엘에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예, 하나님께 일단 감사하고, 제가 사실은 아까 후기에서
1: 네.
0: 후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1: 네.
0: 저희 지금 야엘 본사 지금 브로드웨이 기차역이 있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인데, 일하는 지인분이 한번 오셨어요.
1: 네. 네,
0: 사모님이신데, 아니, 그, 얼떨결에 레이저 수술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끌려가서 레이저 했는데, 뭐,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이분은 이제 관리를 잘못했는지 하여간 잘못됐어요.
1: 오,
0: 그래서 네. 얼굴이 정말 주름이 이마에만 라인이 수십 개가 갈 정도로 자글자글자글해서,
1: 그게
0: 그냥
1: 예.
0: 오래된 음식이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보기 흉할 정도로 사람 네. 얼굴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1: 오, 예.
0: 네,
1: 그래서, 잘못 받은 거네요.
0: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클렌징, 그리고 미스트 뿌리고 세럼 바르고 도포하고 크림 살짝 도포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요벨 부스트 살짝 도포하라고. 세게 피부가 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이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요 피부가 더 이렇게 자극이 가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게 입자가 깨지다 보니까 저희 제품 도포하는 게 좋아요. 정말 열흘 만에 봤는데 그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
1: 네.
0: 그리고 또 그 지인 셋이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우리가 깜짝 놀래니까 제가 깜짝 놀래니까 그분이 놀래시고요. 사모님 이제 그 지인 데려오신 분이 어떻게 된 거냐고 자기도 사람들이 너무 얼굴이 달라졌다 그런다고. 근데
1: 네.
0: 완전히 100%는 펴지지 않았는데 너무 쭈글쭈글했잖아 얼굴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쭈글쭈글하고 수분이 다 빠졌잖아요. 9개층을 뚫고 들어가서 수분 채워주고 재생을 하니까 거의 60-70% 재생이 됐더라고요. 제가 꾸준히 쓰시면 치료될 거라고. 너무 괜찮아.
1: 네. 네, 좋아요. 예, 네. 궁금하네요. 네.
0: 지금 이제 뉴저지 쪽에 저희 또 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손님이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얼굴에 뭐 좁쌀같이 뭐 많이 나왔었나 봐요.
1: 네.
0: 근데 정말 제품을 사가지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일주일 정도 됐는데, 옷이 들어가서 뭐 무슨 문제가 있나? 근데 깜짝 놀랐대요. 그분이 너무 좋다고 나 이제 평생 써야겠다고. 돈 많은 할머님이신데,
1: 네.
0: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1: 이거 좁쌀같이 뚫어 놨던 게 다 없어졌어요?
0: 왜냐하면 피부 9개층을 뚫고 들어가서 피부를 정상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돌연변이 같은 게 있는 게 세포가 기억력을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1: 네.
0: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백반증 환자 피부과에서 이 백반증은 치료할 수가 없다.
1: 평생 갖고 가는 거나.
0: 네. 네. 그래서

0: 이제 그 소비자가 곡물도 찧어서 발라보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낙담하고 있다가 우연하게 몇 년 전 얘기해요. 그분이 수기 공모전에서 1등 돼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우연하게 야알 화장품을 선물 받아서 그걸 생각지 않고 받았으니까 썼는데 순하더래요. 그래서 또 사서 쓰고 또 사서 쓰다가 6개월이 지났대요.
1: 네.
0: 근데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눈도 좀 안 좋아서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 얼굴 백반증 있어요. 쳐다보기 싫잖아요.
1: 그쵸.
0: 근데 봤는데 백반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80, 90% 없어졌다고.
1: 네.
0: 예. 그때 당시에 다 없어졌다고 수익 공모했는데 이제 손님 돼서 물어봤어요.
1: 네.
0: 그 100% 다 없어졌는데 100% 아니고 80, 90%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1: 네. 그게 어디야. 평생 그 스트레스였을 텐데.
0: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뭐 여드름 또 저희 딸이 또 여드름이 10대 있었는데.
1: 네.
0: 직접 써서 없어진 것도 있고.
1: 여드름도요?
0: 네네. 왜냐면 그게 피부 안에 깊숙이 피부가 메모리를 잊어버리고 호르몬 같은 그런 거잖아요.
1: 네.
0: 정상화만 되면은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걔는 없어졌는데 걔가 이제 고등학교 때 낫고 대학교 들어갔는데 친구가
1: 네.
0: 의대에 다니고 있는데 엄마 이제 피부가 까무잡잡한 그쪽 이제 그 저기 아이인데
1: 네.
0: 엄마 친구가 피부가 너무 여드름이 심해서 엄마 너무 불쌍하고 안 되는데 지금 의대생인데 돈이 없어 엄마 세럼이나 클리닝 좀 줘봐 해서 줬는데 정말 그 한 통 쓰고 여드름이 80% 없었어요.
1: 예, 와, 신기하다.
0: 예, 그래서, 아, 또 쓰고 싶다고 해서 제가, 또 쓰게 되면 한번 영상을 좀 찍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뭐 몇 가지는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제가 또 광고 나가는 잡지사 사장님도 좀 꽤 비싼 브랜드 제품을 쓰시는데, 제가 제품 화장품을 선물로 보낸다고 했더니, 아, 저기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그런 제품 주시면 쓰지 않고,
1: 예.
0: 그리고 얼굴 뒤집어져서 제품 바뀔 때마다 뒤집어지고, 그리고 기존의 제품 쓰는데도 얼굴이 굉장히 예민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죠. 이거 천연재료고, 방부제 없고, 케미컬 없으니까 나 꼭 믿고,
1: 예.
0: 이거 아토피 좋다 해서 설득해서 썼는데, 지금 쓰신 지 한 4년? 5년 네. 됐는데, 전 식구가 쓰시고요. 예. 야의 매니아가 됐습니다.
1: 자, 이 브랜드가 야엘입니다. 야엘입니다. 이 야엘 대표님이 만든 야엘.
0: 네.
1: 지금 화장품 얘기를 쭉 했는데 이제 피부를 원래 상태로 리셋시킨다. 그
0: 네,
1: 얘기.
0: 설계. 네. 다시 설계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도를 그려서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근데 그 집을 지을 때 설계도에서 뭐 철근이 빠지거나 뭐 어떠한 재료가 빠지면 무너져 내리잖아요.
1: 네.
0: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태어날 때 응애응애하고 대체적으로 뭐 어느 경우에는 뭐 아프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프게 태어난 아이가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태어나잖아요.
1: 네.
0: 태어나서 건강한 피부에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피부가 야외를 써서 뽀송뽀송한데 어릴 때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지금도 이쁘신데.
1: 네네네.
0: 네네.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아니 어떤 사람은 76, 80인데 80인데 피부가 탱탱한데
1: 네.
0: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어떤 사람은
1: 주사 맞은 거 아니에요?
0: 주사 맞았어. 그렇죠. 네. 주사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부작용이 있고
1: 네.
0: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주사 맞거나 이런 뭐 인위적이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괜찮은데 하면 할수록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이거에 유스트 되면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1: 점점 더 독하게.
0: 네, 네, 독하게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게 심해지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안 맞을 수도 없대요. 스탑을 하기 힘들다고.
1: 아, 네. 한번 네. 했으니까.
0: 네네. 저희 손님 중에서도 또 보톡스 맞았던 손님이 계신데,
1: 네.
0: 지금은 이제 보톡스 맞으시다가 눈 밑에 처지셔서 그걸 잘라서 수술하려다가 저를 알게 됐어요.
1: 네.
0: 그냥 그분 오빠분이, 우리 제품 쓰고 피부가 좋아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빠를 보더니, 오빠 피부 진짜 좋아졌다고. 근데 저희 같이 일하시는 전사님이 얼굴 전체가 김이었었어요.
1: 예.
0: 그래서 개딱지 같다고 그랬는데,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됐냐고.
1: 예.
0: 그래서 나도 그럼 도전하게 돼서, 눈 밑에 수술하는 거 캔슬하고, 그리고 저희 제품 썼는데, 눈 밑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보톡스가 맞을 필요가 없이 얼굴이 빵빵합니다.
1: 네.
0: 저 어제 여성 목회자 협의회 때 이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또 이제 여성 목회자다 보니까, 여성 목사님들 좀 힘드신 분들을 선물도 드리고 또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네. 쓰시는 분이 좀 있어요.
1: 네.
0: 나중에 사진 보시면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보톡스 안 맞았는데 보톡스 맞았다 그런다고. 야엘스라고 그러면 보톡스 쓸 필요 없다고.
1: 에이.
0: 이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제품을 써서 이 제품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극 없이 올려두셔야 돼요, 그냥.
1: 이게 막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0: 올려두셔야 돼요, 크림을. 네. 듬뿍, 뭐, 주머니 사장에 따라서 듬뿍 올릴 수도 있고 적게 올릴 수도 있는데, 네. 듬뿍 올리면 더 빨리 치유가 되겠죠.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갑자기 들어가면은 이 여태까지 썼던 그 케미칼 때문에 이 케미칼 빼내잖아요. 저희 제품은요. 네. 일반 화장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 화장품은 참 좋아요. 수분력을 채워주면 반짝반짝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홉 계층을 뚫고 들어가서 이전에 썼던 연고라든지 여드름 연고라든지 케미칼을 빼내고 네. 그러고 나서 얼굴 재생시키기 때문에 약간의 리액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소량으로 시작하면 그런 리액션 없이 할 수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야알 화장품은 재생하다 보니까 그 공 같은 리포점 안에 유효 성분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거기다가요. 네. 그리고 아홉 계층 물기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 우리 몸이 그 외부로부터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물만 쭉 있으면 쭉 들어올 텐데 물기름을 보호방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겠는데 그것을 들어가는 저희가 기술력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는데요. 네.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얼굴 땡기죠. 수면 땡겼죠. 네. 땡겨요. 왜? 콜라겐이 채워지다 보니까 땡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 드라이에서 땡기는 거 아니에요?
1: 왜 이렇게 건조해? 막 이렇게.
0: 네, 아니에요. 네. 네. 땡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이제 아 이거 왜 뭐가 나? 이게 안에 있는 케미컬이 빠지면서요. 제 얼굴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계도 얘기하다가 살짝 비켜나갔는데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그 설계도를 갖고 태어났을 때 얼굴이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몸이 건강하고 근데 하나님이 천지창조에서 주시는 음식들과 자연 음식들을 먹으면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얼굴도 좋은 천연재료로 집어넣으면 여전히 아름다울 텐데 케미칼든 제품들 네. 또 주사 맞고 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 먹어 보세요. 이너뷰리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피부가 반짝반짝합니다.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아침에 바쁘잖아요.
1: 네. 못 드셨어요.
0: 바쁜데 음식 차려 먹고 귀찮잖아요. 아침에 뭐 먹기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0: 블루베리에다가요. 딸기나 블루베리, 바나나 이런 데다 올리브오일 듬뿍 뿌려서 먹어보세요. 셨던 올리브오일도요. 그 신 블루베리도요. 네. 올리브오일 뿌리면 사람들이 아니 신기 왜 달아서? 기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리브오일 기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름은 아니고요. 열매즙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올리브 열매에서 짜는 네. 거니까.
0: 그래서 네. 사실 그냥 우리가 블루베리 먹듯이 그 올리브오일을 먹는 건데 그 올리브오일을 씻어서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걸 즙을 짜서 과일에 섞어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속이 든든합니다.
1: 항상
0: 네. 한 컵 먹고 왔습니다.
1: 예. 야일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올리브오일 한 컵 마시고 싶어지는 기분이 든다는 거. 예. 자, 저희 이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제품 얘기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후기를 듣고서 어휴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강조하셨던 여러 부분 중에서 화학적 성분 없이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0: 방부제도 없습니다.
1: 네, 방부제도 없습니다.
0: 천연 방부제.
1: 네, 잠시 후에 제대로 제품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B1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에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갈비탕,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무료. 오늘 점심 이쯤 되면 무조건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4-4585.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에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이 50% 할인, 여름 캐주얼도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 7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담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재고,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8: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0: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가 716-350-4199.

0: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야엘의 대표님 이야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거든요. 항상 대표님 얘기 듣다 보면 올리브오일 한 잔을 마시고 싶어진다. 아침에도 드셨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말 나온 김에 올리브오일 얘기 좀 할까요?
2: 네. 저희가 사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오일 먹는 거를 추천했잖아요.
1: 네.
2: 아침에 이제 올리브오일 빈속에 딱 이제 사실 이제 소주잔 정도
1: 네. 뭐
2: 한 반잔 정도? 사실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예. 그래서 소주잔 반잔.
1: 느끼하지 않나요?
2: 근데 계속 먹으면 맛있습니다.
1: 어, 네.
2: 느끼해서 못 먹는 분들은요.
1: 네.
2: 아침에 블루베리 같은 데다가 블루베리
1: 네.
2: 먹잖아요.
1: 네.
2: 아주 올리브오일 듬뿍 쳐가지고 한 두세 스푼 퍼서, 쳐서 먹든지 아니면은 뭐 샐러드나 블루베리 뭐 여러 가지 같이 해서 토마토랑 같이 해서 드시면 좋은데요.
1: 네.
2: 하여간 아침에 이렇게 빈속이나 샐러드나 그렇게 해서 올리브오일 먹으면 이게 딱 먹는 순간 이 간에서 이 올리브오일을 받아들일지를 안 받을지를 결정을 해요.
1: 네.
2: 근데 우리 간에 지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지방간이잖아요. 그 지방간이 생기면은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뭐 신장도 안 좋아지고 당뇨도 안 좋아지고 모든 각종 질병이잖아요.
1: 네.
2: 근데 이 올리브오일 딱 들어가는 순간 원액 올리브오일이 딱 들어가면요.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1: 잠깐만 지방이 들어가서 지방을 태운다?
2: 아니 올리브오일 들어가면
1: 네.
2: 간에 있는 지방을 태웁니다.
1: 네.
2: 네. 그래서 태우면서 그게 이제 간을 깨끗이 하고 위장으로 가면서 위장도 코팅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각 장기를 코팅하기 시작해요.
1: 네.
2: 그러니까 사실 아침 하루의 루틴의 시작이 올리브오일이라는 거죠.
1: 네. 네.
2: 근데 이제 알다시피 올리브오일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암, 리포존 막이 있어요. 그 막을 다 깨내요.
1: 네.
2: 깨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올리브오일이 항암에 굉장히 좋고요. 그걸 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염증이 암으로 바뀌잖아요. 염증이도 굉장히 좋은 거죠.
1: 네.
2: 그리고 혈류. 그 우리 모든 혈관을 따라 가잖아요. 이거 먹게 되면 그러니까 혈류 몸에 있는 혈류라든지 혈관 같은 걸 다 클린 시켜줘요.
1: 네. 그러니까
2: 당뇨하고 콜레스테롤 굉장히 좋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제 치매. 사실 뭐 뇌혈류라든지 이런 데 막히게 되면은 탁해 지나면 치매가 오잖아요. 사실은요.
1: 네.
2: 그 치매 건강에도 참 좋은데요. 저희가 아침에만 이렇게 먹었다면 이번에 논문 같은 거를 또 제가 대하다 보니까 더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낮에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됐건 간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1: 네.
2: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1: 저 지금 다리 떨고 있어요.
2: 예, 긴장하죠. 이렇게 읽다 보면은
1: 네, 네.
2: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 내일 가게라든지 뭐 슈퍼마켓에서 일한다든지 사장이 됐든지 모든 거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루가 긴장의 하루인 거예요.
1: 네.
2: 결정의 하루고.
1: 네.
2: 그러면 저녁에 밤에 딱 가잖아요. 그 모든 생각들과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게 쌓이는 생각들이 있어요. 잡념들이
1: 네.
2: 머리에 다 보여 있어요.
1: 그쵸.
2: 예, 그래서
1: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2: 예, 스트레스 받고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치매가 오고 당뇨가 오고 콜레스테롤이 오는데 그런 얘기 아시죠? 의사들이 임상 실험을 한 경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관절이 안 좋다는 게 발표가 났습니다.
1: 염려가 많은 걱정이 많은 사람 염려, 관절이 안 좋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예.
2: 성경에도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1: 네.
2: 그 뼈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리브오일을 이제 밤에 이제 염려가 되게 많은데 그 염려가 많으니까 잠을 자는 순간 그 염려했던 모든 생각들이 우리 잠을 자도요. 우리 육신은 자지만 영혼은 자지 않는 거 아시죠?
1: 아, 네.
2: 영혼 자지 않아요.
1: 네.
2: 깨어있어요. 우리
1: 뭐
2: 몸만
1: 한데?
2: 자는 거예요.
1: 네. 네.
2: 영혼이 깨어있는데 혼과 영혼 깨어있는데 그 깨지 않은 이제 깨어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모두 생각했던 하루 종일 생각들이요. 우리 그 염려 많은 사람들이 생각 많은 사람 꿈 많이 꾸잖아요.
1: 악몽 많이 꾸죠.
2: 네네.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모여있던 머릿속에 모여있던 것들이요. 눕는 순간 몸 전체로 가면서 이 관절에 난 각종 장기라든지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손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 되겠죠.
2: 되다 보니까 네. 밤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던 분은 그게 청소가 안 되니까 그게 관절 같은 데 가서 관절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 뭘까요? 짜잔.
2: 짜잔. 밤에 잠자기 전에 3, 40분 전에 올리브오일을요. 한두 스푼 정도 드시고 주무시면요. 반드시 3, 40분 전에 드셔야 돼요.
1: 잠들기 3, 40분 전에.
2: 예, 그리고 딱 드시면요. 그리고 딱 잠이 들면요. 이 올리브오일이 뇌, 치매 방지에서 뇌부터 청소하고요. 리포저 암에 하루 종일 생각했던 염려 있죠. 그게 리포저 막으로 딱 있는데 그걸 딱 깨요. 염증도 잡아내주고 그러면서 관절에 가지 못하게 얘가 다 보호막을 시켜주는 거예요.
1: 네.
2: 몸이 회복되는 거죠. 한마디로 밤에 내 생각과 내 염려와 내 몸에 있는 염증들을 청소하는 일을 올리브오일이 해줍니다.
1: 네. 끊이지 않는 생각의 고리를 딱 끊어주고 건강을 네. 챙겨주는 올리브오일인데 그나저나 올리브오일은 집집마다 있는데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아, 그건 아니죠.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우리 알 올리브오일 비싸다고 하지만 사실 이 올리브오일은 치료제라 제가 임상도 많았고 뭐 간증도 많았지만 뭐 어떤 분은 뭐 혈압이 너무 높아서 염려하다가 올리브오일 드시고 한두 달 만에 정상돼서 의사가 절대 이제 혈압량 보면 안 된다고. 오, 정상 수치라고. 네.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평생에 술 먹다가 술 끊으셨는데 위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 정말 그분은 3일 드시고 치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네.
2: 어떤 목사님은 또 평생에 위장이 안 좋았는데 한 달 반 만에 위장이 다 치료됐다고.
1: 네.
2: 또 당이 조절이 안 돼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수술도 몇 번 했는데 정말 당 조절이 됐다고. 이 사실은 다 세포 문제잖아요. 세포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되면은 사실은 몸도 건강해지만 얼굴도 피부가 좋아요.
1: 네.
2: 저는 아침 저녁으로 올리브오일을 5숟가락씩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 저녁 한 스푼도 먹고요.
1: 네.
2: 낮에 또 음식 먹을 때 뭐 비빔밥에다가 뿌리고 또 맨밥에다 뿌리고 또 샐러드에다 뿌리고 카레에다 뿌리고 카레에다 뿌려도 드셔보세요. 진짜
1: 카레
2: 맛있어요.
1: 카레 올리브오일은 또 이게
2: 짜장면에다 뿌려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했는데요. 지금 올리브오일이 그렇게 좋은데 저 이거는 유럽에서 250ml 100불짜리였었어요. 이렇게 치료가 되니까 처음에 손님들이 비싸다는데
1: 네.
2: 당뇨 콜레스테롤 다 치료되면요 비싸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1: 아니 얼마길래 비싸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2: 250ml 조금합니다. 근데 네.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거 뭐 20불짜리 뭐 슈퍼마켓 가서 20불이면 사는데 무슨 이게 50불씩이나 돼 15불 20불이면 사는데 근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올리브 전쟁이잖아요.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섞인 올리브 먹어도 약간 효과가 있는데 그 섞인 올리브 먹었는데 어떤 분이 이거 올리브오일 다른 올리브오일 먹었는데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게 뭐냐고 왜 그러냐고 근데 지금 올리브가 너무 좋다 보니까
1: 네.
2: 지금 마피아가 스페인을 다 잡았잖아요. 근데 거의 스페인산이 1년에 몇천 톤이잖아요. 근데 네. 저희 네게브 올리브오일 이스라엘산은요. 네, 이스라엘에서도 수입해서 스페인 거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네게브 사막권 전체 다 갖고 들어와요.
1: 네.
2: 그게 흉년일 때는 20톤, 풍년일 때 40톤이거든요. 그러면 걔네 공동체가 먹어야 돼요. 걔네 공동생활을 해요.
1: 네.
2: 그러면 10톤 정도 먹거든요. 그러면 흉년일 때 제가 10톤밖에 못 갖고 와요.
1: 네.
2: 풍년일 때 10톤 주면 40톤이면 30톤밖에 못 갖고 와요.
1: 네. 소량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2: 그래서가 아니라
1: 네.
2: 소량이라서 가치가 있긴 하지만 저희는 원액이고요.
1: 네.
2: 시중에 있는 그 스페인 거는 지금 이제 마피아가 잡다 보니까 거기 이제 올리브오일 조금 넣고 식용유, 카놀라 오일, 저질 오일을 많이 섞어서.
1: 네.
2: 그리고 또 그게 냄새가 나잖아요, 식용유 같은 거.
1: 100% 오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올리브 오일이라고. 근데도 섞었다는.
2: 그런 건가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네.
2: 왜냐면 이게 발표가 났어요.
1: 네. 네.
2: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먹으라는 방법대로 한 몇 달 드셔보고, 당이 다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진짜 몸이 정상으로 바뀌고 하면, 그것이 맞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지금 많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미국 시중에 파는 거 80, 90%는 다 가짜라고 지금 발표 났고요.
1: 네.
2: 비싼 것도 가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네. 진짜 최고의 품질을 자부합니다. 야엘의 올리브오일을 직접 드셔보시면 효과를 네. 보시니까.
2: 건강하셔도 제가 네. 추천하는 이유가 제가 세포는 수십조에, 제 몸은 수십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로 되어 있는 그 밭같이 세포막이 오일로 싸져 있어야 돼요.
1: 네.
2: 건강한 오일로 쌓여 있으면 좋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나쁜 오일로 쌓여 있으면 활성 산소가 받아들여져요. 근데 내가 건강하다고 먹지 않고 배제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건강할 때 좋은 오일로 쌓여 있으면 건강의 시작이잖아요.
1: 네.
2: 좋은 기름. 우리 몸은 기름을 베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리고요.
1: 네. 네. 올리브오일 관련해서 나 지금 궁금한데 하셨던 분들 위해서 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품 문의는 718-500-3350번이고요. 또 하나의 번호 201-500-3350번으로 문의하시고 직접 드셔보시면 이게 이래서 좋은 거구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게브 올리브오일 얘기 나눴고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야엘 대표님과 얘기 나눕니다. 잠깐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야엘 대표님하고 이제 뭐 올리브 오일 얘기도 나눴고 화장품 얘기도 나눴는데 소문 들었거든요. 무슨 8개월치를 만들었는데 뭐 두 달 만에 완판했다. 예. 뭐예요?
2: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네. 두 달 만에 8개월치가 완판됐습니다.
1: 잠깐만요. 8개월치가 어디 두 달? 그게 가능합니까?
2: 네. 왜냐면 사가지고 하신 분이 프로모션 할 때니까 또 좀 네. 사다 놔야겠다. 그리고 또 친구한테 보내야겠다. 엄마한테 보내야겠다 해서 어떤 분은 정말 하나 사러 왔다가 매주 해서 네 개를 사가지고 하신 분이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번 먹을 거를 한 달에 네 개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시고 또 사시고 또 사시고 그랬어요, 이번에.
1: 네. 자. 완판된데 그러면 지금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못 사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아니 이번에 새로 또 저희가 다시 만들었죠.
1: 네. 네,
2: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1: 어떻게요?
2: 예, 저희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할 때 돈을 벌려고 하는 영리 사업이 아니에요. 원래 영리 사업인데 야일이 목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 네.
2: 저희는 이제 올리브 오일도 사실은 올리브 농장을 저희가 하게 됐잖아요, 유대인하고요.
1: 네.
2: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고, 거기를 이제 회복하고, 왜냐면 이스라엘 회복돼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 올리브 오일을 거기서 팔아줘야만 전쟁도 있었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올리브 오일 때문에 막 매여서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팔아주면 그걸 받은 걸 가지고 또 이스라엘 회복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올리브 오일 팔아서 그대로 이스라엘과 다른 선교할 수 있는 곳에 보내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한국의 은퇴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캄보디아, 뭐 아프리카, 뭐 러시아 여러 나라에서 돌아오면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1: 아,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2: 예.
1: 돌아오면
2: 네. 은퇴가 됐으니까 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역을 못 하니까 돈 후원 같은 게 안 들어오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랜 동안 양봉 사업을 하시면서 그걸 이제 팔아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1: 네.
2: 그게 판매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 그렇죠. 또 이게 또 판매.
2: 네. 그래서 그분들이 네. 이제 산삼도 또 오랜 동안 정말 선교삼들이니까 얼마나 신실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산삼이 특등급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판매를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벌이 꽃에서 가서 이제 꿀을 받아오잖아요.
1: 네.
2: 예, 그래서 영어할 때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따라가서 양봉한 꿀을 이제 선교사님들, 은퇴 선교사님들 꿀을 싹 따라서 산삼을 재배한 걸 다 끓여가지고 식혀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벌이 그것을 1kg를 먹으면 200g이 나와요.
1: 잠깐만요. 벌이
2: 산삼.
1: 수많은 벌들이 먹어서 1kg를 먹으면 이게 200g이 산삼 꿀이 네. 나온다는 거예요.
2: 예, 그러니까 네. 1kg를 투자해서 산삼 꿀을 그래서 200g 나오는데 장점은 이제 가격은 이제 고가가 되지만 장점은 예를 들어 산삼을 그냥 꿀에다 재면은 그 독성 때문에 몸에 인체에 좋지 않을 수 있어. 어떤 분들
1: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2: 예. 네. 근데 이제 얘가 산삼을 끓여서 그것도 저희가 직접 재배해서 선교사님들이 했으니까 정성이 됐고요.
1: 네.
2: 끓여서 식혀서 집어넣다 보니까 얘가 침하고 교합해서 그 산삼꿀을 먹으면서 위장에서 발효를 시킵니다.
1: 네.
2: 그러니까 독소를 분해시켜요. 그러니까 논문도 엄청 그게 많은데 예, 은퇴 선교사님도 한 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번에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고 그걸 집어넣게 되면은 은퇴 선교사님들을 사역을 생활을 보조할 수 있겠구나.
1: 네.
2: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야엘을 깃발을 꼽았습니다.
1: 선순환입니다.
2: 네, 선순환이죠. 예, 제가 네. 올리브 오일도 선순환이잖아요.
1: 네.
2: 예, 그래서 이제 올 후반기나 내년 정도에는 이제 꿀이 나올 건데요. 나오기 전에 우리 귀향 어차피 이번에 동충하초가 이렇게
1: 큰 사랑을 받았는데.
2: 큰 사랑을 받고 네. 완전히 절판됐는데, 어떻게 더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가격은 올리지 말고.
1: 네.
2: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 양봉을 이 산삼꿀을 독소 없이 다 제거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1: 네.
2: 드신 분들 지금 이제 동충하초 사용공진단도 너무 좋았는데 날개를 또 달았습니다. 자꾸 좋은 게 나옵니다. 예, 예.
1: 네.
2: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사양도 많이 넣었는데 저희가 발효하다 보니까 사양을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240시간보다 발효를 더 강하게 해서 저희가 사양도 조금 더 많이
1: 네.
2: 여러 배를 더 많이 넣어서 이번에 저도 먹었지만 동충하초 먹고 제가 너무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 온 거 먹고 진짜 너무 좋다는 거.
1: 오, 예.
2: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은퇴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 이 지금 세상이요. 뭐 어지럽다고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제가 외상도 힘들면 뭐 할부로 사시는 분도 있어요. 외상 네. 사시는데 다 가져오세요. 처음 보시는 분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아, 뭐 사역자 제가 잠깐 나눴는데 사역자 분들 중에 힘든 분들은 좀 좋은 가격으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사역자 분 중에 몸 안 좋으신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네.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야엘의 발효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인데 이번에 산삼 꿀을 넣었다. 모셨어요. 근데 가격은 동일하다.
2: 네네네네.
1: 오, 네. 네. 아까 분명히 영리 집단이라 그랬는데 이런 거 남습니까?
2: 비즈니스는 영리 집단이지만 이 네. 목적은 비영리 단체처럼 간다는 거죠. 이걸 팔아서 전체를 다 선교지 보내요.
1: 네.
2: 네. 그리고 제가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동충하초가 이 뭐 자연산 아니고 이거를 무슨 화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원래 동물 베이스여야 돼요. 왜냐면 겨울에는 벌레.
1: 겨울에는?
2: 예, 여름에는?
1: 풀? 하초.
2: 네.
1: 네, 풀.
2: 버섯.
1: 아, 버섯. 네.
2: 하초.
1: 네.
2: 버섯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쉽게 하려고 좀 이제 뭐 싸구려 동충하초가 많은데.
1: 그냥 막 만들어요.
2: 예, 배지 네. 동충하초. 그러니까 동물로 베이스로 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식물로만 만드는데 사실은 벌레가 식물 대야 효능이 좋아요. 코디세핀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
1: 네.
2: 동충하초는 폐에 좋고 간에 좋고 심장에 좋고 신장에 좋고
1: 네.
2: 예 그리고 암에도 좋다는 게 임상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항염에도 항암에도 좋다는 게 각종 질병에 굉장히 좋은데 거기다 사양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먹을 수 있는 동충하초가 한 500가지에서 700가지, 먹지 못하는 동충하초 500가지에서 700가지가 있어요.
1: 먹지 못하는 게요?
2: 네네. 네. 근데 먹을 수 있는 수종은 자연산이 10가지도 안 돼요. 몇 가지밖에 안 돼요.
1: 네.
2: 그 중에서 자연산에서 최고 좋은 종을 제가 뽑아다가 그것을 연구소에서 배양해서 최고의 좋은 함량으로 높였어요. 수십 배로 높인 거죠.
1: 네.
2: 그러니까 자연산보다 제일 좋은 종류의 자연산을 연구소 배양해서 자연산의 그 좋은 특성만 높여서 수십 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1: 네.
2: 그리고 그랬는데 아니 그림의 떡이라고 그게 그림에 있는 떡을 먹을 수 있어 없어요?
1: 못 먹죠.
2: 못 먹죠.
1: 네.
2: 근데 그거를 엄청 너무 좋은 동충하초 만들었는데
1: 네.
2: 그리고 약재도 제일 좋은 걸 넣고 사양도 제일 좋은 걸 넣고 산삼도 제일 좋은 걸 넣었는데
1: 네.
2: 이게 먹을 수 없다면 흡수가 안 되면은 그림의 떡 아니에요?
1: 그렇죠. 흡수가 네. 안 되면 다 그냥 말짱꽝이죠.
2: 그래서 제가 240시간을 저음 발효시킨 겁니다.
1: 네.
2: 그리고 그래서 산삼도 산삼에 리액션 없고 사람의 부작용 없이 또 먹으면은 산삼 먹는데 독소 때 힘들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한테 그걸 먹여서 그게 그냥 우리가 그냥 집어넣으면은 산삼에다가 그냥 꿇으면은 1kg 쓸 수 있는 거를 벌한테 굳이 먹여서 1kg짜리가 200g은 확 줄어들었잖아요.
1: 네.
2: 근데 거기에 걔가 먹으면서 발효를 하면서 독성은 빠지면서 흡수율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1: 네.
2: 효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1: 좋아지겠죠.
2: 좋아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다시 설계하고 리셋하는 거죠.
1: 네.
2: 네.
1: 아니 진짜 그냥 꿀을 넣으면 1kg를 쓸 수 있는 거를 굳이 벌을 통해서 또 한 번 이렇게
2: 네, 산삼까지 넣어서
1: 네. 네. 네. 200g으로 줄여서까지 좋은 성분을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야엘 발효 사양 동충하초 공진당. 지금 우리 메리골드님이 질문 주셨어요.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을 어떻게 언제 복용하는지 좋을까요? 그게
2: 네. 네. 만약에 올리브 오일을 드시고 있다면 올리브 오일이 기본이니까 사실 공진당은 또 다른 파트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뭐 반찬도 시금치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먹는 것처럼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1: 네.
2: 올리브 오일을 제가 일단 먼저 같이 먹기를 원하고요. 만약 두 번 먹기가 힘들면 올리브 오일은 잠자기 전에.
1: 자기 전 30분
2: 둘 중에 정도. 하나를 정하라면은 아침 저녁에 먹으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저녁에 먹는 게 더 좋아요.
1: 오, 네.
2: 네. 잠자기 전 30, 40분 전에 한 두 스푼 정도
1: 네.
2: 드시고 주무시고 만약에 두 번 먹으면 아침에 한 스푼, 저녁에 한 스푼.
1: 네.
2: 그리고 또 많이 좀 여유가 되시면 아침에 두 스푼, 저녁에 두 스푼 드시면 좋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침에 올리브오일 먹는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올리브오일 드시고요.
1: 네.
2: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나서 30분 아니면 1시간
1: 네.
2: 정도 지나서 공진단을 입에서 녹여서
1: 지금 벌써 입맛이
2: 네, 네. 녹여서 드시면은 네. 정말 너무 찰져서 그 무슨 뭐 이렇게 몸에 딱딱 달라붙어요. 왜냐면 발효를 240시간 하다 보니까 입자가 발효를 하는 이유가 네. 저 화장품 발효인 거 아시죠?
1: 네, 그럼
2: 발효해야 흡수되거든요.
1: 네.
2: 발효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장시간일수록 항암 항염 효과 얼등 뛰어나고요. 발효가 길수록 그 안에 있는 약재 독성이 싹 빠져요. 그러면서 흡수를 확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찰떡처럼 아주 찰집니다. 근데 그거를 네. 침이 우리 침이 효과가 엄청 좋은 거 아시죠?
1: 그럼요.
2: 같이. 입에서 녹여서 네. 녹여서 드셔야만 침하고 교합하면서 세포 세포마다 싹싹 들어가요.
1: 이게 입에 착착 감긴데 이 말
2: 착착 감긴데 네네네 아, 네. 맛있어요. 왜 독소가 발효를 길게 하다 보니까 그 약재 독성이 싹 빠지니까 한약은 좋습니다. 근데 한약이 독성은 안 좋아요. 아, 예. 간에 데미지 나요. 그래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8년, 9년 먹어도 몸이 좋아요. 간에 데미지가 전혀 없어요.
1: 네.
2: 그렇게 녹여서 드시고요. 한 몇 분, 뭐 2분, 3분, 4분, 어떤 분은 뭐 10분도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드시고 나서 한, 네. 드시고 나서 한 20분 지나고 나서 따뜻한 물 드시고 식사하시면 돼요.
1: 네.
2: 저녁에는 두 번 권장하는데요. 저녁에는 식사 20분 전에 그것도 입에다가 넣어서 녹여서 살살 드시고 다 입에서 녹아서 없어지면요. 그 다음에 물 드시고 20분 후에 식사 드시고요. 저녁에 뭐 사람들하고 식사 약속 있으면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1: 네.
2: 그리고 비상약으로 몸 약한 분들은 한 개씩 한두 개씩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딱 어지러울 때 딱 드시면 정말 눈이 반짝하고 떠집니다.
1: 오,
2: 네. 특히 이번에는 사양 저희 사양도 더 많이 넣었지만 네. 산삼에다가 꿀 넣었잖아요. 꿀에 네. 산삼에서 발효가 시켰잖아요. 그 벌이 발효시켜진 거거든요.
1: 네.
2: 그리고 넣어서 또 발효시키기 때문에 효능이 탁월합니다.
1: 네.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240시간을
2: 그렇죠. 지금 기존에 있는 뭐 홍삼도 발효홍삼이 좋다고 그러는데 발효홍삼 해봤자 몇 시간 발효하지 않잖아요.
1: 그렇죠.
2: 공진단도 발효한 거 별로 많잖아요. 이 발효가 잘해야지 이게 발효를 잘못하면 유효 성분이 다 죽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효할 때 의학 박사, 한의학 박사, 또 양의 그 서양 의사,
1: 네.
2: 그리고 또 한의학 박사, 그리고 발효 대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이 발효를 런칭한 거예요.
1: 네.
2: 이 발효 대가들과 이분들이 사실은 이 개발비를 포기해줬기 때문에 이 금액이죠. 이거 얼마 먹지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시고 얼마 먹지 않았는데 치료 받으신 분들이 지금 두 달 안 반 했잖아요.
1: 네.
2: 이 지금 후기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두 달 만에 사신 분이 계속 또 사셨겠습니까?
1: 네.
2: 팔교치를요.
1: 네.
2: 그만큼 효과가 있어서 그렇죠.
1: 네.
2: 이제 이번에 온 거는 정말 와 제가 전 세계에 이런 공진단이 있을까? 제가 캐스터마크 한번 두 번 두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진짜 이런 네. 게 있을까?
2: 네네네. 네, 네,
1: 할 정도로.
2: 네네네. 네. 네.
1: 일단 뭐 8개월치가 두 달 만에 완판됐다는 게 그게 일단 소비자들이 직접 드셔보시고 좋으니까 네. 또 사고 또 사는 네, 네, 거죠.
2: 예. 네. 네. 네. 지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양 공진단 오래 드셨는데 아 자기가 이제 항상 추워서 에어컨 앞에 있으면 막 추워서 덜덜 떨었대요.
1: 네.
2: 어떤 전원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만나셨는데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에어컨이 있으면 춥다 춥다 했는데 알다시피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요 암세포가 죽어요. 사실 건강한 사람은요 손 한번 만져보세요.
1: 아 네.
2: 따뜻하네요. 따뜻한 거예요.
1: 네.
2: 몸 아프신 분은 뭐 손이 차요 만지면.
1: 어 네. 네.
2: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 맨날 춥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추웠더니 이상하게 저 공진단 오래 먹었는데 아, 추위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아프셔서 오랫동안 드셨어요,
1: 집에. 네.
2: 아유, 나 이제는 다른 거, 뭐 이것저것 안 먹어도 돼. 피곤할 때 공진단 한 번씩만 먹으면 돼. 버떡버떡 아주 건강이 좋으시다고.
1: 네.
2: 어제 그분 오셔서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아프시다고 해서 그분이 네. 어저께 동충하체 사양 공진단, 산삼는 꿇는 거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1: 네. 네. 자,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동충하초 공진단 좋은 건 알았는데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도 알았는데 산삼꿀까지 들어갔다고 이게 지금 제품이 나와 있다고 궁금하다. 한번 문의해서 직접 가봐야지 하시는 분들 718-500-3350번입니다. 201-500-3350번도 있어요. 문의하시고 직접 또 가서 이거 한번 뭐 이렇게 한 10개 먹어보고 그래도 되나요?
2: 10개 아니에요. 뭐 하나 정도는 제가
1: 네.
2: 고가라서 하나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1: 네.
2: 오실 때 꼭 빈속으로 오셔야 먹으면 바로 그 자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1: 네.
2: 예. 명약이잖아요. 사실은 황제들한테 드렸고 동충하초도 사실은요. 황제나 명약이라서 이게 귀하게 진상했던 건데요. 참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서 그때 당시에는 무슨 발효가 있겠어요.
1: 아유, 꿈도 못 꿨겠죠.
2: 그렇죠.
1: 네.
2: 그리고 사실 동충하초에다 먹을 때 술에 타먹는 이유가 그게 비린내가 나서 벌레잖아요. 여름에 버섯이잖아요. 네. 먹을 수가 없어요. 술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먹었었어요.
1: 맞아요.
2: 냄새가 네. 났어요. 근데 귀한 약재 중에 하나거든요. 한의에서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240시간 특히나 동충하초는 항암 효과가 셉니다. 그래서 발효 시간이 길어요.
1: 네.
2: 그런데다가 저희가 흡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아주 길게 발효를 시켰어요. 그래서 먹어보시면은 비린내도 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사양 같은 경우 저희가 10엔 머스크 사양을 넣잖아요. 일반 노루 사양은 배꼽 밑에서 빼기 때문에 그걸 죽여야 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1: 네.
2: 지금 너무 많이 죽이고 그걸 빼다 보니까 없어요. 지금 멸종 위기에 달려있어요. 그런데다 네. 가짜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데 지금 10엔 머스크 사양은 이제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워서 그 시바 여왕이 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다 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보화를 갖고 솔로몬을 만나러 오잖아요. 근데 그때 시바 여왕께서 10엔 머스크 향을 갖고 왔는데 그 향랑주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노루도 향랑주머니가 있고 10엔 머스크도 향랑주머니가 있는데 그 10엔 머스크는 그 항문 쪽에 있어요.
1: 네.
2: 그냥 죽이지 않고 긁어내면 되고요. 그리고 노루사양은 수컷에만 있어요.
1: 네.
2: 예, 근데 10엔 머스크는 암컷 수컷에 다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2: 양이 많은 거죠. 그리고 향랑주머니 뒤에 항문에 있으니까 긁어내면 되고요.
1: 네.
2: 근데 그것도 아주 그냥 순도 100%는 고가예요. 근데 그거는 근데 그게 일반 사양보다 10엔 머스크 향이 향랑주머니 향이 더 탁월하다는 게 임상과 논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1: 10엔 머스크 사양이 훨씬 더 효능이 좋다는 거죠.
2: 네네. 네. 근데 그것을 100% 원액이어야 되는데 저희 야엘은 뭐 저희 납품해주는 많은 이제 회사들 큰 회사가 있는데 이제 뭐 대기업도 많이 납품하는데 야엘은 정말 좋은 거. 저는 진짜 좋은 것을 정말 소비자한테 드리려고 이 발효도 사실은 240시간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저도 몸이 아팠고 누워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제가 먹는 이유가 태어나기를 심장 박동이 거의 뛰질 않고 맥도 네. 없고 그리고 또 이 우심방 자심방이 딱 닫혀야 되는데 그 제대로 안 닫혀서 지금 피가 조금씩 약간 그 흐르고 그래서 제가 피가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 영양제에서 나오는 또 제가 피를 만드는 영양제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몸이 타고나기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로 태어났어요.
1: 네.
2: 그래서 항상 코피 흘리고 넘어지고 지금도 제가 이런 좋은 것들로 서포트하고 올리브오일 먹고 공진단 먹고 식사도 좋은 걸로 먹으면서 적당한 또 운동도 걸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건강한 거죠. 건강해 보이죠?
1: 그럼요. 예.
2: 예, 제가 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진짜 일하기 직전까지 9시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1: 네.
2: 저녁에 또 기도하고 하루 종일 또 일하고 또 이번에는 또 부회장이 됐죠. 또 1년에 두 차례 또 이스라엘 선교 나가죠. 제가 한 몸으로 할 수가 없는데.
1: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2: 네. 하나님이 좋은 제품을 주셔서 저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도 허락해 주셔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주신 이 축복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사람들을 붙이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좀 듣는 시청자, 뭐,
1: 청취자
2: 여러분, 정말 믿어보시고 한번 와보세요. 방부제 케미칼 전혀 안 넣었어요, 여기다가.
1: 네.
2: 정말 좋은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1: 진짜 직접 오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2: 네.
1: 그리고 이제 뭐 해보시고 나면은 사러 갈게요.
2: 못 믿겠는 분은요, 우리 오셔서 빈속으로 꼭 오셔서요. 빈속에 하나 드시고 따뜻한 물 드시고 한 몇 분만 있어 보시면 느끼실 수 있어요.
1: 네.
2: 화장품도 아, 나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은요. 화장하지 말고 오셔서 여기서 한 30분 동안 화장 싹 흡수됐다고 하시고 제가 화장 싹 해드릴 테니까요.
1: 네.
2: 한번 체험해보세요. 올리브 오일은 먹고 한 며칠 지나면 일단 변비부터 해소가 되니까 왜냐면 위장을 탁 뚫고 다니면서 몸 안에 사실은 알다시피 몸 안에 이렇게 뭐 숙변이라든지 변이 많으면 독소가 돼서 몸이 아파지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그게
1: 네.
2: 해결이 돼요. 50명 올리브오일 듬뿍 드시고 가셔서 다음날 한번 체험해 보세요.
1: 네. 숙변 제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몸을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는.
2: 예, 설계하자.
1: 네.
2: 다시 설계하고 리셋하자. 다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1: 다시 태어나는 거죠?
2: 네네네.
1: 자, 야엘의 화장품, 그리고 올리브오일 얘기 나눴고요. 끝으로 우리 공진당 얘기까지. 이게 좀 깁니다. 이번에 산삼꿀이 추가돼가지고 야엘 발효, 사향, 동충하초, 공진당 플러스 산삼꿀 꼭 기억해 주십시오.
2: 네네.
1: 자, 문의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718-500-3350 또 하나의 번호 201-500-3350번입니다.
2: 네.
1: 인사를 나눌 시간이 있습니다.
2: 네, 이제 좀 인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사람에게는 시간과 기회가 한정돼 있잖아요. 계속 되진 않거든요.
1: 네.
2: 제가 이곳에서 또 좋은 제품을 동포사에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요. 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성령님 동행하셔서 정말 여러분 모두 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 네. 야엘 대표, 이야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생활 백성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소,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법원이 오늘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이 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잠시 후 일부 노코어 따련에서 여야 주요 정치의 현안들과 함께 오늘 재판부의 판결 분석해보고요. 2부에서는요. 바둑 세계 랭킹 1위인 신진서 구단이 어제 AI 타파고와의 대결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0년 전 알파고와의 맞대결에서

0: 네? 색깔 파란색 나비. 네.
1: 그 파란 나비면 더 이뻤겠다.
2: 왜 그래요? 파란색이 훨씬 더 시원하고 좋지 그러면은.
0: 네, 맥주자님 서영주 전 대변인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입니다. 네,
0: 빨간 나비를 좋아하시는 김종혁 전 국민 최고위원.
2: 보라 나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1: 빨간 나비.
0: 예, 유쾌하게 네 분이 이제 함께 인사해 주셨는데. 자,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1심, 주목받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는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었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이제 대법원에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예, 그런 형이 되겠는데, 먼저 선거 장면을 함께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 즉 피고인이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의뢰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자까지 피고인이 다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0: 예, 자, 오늘 법원 최종 주문 선고 과정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일단 판사의 얘기는 오세훈 시장이 범행을 주도했다. 그리고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입장을 하면서 선고를 했고, 오세훈 시장은 이제 선고 후에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 다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김준영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4: 당에서 반응이 나온 대로 저도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4: 왜냐하면은 뭐 무죄다라고 장성철 소장님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0: 예.
4: 이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 전에도 이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건 이게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예견한 바가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오히려 검찰의 구형보다 검찰의 징역형이었잖아요.
0: 예, 예.
4: 그리고 이제 추징금 3,300이었는데
0: 예.
4: 그거보다는 상당히 약하게 나왔다라는
0: 예.
4: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아마 이르면 내년 1월쯤 결론이 날 거거든요.
0: 633 원칙에 의해서 2심 3개월, 대법 3개월.
4: 그래서 저는 여야 간에 지금 벌써부터 가슴 뛰는 후보군들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명태균 씨에게 뭐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취지로 계속 오세훈 네. 시장 얘기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쭉 지켜본 바로는 윤석열 김건희 그 재판부터 해서 지켜본 바로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허풍쟁이일 수는 있어도
0: 예.
4: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0: 예.
4: 그런 취지에서. 아니 그러니까 허풍은 있을 수 있지만 그가 하는 말이 전부 거짓이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0: 예.
4: 오세훈 시장이 왜 이렇게 딱 잘라서 명태균 씨를 거짓말쟁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예.
4: 저간의 이런 상황들을 다 미뤄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모르는 여론조사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0: 예.
4: 재판부의 판결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장 소장님.
5: 정황상으로 추정을 해서 보면
0: 예.
5: 판사의 판결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전개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예.
5: 판결은요 심증만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0: 예.
5: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예.
5: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대납을 지시했다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한정 씨도
0: 예.
5: 내 오세훈 시장한테 부탁을 받고 내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다라는 진술, 증거, 문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텔레그램에서 서로 그냥 개설해서 인사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거고
0: 예.
5: 여기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추정, 심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재판부가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다. 있었을 것이라고 느꼈다. 자연스러운 경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 추정에 의해서 본인이 스토리를 만들어간 것이 아닌가.
0: 예.

0: 그런 생각이 들고 명태균을 김한정 변호사가 만난 것에 대해서 변호사와 면담해가지고 진술한 메모가 예.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김한정 씨 보고 자 명태균 만나봐라 이것이 안 적혀 있어요.
1: 예.
0: 그냥 물음표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쭉 판사가 보니까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명태균을 만난 게 아니라 오세훈 또는 강철원의 요청을 받고 명태균 씨를 만난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1: 예.
0: 이런 식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한정 씨를 통해서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을 한 것이 오세훈 시장의 주도와 인지, 승인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됐는 것인가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추정만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은
1: 예.
0: 좀 의도된 다른 목적을 가진 판결이 아닌가라고 사법부의 판단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2: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0: 네? 그런가? 모르겠어요.
2: 이게 아닌 그런 질문이었어.
0: 아니, 왜냐, 아니,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1: 예, 예.
0: 이분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아. 이재명 당시.
2: 판사가?
0: 네, 판사가 이재명 예. 대통령 그 대장동 판사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무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2: 예. 정치적인 판결이 한다?
0: 조금 좀, 이렇게 성향이 좀 다른 분 아니냐. 거의 비슷한 논리인데.
1: 예.
0: 유동규나 정진상으로부터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은 아무것도 보도, 뭐,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무죄 때리고,
1: 예.
0: 여기는 어떤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그때 유동규 씨는 막 보고했다고 그러고, 지시받았다고 그랬는데,
1: 예.
0: 또, 그, 결재 서류에는 당시 이재명 시장에 사인까지 있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그건 보고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건 믿어주고, 여기는 어떠한 증거가 없는데, 그런 것으로 보인다! 라는 추측을 가지고 이런 식의 유죄 1,000만 원 때린 것은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의도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1: 예. 예.
0: 이렇게 좀 비판하는 분들도 저, 계시더라고요.
3: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소심에 가서
1: 예, 예.
3: 오세훈 측 변호인들이
1: 예.
3: 또 다툴 만한 이제 입장일 거는 같아요.
1: 예.
3: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로 뭐 증거가 없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할 때 돈으로 표를 사기 위해서 매수를 해요. 그러면 돈을 주는 장면이 찍혀야만 그게 불법이거나 유지가 되진 않습니다.
1: 예.
3: 여러 가지 정황과 과정과 어떤 의도를 타 재판부가 그거를 합리적으로 법률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예. 판단해온 사람들이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0: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죠.
3: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것들을 재판부는 개연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 예.
3: 그러니까 개연성은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그냥 단순한 후원인 관계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고 거의 형제와 같을 정도로
1: 예.
3: 많은 소통을 해왔는데
1: 예.
3: 이분이 그냥 혼자 자발적으로 3,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명태균 씨와 본인이 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 증언이 명태균 씨 증언이고
1: 예.
3: 명태균과 김한정의 만남 자체의 여러 가지 녹취와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상 2,100만 원 정도 전체 3,300은 아니죠.
1: 예.
3: 한 1,200은 빼고 2,100만 원 정도는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그리고 개연성을 확실하게 명태균의 증언을 인정해 준 거예요. 증거로.
1: 예.
3: 그러면은 재판부가 이걸 그냥 정황과 느낌적인 느낌으로 재판을 내렸다. 그래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증거는 이제 사실상 재판부가 그 증거 부분들을
1: 예.
3: 판시를 함으로써 그 이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1: 예.
3: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 측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고 항소하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더 이상 나올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는.
0: 판사가 궁예입니까? 관심법으로 재판을 해요?
4: 근데 네? 장 소장님의 그런 시각이면
1: 예.
4: 1심 재판장이 대장동 뭐 무죄 줬던 그런 재판장이라면 항소심하고 조희대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하겠죠.
0: 예.
4: 지켜보시죠.
0: 지켜봐야죠.
1: 예.
0: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저가 아니에요. 일부에서 그런 의견을
2: 주어가 맨 뒤에 있어서 장소장님 생각처럼 들렸어요.
0: 저 아니에요.
2: 네. 네, 장소장님 생각 아니라고 좀 정정하고 계십니다. 일각의 주장이 있다라는 걸 길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0: 네.
2: 일단 저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이제 2심에서 어떤 법률적인 논쟁과 항소심에서 어떤 법률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 김정희 측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5: 이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1: 예, 예.
5: 법원이 계속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 예.
5: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 두 군데 두 곳은 일치하고 있고 한 곳은 이제 다른 예,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조금 아 이렇게 판사에 따라서 예. 똑같은 사안을 달리 보는구나라는 것들에 의해서 조금 신뢰도 같은 것들이 좀 손상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일단 예, 예. 그 다음에 그 이분이 저 조용우 판사님이시죠.
2: 예.
5: 이분의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요. 예를 들면 이 범행을 그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2: 그 오세훈법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의원 시절에 말했던. 예.
5: 그 공직선거법을 우리가 예. 이제 오세훈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2002년도에 예. 만들어진 그렇죠. 거.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는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그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라고 이렇게 딱 오시를 박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주도해서 돈 좀 줘. 그리고 너 여론조사님 갖고 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증거를 진짜로 갖고 있나? 그게 입증된 게 있나? 그 뭐 10개 중에서 5개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2: 여론조사 중에.
5: 10개 예, 중에서. 예,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직접 증거는 없고 굉장히 좀 정황 증거나 추정 증거인 것 같은데
2: 예, 예.
5: 그거를 가지고서 범행을 주도했고 그러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런 표현을 써서 이거는 조금 심하지 않나라는
2: 반받는 태도도 문제 삼아서 양형에 참고했다라는 취지인
5: 그러니까요.
2: 거죠.
5: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좀 논쟁이 있는 그런
2: 예.
5: 그 내용인데
2: 예.
5: 그걸 이렇게까지 뭐 혼내듯이 뭐 판결을 내리는 게 조금 과한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2: 예상수장님.
0: 김수영 의원님 이 판사의 이 발언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여쭤볼게요. 판사가 명태균 씨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 네.
0: 오세훈 시장한테 네. 불리한 증언한 거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1,000만 원 벌금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4: 그래서
0: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4: 이제 뭔가 저는 물고 물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냐면
2: 예.
4: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 명태균 씨건과 관련해 가지고 1, 2심에서 다 무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윤석열 재판에서 이제 2년인가 나왔잖아요.
2: 예.
4: 그래서 특검에서 좀 연기해달라, 김건희 씨 구형, 그 대법 선고를. 그래서 8일 연기해줘서 24일날 나오잖아요.
2: 네, 네.
4: 근데 이제, 김건희 씨 1, 2심 무죄 나왔을 때는, 야, 이런 오세훈 시장도 살겠는데? 네, 네.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그 실형 나오고 나서는, 이거 문제 있네. 그럼 24일날 김건희 씨 대법 선고를 보자. 또 이렇게 된 거고.
2: 예.
4: 그러면 그 중간에 오세훈 시장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됐었는데.
2: 예.
4: 이제 1,0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계속 물고 물린다 느낌이에요. 24일날 김건희 씨 대법 선고도 봐야 되고.
2: 예.
4: 그 다음에 또 윤석열 2심도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저는 돈이 간 건 맞고 여론조사도 있었던 건 분명한데
2: 예.
4: 몰랐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는가 오세훈 시장의 유죄가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퀘스천이라는 거죠.
0: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당신 말을 진술을 믿지는 못하겠어. 근데 오세훈은 유죄야. 이러한 판결이 과연 성립이 되는 것인가.
5: 유죄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했어.
0: 그리고
5: 얘기하잖아요.
0: 또 생각을 해보세요. 윤건희 부분은요. 명태균 씨랑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나는 녹취, 문자 이런 거 다 나왔어요.
2: 예.
0: 근데 오세훈 씨랑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보여라는 것만 갖고 이럴 수가 유죄를 판단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3: 예. 일단은 뭐 재판부가요.
2: 예.
3: 사실상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의 관계성이 아주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이걸 부인했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이제 상식을 넘어서는 그 부인을 재질이 나쁘다고 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선이 있어요.
2: 예.
3: 그러니까 그간의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의 행적을 보면 역대 선거에서 거의 후원자로서 활동을 해왔고 거기에 준하는 좀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데 유독 명태균 씨와의 이 대납 부분에 있어서는
2: 예.
3: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들. 저는 이게 좀 괘씸죄에 걸렸다고 보는 것이고
2: 예.
3: 저는 재판장에서 판사가요.
2: 예.
3: 피고인에 대해서 호통치는 모습은 당연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2: 예.
3: 이게 저는 주요해요. 정치자금법 이거 알 거예요. 오세훈 시장 이걸 모를까요? 국회의원도 했고 서울시장도 했고 오세훈법도 만들었는데
2: 예.
3: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 기금운동 원칙에 따라 금권의 정치 영역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받쳐지키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은 이 선고를 받는 거다. 그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훼손을 했어요.
4: 근데 그 김한정 씨하고 관계가 그렇게까지 밀접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2: 예?
4: 그 김한정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상생과 공정과 상생학교 여기 이사들 다 서울 산하기관에 발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명이 이사인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이 김한정 씨예요. 나머지 다섯 명의 이사가 다 취업을 했잖아요.
2: 예.
4: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올해 2월 달에 이제 이 사단법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 중에서는 서울시장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제가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산하기관의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몰랐다. 그렇게 친한 사람 아니다라는 말로 이걸 퉁칠 수 있을 것인가는.
0: 그러니까 그런
4: 지켜봐야죠.
0: 의심은 당연히 할만하다니까요.
4: 몇 년 전에 다 나온 보도들이잖아요.
0: 근데 애매모호할 때는 뭐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다 그게 진보진영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민주당 쪽 인사들이 재판받을 때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4: 그래서 많이 줄여줘서 벌금 천만 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징역형이 안 나오고.
0: 그러니까 이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게 과연 증거에 입각한 죄형 법정주의 왜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3: 네, 이 정도 평은 할 수 있고, 근데
2: 예.
3: 사법부의 판결을 우리가 뭐 어떻게 그 속살까지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 해야죠.
0: 박제해놓을 거예요.
2: 예,
0: 그 녹음해놓을 거예요.
2: 저는 사법부의 진영 모두 그 재판결에 따라서
3: 존중합니다.
2: 예, 어떤 결과는 항상 재판부의 판단은 양진영 모두 존중해 주시기
3: 일단은 전제하고,
2: 예,
3: 존중한다는 걸 전제하고,
2: 예.
3: 이런 아쉬움이 있다.
2: 예.
0: 이의를 제기는 할 수 있잖아요.
3: 예, 이의 제기 정도.
2: 예, 알겠습니다.
3: 근데 이게 재판부의 판결을 부인하시잖아요.
2: 아, 예.
3: 어떤 이럴 수가 있습니까?
0: 이해가 안 된다고요.
2: 예. 2심에서 이제 또 다툼의 여지가 네, 있는 부분은 또 이제 구동법원에서 판단을
3: 하는데 빨리 진행될 거예요.
2: 예, 633 원칙인데
3: 예,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1심 6개월 안에 그리고 2심 3개월 대법관 3개월 가자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3: 그렇습니다.
2: 이게 공익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빨리 판단 나면 오늘 이제 7월 22일이니까 거의 한 11월
0: 2월 28일까지
2: 예.
0: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 4월
4: 달. 4월 선거죠.
0: 그리고 8월 31일.
2: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왜 한다고 예측하시는
0: 아이고, 예를
2: 거예요?
0: 예를 들면요. 8월 예. 31일 날 예.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 10월. 10월 7일. 그렇게 이제 선거가 납니다.
3: 근데 27년에는 네. 무조건 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27년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재보궐이 열릴 수 있다.
5: 예. 열릴 아니, 수 있겠죠.
2: 열릴 수도 있다. 있다.
3: 그러니까 열릴 수 있다.
2: 수도 있다.
5: 무전할 수 있어.
2: 아까 이제 김정은 의원님이 오늘 1심을 보고 이제 가슴 뛰는 후보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4: 네.
2: 예.
4: 말씀했습니다.
2: 누가?
4: 말했습니다.
2: 누가? 근데 그 여야 모두 가슴 뛸까요? 아니면 야만 가슴 뛸까요? 여만 가슴 다 뛰겠죠? 예. 만약에 그게 유지된다면?
4: 정치 상황이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 예.
4: 그래도 저희가 한 5만 표? 그 정도 차이로 저희가 졌잖아요.
2: 예, 예.
4: 그래서 아마 내가 나갔으면 됐을 걸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뭐 민주당의 후보들도 생길 것 같고
2: 예.
4: 그래서 뭐 야당에도 지난번에 오세훈 이래서 안 돼 사법
2: 예.
4: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아마 속으로 좀 꿈틀대게 시작할 것 같고 뭐 그런 예. 생각이네요.
2: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를 판단했고 오늘 이제 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명태균 씨 관련 재판을 유죄를 판단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24일 내일모레 있을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혹시 또 대법원이 무죄로 맞다 혹은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 두가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까? 이게
5: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해요?
2: 왜냐하면
5: 그거 예측하면 안 돼요.
2: 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셨구나.
3: 저는 예측할 수 있어요.
2: 예, 맥을 짚으세요.
3: 저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 될 거라고 봅니다.
2: 무죄 취지로?
3: 예.
2: 아, 유죄 취지로?
3: 유죄 취지. 왜 그러냐면 이 예. 암묵적 함의에 대해서는
2: 예.
3: 사실상 그 이진근 판사 얘기가 더 논리적이죠. 부부간에 그러한 상황들을 몰랐을 리도 없고 이 사실 이제 김건희 씨는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하나 뭐 정치적 이득이나 경제적 이득을 봤을 때 정치적 이득이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김건희한테 있었겠냐라고 하지만 본인은 남편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얻는 이득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2: 예.
3: 그럼 부부간에
2: 예.
3: 서로 간에 이 어떤 여론조사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를 알고
2: 예.
3: 나중에 그걸 또 돌려주는 데 있어서도 그 역할을 김건희가 했기 때문에
2: 예.
3: 저는 이중근 판사가 내린 윤석열에 대한 유죄 취지가 저는 김건희 영향의 파기환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고
2: 예.
3: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번에 명태균과 김한정과 오세훈 시장 하에 예. 큰 줄기를 마련했다고 봐요.
2: 예.
3: 어떻게 몰랐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게 그냥 거저 3,300만이 그냥 간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거거든요.
2: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주에 이 자리에 앉으셔갖고 유죄가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는 1심 판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이제 말했던 개념 중 하나가 그 묵시적 청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 관련 재판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돈 받은 건 없다. 하지만 최서원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묵시적으로 청탁을 한 것이다. 직접 박 전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지만 주위에게 어떤 뭔가를 제공함으로써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서 다 유죄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유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24일 대법 판결에도 중요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4: 그보다 더 밀접한 그 예. 둘 사이는 경제공동체라는 예. 이름이 붙었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분은 그보다 예. 더한 부부이자 정치 공동체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김건희 씨도 피해가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2: 예.
5: 그런데 명태균 씨 보면요. 예. 진짜 저는 좀 얼굴도 마주친 적이 없지만 예. 이 사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2: 예.
5: 대통령 부부 대표적으로 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를 지금 박살을 내놨고
2: 예.
5: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뭐 같이 뭐 이 사람하고 가까이 뭐 알고 지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오세훈 시장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2: 예, 예.
5: 김영선 씨도 마찬가지고
2: 예.
1: 근데 멀리 뭐, 해야 돼요.
5: 네?
1: 멀리 해야 돼요.
5: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예. 엄한 사람 옆에 있다가 뭐 벼락 맞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 옆에 있다가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다 막 망가지고 있는데
2: 예.
5: 문제는 사실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회의 시간에 명태균이가 도대체 누구야 이거? 뭐 이런 최고위 때 뭐 그런 얘기 했던 그런 예. 기억이 나는데
2: 예.
5: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마치 무슨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씨처럼 그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던 사람이 앉아갖고 무슨 시장도 만나고 무슨 뭐 대통령 부부하고도 통화도 하고
2: 예.
5: 그 뭐 전 저 그 뭐 유망한 정치인들과 이렇게 다 접촉을 한 걸 보면.
2: 예.
5: 아, 지금 우리 정치판 진짜 참 문제 많다라는 생각. 뭐 권진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다 보면은 천공 뭐 예. 이래갖고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정치인들한테 예.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러는 거 이거 진짜 우리 정치판이 병이 많이 들었구나. 그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3: 그게 정치판이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주술에 의존하는 게 왜 그러냐면 신념에 한 정치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리 욕심 때문에. 이 자리 내가 갈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거 좀 맞춰주세요.
2: 가능성.
3: 가능성. 네. 가능성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오늘을 정치를 하더라도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는지를 한다면 주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뭐 다음 달에 뭐 잘 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2: 장수장이 왜 이렇게 무서워요?
3: 그리고 그런 생각 되고요. 두 번째는 좀 말씀한 대로 명태균 씨 좀 놀라운 게 있어요. 지난번에 놀랐던 게 나 구속되고 나면 한달 안에
2: 요건 무너진다. 네.
3: 좀 거의
2: 맞았죠. 사실상 맞았죠.
3: 그 다음에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요.
2: 네.
3: 아 이번에 오세훈이 된다.
2: 예. 네.
3: 근데 나 때문에 재선거
2: 안 된다. 재선거 할 거다.
3: 재선거 한다. 네. 이거예요. 네. 이것도 뱉었는데 씨가 됐어요.
1: 믿어요?
3: 아니 믿진 않는데
2: 결과론적으로
3: 이 사람이 아 이래서 정치 많은 정치인들이 현혹시켰겠구나.
2: 아.
3: 그러니까. 50대 50이죠. 뭐 아니면 돈데
2: 예.
3: 던진 게 맞아.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현혹되는데 저는 그렇게 좀 정치인들이
2: 오세훈 시장이 이제 유상현 의원을 얼마 전에 보기도 하고 당대표 폐지론에 대해서 좀 불도 지피고 하면서 또 그 오찬 정치, 식사 정치라면서 활동 반경을 넓히기도 했었는데 이번 1심 판결 당연히 1심이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향후 행보가 조금은
0: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2: 약간은 예, 예.
0: 또 뭐 재판정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상실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2: 예.
0: 그럼 변호사들과도 더 긴밀하게 논의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2: 예.
0: 그래서 한 1년여 동안은
2: 예.
0: 좀 상당히 좀 위축된 정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예.
5: 아니요.
2: 예, 알겠습니다.
5: 아니, 저희는 뭐 보수는 예. 사실 예. 지지도가 좀 올라오고 그랬던 것은
2: 예.
5: 지난번 선거에서 한동훈, 오세훈 두 분이 예. 생환에 돌아왔기 때문에
2: 대선 주자로서
5: 예, 그렇죠. 차기 대선 주자로서 왔기 때문에
2: 예.
5: 그게 굉장히 꿈과 희망을 준 부분이 있어요.
2: 예.
5: 그래서 저는 그 제 개인적으로는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아 한동훈 저 당대표나 한동훈 의원이나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나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의 파이를 계속 키워 나가다 보면 그러면 보수가 대체적인 몫이 커져서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에서 상당히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 선거로 인해서 약간 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좀 우리 보수 전체에 좀 굉장히 큰 손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아 이거 잘 극복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2: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예, 또 2심도 남았고 대법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1심 결과만 놓고 이제 판단해봤습니다. 자, 박정현 판승부 녹화 때련 아유 수요일 오랜만에 또 치열하게 네 분 토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2부에서는 이세돌 9단을 만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6: 케이라디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시험료 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2 박스까지 12불99, 파 5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육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예, CBS 박정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아, 어제 대한민국의 신진석 구단이 바둑 AI 카타고와의 대결에서 2승 1패라는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 이분은 이 대결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서 저희 제작진이 급하게 모셨는데 어이 또 기쁜 마음으로 나와주셔서 모시게 됐습니다. 정확히 10년 전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인간? 네, 오늘 대한민국에 자랑한 이세돌, 유니스트 특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예.
0: 아유, 이렇게 뵈서 전 너무 기쁩니다.
1: 아, 저도, 요런 일 때문에 여기 온 게 너무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제 우리 교수님도 10년 전에 알파고와 이기셨는데 또 후배 기사가 또 카타고와 대결에서 이겼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사실 이 대결은 굉장히 좀 가볍게 좀 봤었어요.
0: 아, 예. 예.
1: 그래서 그냥 인간과 AI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저는 승리할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고요.
0: 아, 그래요?
1: 신진석 구단이라면.
0: 아하.
1: 누구나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0: 예.
1: 신진석 구단이라면 이겨주지 않을까.
0: 아하.
1: 근데 그대로. 이게 정말 신진석 구단이 그 능력을 정말 뭐라 그래야 돼? 이게
0: 예, 예.
1: 정말 그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냐 좀 생각이 들고요.
0: 아, 그렇군요.
1: 또 AI의 그런 약점 그런 것도 여실히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AI 약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AI가 너무 발전했다 보니까 AI면 만병통치 혹은 모든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강한데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1: 전략적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죠.
0: 예.
1: 그것을 지금 현재 카타고 네. AI 바둑 프로그램 하질 못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전략적 판단을 하질 못했습니다.
0: 아, 어떤 의미일까요?
1: 이게 바둑을 좀 아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0: 예.
1: 사람이었으면 절대 하지 않을 그런 판단? 수를 이제 놓게 되는데요.
0: 예.
1: 제 AI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0: 아, 그 이를테면 AI는 블루스판만을 예, 그렇죠. 향해서 가는데 예. 사람은 참고 참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숨기면서 예, 기다리는
1: 이게
0: 그런
1: 전략적이라고
0: 것들.
1: 하면요.
0: 예.
1: 제 사실상 그걸로 해서 거의 판이 끝나다시피 했습니다.
0: 예.
1: 그 한 수로 인해서.
0: 예. 예.
1: 그게 이제 한 15집 정도 나빠요. 그렇게 놓았을 때.
0: 예. 예.
1: 근데 따르키 가면 한 15집 반, 한 16집이 좀 나쁩니다.
0: 예.
1: 따르키 두면.
0: 예.
1: 만약에 A를 안 두고 B로 뒀다면.
0: 예, 예.
1: 근데 사람이라면 조금 더 나쁘더라도 B라는 그쪽 판단을 하게 되죠. 왜냐면 조금 뭐 차이는 줄어들지언정 바둑판이 너무 정리가 돼버립니다.
0: 예, 예.
1: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을 만큼.
0: 아하.
1: 그럼 당연히 우리는 경우의 수가 많은 변화의 여지가 있는 쪽을 우는 선택하겠죠.
0: 예.
1: 근데 AI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0: 아하.
1: 이게 그래도 반집이라도 득이네?
0: 아하.
1: 하고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0: 효율성.
1: 예, 그 순간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바둑이 역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은 절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해설을 했던 박정상 구단이
0: 예, 예.
1: 이거 AI한테도 인간의 코치가 필요하다.
0: 아하.
1: 예, 이건 가르쳐 줘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0: 아, 그 공간을 사람이 발견한 거네 그러면.
1: 예, 이거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니까 AI 왜 그런 선택하나요? 그 디지털이어서 0, 1, 0, 1 예,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해서 그런가요?
1: 일단 여기가 반집이라 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 아하.
1: 최선의 수다 이거예요.
0: 아해.
1: 근데 승부로적인 관점을 봤을 땐 그 순간 끝나버린 거죠.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이거를, 이거 써도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예.
1: 바둑에서 쓰는 건데, 떡수라고 해요.
0: 떡수.
1: 예. 예. 그래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 예, 쓰셔도 됩니다.
1: 이게
0: 예.
1: 뭐 그런 거죠. 전략적 판단이 결여된 어이없는 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0: 예.
1: 이게 떡수만큼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0: 네네. 찰떡같이 설명을 해주셨기
1: 예,
0: 때문에.
1: 예, 예. 그래서. 아하.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만으로 우리가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AI는, 전략적 판단을 못 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카타고라는 바둑 프로그램이 최고의 바둑 프로그램이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0: 현존 최고는 아니다.
1: 예, 현존 최고라고 보기도 힘들고, 두 번째로, 이번에 GPU 그래픽카드를 예. 3090을 한 4개 정도로
0: 예.
1: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예.
1: 우리가 3090이 아니라 지금 5090이죠. 최신 건 5090이고,
0: 예. 예.
1: 또, 그렇게 사양이, 전체적인 사양이 그렇게 좋다, 완벽하다고 보긴 좀 어려웠습니다.
0: 예.
1: 그리고 시간도 20초로 제한을 했죠.
0: 아하.
1: 근데 이걸 조금 컴퓨팅 파워를 좀 늘려주고 또 시간도 20초가 아니라 막 30초든 좀 늘려주고.
0: 예.
1: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대국을 한 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0: 이렇게 해도 인간이 이길 수 없다.
1: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0: 예.
1: 근데 10년 후 난 이겼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사람이 예, AI 이제 대결해서.
1: 예. 이제 두 점에 정식으로 대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0: 아하.
1: 저는 이 현존 최고가 이제 중국의 저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 예, AI.
1: 예, 예. 그걸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아하. 저는 그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둑뿐만이 아니라 전체 AI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대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자체만으로는 오, 여기서 뭔가 아, AI는 뭐 전략적 판단을 못하고 인간과 차이는 요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제 진짜 자격을 얻은
0: 의미 있지만 예, 이제 자격이 있다.
1: 예. 그러니까 요 자체가 뭐 아주 의미가 없다 이건 아니고요.
0: 예.
1: 그렇지만 더욱 더 큰 그 의미 있는 대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요거에 저는 더 크게 의미를 그 가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신인 소단이 첫 번째는 졌는데 두 번째도 이겼고 세 번째 두 번째는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세 번째 11집 반인가요? 이렇게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인 소단도 아 이게 타파고를 더 파악을 한 것인가?
1: 파악을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요.
0: 아, 그런가요?
1: 표현이 어려운 게 카타고는 예. 이미 예.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아, 이미
1: 예, 사용하고 있는
0: 기사님들이
1: 예, 사용하고 아.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예.
1: 뭐 파악했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0: 아.
1: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국의 패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0: 예.
1: 첫 번째는 제가 겪었던 거예요.
0: 어.
1: 10년 전에
0: 때.
1: 알파고 대국을 했을 때
0: 예.
1: 그게 괴리감이 있습니다.
0: 괴리감은? 사람과 AI와의
1: 마주보고 AI.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0: 예,
1: 사람과 마주보고 예, 대결을 하는데
0: 예.
1: 오늘 이번 대국에도 있었죠?
0: 사람 이제 예, 여성 기사가 예, 대신 예, 다 두셨던데
1: 예. 그 여성 기사가 예. 어떤 생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거기에 해준 거에 대해서 나 대신
1: 그렇죠.
0: 돌을 놔주신 분이고
1: 예. 그 카타고의 손이죠. 그러니까
0: 예, 예.
1: 그랬을 때는 승부업이나 기운 같은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0: 이 초절정 고수끼리 이렇게 들어와 들어와 이런
1: 뭐가
0: 느낌.
1: 그런 게 있거든요.
0: 아.
1: 전혀 느낄 수가 없죠. 그 괴리감이 아. 상당합니다, 사실.
0: 아 그렇군요.
1: 아 알고는 있어요, 사실 우리도
0: 네.
1: 이렇게 대국하는 거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음에도요.
0: 네.
1: 실제 두면은 예 또 다릅니다.
0: 아.
1: 그게 자기가 그렇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0: 사실 인터뷰도 예. 진짜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 그분과 이렇게 오가는 기류가 예. 있지만 AI와 대화하면 그 대화 같지가 않은
1: 그렇죠.
0: 그건 예. 같은 맥락이군요.
1: 예. 두 번째로는 생각 못한 수를 넣습니다. 카타고가.
0: 아 그래요?
1: 예.
0: 예상치
1: 못한 수를 넣었어요. 두 번째 수에.
0: 아하.
1: 그래서 와 여기서 이렇게 두는구나.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예. 그 두 가지. 그 예상치 못한 수를 넣고
0: 예.
1: 뭐 괴리감.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패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예.
1: 이제 두 번째 대국부터는 다르죠. 일단, 일단 괴리감 자체가 사실상 거의 뭐 그런 거죠. 예,
0: 예.
1: 이미 적응을 한 거죠.
0: 예.
1: 저도 그랬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국에서 제가 보면서 좀,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이미 좀 느꼈던 게.
0: 예.
1: 만약에 제가 또 어떤 아마추어 분과 부점 접바둑을 예. 뒀다고 할 때는 절대 저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초반에 절대 그렇게 두질 않아요. 대형 정석이 일어났습니다.
0: 대형 정석.
1: 예.
0: 예.
1: 근데 대형 정석이 일어났다. 정석이라는 거는
0: 예.
1: 서로가 누가 좋고 뭐 나쁘고 이런 게 별로 없겠죠.
0: 예.
1: 그러니까 정석이죠.
0: 예.
1: 예. 그럼 대형 정석이 일어났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판이 좁혀졌다는 겁니다.
0: 예.
1: 별로 득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판이 좁혀졌다는 얘기죠. 그걸 접바둑을 누가 그렇게 두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아슬아슬하게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예. 물론 이국은 그야말로 신진석 단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유리하게 출발한 건 맞습니다.
0: 예.
1: 예, AI가 좀 그런 대형 정석을 선택해 주는 바람에 유리하게 예. 출발한 건 맞습니다만
0: 예.
1: 그렇다 손치더라도
0: 예.
1: 어떤 기사가 그런 상태에서 완벽하게 카타고를 제압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신진석 구단 외에는 생각나질 않아요. 예.
0: 아 그런가요?
1: 어떤 기사가 저렇게 완벽하게 이겨갈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저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0: 그러면 예. 좀 그 냉정하게 얘기하면 10년 전에도 인간의 승리라기보다는 이세돌이 승리였고 지금 어제의 승리도 사실은 AI와 인간의 대결에 보다는 신진서의 승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해.
1: 저는 2국이 그렇습니다.
0: 2국은 그렇다.
1: 예, 2국이 그렇고 3국은 아까 말씀드린 AI에 정말 떡수가 나갔다.
0: AI 죽으면 실수라기보다는 실패할 수도 있다.
1: 그거는 정말 네. 과연 이거를 한번 보실 수가 있는 게요. 만약에 절해라는 최고의 지금
0: 중국의 AI 예,
1: 그 프로그램과 대국을 하고 그 프로그램도 똑같은 비슷한 그런 실수를 하더라.
0: 예.
1: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게 예. 바둑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0: 아.
1: 이게 AI의 약점인 거예요.
0: 아.
1: AI가 못하는.
0: 아하.
1: 예. 근데
0: 전략적 판단이
1: 예, 근데 이게 예. 기대값이 있습니다.
0: 예.
1: 저는 절해가 어느 정도 극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0: 예.
1: 처음에 이 접바둑을 잡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의외로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몇 수 정도엔 몇 집 정도 득을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예. 기대값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이후 예. 이 바둑이 이번에 삼국처럼 예. 그렇게 짜졌을 때는 예. 사실은 70수도 안 뒀는데도 거의 바둑이 그냥 거의
0: 끝나
1: 예. 예. 마무리가 되는 예. 그런 예. 상황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예. 이제 득 볼 수 있는 기대값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판단하는 겁니다.
0: 예.
1: 만약에 지금 한 15집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요. 예. 만약에 10집만 차이 났어도 그건 인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 70수에 10집 정도 차이 나면
0: 예.
1: 그걸로만 따졌을 때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좁혀진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성공한 건 아닙니다.
0: 예.
1: 왜냐하면 너무 판이 좁혀져 버렸기 때문에
0: 예.
1: 그런 이제 기대값도 보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여기 이런 기대값을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0: 예.
1: 그래야만 얘가 전략적 판단할 수 있는 거죠, AI도.
0: 아하.
1: 사람의 전략적 판단 비슷하게 뭔가를 도와갈 수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풍, 어떠한 큰 그림을 아직은 AI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1: 봐야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절해라는 게 그 기대값을 넣어놨기 때문에
0: 예.
1: 어느 정도는 넣어놨기 때문에
0: 음흠.
1: 그랬을 때는 진짜 사람처럼 비슷하게 뭔가를 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적 판단은 AI가 잘 못하는 뭐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0: 예.
1: 저는 어느 정도는
0: 예.
1: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바둑 AI라고 하지만 바둑은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한 5년 이상 빠릅니다.
0: 아 그런가요?
1: 그래서 이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 때 2016년도에 대국이 있었고
0: 예.
1: 2017년도부터 바둑 프로그램이 쫙 깔리기 시작합니다.
0: 그때 커제도 대회를 했었고
1: 예, 예.
0: 3연패했고
1: 예, 그렇게 바둑 프로그램이 쫙 깔리기 시작을 예. 하는데 중국에서는 제 알파고 제 대국을 보면서 이미 준비를 했고요.
0: 예.
1: 2017년도 이게 쫙 깔릴 때는 정말 꽤 그래도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서 인력을 투자해서
0: 예.
1: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0: 예.
1: 그게 이제 절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2022년? 예, 한 21년, 22년도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 17년부터 우리가 개발을 했다고 해서 4, 5년을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0: 예.
1: 근데 우리가 지금 AI 시대라고 한 게요. 사실 ChatGPT 이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1: 그게 22년 11월 30일이에요. 3년도 안 됐습니다.
0: 그러네요. 예.
1: 그러니까 AI 바둑 프로그램을 그래도 그렇게 만든 게 4년, 5년. 이 정도를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0: 예.
1: 굉장히 발전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0: 예, 그러네요. 예. 예.
1: 그걸 보면서 저렇게 그래도 공을 들인 프로그램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또
0: 여타
1: 예, 다른 AI에서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0: 아하.
1: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의 안 보이는데 그런 게 거의 사라졌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은 AI가 좀 그런 부분은 부족할지언정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 미리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0: 예.
1: 이게 그냥 바둑 이기고 지고 뭐 이거잖아.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아니다. 이거 전체적인 우리 AI 상황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0: 10년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했을 때는 접바둑 아니었고 호선바둑이었잖아요.
1: 예.
0: 그 진짜 맞대결이었잖아요.
1: 근데 지금은 사람이 호선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0: 아, 그런가요?
1: 예. 그리고 두 점으로 들어왔는데요.
0: 예.
1: 선이라고 하죠. 덤을 주지 않는.
0: 예.
1: 먼저
0: 예.
1: 두고 덤을 주지 않는 걸 선이라고 하는데요. 선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0: 예. 그럼 10년 전에 교수님 그때 5분 만에 고민을 결정하셨잖아요. 그때는.
1: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0: 초창기였으니까.
1: 예, 예, 예. 근데 이제 2017년도에 예.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오거든요. 상위 예. 버전이 나오는데. 예. 그때부터는 사실 사람이 좀 이기기 힘든 걸로 예, 나왔고.
0: 아, 예. 예.
1: 6개월에 알파고 제로가 나옵니다. 알파고 제로 버전부터는 뭐.
0: 사실상.
1: 예. 그냥 뭐. 안 되는 걸로.
0: 그러자면 교수님의 승리 정말 기념비적인 승리, 역사에 남는 승리였네요.
1: 참. 그 자체를 뭐 깎아내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0: 예.
1: 또 다른 편 한편으로 보면
0: 예.
1: 사실 저는 AI에 처음으로 패배한 사람이죠.
0: 아 그리고 예. 처음으로 이긴 사람이고.
1: 저는 전체 시리즈로 보면 어쨌든
0: 예.
1: 졌기 때문에. 예.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0: 예.
1: 정말 신진서 구단이었다면
0: 예.
1: 그 상황에서 1승 4패가 아니라 정말 2판 혹은 3판까지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0: 어휴, 예. 교수님께서 신진서 구단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네요.
1: 원래부터
0: 예, 예.
1: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장 아무리 인공지능을 그렇게 학습을 했다든 치더라도
0: 예.
1: 신진서 구단이 보여주는 그런 바둑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리스펙해야 되는 거고요.
0: 예.
1: 이걸 지금 두 점에 뭐 여러 가지 뭐 약점도 보여주고 이랬습니다만, 과연 두 점이 이길 수 있는 기사가 진짜 있는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좀 생각나는 기사가 사실 없고 중국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예,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뭐 신지석을 이렇게 띄워주는 게 아니라
0: 예.
1: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뭐 굳이 뭐 이걸 그렇게
0: 그렇죠.
1: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신진서 구단 외에는
0: 네.
1: 저는 두 점에 거의 다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실제 세계 랭킹 1위고 신진서
1: 예,
0: 구단이.
1: 예.
0: 그 1위 2, 3, 4, 5, 6이 다 중국 기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군요.
1: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아마 이기기 힘들 겁니다.
0: 이기기 힘들 것이다.
1: 예, 예, 예.
0: 그 중국의 바로 AI 프로그램과 정말 그 대결할 수 있는 절예와 대결도 신진서만이 할 수
1: 그렇죠.
0: 있을 것이다.
1: 자격을 이군. 대결을 통해서 완전히 자격을
0: 어허.
1: 얻지 않았나.
0: 예. 그렇군요. 만약에 대결제이고면 우리 신진서 구단이 응해야겠네요.
1: 지금 신진서 구단이 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0: 예.
1: 다른
0: 예.
1: 한국 기원이라든가 중국 또 기원이나 이런 쪽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 대결을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래요?
1: 예. 뭐 신진서 구단이 막 추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그렇죠. 우리 교수님이 인터뷰로 예. 더불어서 추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1: 예. 이거는 정말 이번 대결이
0: 예.
1: 전체 AI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0: 예.
1: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0: 예.
1: 최고의 AI를 보기도 힘들고 최고 사양도 아니었고
0: 예.
1: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의미 있는 대국을 해야죠.
0: 아하.
1: 바둑뿐만이 아니라 전체 AI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0: 아하.
1: 큰 의미 있는 대국을 해야 되고 그걸 추진하고 좀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0: 예.
1: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아하.
1: 제대로 이게 바둑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AI를 바라본다. 이런 식의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예. 하시는 게 또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 AI와 사람과의 공존 이걸 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대결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1: 예, 예,
0: 거죠?
1: 예. 우리가 AI를 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0: 알아야 된다?
1: 예. 뭘 알아야 뭐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네.
1: 지금 우리가 AI 시대 하지만
0: 네.
1: 우리가 얼마만큼 AI를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0: 예.
1: 예. 아 AI는 안 돼. 전략적 판단이 안 돼.
0: 내가 지금 결론을
1: 예,
0: 하기보다는
1: 예, 그렇죠. 이제 제대로 정말
0: 제대로
1: 예, 절의 그런 프로그램을
0: 예.
1: 끄집어내서
0: 어허.
1: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0: 아 예. 그렇군요. 그럼 현재까지는 절예까지는 아직 못 봤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요즘 바둑 기사들이 AI식으로 사고하고 연습한다고 하는데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실제로 더 보시기도 하십니까?
1: 예. 저는 근데 존재가 꽤 오래됐어요.
0: 아 그렇군요. 예. 예.
1: 저는 21년도에
0: 예.
1: 이 카타고예요.
0: 예. 카타고랑
1: 그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로 기억을 하는데요.
0: 예.
1: 제가 두 점에 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집에서.
0: 예, 집에서.
1: 사실 뭐 그렇게 사양도 좋지 않죠. 저도 그때 20초로 설정해놓고 뒀는데요.
0: 아, 예.
1: 저는 무제한. 제가 아니 궁금해서 그때도 했지만 궁금해서 돈도 두전에 판판이 지는 거예요.
2: 아, 교수님.
1: 그 당시에도.
2: 아, 그 당시에도
1: 좀 확 지더라고요. 네. 어, 왜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좀 화도 나고 그래서 진짜 그럼 무제한으로 둬보자.
2: 아.
1: 거의 두 달에 걸쳐서 뒀습니다.
2: 오, 두 달. 아, 이미.
1: 예.
2: 아,
1: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했더니 이제 그건 승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두 번째 판은 제가 도전했는데 그거는 뭐 얼마나 걸렸더라 한 달 내외로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걸 끝까지 두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겼다고 그러면 이제 이긴 것 같아서 예. 그런 정리를 했고요.
2: 예.
1: 마지막으로 선으로 뒀습니다. 무제한과 20초 이렇게 선으로 뒀는데
2: 예. 예.
1: 제가 그 이후로는 바둑을 안 두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때 예. 정말 이게 뭐 그때 밖으로 알려진 것도 아니지만 혼자서 야 이건 무슨 수를 써도 못 이기겠구나. 그런 벽. 막막한 막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2: 예.
1: 그 제가 아무리 무제한으로 뒀다고 해도 바둑판에 막 돌 놔보고 이러진 않죠.
2: 예,
1: 돌을
2: 예.
1: 놔보고 때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2: 예, 예, 예.
1: 근데 제가 선으로 두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 놔봐도 안 되겠구나.
2: 아.
1: 내가 평생을 두더라도 나와보면서
2: 예.
1: 평생을 두더라도 내가 못 이기겠구나.
2: 아, 그 어떤 진짜 평을.
1: 예, 예. 아, 그래서 참 그다음부터는 좀 대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2: 그렇군요. 사실 프로 바둑기사 은퇴도 좀 약간 빠른 시기에 하셨다는 평가가 있긴 했는데 그런 점이 또 영향을 미치셨었죠?
1: AI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2: 아, 그래요?
1: 바둑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다 지금 하시는 일에
2: 예, 맞아요.
1: 다 의미를 예. 부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예.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2: 예.
1: 저도 당연히 바둑에 그런 의미를 부여했을 텐데요.
2: 예.
1: 이게 AI가 이렇게 쫙 깔리면서 바둑 프로그램이 깔리면서 그 의미가 좀 사실상 사라지는 바둑이라는 게요. 사실 초반 초반에 그런 보석을 짜는 것이 자신의 그런 기풍 스타일을 가장 이제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2: 아하.
1: 드러납니다 거기서.
2: 교수님이 시간이 됐어요. 이어가도 될까요?
1: 아, 그러거나.
2: 예. 예, 박정희 한판승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세돌 구단과의 인터뷰 자, 유튜브 연장 방송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한판승부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서머 쿨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에 태양이 한껏 떠오른 수요일.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0: 주말에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 아니, 수요일이니까 정말 다 왔다.
0: 아, 그 얘기요?
1: 네. 별거 아니었어요. 네.
0: 정말 찰지다. 자, 점심은 드셨는데
1: 네.
0: 아직 웃음은 못 드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1: 저희가 후식으로
0: 네.
1: 예, 드려야죠.
0: 한시의 문자방에 네. 오늘 웃음 한 공기 추가해 드립니다. 근데 그게 그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1: 네.
0: 0칼로리예요. 우리 라디오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한시의 문자방은 아무리 많이 드셔도 살이 전혀 찌지 않습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어디까지 읽었나요? 오늘 아침 제가 거울을 딱 봤는데
1: 네.
0: 아, 문득 내 이 치아를 보면서
1: 네.
0: 야, 니네들 참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니들이 고생이 많구나 이런
1: 왜요?
0: 생각이 들었어요.
1: 왜 치아가 아프다고 징징대던가요?
0: 얼마나 많이 이거를 많은 거를 정말 씹어제꼈어요. 그래서 정말 니들이 고생이 아유, 많았다.
1: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수고 많았네요.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0: 반세기를 같이 저와 함께한 이 이빨들아. 근데 이게 어릴 때 네. 생각이 나면서

0: 어서 그 항상 밖에 들고 나가서요. 네. 그렇게 남의 집 지붕에다 던졌어요.
1: 그러니까 할머니들이나 네. 어르신들 계시면 윗니야 아랫니야 그래 물어보시죠.
0: 아 윗니 아랫니를 따로 던져야 되나요?
1: 따로 해가지고 네. 제가 그 화곡동 쪽에 살았는데 네? 서울에 살 때는 네. 그때 윗니는 지붕에다가
0: 아하
1: 그다음에 아랫니는 마당에다가 묻고 그랬어요.
0: 어머머머 저는 윗니고 아래고 그냥 되나게나 이만 빠졌다 하면 무조건 남의 집 지붕에다 던졌는데
1: 그래서 치아가열이 그런 거 아니에요?
0: 어머나 그렇군요.
1: 그때 지붕에다가 많이들 던지고 그렇게 했어요.
0: 네. 뭐 헌니 줄 테니 세이 네. 달라 막 이러면서 저희는 그러고 보면 참 헌 거 줄 테니 새 거 달라고 참들 많이들 해요.
1: 그렇죠.
0: 네. 그 놀이터에서
1: 두꺼바 두꺼바 그러니까. 헌 집 줄게 새 집 따오.
0: 그러니까.
1: 그때 그 속은 두꺼비들 때문에 두꺼비들이 지금 부동산 투기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지금 집을 안 돌아간 두꺼비들이 한 두어 마리 있어요.
0: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은 왜 이렇게 동물들한테 까치야 혼이 줄 테니 세이다오 막 이러고 두꺼비한테는 혼집 줄 테니 세집다오 이러고
1: 제가 정말 인류를 대신해서 네. 정말 까치와 두꺼비에게 정말 심심한 사과를
0: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헌것들을 주면서 새거 달라고 생떼를 부리나요?
1: 미안하다 두꺼봐 미안하다 까치야 그때는 우리가 많이 어렸어 그래서 잘 몰랐어 미안해 지금이라도 미국은 좀 다르다면서요? 이빨 뽑으면?
0: 그렇죠 저 미국에서는 그 베개 밑에다가 넣어놓고 투스 페리라고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다 넣어놓고
1: 그러면 이제 요정이 와서
0: 그거를 사간다고 해가지고
1: 사가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국은 물물 교환이라면은 네. 여기는 캐시로
0: 그렇죠.
1: 캐시로 바꾸는
0: 사가죠.
1: 그래서 미국이 부강하게 된 거야. 진작부터 이렇게 써야 되는데
0: 네, 이는 없어지고 캐시가 딱 남아있죠.
1: 우리는 기껏 뭐 이빨 가져가라고 까치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뭔가 접선을 할 것 같으면
0: 근데 뭐 받지도 못해.
1: 그러니까
0: 이게 나올 때까지 나와야지 좋나 보다 하는 거죠.
1: 이 까치가 트래킹 넘버를 주진 않잖아.
0: 그러니까요.
1: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0: 그렇죠.
1: 그래서 언제쯤 내 새 이빨이 오는지.
0: 그렇죠.
1: 맨날 혓바닥으로 이렇게 밀어보면서.
0: 이렇게 해보고 뭔가 까치까치하게 느껴지면 좋구나.
1: 드려야지 이빨이 나는 거예요.
0: 새해가 나오는구나 하죠.
1: 우리 어머니는 이제 자식 사랑이 지나시셔서 맨날 입을 한 번씩 벌려봤어. 야 해봐.
0: 나왔니?
1: 나왔니? 막 이러면서. 오늘 이런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미신이라고 할까요?
0: 그렇죠.
1: 이렇게 우리가 징크스라고 할까요?
0: 네.
1: 이렇게 있는 뭔가 뭐 막 네. 여기 미국 사람들이 13에 싫어하는 것처럼
0: 맞아요. 안 하면 네. 왠지 찝찝한 네. 예 그런 미신들
1: 이런 미신들 네. 오늘 좀 타파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신 노래를 하나 듣고요. 네. 스티비 원더가 주창하는 슈퍼스티션 미신 노래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은 나네요. 왜 또? 자, 스티비 원더가 불러주는 슈퍼스티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누구는 단 한 번도밖에 어렵다는 그 그래미를 23개를 갖고 있는 스티비 원더.
1: 예, 전설이네요, 전설.
0: 전설이죠. 네. 정말 레전드고 그래미가 사랑하는 또 팝 뮤지션이기도 하고 그 뭐 앞을 못 보는 그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전 세계인에게 이런 정말 멋진 리듬을 선사해서 지금도 이 노래를 항상 미신이 나올 때마다 트는 그런 노래입니다. 슈퍼스테이션 스티비 원더의 노래로 오늘 1시의 음악다방 힘차게 출발해봤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죠. 삼복더위가 지금 한참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에스타잔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저희 한시의 박대방 혹시 방송을 진행하다가 중간 앞부분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1: 처음부터 꼭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채널로 가시면은요. 네. K-Radio Live 이렇게 치시고 유튜브에서 치시면은 네네. 저희 라이브 채널이 나옵니다. 오. 그리고 스크롤을 앞쪽으로 살짝만 당겨주시면요. 네. 처음부터 다시 들으실 수가 있어요.
0: 아침 7시부터?
1: 맞습니다. 네, 저녁 7시까지. 네. 오전 7시에 그 채널이 이제 생성이 되니까요. 네네. 그때부터 저녁 7시까지는 언제든지 하루의 방송을 돌려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0: K라디오는 생성형 라디오였어요. 생성이 되고 있군요. 네, 잊지 마시고 방송이 지났더라도 네. 24시간 저녁 7시 안으로는 지난 방송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 또 그 이전 방송들 다시 들으실 수 있고 또 보실 수도 있고요. 네. 방송 진행하는 모습들 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시의 음악다방. 그, 영아씨, 사람은 네. 하루에 보통 이제 그 다섯 끼 정도 밥을 먹잖아요.
1: 아니, 다섯 끼 너무.
0: 맞나요?
1: 적다.
0: 중간중간에 내가 맨날 보면은 원고 쓰면서 맨날 까그작까그작 과자 먹고.
1: 그러니까, 여덟 끼는 먹어야지.
0: 이 적다는 얘기였구나.
1: 그렇죠.
0: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하루에 세 끼 먹는 사람도 있대요. 와, 어떻게 살아, 인생 무슨 재미로?
1: 그거 먹고 에너지 나겠어요. 그러니까
0: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요. 네.
0: 하지만 이번 주 저희 라디오 한시의 음악다방의 주제.
1: 네.
0: 하지만 평생 잊지 못하는 밥 한 끼 정도는 누구나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한 끼만 있겠어요. 아마 여러 끼 있으실 텐데.
0: 다 보내주셔도 돼요.
1: 네. 네.
0: 그 추억을.
1: 그 중에서 저희와 나누고 싶은 기억에 남는 한 끼 사연 적어서 목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맛있었던 한 끼도 좋고 네. 너무나 의미가 깊었던 정말 눈물의 한 끼도 좋고
1: 네, 네. 그리고 뭐 먹다가 체해서 그 다음날 고생했던 한 맞아요. 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맛은 있었지만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거나 아니면 네. 상황이 좀 힘든 상황에서 먹게 되면은
0: 그렇죠.
1: 맛있었던 한 끼도 네.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고역으로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0: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명절 때 이제 고향을 내려가면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혀서 차 옆에서 끓여 먹었던 라면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도 좋고요.
1: 야, 네. 저는 그런 추억은 없는데 네, 그런 추억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나눠주시고요. 또 뭐 저희는 또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음식들 해먹잖아요.
0: 그렇죠.
1: 네. 뭐 생신날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은 졸업식이나 입학식이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날 특별한 음식을 사먹기도 하고요. 네. 네.
0: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생활에서 한번 잊지 못할 그런 한 끼 식사가 있거든. 이렇게 좀 그 내용들 추억들 네. 저희 K라디오 US로 이번 주 목요일 2시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저희가 금요일 날 그 사연들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심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한 표 한 표 모아서 집계를 해서요.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사연을 골라서 그분께는 H마트 상품권 대구로 우송해 드립니다.

0: 대해서 랭킹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네.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할 텐데 미신 하면 또 이 팝송으로는 슈퍼스티션이라는 이 노래가 또 있다면 네. 슈퍼스티션이죠. 네. 슈퍼스티션이라는 노래가 있다면 한국에는 아마 주문하면 이 노래가 최고일 것 같아요. 미신 주문.
1: 아 전주만 들어도 딱 떠오르는
0: 완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네. 노래
1: 아브라카다브라
0: 사랑해서 막 저주를 내리는 그런 노래잖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카다브라 브라운 아이드 걸스.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용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용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2: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0: 가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아, 맨날 들어도 전부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음악이. 자, 한 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수요일은 세대 공감 랭킹쇼. 세대와 세대와의 간극을 줄이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아니, 에미상 이런 건 뭐 하는 거 우리를 줘야지. 이런 세대에 이바지하는 그런 방송이죠. 세대 공감 랭킹쇼.
1: 네.
0: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1: 네.
0: 우리 어른들께서 어릴 때 항상 우리 그냥 귀에 정말 피가 나도록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1: 맞아요.
0: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그런 또 부모님들께 그런 미신의 얘기들을 듣고 자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면 키 안 큰다.
1: 그렇죠.
0: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1: 아, 그리고 신발 꺾어 신지 마라.
0: 신발 꺾어. 아, 그것도 있다.
1: 네. 신발 꺾어 신으면 뭐 복 나간다. 뭐가 찢어, 뭐 활성한 신발 꺾어서
0: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거예요?
1: 그런가 봐요.
0: 가난해진다?
1: 네, 하여튼간 잘 살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0: 거기 찢어지면 진짜 힘든데, 거기 힘드신 분들, 저희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 농담이니까요.
1: 네. 네.
0: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이 신발을 또 질질 끌고 다니지 말라는
0: 맞아요.
1: 말, 그런 말도 많이
0: 그런
1: 들었죠.
0: 말도 많이 신발 끌고 다니지 마!
1: 맞아요. 등짝 딱 맞았죠.
0: 맨날 그 결론은 뒤에 뭐냐면 복나가.
1: 복나간다. 거의 다 그거였죠. 베개도 이렇게 세우지 말라고. 베개를 세워놓으면 그것도 또 복나간다고 엄청 그것도 혼났어요.
0: 지금 교회 다니시죠?
1: 네.
0: 엄청난 집안이었네요. 이 집안이. 어릴 때부터. 아, 할렐루야. 이런 일들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1: 맞아요.
0: 지금 생각해보면.
1: 그렇죠.
0: 그런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듣고 억압을 받으면서 사실 자랐어요.
1: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베개를 세워놓으면은 네. 왠지 좀 찝찝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을 약간의 가스라이팅이죠.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0: 현대의 그 용어로 말하면은 네. 정말 가스라이팅이네요.
1: 네, 거의 세뇌를 받다시피
0: 맞아,
1: 해가지고
0: 세뇌를
1: 네, 지금도 신발을 꺾고 신는다거나 베개를 거꾸로 이렇게 막
0: 찝찝
1: 예 세로로 세워놓는다거나
0: 네,
1: 그런 건 좀
0: 찝찝해.
1: 맞아요. 그런 건 좀 피하는 것 같아요.
0: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해도 찝찝해.
1: 맞아요. 씁씁합니다.
0: 자, 오늘 그거를 열 가지를 뽑아서
1: 네.
0: 오늘 랭킹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네.
0: 자, 12. 이 할머니 댁 가면 거의 할머니한테 항상 들었던 그런 얘기 중에 하나.
1: 맞아요.
0: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 그렇죠. 아이고야, 문지방 밟지 마라! 그러시죠.
0: 네, 할머니 네. 전문성우죠? K라디오 할머니 전문성. 성령아 씨. 감히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야, 문지방 밟지 마라, 문지방!
1: 그렇죠.
0: 아유, 복 나가요.
1: 맞아요. 맨날 그렇게 복이 나가요, 집에서. 네.
0: 뭘 그래서, 해도 복이 나가고.
1: 그러니까.
0: 해도 복이 나가고.
1: 문지방은? 밟으면 안 되고 그냥 점프를 하거나
0: 점프하잖아요.
1: 네. 이렇게 슬며시
0: 네.
1: 그리고 또 어른들도 건너뛰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른들 누워 계시면 어른들 그
0: 사람 위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0: 얼굴 위로.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많다 보다.
1: 맞아요. 다리 이렇게 종아리 같은 부분도 건너지 말라고 했어요.
0: 이렇게
1: 돌아서 가라고 했지.
0: 돌아가라고.
1: 네, 맞아요.
0: 맞아요. 훌륭한 집안이네요.
1: 그러고 보니까 참 복이 여기저기서 세고 있었네요.
0: 아, 이런. 예, 문지방이 원래 그 집에 뭐 경계라고 해서 함부로 밟지 말라는 그런 생활 예절에서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1: 네. 네. 근데 하여튼간.
0: 미신이죠.
1: 저 때문에 집에 복이 나갈까봐 무서웠어요.
0: 근데 그거 뭐 가서 막 아무리 밟는다고 그게. 혹시 과학자님이나 우리 천문학자님이나 물리학자님들 계시면 과학적으로 좀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1: 근데 그러고 보니까 미국 와서는 문지방이 없어요.
0: 여긴 또 아예 없어요.
1: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나무로, 그냥 그 플로어로 그냥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다행이에요.
0: 특별히 이제 턱이 없고.
1: 네.
0: 이제 그게 어떤, 보면 미국의 어떤 평등한 문화를 또 상징한다고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 휠체어도 다니 편하고.
0: 네, 턱이 없어요. 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배려들이 또 지방 구석구석에 많이 있는 게 또 미국이기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10위는 문지방 밟지 마라. 그런 얘기였고.
1: 네.
0: 9위는요?
1: 9위는 숫자 4. 이거 불길해. 네.
0: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저희 그 좀 사는 친구들 집에 가면
1: 네.
0: 아파트 가면
1: 네.
0: 4층이 없고요.
1: 맞아요.
0: 다 F였어요.
1: F라고 F. 써 있었죠. 네.
0: 여기는 F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미국엔.
1: 왜 근데 F 4의 F일까요?
0: 그렇죠. 4 대신에 이제 F를 쓴 거죠.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럼 그게 여기겠어요?
1: 영어 4에서 4군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그러네요.
0: 1, 2, 3, F, 5, 6 이렇게 돼 있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네. 사자, 죽을 사자라고 해서 네. 사자는 굉장히 불길한 숫자로 여겨졌죠. 이게 네 중국에서 온 말인가요?
0: 아무래도 한자어의 문화에 네네. 있다 보니까
1: 맞아요,
0: 그때는
1: 맞아요.
0: 아마도 그 사자 들어가는 거는 네. 깊이 해서 네. 아파트도 4층에 들어갈 때는 가격도 약간
1: 오호 그래요.
0: 약간, 네. 그리고 1층은 또 이 쓰레기장 때문에 네. 약간 많이 차이는 안 나죠.
1: 아 그렇군요. 네. 그 어린아이들 있으신 부부들은 1층을 좀 선호하시잖아요. 층간소음에서 좀 자유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0: 자유롭나요 1층이?
1: 그렇죠. 맘대로 뛸 수 있으니까.
0: 아 맞다 맞다. 네, 그런
1: 2층 3층으로 올라가면은 네. 아이들한테 항상 네. 조심시켜야 되잖아요.
0: 대신 제가 한 20년 전에 네. 한국에 살던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1층은 약간 쓰레기장 이런 어떤 향기라고 그러죠. 향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1: 네.
0: 약간 쌌었어요.
1: 아, 그랬군요. 네, 네, 지금은 아마 1층 가격 어떤가 궁금하네요.
0: 궁금하네요.
1: 네, 지금은 이제 요즘은 쓰레기를 놓는 곳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따로
0: 아마 지금은
1: 있으니까.
0: 아마 좀 다른 분위기가
1: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자, 8위는요. 자기 이름을 빨간 펜으로 쓰지 마라.
1: 죽어요, 죽어. 큰일 나요. 어딘가 아프고 아니면
0: 아시죠?
1: 사고다.
0: 이건 아시죠?
1: 그럼요.
0: 유래를.
1: 유래요? 몰라요?
0: 유래. 예전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1: 네?
0: 죽은 사람 이름을 쓸 때 빨간 볼펜으로 썼었어요.
1: 아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는 거군요.
0: 제가 아는 게 맞죠?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망자가 됐을 때
1: 네.
0: 사망신고하잖아요.
1: 네네.
0: 그때만 유일하게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 펜으로 이름을 써 왜 그래 왜 그래 날 죽여 막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였어요.
1: 아하, 이 빨간색이 중국이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행운의 상징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0: 굉장히
1: 저희는
0: 길한 색깔이죠.
1: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는 빨간색으로 하면은 네, 안 된다고 해가지고 궁금했어요. 어디에서 유래가 왔나.
0: 네, 이름을 쓸 때 그래서
1: 그렇군요.
0: 이런 미신들이 많아서 실제로 빨간색으로 막 그 자기가 막 반해서 싫어하는 애 있잖아요.
1: 맞아요.
0: 빨간 볼펜으로
1: 열심히 막
0: 이름 쓰고
1: 맞아요 맞아요.
0: 죽어라. 죽어버려. 하면서 막 쓰고 그랬었어요.
1: 그랬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좀 순진하게도 네, 그런 것들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운 친구들 이름 빨간색으로 네, 쓰곤 했죠.
0: 분신사마 해봤어요? 분신사마?
1: 안 해봤어요.
0: 그 가운데다 연필 들고?
1: 아니 혹시라도 나타날까봐
0: 그것도 막
1: 무서워서.
0: 미신인데 네. 한 두세 사람 이렇게 손붙잡고 분신사마 해보신 분 우리 카톡에 분신사마고 뒷얘기 좀 남겨주세요.
1: 그것도 무서워서 감히 저는 못 해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었다는 소리예요.
0: 자, 이런 또 미신을 만든 노래는 아닙니다만 그중에 또 대표적인 노래라면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맞습니다.
0: 맨날 공중 목욕탕 갈라 그러면 그날 꼭 이제 쉬고 막 이런 얘기들.
1: 그렇죠.
0: 이런 얘기들 담은 노래 DJ DOC의 머피의 법칙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대공감 랭킹쇼 오늘 미신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리디오 랭이님께서 고급 정보를 또 이제 저에게 또 흘려주셨는데 쓱 흘려주셨어요. 요즘에는 부신사마가 아니고 기리고예요. 기리고라고 앱도 있다고 앱을 사진을 보내셨네요. 오. 기리고 아시는 분, 기리고.
2: 기리고가 넷플릭스 드라마, 네, 드라마인데요. 한때 굉장히 인기를 좀 모았었는데,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수상한 앱이 있는데, 네. 이 앱을 사용한 학생들이
1: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2: 24시간의 시한부 저주에 걸린대요.
1: 와. 네. 무시무시하네요.
2: 굉장히 공포 학원물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는 못 봤는데, 굉장히 무서운 걸로, 네, 알려져 있어요.
1: 저희 때는 분신사바 해가지고, 연필 붙잡고 연필 돌려가지고, 니가 서로 세 명이 손을 잡으니까, 네. 한 사람이 힘을 주거나 하면 돌아가잖아요. 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돌아갔다고, 그렇죠. 네가 밀었지, 난 아니야,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차원이 다르네요.
2: 네.
1: 무섭다.
2: 괜히 무섭다.
1: 자, 이런 미신 중에 또 우리가 10개 정도만 지금 오늘 준비를 했지만
2: 네.
1: 듣고 얘기를 영화씨가 나르다 보니까 진짜 정말
2: 많아요. 끝도 없이 나오네요.
1: 엄청나게 많네요.
2: 맞습니다.
1: 지금도 이 정도니 우리 예전에 백제시대나 후고구려나 후삼국시대나 이럴 때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2: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나누는 거는 이렇게 널리 알려진 것들이지만 개개인들도 이런 네. 미신
1: 징크스 이런 거 있어요.
2: 네, 징크스도 이런 미신 중에 한 있어요. 가지잖아요.
1: 야구 선수들 맨날 빨간 반스 입고 다니고 이런 여자 맞습니다. 반스 입고 다니고 경기에 나고 이런 게 있어요.
2: 뭐 오른발을 먼저 출발을 한 날이 맞아요. 뭐 경기가 잘 네. 풀린다 뭐 이런 네. 굉장히 아주 세세하면서도 네. 저희는 생각도 못하는
1: 네. 네. 경기장 들어갈 때 잔디 밟기 전에 뭐 어떻게 하는 의식이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이런 게 다 있어요.
2: 징크스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또 예전에도 뭐 여자 속옷 입고 나가 그 희한한 그런 미신들이 있어갖고 면접 보러 갈 때
2: 네.
1: 남자들이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니까.
2: 아니 그리고 또 아들 낳은 엄마의 속옷을 하면은 또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좋은 학교에 붙은 친구의
1: 머리카락도 뽑고
2: 그렇죠.
1: 그랬었어요.
2: 아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네요.
1: 참 많아요.
2: 그러니까요.
1: 오늘 한번 완전히 오늘로 종지부를 찍자고요. 2020년.
2: 여러분은 어떤 징크스 있는 분 계신가요?
1: 네. 손흥민 선수도 경기장에 네. 들어올 때마다 오른발부터 먼저 들어가잖아요.
2: 아하, 그렇군요.
1: 이렇게 다 있어요.
2: 맞아요. 네. 아무래도 경기 성적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포츠 선수들은
1: 징크스들이 다 있어요.
2: 네, 굉장히 중요하게 또 따르고 네. 믿고 하더라고요.
1: 네. 자, 7위는요.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헤어진다.
2: 그러니까요.
1: 절대 안 사줬었어요. 저도.
2: 그 신발 그래서. 신고 도망간다고
1: 그래가지고.
2: 네. 신발을 사주려면 두 켤레. 한 켤레 신고 갔다가 또 다른 켤레 신고 돌아와라 해가지고
1: 네.
2: 이렇게 짝수로 선물하려면 해라. 네. 이런 말들이 있었죠.
1: 저 때 아주 그 구두재화 중에 K사가 네.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2: 네.
1: 거기서 보통 이제 상품권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명절 때만
2: 네.
1: 되면.
2: 네.
1: 이런 거 생기면은 구두 살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때 10만원권 뭐 이런 거 하나 생기면.
2: 네.
1: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뭐 가족이나
2: 네.
1: 이런 분들이 구두 사준단 말이에요.
2: 네.
1: 근데 연인에게는 이렇게 해서 신발을 만약에 본인이 선물하게 되면은 연인이 도망간다 이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2: 맞아요. 헤어질 때가 돼서 헤어지는 건데 네. 마치 꼭 그 신발을 사줘서 헤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1: 한두 명의 그 못생긴 친구들 못난 녀석들이 여자를 보내고 나서 이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속설로 굳어져가지고
2: 아 그럼요. 안 떠난 사람은 신발을 아무리 사줘도 안 떠납니다.
1: 신발을 사줘야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 반전인데요.
1: 신발을 계속 사줘야 돼. 안 사주면 떠나요.
2: 아 근데 하여튼간 중요한 건 신발이 아니라 사랑이겠죠.
1: 뭐 그렇답니다. 자,
2: 세대 공감.
1: 세대 공감 랭킹쇼 함께하고 네, 계시고요.
2: 미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저희 지금 여기 순위에는 없지만 다리 떨지 마라.
1: 순위?
2: 네.
1: 있어요.
2: 아, 있어요?
1: 네. 아직 세대 공감이 거기 순위까지는 쭉 머무르지 못하다 보니까 네. 미리 나왔는데 다리 떨지 마도 있었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얘기.
2: 그렇군요. 그렇군요.
1: 뭐 한다고요?
2: 복나간다.
1: 복나간다고.
2: 무조건 복나간다죠.
1: 다리 떨고 계신 분들.
2: 네.
1: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떠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제 주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2: 아니 근데 다리를 떨면은요. 어떤 곳에서는 함께 저도 같이 울려요. 옆에서 다리를 떨면. 이렇게 특히 학교는 나무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리 이렇게 떨면은 옆에 있는 저한테도 그 진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참 불편해요. 그리고 제 시야에 그 사람의 다리 떠는 모습이 걸리면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시각적으로 불편하거든요.
1: 그렇기도 하고.
2: 네.
1: 학교에서도 심지어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 야! 다리 떠지 마!
2: 맞아요.
1: 많이
2: 그게 이제 거슬리시는 거죠.
1: 네, 많이 들었어요.
2: 수업을 진행할 때. 네.
1: 가만히 보니까 쉽게 안.
2: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슬병시 다리를 꼭 지그시 눌러주고는.
1: 네, 네. 그랬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고.
2: 네.
1: 야,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끝도 없이 정말 나오네요. 너무나 많네요.
2: 그러네요. 미신이. 생각보다.
1: 아우. 자, 6위로 한번 가볼게요.
2: 네.
1: 6위는요?
2: 밥에다가 젓가락이나 숟가락 이렇게 세로로 꽂으면 안 된다.
1: 정말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상머리에서 아버님들한테 머리를 딱 이렇게 때려맞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가 차례를 지내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를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뭐라 그럴까요? 고인 드시라고 네. 거기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찔러놓고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2: 아, 고 숟가락으로 고고 드시라고?
1: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드시겠어요.
2: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믿고 그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1: 네, 조상님들 드시라고 상징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제사상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2: 아, 제가 개인적으로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보질 않아서 네, 그래가지고 네. 잘 몰라요.
1: 그런데도 그렇게 미신이 많았나요?
2: 그러니까요. 어서 주워 드릴 게 그렇게 많네요. 또 네.
1: 참. 그래서
2: 네?
1: 밥에 직접적으로 그 정 가운데다가 젓가락을 꽂거나 숟가락을 꽂으면은
2: 그러니까 제사상이지 이게 밥상에서 제사상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1: 그렇죠.
2: 이런 거죠.
1: 그렇게 되면 네. 그 집에 누가 제일 먼저 죽겠어요.
2: 아무래도 가장 어르신이
1: 숟가락으로 때리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기분 나쁘죠.
2: 아 그러네요.
1: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내 제사상 받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2: 네.
1: 그 밥상머리에서 야단을 맞기는 했었으며.
2: 어렸을 때 왜 그런 장난 안 해보셨어요? 모래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꽂아놓고.
1: 그건 장난이 아니라 게임인데.
2: 이렇게 모래 훌쩍 내려가는 거.
1: 네. 기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2: 그렇죠, 그렇죠.
1: 그 사람이 이제.
2: 이제 그런 연습을 그 밥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네요. 네. 그런 게임할 때 이렇게 중심 잘 잡아서 이렇게 세워놓는. 네.
1: 그러나요. 일리가 있네요. 네, 일리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잘하면서.
2: 네.
1: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
2: 전혀 없죠.
1: 속설들.
2: 네. 네.
1: 그런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2: 네. 지금까지 5위까지, 10위부터 네, 6위까지 나눠봤고요.
1: 네.
2: 저희 잠깐. 네. 저희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1: 또, 네. 5위부터
2: 1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겠습니다. H마트.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해드리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해드립니다.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요,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53.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예,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게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게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루가드 선상에 있습니다. 154가 전화번호 929-845-0958번입니다.
2: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칼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한시의 음악대방 수요일 세대공감 랭킹쇼.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밀접하게 침투해 있는 우리 미신타파 프로젝트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카다브라가 재밌는 게
2: 네.
1: 우리 한국에서 있는 노래가 아니라 원래는 네. 이게 더 빠른 시간 내에 발표가 된 노래인데 스티브 밀러 밴드의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노래가 또 있어요.
2: 같은 제목에 네. 다른 느낌을 주는 네. 노래군요.
1: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그런 네. 뜻입니다.
2: 이게. 그렇죠. 네,
1: 주문입니다.
2: 주문 같은 거. 네.
1: 자, 이번엔 스티브 밀러 밴드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아브라카 다브라.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1: 네, 세대건강 랭킹쇼. 오늘 미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2: 네.
1: 미신이 생각보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되게 많네요.
2: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고작 10위에서 6위까지 했을 뿐인데 네. 지금까지 나눴던 거 세보면 뭐 20가지도 네. 없는 것 같아요.
1: 이 살충 성분을 먹고 연쇄적으로 계속 나오다 얘기가 나오다니까 와 그것도 있었네.
2: 네. 우와, 줄줄이 있었네? 줄줄이 소세지입니다.
1: 네. 와 나오네요.
2: 네.
1: 오, 진짜 오늘 말씀드린 대로 2026년 7월 22일을 기해서
2: 네.
1: 우리 삶에서 우리 한국에서 미신을 뿌리 뽑자고요. 야 근데 이 만만치 않은 게 한 네. 한두 개 정도 있긴 해요. 지금 5위부터 이제 여러분 열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5위.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2: 그러니까요.
1: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2: 맞아요.
1: 야, 야, 밤에 휘파람 불지 마!
2: 아우, 그냥 등짝 스매싱 진짜.
1: 네. 네. 그러면 뭐예요? 복락 간다가 아니라 여기는 뱀 나온다. 근데 뱀이 왜 나오나요?
2: 때, 뱀을 부를 때 휘파람으로 뱀을 이렇게 조련을 하더라고요. 그 왜 피리를 불면은 뱀이 이렇게 움직이는
1: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2: 네.
1: 코브라가 이렇게
2: 네.
1: 나오죠.
2: 그렇죠.
1: 근데 한국에는 코브라가 없거든요. 코브라
2: 그렇죠. 근데 그런 것 어서 보고서 한 거 아닐까요?
1: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근거도 없고 누가 이런 얘기를 퍼뜨렸는지
2: 네.
1: 이게 백제 사람인지 신라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고구려 사람인지.
2: 아니면 그 뱀이 쉭쉭 하는 소리가 약간 휘파람이랑
1: 비슷해서 그런 비슷해서 얘기들도 들었었어요.
2: 친구를 부르는 줄 알고
1: 네.
2: 뱀이 씩 하고 나타날까 봐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1: 이 미신을 최초로
2: 네.
1: 대한민국에 이제 퍼뜨리신 분이
2: 네.
1: 혹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면은 아, 좀 카톡으로 K라디오 US로 왜 그랬는지 당시의 그 상황들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용서해드릴게요. 그 얘기를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밤에 휘파람 부는 거는 저는 그래서 참 성운이 짓궂지 저는 이거
2: 일부러 막 부셨죠 또
1: 예, 했었어요.
2: 아,
1: 뱀이 나오나 안 나오나
2: 그럴 줄 알았다 일부러 막
1: 예, 엄마한테 야단 맞고 막 그 서름이 복받치는 날 있잖아요.
2: 그럴 때 더 불어.
1: 이불 속에서 몰래 불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뱀아 뱀아 왜 안 나오니.
2: 그렇게 불어도 뱀은 안
1: 나옵니다.
2: 나왔다는
1: 여러분 안 나와요.
2: 그렇네요.
1: 예, 제가 해봤어요. 같이 해보신 분들 우리 카톡에 엄지손가락 좀 올려주세요.
2: 네, 자, 다음은 4위입니다. 4위는 제가 아까
1: 했었죠?
2: 말씀드렸던
1: 네, 다리 떨기.
2: 다리 떨기.
1: 복락한다.
2: 네. 3위로 넘어가 볼게요. 3위는요.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1: 야, 이거 자신 있으신 분.
2: 아, 이거는
1: 시험
2: 제가
1: 보는 날 미역국 드시고 가실 수 있는 분.
2: 그러니까요. 타파해야지 하다가도
1: 야,
2: 왠지 뭔지 모르게 찝한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1: 요건 좀 세다. 3위는.
2: 그러니까요.
1: 미신이라는 걸 떠나서 야, 이건 좀 세다.
2: 그래서 이제 뭐 엿을 가져가서 대문 앞에다 그 학교 문 앞에다 붙여놓는다거나 그렇죠?
1: 그것도 미신이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솔직히.
2: 찹쌀떡 뭐 끈적끈적한 네. 찹쌀떡을 먹는다거나.
1: 엿 붙여놓는다고 갑자기 답이 4번이 막 나다 정답은 나다 이러냐고요.
2: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학력고사 수능 볼 때 그 시험 보는 장소에 네. 엿이 그렇게 또 붙어 있었잖아요.
1: 그리고
2: 어머니들이 막 기도하면서
1: 세상 없어도
2: 네.
1: 면접 시험이 있거나 학력고사가 있거나 이러면은
2: 네.
1: 그날은 미역국 끓이지 않죠.
2: 아우 절대 안 되죠.
1: 그날이 생일이어도 심지어 생일이어도
2: 맞습니다.
1: 미역국 끓여주지 않습니다.
2: 괜히 시험 떨어지면은요. 엄마 때문에 미역! 이러고 이제 화 나는 거죠.
1: 아무리 미신이지만 자신 있는 분 들어오세요. 자 2위는요. 밤에 손톱 깎으면
2: 네.
1: 쥐가 먹고
2: 네.
1: 나로
2: 변한 똑같이
1: 똑같은 모습으로 생긴다.
2: 그래서 내가 집에 가보면 쥐가 변한 나가
1: 내가
2: 기다리고 있는 거. 너 네, 누구야 하면서
1: 이미 집에서 엄마 밥상을 먹고
2: 그렇죠,
1: 엄마랑
2: 그렇죠.
1: 환하게 웃고
2: 맞아요.
1: 있는 거죠.
2: 어렸을 때 이런 동화책 많이 읽었었는데요. 제가 읽은 동화책에서는 밤에 손톱을 깎으면이 아니고 손톱을 깎아서 아무데나 버리면 그것을 쥐가 먹고
1: 네,
2: 네 모습으로 변해서 온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1: 이건 도대체 근거가 뭐였을까요?
2: 그래서 손톱을 깎으면 잘 모아서 쓰레기통에 싹 버렸죠.
1: 야.
2: 네, 아무데나 두면은 혼났습니다 아주.
1: 여러분 이것도요.
2: 네.
1: 성훈이가 어릴 때
2: 네.
1: 해봤어요. 왜냐면 밤에 몰래 해봤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손오공에 빠져 있어가지고
2: 네.
1: 손오공이 머리 닦으면
2: 맞아요.
1: 여러 개 뭐 만들잖아요. 그렇죠. 분신술로
2: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저의 분신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손톱을 몰래 깎아봤어요.
2: 일부러
1: 안 생깁니다.
2: 안 생겼어.
1: 여러분 안 생깁니다. 자, 대망의
2: 1위.
1: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2: 근데 이거 정말 아니에요? 확실해요? 전 선풍기 네. 틀고 자도 괜찮은가요?
1: 여름만 되면 네. 우리 어른들이 저녁 때 오셔갖고 저 혼자 자고 있으면 야야야야 에휴 또 선풍기를 키고 자니 선풍기 키고 자면 죽어요.
2: 아니 그래가지고 죽기 싫어서 창문을 조금 열어둔다거나 방문을 열어둔다거나 이렇게 공기가 좀 순환이 되면은 괜찮다 해가지고 저는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고
1: 창문 열어놓고 네네. 그렇게들 많이들 주무셨을 텐데
2: 맞아요.
1: 지금은 어떤 AI에게 물어보세요. 절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1: 공기 때문에 네. 또 죽지 않고 채식하거나 이산화탄소를 절대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있는 공기만 돌릴 뿐이지
2: 아하.
1: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뱉은 이산화탄소에 채식돼서 죽을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2: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2: 아,
1: 어떤 분들은 체온이 떨어져서 죽는 거야 그런 분들이 계신데
2: 맞아요.
1: 선풍기는 또 그렇게까지 체온을 떨어뜨릴 것만큼 효율적으로 이렇게 쿨링 다운을 하지는 못한다고
2: 하는군요.
1: 합니다.
2: 네. 요즘처럼 밤에 이제 막 더위가 있고 이럴 때는 네. 선풍기 틀고 잘 때 그 말이 약간 부담스럽긴 했는데 네, 마음껏 네. 틀고 자도 괜찮겠어요?
1: 괜찮겠습니다.
2: 네.
1: 그것보다 더 심한 에어컨을 틀고 자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신에서 얼른 벗어나서
2: 자유로워지세요.
1: 네. 그리고 건강한 여름 됐으면 좋겠는데 아, 그 미역국 하나만 딱 걸리네요. 아, 만만치 않네요. 자, 저희는 내일 이렇게 미신을 타파한 새로운 모습으로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욕 퀴즈쇼도 많이 많이 함께 해주세요. 이성훈이었습니다.
2: 성녀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K-POP, K-POP, 당신의 K-STAR, K-라디오.
3: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아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티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반으로 예쁘게 쪼개지는 수요일 오후인데요. 오늘이 전 세계가 함께 달콤해지는 세계 망고의 날이자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해먹의 날이래요. 망고와 해먹의 날. 오늘만큼은 빌딩스 바쁜 일상 잠시 놓으시고요. 초록빛 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한 해먹에 누워서 달콤한 망고 한 입 베어무는 그런 여유로운 상상으로 오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민생활의 땀방울도 또 한여름의 후끈한 열기도 이 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뇌를 반짝 깨워질 건강한 정보와 시원한 음악으로 꽉 채워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편안하게 채널 고정하시고요. 이 달콤한 비타민을 충전하세요. 오늘 첫 곡으로 가슴속까지 청량해지는 노래로 싱그럽게 2시의 비타민 출발합니다.

참 예전에 노래방에서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 것 같아요. 내일이 찾아오면 오상바. 이 보면은 멜로디 라인이 있고 또 화음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친구가 이제 멜로디를 부르면은 약속도 안 했는데 마치 약속이나 연습이나 한 것 마냥 코러스가 자연스럽게 파고들던. 여러분은 노래방 가면은 멜로디 판가요? 코러스 판가요? 저는 코러스 판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시원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비타민에 입장하실 분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자,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자,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 자, 그랬더니 세 번째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누르시고요. 그랬더니 커서가 컴퍽컴퍽 뭐라도 적어야 될 것만 같죠?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를 치시고 검색하세요. K-R-A-D-I-O-U-S.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요. 거기다가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에 충전 타임 2시의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소라 씨도 최근에 컴백 소식이 들려와서 팬들분들이 정말 반가워하고 계시죠. 이소라 씨 아직 치유되지 않은 그 사랑에 큰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또 그런 상처를 노래에 담아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독 그녀의 목소리가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울림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 가요계는 이렇게 반가운 레전드들의 귀환으로 참 풍성합니다. 영원한 핑계쟁이 김건모 씨부터 또 무려 37년 만에 새 앨범을 선보인 송골매의 구창모 씨까지 제가 참 요즘에 많이 틀고 있는 곡 중에 한 곡이죠.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노장들의 컴백이 이 가요계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슴을 또 촉촉하게 적셔줄 또 하나의 반가운 무대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90년대 꿈, 헤어진 다음날로 수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독보적인 감성 보컬 댄디보이 이현우 씨의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8월 뉴욕에서 단독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는 소식인데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댄디한 매력과 깊어진 목소리로 뉴욕의 여름밤을 또 낭만으로 가득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밤을 위로해주던 목소리들이 이렇게 다시 들려오니 반갑기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듣고 있는 곡이 이현우 씨의 곡이죠. 헤어진 다음날.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시험료 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2 박스까지 12불99, 화 5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육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것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자,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망고의 날이자 해먹의 날이라고요. 재밌는 날이 많죠. 아 진짜 망고 막말아 망망망고 광고도 있었는데 망고 정말 저도 없어서 못 먹어요. 너무 좋아해요. 옛날에는 부처님이 이 망고 나무 아래서 그렇게 명상을 자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한 손님한테 우정의 표시로 망고를 선물하기도 했다는데 과일 하나에 그런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니. 그리고 나무 사이에 매달아 놓은 그 해먹. 이건 원래 카리브해 원주민들이 바닥에 기어다니는 뱀이나 독충을 피하려고 만든 생존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콜럼버스가 발견을 해서 배 타는 선원들한테 꿀잠 침대로 보급을 했다는데 이렇게 살려고 만든 게 지금은 전 세계인들의 휴식의 상징이 됐다는 게 참 재밌네요. 가만 보면 이 두 조합 완전 여름 바캉스 그 자체잖아요. 뭐 지금 당장 해먹은 없어도 요 마음만은 카리브해 해변에 누워있다고 최면을 걸어야 될

0: 우리는 몸이 쉴 때 이 몸의 휴식도 중요하지만 이 뇌도 같이 쉬어줘야 되잖아요. 비워낼 거 비워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 확인하고 알림 보고 뉴스 보고 쇼츠 보고 SNS 보고 잠깐의 빈 시간도 계속 새로운 정보를 채우다 보니 우리 뇌가 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요즘 뉴욕 맨하튼을 비롯해서 유럽,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오히려 이 우리의 뇌를 쉬게 해주는 문화가 인기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오프라인 카페, 디지털 디톡스 카페라고 하는데 그런 카페가 있대요. 광고 듣고 와서 얘기 함께 나눠볼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디지털 디톡스 카페라. 일단은 커피를 주문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직원에게 맡기는 거래요. 휴대전화 특수 제작된 잠금 천 주머니에 넣거나 그리고 개인 자물쇠 보관함에 넣어서 잠가준다고 합니다. 커피보다 먼저 휴대전화와 거리 두기를 하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전화도 문자도 SNS도 잠시 스탑. 맨해튼의 미드타운이나 월스트리트 같은 직장인 밀집 지역에서는요, 요 스마트폰 없는 점심시간 15분 캠페인도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휴대전화 대신에 하늘을 바라보거나 짧게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고 또 그냥 멍하니 쉬는 시간을 갖는 거죠. 또 유럽에서 시작돼서 뉴욕까지 확산된 더 오프라인 클럽에서는 참가자들이 스마트폰을 완전히 반납한 채 독서를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또 뜨개질을 하거나 또 옆 사람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 실제 맨해튼의 일부 카페들은요, 노 랩탑, 노 와이파이 정책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주말이나 특정 시간에는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노트북이나 태블릿까지 사용하지 않는 스크린 프리존을 만들어서 전자기기 화면을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 곳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쉬지 못하는 뇌에게 주는 잠깐의 휴식이죠.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휴대폰을 거리두게 하는 시간이 우리의 뇌를 조금 숨쉬게 하는 시간이겠다 싶은데 아는데 참 쉽지가 않죠.

뇌도 젊게, 신체도 젊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젊어지잖아요. 자, 건강한 라이프를 위한 생활 식습관처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늘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블루베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요즘에 거의 매일 먹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싸죠, 달죠, 맛있죠, 건강에도 좋죠. 자, 마트 가면 한 팩씩 사오시는 분들도 많고 건강 챙기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거의 필수로 넣어두시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의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강 식재료들 꼭 생으로만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삶아 먹으라는 말이냐? 아니고요. 오히려 한번 얼려서 먹으면요, 요 영양가가 더 높아지는 음식들 중에 하나가 또 블루베리래요. 블루베리는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안토시니안이 풍부한 과일이잖아요. 요거를 깨끗이 씻어서 냉동했다가 녹는 과정에서 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우리 몸이 이 성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 고수들이 이미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스무디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은 거였네요. 얄밉다. 혼자만, 그쵸? 냉동 블루베리도 있고 요즘은 직접 사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뭐 용기가 참 많잖아요. 지퍼백 같은 데다가 냉동 보관하면 참 좋겠죠. 야, 이제 알았으니까요. 한 팩만 안 사고 이제 몇 팩씩 사다가 깨끗하게 해서 냉동실에 쟁여놔야겠어요. 자, 그리고 팽이버섯도 빼놓을 수 없는 건강한 식재료 중에 하나죠.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식감도 너무 좋고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엄청 도움을 주는 식품 중에 하나죠. 팽이버섯의 그 키토산 같은 좋은 성분이 얼리면요, 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 성분을 활용하기가 더 좋아진다고 해요. 좀 이거를 사서 쟁여 두다 보면은 요 야채칸 박스에 넣으면 좀 물도 생기는 것 같고 시들해지고 뿌리를 자르는 게 이제 좀 많이 잘라서 좀 먹는 부분이 작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빨리 먹어야 될 것만 같고 이제는 그러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많이 쟁여 두셨다가요. 뭐 그리고 버섯은 씻을 필요가 없는 식재료잖아요. 그대로 냉동실로 직행해서 보관해 두셨다가 그때그때 뭐 찌개나 볶음 요리로 바로 넣으면 끝. 자, 그리고 얼리면 영양가가 더 많아지는 식재료 중에 하나, 두부 되겠습니다. 두부도요, 얼리면 영양이 배가 되는 식품 중에 하나고요. 얼린 두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쫄깃쫄깃한 식감도 더 좋아지고 또 국물도 잘 배죠. 그리고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더 농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브로콜리예요. 야, 이 브로콜리. 맞아요. 이거는 정말로 씻는 것도 중요하고 드실 때도 빨리 드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금방 시드는 또 식재료 중에 하나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영양이 풍부한 건강 식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이 블루베리도 냉동을 하면은 영양가가 또 좋다 말씀입니다. 자, 살짝 데쳐서 얼려두면요, 오래 보관되고 또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기 정말 편합니다. 자,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더 잘 챙길 수가 있고요. 이런 정보 들으면 괜히 냉동실 한번 열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얼리면 영양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높아지니까 너무 좋다. 그쵸? 앞으로 냉동칸, 냉장칸보다도 요 냉동칸이 더 꽉 차질 듯 합니다. 냉동실 속 건강 습관 하나. 비타민 건강정보였습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우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즉시,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으로 오세요. 718-224-4585 718-224-4585 자, 지금 시간 2시 44분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 2시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한박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유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 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은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4: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자, 앞에서 블루베리, 브로콜리 이런 얘기들 했는데 이런 애들이 우리 뇌를 아주 파릇파릇하게 회춘시키는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죠. 근데 지금 운전대 잡고 계시거나 일하면서 속으로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지연씨 몸에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 싫은데 언제 굽고 냄새 빼고 채소 씻고 데치나요? 맞아요.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의 퇴근길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줄 지연이표 15분 야매 뇌건강 레시피 딱 오픈합니다. 아주 아주 간단해요. 오늘 저녁 메뉴 아예 정해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 새우 마늘볶음인데요. 퇴근길에 한인마트 맞아요. 여러 군데 있죠. 들려가지고 브로콜리 한 송이를 딱 집어오세요. 집에 오자마자 도마 위에 쾅 올리고 그냥 칼로 대충 톡톡톡 한입 크기로 썰어내시는 거죠. 아, 그 다음에요. 냄비에 물 끓이고 소금 넣고 데우고 뭐 데치고 좋아요. 좋은 거 아는데 귀찮잖아요. 설거지 늘어나고. 그냥 넓은 접시에 브로콜리 썬 거 수북하게 담으시고요. 정수기 물 슥슥 한 두어 번 끼 얹으시고 전자레인지 1분 30초 돌려보세요. 열어보면은 냄비 데친 거랑 똑같이 아주 신선하고 아삭하게 딱 알맞게 이거 나오거든요. 자, 이제 가스불을 켜시고 프라이팬을 올립니다. 올리브유를요 쪼르륵 소리나게 넉넉하게 누르시고요. 통마늘 한 대여섯 날 꺼내서 칼등으로 쾅쾅 대충 찍어서 팬에 대충 던져 넣으세요. 마늘이 기름 속으로 뽀글뽀글 끓으면 맛있는 냄새가 온 주막에 확 퍼지잖아요. 그때 냉동실 털면 나오는 칵테일 새우 있잖아요. 요거 한 줌 툭 던지고 방금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추로스 브로콜리 다 때려 넣는 겁니다. 센 불에 휘리릭 휘리릭 한 3분 정도 볶아내면 끝! 어머나 초록초록하고 핑크핑크한 거 눈으로 보기만 해도 뇌가 맑아지게 그런 기분으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0: 청취자님은 저는 제철 마늘종 사다가 멸치와 볶으려고요. 어머 그것도 맛있겠다. 아 그거 맛있죠. 이건 주부들만 할 수 있는 주부 구단들만 할 수 있는 정말 밑반찬인데. 자 요렇게 간단하게 맛있는 저녁 해결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질 좋은 수면도 중요하겠죠. 아, 수면은 내일의 나를 위해 뇌가 스스로를 반짝이게 닦아내는 마법의 시간이잖아요. 자, 뇌 디톡스, 핸드폰 거리두기 얘기했으니까요. 오늘은요, 핸드폰 저기만큼 멀리 거리두기 하시고요.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한층 맑고 총명해진 브레인으로 함께 만나요.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1: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K-Radio.
3: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음악이 우리 뇌 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려주는 음악 인류애의 저자는 망설임 없이 주장합니다. 아, 음악은 언어나 그림처럼 인간 뇌의 특정 부위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온 뇌가 다 반응하는 전뇌적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이나 회화보다 음악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더 고차원의 방법이라는 주장인데요. 일단 뇌의 전전두 피질은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은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고깃짓을 하거나 기타 리스트처럼 기타 연주를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요. 손에는 발구르기와 춤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청각 피질은 음악을 감상하게 하고 시각 피질은 콘서트장의 열광을 돋고 해마는 음악을 기억하게 하고 중뇌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에서 합성이 돼 선조체에서 행복한 도파민을 품어냅니다. 사춘기 때 들은 음악이 평생을 가는 이유.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면 감명받기가 쉽고요. 또 음악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음악은 반복의 예술이라니. 오늘도 라라랜드와 함께 행복하게 뇌를 풀 가동시켜야겠습니다. 싸이입니다. 예술이야.

노래 한 곡 듣는데 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모르셨죠? 저도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춘기 때 음악 엄청 들었거든요. 귀에 이어폰 끼고 아주 살았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려고 그렇게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그때 그렇게 들었던 음악이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때는 가요보다는 좀 팝을 많이 들었어요. 60년대 음악부터 80년대 팝은 뭐 웬만한 미국 사람들보다도 제가 더 많이 할걸요. 뭐 가요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요새 음악은 제가 조금 약해요. 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음악은 우울증이나 치매 등 신경치료할 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치료제라고 하잖아요. 지금 저를 비롯해 여러분은 좋은 치료제를 매일매일 듣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 직업이 너무 좋습니다. 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도 저는 늘 혼자서 방송을 했어요. 주로 운전하면서 저 혼자 하곤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저의 이런 행복함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2026년 7월 22일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의 모든 음악 인사드립니다. 2부에서는 청취

0: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집니다.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100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100당 1불 99. 캠벨 포도 100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기후 변화가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중국 등 국제 연구진이 가장 흔한 세균성 질병 가운데 하나인 살모넬라균의 항생제 내성 증가 현상을 공동 연구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연구진은 1940년도부터 2023년 사이에 수집이 된 139개국의 48만여 개 살모넬라균 샘플의 유전자를 분석한 연구진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 수준을 시간 경과에 따른 평균 기온 및 강수량 변화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살모넬라균 항생제 내성 유전자 증가 현상의 10% 정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항생제 내성 유전자 숫자가 기온 상승으로 꾸준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복잡한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 변화가 세균의 항생제 적응 속도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는데 아울러 조사 대상 국가의 82%에서 살모넬라균 항생제 내성 유전자도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었고요. 이어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구진은 항생제 오남용이 여전히 내성 유전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번 연구로 기후 변화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 증가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이 항생제 내성은 그동안 세계 보건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오면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미래에 항생제 내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후 변화 완화 정책과 강화된 항생제 관리 체계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단순히 날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뭐 하나 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연구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DMB 날씨 알아보기 전에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폭염 속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본 도쿄도가 직장인들의 반바지 출근을 독려하고 나섰으나 사무실 내 맨다리 노출과 다리털을 둘러싸고 직장 내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소식인데요. 도쿄 주지사는 지난 4월 기존의 쿨비스 캠페인을 한층 강화한 도쿄 쿨비스를 도입했는데 이에 따라 남성 직원들이 정장과 넥타이를 벗고 티셔츠나 운동화, 반바지 등 캐주얼한 차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로 나뉘었는데 무더위 속 업무 편의를 반기는 이들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불쾌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특히 여성 직원들 사이에서는 남성 동료의 맨다리 노출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여성들은 동료의 다리털을 강제로 보게 되는 상황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를 두고 다리털 괴롭힘을 뜻하는 신조어 스네하라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클리닉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5%가 사무실 반바지 착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체형과 체모에 대한 거부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고 하는데 이 여파로 남성들 사이에서도 다리털을 관리해야 하는 압박이 커지면서 단순 미용을 넘어 사회적 예절 차원에서 제모 시술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남성들이 반바지 입고 약간의 다리털은 보기 좋던데 물론 너무 많은 것은 좀 징그럽긴 하지만 불쾌감까지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나저나 아침 출근길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밤새 내린 비로 확실히 공기는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수요일 오늘은 따뜻하고 습한 날씨로 시작이 됐습니다. 북서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워싱턴 DC 주변 지역은 최고 기온이 8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고 있고요. 서쪽 지역은 70도 후반에서 80도 초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위치에 따라 오후에 뇌우가 다시 발달할 지역이 결정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워싱턴 DC 남쪽 지역에 악천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발생하는 뇌우는 강하거나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아무래도 오늘 강한 뇌우의 주요 위험 요소는 돌풍과 폭우입니다. 저녁에는 기온이 70도대로 떨어지면서 비교적 잠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87도, 섭씨 31도, 바람은 서풍으로 가볍게 불고 있고요. 오늘 밤은 습도가 낮아지면서 목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60도대로 떨어지면서 다소 선선한 아침을 맞이하시겠네요. 내일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과 낮은 습도, 7월 하순 평균보다 낮은 기온으로 날씨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지역 대부분에서 오후 최고 기온은 약 80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낮아지겠습니다. 북풍에서 북동풍이 약하게 불겠고요. 비는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요일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쾌적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습도는 쾌적하게 낮게 유지되겠고요. 기온은 80대 초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캐나다 고기압이 중부 대서양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낮 동안 약한 동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날씨적으로는 한여름에 선선한 환상적인 불금이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습도가 낮고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요. 좋은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강수 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남동풍이 다시 불면서 기온이 약간 오르겠고요. 습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오후에 국지적인 소나기나 뇌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오늘과 같은 날씨는 7월 말까지 이어지겠고요. 8월 초부터는 다시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겠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7월 중순에 아름다운 날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요. 오후 8시 29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여름 특집으로요, 세상의 모든 음악 준비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과 함께 샹송, 깐손의 경음악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 그 첫 시간으로요, 시바의 여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경음악이자 샹송이기도 한 세비바르땅의 라랜드 사방. 이 곡은 1969년에 발표된 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시바의 여왕으로 많이 알려진 노래입니다. 1967년 프랑스의 남자 가수인 미셀 로랑이 작사 작곡하고 직접 불러 크게 히트친 곡이지만 세비바르땅이 후에 다시 부르면서 그녀를 세계적인 샹송 가수로 만들어줬는데요. 1969년 발표한 곡이지만 1970년대에 더 큰 인기를 끌었던 이 곡은 제가 80년대 중반 세비바르땅의 음반을 구매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80년대에도 꽤 인기를 얻었던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곡은 지혜롭기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지금의 예멘 지역에 있던 시바라는 왕국, 여왕과의 사랑을 주제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각자의 나라는 뒷전에 두고 뜨거운 사랑을 나눴다고 하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떠나버린 연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간절함이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면 그녀가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길 바라요. 내 인생을 혼란 속에 빠뜨렸던 그 열정. 아무리 물어보아도 내겐 허무한 느낌만 들어요. 한한눈 추억으로 빠져드는 이 마음. 그대의 왕국을 되찾으러 오세요. 그대는 나의 시바의 여왕이에요. 다시 돌아와 사랑을 되찾게 해줘요. 당신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난 이해하려 애써 보았죠. 이미 달라져버린 시선을. 하지만 참고 기다릴 수 없었죠. 달라져버린 발걸음 소리를. 내 말을 듣고 있나요? 이미 멀어져간 그대. 우리의 모든 추억에서 멀어져간 그대. 그것이 내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대 탓인가요? 설령 내 탓이라 하더라도 그대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 곡은 사실 폴모리아 악단의 연주곡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폴모리아 악단이 연주한 시바의 여왕은 70년대 말 80년대 초 그 황인용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던 KBS FM 라디오 음악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게 시그널 음악으로도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보통 시바의 여왕 연주곡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적으로 잔잔한 선율의 클래시컬 기타 연주로 시작이 되는 레이몽 르페르브 악단의 버전을 좋아하는데요. 피아노 연주로 시작이 되는 폴모리 악단의 연주도 있는데 자 먼저 레이몽 르페르브 악단이 연주하는 시바의 여왕 들어보시겠습니다.

0: 레이몽 루페르 바타는 시바의 여왕을 1969년 일본에서 빅 히트시키며 1972년부터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2000년대 초까지 수시로 연주 투어를 하며 인기를 끌었다고 하니 당연 뭐 일본을 아주 좋아하는 악단인 것 같습니다. 반면 폴모리 악단은 우리나라를 여러 차례 방문했었죠. 폴모리 악단의 아름다운 연주곡은 뭐 너무나도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 노래 중에 아리랑과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연주가 시작되는 첫 소절만 들어보셔도 그 당시 음악방송을 특히 즐겨 들으셨던 분이라면 옛 추억에 금세 빠져드실 텐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빠라밤 빠라바밤 예, 그 음악 이야기만 해도 벌써 가슴이 내려앉은 듯한 심정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폴모리 악단이 연주하는 시바의 여왕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이 좀 다르죠?

두 악단의 연주곡으로 세바의 여왕 들려드렸습니다. 이 세바의 여왕 이 곡을 부른 실비 바르땅은 1944년생으로 올해 82살이네요. 프랑스 내에서도 가장 음반이 많이 팔린 가수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마리짜 강변의 추억과 러브 이즈 블루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추억의 감성적인 샹송 세비 바르땅의 시바의 여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음악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게 시그널 음악을 들으니 학창시절 한밤중에 라디오에 귀 기울이며 음악도 듣고 녹음도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DJ가 무슨 곡을 들려드리겠다고 하면 빨간색 버튼하고 세모 모양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녹음이 되잖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DJ 소개가 끝나자마자 녹음 버튼을 눌렀던 기억도 나네요.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세바의 여왕 들려드릴 텐데요. 가수는 세비 바르땅입니다.

0: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본국의 소식으로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청계천 동전을 한 여성이 물속에 직접 들어가 가방에 쓸어 담는 모습이 포착이 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을 쓰고 슬리퍼를 신은 한 여성이 청계천 물속으로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가방에 담는 장면이 보도됐는데요. 이 여성이 동전을 줍기 시작하자 뒤이어 남성 한 명도 합류해 함께 동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으며 영상 속 인물들의 정확한 국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에서는 국적을 둘러싼 다양한 추측과 함께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촬영이 된 장소는 청계천 광장 인근 모전교 옆 팔석담인데요. 서울의 트레비 분수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지는 대표적인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팔석담에 모인 동전을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이렇게 모인 국내 동전은 서울 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쓰이고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에 기부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소원과 기부의 의미가 담긴 돈을 가져간 것은 공공장소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하는가 하면 절도죄로 구속시켜야 한다거나 체포 안 하냐라는 황당함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건 당연히 절도죄 아니오. 이 거지들도 거짓거리는 아니오. 에이, 추잡한 인간들. 주택가 골목길 화단에서 대량의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하던 주민이 순찰 중이던 형사들에게 적발이 돼 경찰에 붙잡혔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양귀비 재배 단속을 위한 순찰 활동을 벌이던 중 골목길 화단에 버젓이 심겨있던 마약용 양귀비 600여 줄을 발견하고 재배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골목길을 둘러보던 형사는 화단 내부에서 수백 줄기의 양귀비가 무더기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한 양이었던 탓에 형사는 즉시 동료 형사를 불러 단속 작전을 세우고 재배자를 찾아 탐문 활동을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관상용 양귀비인 줄 알고 심었다라고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정밀감정 의뢰 결과 해당 식물은 마약 성분이 포함이 된 양귀비로 확인이 돼 양성 반응 회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용 양귀비 600여 줄을 전량 압수 처리했으며 피의자를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장난이야? 이 관상용 양귀비를 60개도 아니고 600개? 미친 거 아니오? 이 아예 그 600줄을 그놈 주둥이에 넣지 그랴. 이 그래야 두 번 다시 안 할 거 아니오? 이 너무 심했나? 한국 여권으로 사전 비자를 받지 않고 방문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이 대충 몇 곳이나 될까요? 무려 188곳으로 늘어 세계 공동 2위에 집계됐다는 소식입니다. 2006년 공동 1위였던 미국은 방문 가능 지역이 130곳에서 180곳으로 늘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의 상승 속도에 밀려 공동 10위로 내려갔습니다. 글로벌 시민권 거주권 자문 업체라는 곳에서 20주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 227개 국가 지역 가운데 일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나 도착 비자 등 사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집계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싱가포르는 192곳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한국과 일본,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188곳으로 공동 2위에 올랐고 스웨덴은 187곳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출국 여권으로 사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2006년 115곳에서 올해 188곳으로 무려 73곳이나 늘은 것입니다. 같은 기간 사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일본이 60곳, 아랍에미리트가 153곳으로 늘었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조사 대상 가운데 방문 가능 지역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로 올해 3개 단위나 올라 한국과 일본 공동 2위가 됐습니다. 미국 여권에 방문 가는 지역도 2006년 130곳에서 올해 180곳으로 50곳이나 늘었으나 순위는 덴마크, 핀란드와 함께 공동 1위였던 2006년에서 올해 아이슬란드와 공동 10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는데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11개국이 186곳으로 공동 4위에 올랐고 영국은 184곳으로 공동 6위를 기록했습니다. 각국 여권 소지자가 사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지역은 2006년 평균 58곳에서 올해 108곳으로 늘기는 했으나 그러나 여권별로 사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목적지 수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2006년 당시 1위권 여권과 최하위 아프가니스탄 여권의 격차는 118곳이었지만 올해 싱가포르와 아프가니스탄의 격차는 170곳으로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여권에 방문 가는 지역은 12곳에서 22곳으로 10곳이 늘었지만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볼리비아는 20년간 방문 가는 지역이 6곳 줄어든 유일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평화로운 나라일수록 여권 순위도 높은 경향이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세계 평화 지수에 따르면 정부가 당사자인 무력 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 세계의 평화 수준은 12년 연속 악화됐다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여권 순위가 평화 수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미국은 세계 평화 지수에서 134위였지만 여권 지수에서는 공동 10위였고 한국도 세계 평화 지수에서는 57위였으나 여권 지수에서는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여권 순위에는 평화 수준뿐 아니라 외교력과 경제력, 영향력, 다른 나라와의 협력 관계도 반영된다고 자문업체는 설명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무역, 투자, 안보, 협력의 파트너로 삼고 싶어하는 국가일수록 강한 여권을 갖는다며 국민이 누리는 이동의 자유는 국제사회가 그 나라와의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1: 솔직히 예전에는 독수리 여권 갖고 댕기면 좀 뿌듯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는 뭐 쪽팔려 해야 하는 게 뭐요. 이래서 나라님이 죽어더니 개
0: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이사 트럭이 차량 여러 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10명이 다쳤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고 여파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두 동강이 났는데요.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경 메릴랜드주 실버 스프링의 컬럼비아 파이크와 페어랜드 로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10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을 했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 한 대는 차체가 두 동강이 날 정도로 심하게 파손이 됐는데요. 몽고메리 카운티 소방대원들은 차량 안에 갇혀있던 여러 명을 구조했으며 초기 조사 결과 이사 트럭이 통제력을 잃으면서 사고가 시작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 3, 4대가 사고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을 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최소 10대의 차량이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총알도 막아낸다고 홍보해왔던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이번 사고로 두 동강 난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 차체를 적용을 해 높은 내구성을 강조해온 모델입니다. 공개된 현장 사진에는 승객이 탑승하는 캡과 뒤쪽 젖재함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으며 두 부분 사이로 주황색 고전압 배선과 내부 케이블이 노출이 된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추락은 출시 전후부터 지나치게 단단한 차체가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크럼블 존 설계와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번 사고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차체 결합 구조와 충돌 안전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1: 이 사고 당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잘난 척 하더만 행길가에 2차 댕기면 그냥 탱크 지나가는 것 같아 그 시기 하기도 했는데 아이고 머스크씨 두동강 났대요 두동강이 다른 차들은 찌그러져만 쳤는데 머스크씨 당신 차는 두동강이 쪽팔려 우체스카이
0: 올해 80세인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와 대통령이 앞으로 자국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니카라가가 선거를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개최된 산티니스타 민주혁명 47주년 기념식에서 야당 인사들이 선거에서 음모를 꾸미고 정당을 조직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니카라가에서 더 이상 선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오르테가 대통령이 야당 탄압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니카라가에서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오르테가의 선언은 그가 얼마나 비겁하며 니카라가 국민들의 뜻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히면서 니카라가 국민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지도자를 직접 선출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07년부터 장기 집권을 이어온 오르테가 대통령은 2021년 선거에서 4년 연임에 성공을 했으며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헌법 개정을 통해 부인을 부통령에서 공동 대통령으로 격상시켰으며 이번 선언이 현실화하면 부부의 종신 독재 체제가 구축되는 셈인 것이라고 하네요.
1: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물 한다고 말이오. 뭐 지멋대로 하는 건 여거나 거거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뭘 누가 누굴 뭐라
0: 불로장생을 꿈꾸는 미국 억만장자가 고한, 냉찜질 이후 정자수와 운동성 등이 높아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억만장자는 최근 사우나 중 고한에 얼음팩을 대는 실험 결과를 공개했는데 매일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사타구니에 얼음팩을 착용하는 방식으로 27차례 실험을 진행한 뒤 정액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전체의 운동성 정자수는 실험 전 평균보다 57% 늘었으며 정자 농도는 26%, 운동성은 16%, 정상 형태 비율은 15% 높아졌으며 자신의 정자 수가 또래 남성 평균보다 4배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실험과 별도로 얼음팩 없이 사우나만 15차례 이용한 결과도 공개했는데 이 경우 얼음팩을 병용했을 때보다 전체 운동성 정자 수는 54% 감소했고 정자 운동성과 정상 형태의 비율도 각각 57%, 55% 낮아졌다고 합니다. 결론은 사우나 열이 정자에 큰 타격을 줬으며 고환에 얼음팩을 대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다만 이 수치는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일 뿐 별도의 대조군이나 외부 연구진이 검증한 임상실험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환을 체온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발상에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정자 생성에는 중심 체온보다 낮은 약 35도씨의 환경이 적합하며 과도한 열에 오래 노출되면 정자수와 운동성이 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음당 온도가 1도씨 오를 때마다 정자 농도가 약 40%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억만장자인 존슨 는 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결제 처리 회사를 8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1,832억 원에 매각한 이후 노화를 막겠다는 목표로 막대한 자산을 투자해왔었는데 그는 1977년생으로 163세까지 살겠다는 그는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혈액과 장기 상태를 측정하는 의료 전문가팀을 고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매년 200만 달러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1: 지구나 남자 그 시기 나이 온도가 올라가면 죽는구먼. 이 온도를 내리하여 이
0: 글로벌 슈퍼그룹 BTS의 칠레 국립경기장 콘서트가 열릴 수 있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관 불허 방침을 고수하던 칠레 체육부가 기획사의 무대기술 수정안을 받아들여 오는 10월 예정이 된 BTS의 공연 3회를 국립경기장에서 개최하도록 사용을 최종 승인했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360도 무대 구조를 채택해 잔디 위 중장비 이동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으며 대신 육상 트랙에 크레인을 배치해 세트를 설치하고 잔디의 환기와 호흡을 유지하는 특수 보호 커버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칠레 국립스포츠연구소는 잔디 손상과 무대 하중 문제 등을 이유로 국립경기장 대관을 불허한 바 있는데 현지 아미들이 대관 승인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국내외 언론에서 크게 다뤄졌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칠레 산티아고 외에 콜롬비아, 보고타, 페루 리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등 다른 남미 지역에서도 공연을 하는데 K-POP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칠레 국립경기장 무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9일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 무대에 올라 세계적인 가수 마돈나와 사키라, 저스틴 비버 등 전설적인 팝스타들과 공동 헤드라이너로 참석을 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메가 히트곡인 다이너마이트로 현장을 뜨겁게 달구면서 스포츠 역사의 상징적인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몇천 번을 들어도 기분 좋은 노래, 다이너마이트. 오늘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 하고 계십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많이 들려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수지의 그때 그 시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첫 곡은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곡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주의 사랑이 온 우리에 가득하길 바라신다고 하셨어요. 편한 쉼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생명 있는 모든 만물들의 공통점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방법인가에 의해 달라지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생각은 오래 하고 많이 하면 피곤해요. 단순하게 편한 것이 진짜 쉼이 아닌가요? 헤헤헤. 오늘도 더위에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하시면서 김치캣의 검은 상처의 브루스 신청해 주셨어요. 오, 저 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 야, 어떻게 우리 한국분들 그때 그 당시에 이런 화음과 이런 곡을 부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우리 복별님이 역시 저랑 듣는 이 음악적 성향이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 험프데이. 한 주의 중간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좋은 글귀와 시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인데요. 수요일은 한 주의 정상을 넘는 날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주말이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의 성실함은 내일의 자신감이 됩니다. 수요일에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수요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웃음은 가장 쉬운 응원입니다. 오늘도 미소 하나로 주변을 따뜻하게 밝혀보세요. 그러시면서 수요일을 위한 짧은 시도 보내주셨는데요. 수요일 한 주의 가운데에 서서 뒤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는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기쁨이 된다.

이번엔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진정 행복한 삶이라는 글인데요.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인연을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신청해 주셨어요. 모처럼 화창한 날이네요. 날씨처럼 마음도 화창해지기를 바라며 하셨어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절대 잊지 않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추천은 매주 월요일 날 합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또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들이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라라라 퀴즈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미 노래에서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노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곡은 DJ 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듀스의 곡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카톡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인사드렸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앞으로 수요일 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수지 씨 만나보겠습니다.

0: 박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가면 거리며 매주 월요일 인사드렸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수요일로 차례를 옮기겠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왜 수지 씨 안 나오느냐 화요일 날 왜 수지 씨 안 나오느냐 그만둔 것이냐 어디를 가버리셨냐 전화가 빗발치는 뒤 고점에 대해서 우리 수지 씨 무엇이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나와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뭘 그렇게 빗발을 쳤겠어요. 한 두 사람 얘기했겠죠.
0: 아니, 일단 방송국에 전화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적으로다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1: 아유,
0: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이 재방송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1: 그렇죠. 그 돋보기를 눌러서
0: 네네.
1: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를 찍어야 이제 뜨거든요.
0: 그게 한동안은 안 떴어요. 근데 그것을 많이 보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아이, 언제부턴가 뜨더라고.
1: 글쎄, 저도 놀래요. 텔레비 보다가 유튜브 채다 보면은.
0: 네.
1: 그래, 땅! 올라오면, 뭐니? 이게 뭐요?
0: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신다는 얘기인데, 아유, 이제 우리가 좀 잘해야겠다라는, 물론 그동안도 잘했지만,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인지 기대가 됩니다.
1: 네, 오늘은요, 처음으로 두 번 나오시는 분, 남진 씨.
0: 남진 씨 기다렸어. 앵콜송 언제 나오나 하고. 예.
1: 예, 남진 씨 본명은 김남진이에요.
0: 아, 김 씨시군요.
1: 김의 김 씨래요.
0: 아이고, 김의 김 씨는 우리 엄마 김 씨네. 그리 엄마랑 또 동갑이시잖아.
1: 그렇죠.
0: 네네네.
1: 1946년 9월 27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의 오빠 부대 원조. 근데 이니도 알고 보니까 보통 파란만장하니가 아니오.
0: 아, 그래요? 얌전하신 줄 알았는데?
1: 네. 아, 근데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얌전하게 놔두질 않네요.
0: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얘기.
1: 남진의 아버지 김문옥은 목포일보의 발행인 사장 겸 목포의 제5대 국회의원이었어요. 목포의 최고 부자 집안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집안에 막 연못도 크게 있고요. 가로지르는 오작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목포에 자가용이 두 대가 있었는데 바로 한 대가 이 집 자가용이었대요.
0: 이야, 진짜 부자셨네.
1: 네, 막강했죠. 10남매 중 그때 4남 6녀인데 아들로 셋째로 태어났대요. 고등학교를 오토바이로 등하교를 했다는구만요.
0: 그때 당시 자전거만 있어도 부자야.
1: 아니, 순경이 자전거를 타고 그냥 다니는 시절에.
0: 그러니까 야유.
1: 학생 때부터 닐 세다카, 이분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요. You mean everything to me, 그거 부르는 분 있죠?
0: 너무 유명하죠.
1: 포렌카, 이분은 뭐 두 번 얘기하면은 잔소리고.
0: 네.
1: 등 팝송을 즐겨 불렀던 남진은 목포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레스토랑에서 팝송을 불러서 밴드마스터에게 가수 제의를 받게 됐대요. 비록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당시 남진은 영화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에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상경한 상태였어요. 앞서 레스토랑의 그 밴드마스터로부터 최고 인기 가수 남일애의 곡을 만들었던 작곡가 한동훈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자신의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연습생 생활을 할 것을 제의받았대요. 이때 아마 이상열을 만났나 봐요. 영화배우의 길을 꿈꾸어왔지만 당시 순전히 학원에 있던 여학생들이 예뻐서 등록하고 연습생 겸 연애 생활을 시작. 불과 몇 개월 후인 1965년 드디어 첫 음반을.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레코딩 하게 됐어요. 데뷔곡은 한동훈의 작곡한 그 서울 플레이보이라는 곡이 스탠다드 팝을 연상시키는 곡이었지만 철저하게 폭삭망하고 실망한 남진은 낙향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다시 작곡가 한동훈이 당시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전속 가수 제안을 하고 두 번째 음반을 발표했으며 첫 번째 음반과 달리 방송에도 제법 파는 등 히트 바로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 노래 제목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금지곡 처분이 되었어요. 금지곡이 된 타이틀 곡명은 연애 0번지. 근데 들어보니까요. 가사가 요즘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과 애타는 감정을 그 달콤한 입술과 윙크로 표현한 그런 노래였었어요. 아, 그거 띄워주면은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0: 아유, 가사도 가사지만 요새는 왜 이렇게 그냥 훌러덩훌러덩 폭구들 나오는지 당체 그냥 어쩔 땐 눈둘 곳이 없어.
1: 그쵸. 옛날에는 그 벗는 옷을 속에다가 살색 키티 같은 거를 얇은 걸 입고 그 위에다가 입었었어요.
0: 그렇죠. 맞아요.
1: 두 번째 음반도 실패를 하자 다시 고향 목포로 낙향을 해서 술로 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던 중 그의 어머니가 두 번째 앨범에 수록된 다른 곡인 울려고 내가 왔나라는 그 트로트 곡을 밀면서 이 곡으로 다시 도전할 것을 권유했대요.
0: 아, 어머님은 그래도 남진 씨 편이셨네요.
1: 그렇죠. 그 어머니가 또 선견지명이 조금 있었어요. 이 곡은 2집 레코드 중 작곡가인 김용강이 남진에게 부르게 했으나 남진이 트로트를 부르기를 창피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던 곡이었는데 이에 김용강이 그래도 노래가 아까우니까 네가 불러서 곁다리로 음반 맨 끝에 한번 넣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0: 아, 그렇게 설득을 했군요. 예.
1: 그런데 그날 김용강이 사정이 생겨서 녹음실에 오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남진이 이걸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없어진 거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곡수는 채워야 해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녹음을 한 후에 앨범 맨 끝에 집어넣었는데 이 곡이 그야말로 대히트를 치면서 남진이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게 된 거예요.
0: 그게 대박이 난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네.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팝송으로 든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1: 젊은 애들이니까. 일단 트로트 곡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이듬해인 1966년 정두수 작사 박춘석 작곡인 가슴 아프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그의 MBC 신인상 수상을 수상하였어요.
0: 하, 가슴 아프게 참 프로의 명곡이죠. 예.
1: 네, 들어볼까요?
0: 아유, 그러면.

0: 이 음악이 나오면서 지가 좀 따라 불렀는데 이 노래는요 네. 얌전히 부르면 안 돼. 몸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꺾으면서 불러줘야 이 제맛이 나요. 그죠?
1: 무척 이렇게 잘하셔.
0: 아이고 지가 모르는 것 빼고 다 알아요. 예.
1: 아유 다 알아. 기억도 새로워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 노래 나왔을 당시에 하와이 연정 패티김에 그 노래하고 이 노래하고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애들이 내 책상 있는 데 와서 그 노래 좀 해보라고. 하와이 연정 해봐라. 가슴 아프게 해봐라. 그때부터 남진은 영화배우로도 대활약을 하게 되며 가요계와 영화계를 넘나드는 빅스타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후 발매된 로커빌리, 그게 락앤롤 음악의 그 패션 스타일이래요. 그걸 불멸의 히트곡인 마음이 고와야지는 그를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가요계의 독보적인 캐릭터로 인정받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잘생긴 얼굴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모방한 그 창법과 무대 액션에 당시 소녀 팬들은 열광하기 시작했고 그 후 오 그대여 변치 마오 그거하고 님과 함께 같은 대표곡으로 이뤄졌어요. 님과 함께는 못 부를 뻔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노래는 남국인 씨 곡인데 남진 지구 레코드사의 전속이었기 때문에 몇 번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대요. 너한테 맞는 곡이 있으니 한번 와보라고 했는데 그때 월남 갔다 오고 나서 1971년 하늘 높은 중 모르고 날아댕길 때라서 작곡가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대요. 한 가지 불편했던 점은 아무리 작곡가가 많아도 박춘석 씨와의 인간관계가 제일 깊었기 때문에 남국인 씨 곡이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박춘석 씨 곡만 받게 되었대요.
0: 아, 의리가 있네. 의리가 있어.
1: 떠요.
0: 그러니까.
1: 그러다 보니 안 가게 되더래요. 아하. 그래서 이제 바쁘기도 했고 그렇게 반년이 지났대요. 네네. 오라고 했던 게 근데 네. 이 남국인 씨가 화가 난 거예요. 안 오니까.
0: 그치, 그치.
1: 그래서 지구 레코드사의 임정수 회장님 이분이 2006년에 네, 돌아가셨는데 네. 남국인 씨에게 갔더니 임정수 회장님이 아니 남진 이놈한테 잘 맞는 곡이 있는데 이 새끼가 안 오니까 안 줄랍니다.
0: 이제 뭐 육두 문자까지 나왔네요.
1: 그러더래요. 그 임정수 회장님이 그래? 아니 뭔 곡인데 그러냐? 네. 한번 들어나 보자. 네네네. 그리고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더래요. 그래서 임정수 회장은 원래 히트 제조기였기 때문에 들으면 딱 객곡인지 아닌 건지를 알아보는 사람이었대요. 네네. 근데 딱 느낌이 오더래요. 예. 그래서 그 임 회장이 남진한테 야 너한테 꼭 맞는 곡이 있는데 이리로 오라고 했더니 네네. 바쁘기도 하고 해서 못 온다고 그러더래요. 아이고. 다시 또 전화를 해서 야 이놈아 너 용돈 준다고 해도 안 올래? 요즘 판도 잘 나가고 하니까 용돈 좀 줄 테니까 한번 와라. 네네. 그랬더니 남진이 아, 용돈이나 받자 하고 금방 왔더래요.
0: 아유 돈 앞에서는 뭐. 네.
1: 아유 애들이자뇨. 그때야말로.
0: 그때만 해도 네네.
1: 근데 남국인 씨가 경상도 분인데 틀어져서 아이고마 내 삼아 돈을 보따리로 준다 캐도 뭔 준다.
0: 아예 또 마음이 또 곳에 바뀌었어. 또 삐지셨네.
1: 신경나서.
0: 응, 그렇지, 그렇지.
1: 원래 강직한 스타일이라서 네. 마음이 꺾인 거죠. 임정수 회장이 잘 설득을 했더니 네네.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준 것이 대박이 난 거죠. 예. 임과 함께. 예. 이 노래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창법으로 부른 대표곡이래요. 들어보죠.

0: 지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대청마루에서 한쪽 다리 흔들어가며 제가 이 노래 엄청 불렀어요.
1: 눈에 선하네요. 네. 이렇게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인 1968년에 해병대에 입대했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이 된 거예요. 네. 원래 1년 동안 파병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자기가 귀국한 후에 베트남에서 동료들이 죽어갈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대한남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단장에게 부탁해서 2년간 파병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지가지로 아주 그냥 볼세요. 의리의 사나이.
0: 멋진 사람이요. 멋진 사람.
1: 수많은 동료들의 전사를 겪으면서 사람은 죽으면 다 똑같다는 사실이 와 닿다고 해요. 남진의 그 인터뷰에 따르면은 베트남에서 몇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네. 그런데 남진이 월남에 파병된 실제 이유는 해병대 입대 후 군무를 완전히 이탈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집에서 지내며 연애 활동을 계속하는 등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군 복무 위반 비리를 저지르다가 군수사 당국에서 들통이나 그로 인한 징계로 베트남에 강제로 보내진 것이라고 당시에는 보도가 됐어요.
0: 아니, 저는 그 바다가 육지라면 큰이 때문에 가신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어요?
1: 그거는 갔다 오니까 강조입니다. 남진 외에도 진송남, 박일남 등 당시 해병대 소속이던 10명의 연예인들이 해병대 간부들의 비호 아래 모두 그러한 혜택을 보았던 조직적인 비리였대요. 1969년 이때 당시에 실제로 사실 출퇴근하는 군인들이 많았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조금 있는 집 자식들, 좀 고위층 자식들이 이렇게 출퇴근 많이 했는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뭐 경찰서 이런 데로 출퇴근을 했고 또 좀 고위층의 자녀들은 자녀가 아니죠 남자들은 다 이렇게 뭐 정보부나 뭐 이런 데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출퇴근했어요. 이름만 눈놓고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나 저 사건에 해병대 복무 중에도 집에서 지내고 왔다 갔다 하며 자유롭게 연애 활동을 한 것은 남진 등 해당 연예인들이 군율을 어기는 잘못이 아니라 해병대 측의 약속과 비호에 따른 행위였을 뿐이었다고 하네요. 애초에 해병대가 군 복무 중에도 연예계 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그 조건으로 스타들의 해병대 연예대 입단을 추진해서 해병대 연예부의 구성원을 유명 스타들로 빵빵하게 채운 거래요.
0: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해병대에 왔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1: 걸려버렸죠. 네, 정부 측에. 즉 유명 연예인들을 육해공군이 아닌 해병대로 데리고 오기 위한 파격적인 조건과 대우를 걸고 스카웃한 거거든요. 집에서 출퇴근하고 너 연예인 활동 다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이제 해병대로 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1971년 군에서 제대하고 국내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영혼의 파트너 박춘석이 라이벌 나훈아와 손을 잡고 물레방아 도는데 등을 시틀곡을 쏟아내는 중이라 이쪽과의 협력은 접고 다른 파트너 남국인을 찾아 곡을 받고 다시 정상의 반열에 서게 되는데 그 노래가 바로 남진의 최고 히트곡 중 하나인 님과 함께였었어요. 또한 또 잃어버린 한 여인 바다가 육지라이면 또 먼 데서 오신 손님. 그러니까 이게 남진이 군대를 나가니까는 바다 건너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하고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남진이 제대로 오니까 어니 먼 데서 오신 손님.
0: 이런 건 라라랜드에서밖에 못 들어.
1: 그런 거죠. 근데 조미미하고 굳은 약속이 무산되어가지고 조미미는 제일동포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버렸잖아요. 사실은 조미미하고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둘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는데 초창기에 또 나훈아하고도 삼각관계였었다는 소식을 접하지 않았겠소 내가?
0: 아니 그 흔히는 어떻게 얌전하게 생기셔가지고. 뭐,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스타일의 여성분들이 미인형이셨잖아요.
1: 그렇죠.
0: 최은희 씨도 그렇고.
1: 둥글둥글하니.
0: 네네네.
1: 예, 여기서 그 마음이고, 와, 야, 여자지 함께 들어보죠.

0: 사실은 뭐 얼굴만 예쁘고 몸매만 좋으면 뭐합니까? 진짜 마음이 곱고 그보다 더한 것은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되더라고요.
1: 그렇죠. 예예. 결이 같아야죠.
0: 맞습니다. 예.
1: 그 방지연 씨 있잖아요.
0: 네네.
1: 가수 방지연이가 그 애정이 꽃피던 시절 그 작곡가하고 연애를 했거든요.
0: 네.
1: 예. 그거 할 때 나훈아하고 조민희하고 넷이서 같이 댕겼대요.
0: 그래요 또?
1: 그래서 그 입에서 나왔죠.
0: 아이고 그렇구먼. 뭐 결코 틀린 말은 아니네 그러면.
1: 제대 후에 더욱 폭발적인 사랑을 이제 받게 된 그는 국내 가수 최초로 서울시민회관에서 귀국 기념 공연을 열었고 컴백 4개월 만에 TBC 남자 가수상 MBC 최고 가수상에 올라요. 언론은 그의 컴백과 더불어 당시 촉망받는 신인인 나훈아와의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초기 3년간은 남진이 내리 3년 연속 가수상을 타면서 나훈아를 완전 압도했죠. 항상 언론이 문제예요. 언론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0: 네네네. 그러니까 둘은
1: 라이벌.
0: 그러니까 둘은 라이벌이 될 생각이 추워도 없었는데
1: 그렇죠.
0: 요즘 말로 그 따지자면은 기레기들을 이렇게 그렇죠. 만든 거군요.
1: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라이벌 남진과 나훈아 그 라이벌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조건이 다분해요.
0: 네.
1: 두 사람이 라이벌 구도였지만 실질적인 1위는 남진이었고 음악성은 나훈아가 좀 더 높다는 평가를 받았대요.
0: 그 나훈아 씨가 좀 인정받았던 게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작사 작곡을 하시잖아요. 근데 남진 씨는 노래만 잘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작사 작곡을 하니까 그녀한테 더 좀 음악성이 있다라는 점수를 더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맞아요. 나훈아는 자기가 꺾기를 잘하니까 네. 그런 거를 중점으로 해서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후 1972년 나훈아 피습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0: 네.
1: 이때 나훈아 피습 사건의 범인으로 남진이 낙인이 찍혔고 루머가 당시엔 급속도로 퍼졌어요. 근데 이후 그 라디오 스타에서 밝혔지만 남진은 몇십 년 지나서
0: 네.
1: 안 사실인데 신성일 선배한테 예. 그 괴한이 제일 먼저 갔었고 그 다음 남진한테 왔는데 아침에 일기척이 있어서 눈을 떴는데 머리맡에 모르는 얼굴이 있었대요.
0: 예예.
1: 그 괴한이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얘기하네요.
0: 결국은 돈이었네요.
1: 응. 네. 그 남진은 이를 거부했는데
0: 예.
1: 그 괴한이 한 말이 당신 라이벌을 해치면 돈을 줄 거냐고 말을 하더래요.
0: 어, 예예예.
1: 그래서 아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이어서 남진은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사고가 난 걸 알게 됐대요. 그 나중에 남진 씨네 목포 집에 와서
0: 네네.
1: 방화를 하고 그랬대요.
0: 아이고.
1: 집을.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 집이었는데
0: 네네.
1: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초상화가 탄 것을 생각하면
0: 아유.
1: 지금도 성질이 난대요.
0: 아유 그러네. 그 어찌게. 아유.
1: 네. 그 남진은 1976년 가수 윤복희하고 결혼을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데 불과 3년 7개월 만인 1979년 3월 이혼하게 되죠.
0: 네.
1: 당시 남진이 윤복희 폭행을 했다는 그 루머가 돌면서 남진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죠. 그 후의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0: 아니 지금 막 한참 들으려고 하는데 끝나시면 무치건데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아유
1: 네.
0: 일주일을 무치게 기다리지.
1: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0: 네.
1: 울려고 내가 왔나.
0: 알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 씨였고요. 남진 제2편은 다음 주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라라랜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라라랜드 이 시간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 있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란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저 이만 물러갔다가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 청취 여러분들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

0: 한미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키윤의 부동산이 보인다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상식과 지식을 수년째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Real Estate Pre-Licensing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히 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절차를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Sales Person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에는 Real Estate Broker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처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Sales Person 라이선스를 어플라이 하셔야 하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공인된 라이선스 교육 학교에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60시간의 수업을 들으셔야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DPOR로부터 공인된 학교인지 공인된 강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0시간은 공인된 강사가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으신 수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마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National Portion, State Por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시험이 있고 각 주마다 따로 요구하는 주정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시험은 10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서 70%를 맞춰야 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은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75%를 맞추어야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암기 과목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은 컨셉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은 컨셉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책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문제는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아셔야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예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예문에 나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브로커리지 회사, 즉 부동산 회사에 조인하시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의 어소시에이션에도 조인을 하셔야 그 지역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북버지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NBAR, Northern Virginia Associate of Realtor에 조인하시게 되면 Virginia Associate Realtor 그리고 National Associate of Realtor에 함께 동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라이선스를 받고 부동산 세일즈로 도전을 한다면 과연 1년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무한대입니다. 세일즈 직업이 한편으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내 손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거래한다는 큰 보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2: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약속을 우리 손에 주신 주님, 흔들릴 때마다 이 귀한 말씀을 꺼내봅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힘껏 고개를 들게 하소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언약의 주 하나님 248장 찬송입니다. 박동현의 곡으로 함께 합니다. 이어서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256장 찬송에 새롭게 곡을 붙였습니다. 아이노삽 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속의 말씀 듣고 횃불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유창원의 음성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김인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은사를 이어서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청줄 던지어라 상지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배상진님께서 너 하나님께 이끌려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셔서 김정과 일천번제 찬양 준비했고요. 딸기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알차게 보람되게 지내길 기도 드려봅니다 하시면서 저장미꽃 위에 이슬을 청해 주셨어요. 가족에 대한 기도 그리고 또 교회 식구들에 대한 건강 염려 딸기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올려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임재청의 찬양으로 저장미꽃 위에 이슬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항암 치료받고 돌아오신 서연님께서 빈혈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항암 중인데 수혈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남은 항암 치료 무사히 잘 받고 수술 잘할 수 있도록 빈혈 수치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서연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남은 치유 과정에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유동근님께서는 새벽 기도 준비하면서 빗소리에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마음 고쳐먹고 예배당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전국의 믿음의 관속님들께서도 빗길 안전한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비 오는 날이 많아서 유동근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이 새벽 시간에 안전하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청해 주셔서 강동화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신예숙님이 정하신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옥합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박운성님께서 정하신 메리 제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어서 축복이 할배님께서 정하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조국이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나를 보낸 이유는 단지 마라톤 경주를 출발하고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고 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이 말은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 참가했던 탄자니아의 마라톤 대표 선수 존 스티븐 아쿠아리가 한 말입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혼으로 꼽히는 이 장면 뒤에는 다음과 같은 눈물겨운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대회가 열린 멕시코 시티는 해발 2249m의 고지대라서 적지 않은 마라톤 선수들이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으로 기권자가 속출하는 악조건이었습니다. 아쿠아리 역시 고지대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심한 다리 경련을 겪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19km 지점에서 다른 선수들과 엉켜 넘어지는 바람에 어깨를 심하게 다쳤고 무엇보다 오른쪽 무릎 관절이 탈골되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은 당연히 그에게 레이스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권을 거부하고 무릎에 압박붕대를 단단히 감은 채 다시 도로 위로 나섰습니다. 우승자인 에티오피아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후 한참이 지난 저녁 7시 30분쯤 메인 스타디움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시상식마저 모두 끝나 관중들과 취재진도 대부분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경기장 안내 방송을 통해 아직 달리고 있는 한 선수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리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붕대를 감은 채 한 걸음씩 절뚝거리며 트랙으로 들어서는 아쿠아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탠드에 남아있던 일부 관중들은 그 순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면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우승자가 받았던 것보다 더 뜨겁고 웅장한 기립박수와 환호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레이스가 끝난 후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부상을 입고 우승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는데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 조국이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나를 보낸 이유는 단지 마라톤 경주를 출발하고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고 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비록 그날 완주한 36명 중 꼴찌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날 그가 남긴 이 한마디는 스포츠가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감동과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전 세계에 몸소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봉사가 너무 힘들고 지쳐 그만두고 싶은가요? 목회의 짐 혹은 선교의 짐이 너무 무거워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고 있나요? 탄자니아의 마라톤 영웅 아쿠아리가 한 말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울이 옥중에서 쓴 다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4: 오늘 이어서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 있는 두 여인 이야기 넘버 2, 하나님의 완벽한 짝짓기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이 부족해서입니다. 길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식당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양쪽 식당의 두 사장님, 김사장, 이사장 서로 경쟁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는 관계입니다. 하루는 천사가 김씨에게 나타났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너에게 들어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해주는 것을 정확하게 두 배로 건너편에 있는 이사장에게도 내가 주겠노라. 두 배로 주겠노라. 자기 원수에게 김사장이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천사어른, 제 한 팔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저 이씨는 금은 두 팔 다 못쓰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이 없으면 인생 얼마든지 유치해질 수 있고 한심해질 수 있고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유치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초라해지고 한심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인의 모습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방법대로 무언가를 추구할 때 그것은 유치함으로 전락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추구하는 만족감은 결국은 영혼의 갈증으로 우리 영혼 죽이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치함을, 추함을, 이 한심한 모습을, 이 엉뚱한 모습을 고쳐주셨거니와 오늘도 계속 고쳐나가고 계십니다. 참 별로 쓸데없는 누더기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다 긁어 모으셔서 짝입게 하시며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성경의 스토리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 레아와 라헬의 유치한, 한심한, 엉뚱한, 초라한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실과 끈을 갖고 엮는 일과 헤어진 곳을 꿰매는 일을, 짝입기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며 그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봤지만 흐르는 세 개 정도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저변에 흐르고 있는 첫 번째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는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그 바닥에는 두 여인, 또 친언니, 친동생인 자매 사이에 질투와 경쟁심이 쭉 깔려 있으며, 이러한 난장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수장 열두 아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다시 한번 족보를 좀, 저는 지금도 열두 아들의 족보를 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 아들인지, 다 야곱의 아들인 건 알겠지만 그 엄마가 누군지 지금도 헷갈립니다. 제가 외워봤지만 또 잊어버리고 그만큼 복잡한 족보. 첫 번째 레아의 경우 내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으니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아들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허락하십니다. 라헬이 그의 언니가 아들을 낳자 시기하며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들어가 관계를 맺게 하고는 그 결과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얻어냅니다. 그러자 언니 레아가 질세라 자기도 여종이 있으니 자기 여종을 또 남편에게 들여보내 그 남편 야곱을 통해서 갓과 아셀 두 아들을 또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는 거죠. 라헬은 언니 레아의 아들 루벤이 구해온 합한 채 성적 성욕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것을 얻고 그것을 얻고 야곱을 유혹하기 위해 자기 언니 레아와 거래를 합니다. 그래 오늘 언니가 남편 야곱에게 들어가 관계를 맺으라 하면서 그 합한 채를 결국은 얻어내는 아주 유치한 언니 동생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레아는 그 결과로 이사가를 낳게 되며 더 나아가서 스불론과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여섯 아들과 딸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래 그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의 라헬의 태를 여시고 요셉을 낳게 하시고 또 후에 베냐민을 낳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수장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복잡한 스토리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스토리, 사람의 계략과 관계로 범벅되어 있는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사람 이야기.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가 모나고 추한 부분을 다듬어 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요, 나라들의 역사요, 가정들의 역사요, 개개인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추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하신 모습, 이 두 흐름, 그 사이에는 은혜, 은혜, 은혜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번에 봤던 교훈, 첫 번째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주어진다 얘기 나눴습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항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 뒤틀어지고 망가졌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겨 입히십니다. 동물의 피를 흘리며 대속의 은혜의 개념을 가르치시며 너는 죄인이라 죽어 마땅하나 내가 은혜의 손길로 대속의 은혜의 구속으로 너를 살려준다고 하며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 역사는 그러기에 사람들의 전적인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력함, 아니 사악함, 죄악, 미련함,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쉬지 않고 계속 몰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어찌하여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거저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우리 인생은 셋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는 이렇게 셋업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그 가장 고귀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 다음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은 인생의 살아가는 무대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사람의 관계나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사람의 관계, 사람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이제 그것들을 중단하기는 중단하며 또 중단하며 또 중단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관계나 사람의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극히 논리적으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믿지 못할 때에 사람의 관계와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내용을 야곱은 알았을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하며 문제는 장자권을 탐내는 데 있어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사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탐을 내며 자기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가며 그 짓을 해서 야곱의 인생이 꼬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탐내며 기다리지 못하며 내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악습이 옛사람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아내의 마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레아와 라헬이 그 시간을 타이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질투심과 경쟁심에 휩쓸리며 자기들의 사람의 방법을 취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지 못한 것 야곱 가문의 전통입니다. 라헬은 자기의 시할머니 사라, 사례의 본을 받아 사례가 하갈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렸듯이 라헬도 똑같은 자기 시할머니의 전통을 반복하며 레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사람의 관계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그는 자기 생명,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얻는 쌀로 자기 목숨을 연명하겠다고 하는 오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관계와 방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삶 속에 있었거니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14년을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함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14년 후에 이삭이었건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범죄의 자취가 현 세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에게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열거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도망쳤던 그 불신의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아브라함이 잘했던 일,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 일을 언급하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야곱 인생 시리즈, 결국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그 기쁨을 향해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스토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스토리, 사람의 관계와 사람의 방법 투성이겠으나 아직 하나님의 작업이, 하나님의 짝짓기가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또 내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저를 빚어주시기를 계속 기다리며 제 잘못 때문에 늦춰졌으나 그러나 다시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께서 또 빚어주시기를. 시편 119편 57절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호와께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며 내가 열망하는 아름다운 것들의 전부이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쁨의 전부이시니. 레아와 라헬은 자기들의 분깃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남편 야곱 사람의 사랑을 더 중요시 했기에 그의 삶 속에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이스 스미즈라는 목사님, 또 상담가기도 한데 이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류와 사랑을 계속 나누기 원하셔서 용서라는 것을 발명하셨다, 이렇게 인벤트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과의 사랑을 계속해 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기에 그 죄인과 사랑을 계속해 나가시기 위해 용서를 발명해내서 용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와의 사랑 로맨스를 계속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의 친언니와 친동생 간의 갈등, 질투, 경쟁심, 하물며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얼마나 이런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라 라고 노래하는 영혼은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분깃이심을 아는 영혼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레아와 라헬과는 달리, 즉 다른 사람에게 더 관대하고 내 자신에게 더 철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변호사가 되며 나에게는 검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점검을 십자가 앞에서 반복하는 영혼, 하나님의 계획 중심을 향해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정확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해하는 차원, 복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의 약점과 범죄 사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며 뭔가 즐거워하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드는 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유치하고 초라한 모습을 제거해 나가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사람의 관계요 사람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종업원들의 팁을 떼먹고 임금을 착취하는 소위 사장님들이 드리는 헌금, 무슨 헌금이 그런 헌금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사람의 관계요 사람의 방법일 뿐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짜장면이나 사 먹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명품백 사세요 그거 하고, 그렇게 유치한 삶 우리는 내던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적 차원에서도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봅니다. 소위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의 원리를 타협하며 성경의 원리를 거스리는 일을 자행하는 그러한 목회 철학, 사람의 관계요 사람의 방법이며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실제로 법을 어겨가며 예배당 건물을 지은 소위 예배당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 이라 노래하는 영혼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성경의 원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과 같이 내게 줄로 채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혼의 입술에는 마음속에는 아름다움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자매는 만족지수가 상당히 높은 분이에요. 좀 지난 일이지만은 여기저기 막 찌그러지고 볼품없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차가 너무 좋대요. 만족감이 높은 거죠. 주님께서 주신 차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자매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 차를 아주 좋은 차를 결국은 갖게 됐습니다. 렉서스 350, 렉서스 350 세단. 저도 그 차 타봤는데 정말 차가 좋아요. 이 자매 그 차 타고 다니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자기 차가 제일 좋다고 계속 광고 선전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자매에게는 그 차가 주님께서 줄로 채워준 구역에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차가 실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자상하신지 그렇게 커다란 물질의 복을 결국 주셨습니다. 렉서스 350, 2007년형, 14만 마일 달린 차. 지금 2026년이니까 20년도 채 되지 않은 차. 15만 마일도 채 뛰지 않은 새 차 같은 차. 혹시 그 차 타고 싶으신 분 계면 저한테 제가 주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 주신 아름다운 구역이 있는 영혼이 있고 없는 영혼이 있어요. 주님은 계속 아름다운 줄로 재어준 구역을 공급해 주시는데 사람의 관계와 방법이 가득 차 있어서 그 귀함을 모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영혼들. 레아와 라헬에게는 이 아름다운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람인 남편 야곱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아니요, 남편에게 만족받는 거 옳습니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줄로 되어주신 그 구역 안에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엉망인 야곱의 가족 주님께서 짝입게 하시며 열두 지파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다윗은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은 또 고치십니다. 또 짝입게 하십니다. 또 번듯하게 만들어주심. 우리는 또 망가뜨리고 찢어뜨리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 완벽한 짝입기로 우리 인생을 번듯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등을 돌려도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또는 며칠 동안 하나님 모른다고 자기 길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악의 쾌락에 빠져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얻겠다 하신 그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 속에 당신의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를 완벽한 짝입기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증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그 구역, 나의 가장 아름다운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만족감을 얻어야 인생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색깔로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질렀던 인간적인 관계와 방법 주님께서 또 찾아오시며 제거하시며 다시 완벽한 짝입기 거기에 우리 인생을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힘차게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달려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다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의 반복되는 외침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짚으시면서 레아의 모습, 라헬의 모습, 질투심, 경쟁심, 사람의 관계, 사람의 방법. 뭐 대부분 고상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우리의 바라는 것은 대부분 고상한 삶이 아니요 더 고상한 삶, 98%의 고상한 삶, 99%의 고상한 삶, 주님의 은혜로 그 삶을 추구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발견하시며 아침마다 만족감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며 하루를 마감하며 주께서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찬양 또 찬양 드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속에 남아있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이 점점 녹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하면서 저희들의 여기저기 망가진 모습을 또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 주님 제 속에 있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만 매달리며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발견하며 그 속에 들어가 소리 높여 찬양드리며 주 영광을 인격과 삶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 저희를 다시 한번 옮겨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절제하게 하시고 여과하게 하시고 옛사람을 그저 밖으로 터뜨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사람의 관계, 사람의 방법 가까운 곳에 있으나 그것들을 밀쳐내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을 헤아리며 서서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이 복된 삶 허락해 주시려고 저희들의 모든 누추함과 유치함과 엉뚱한 모습들, 추한 모습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며 저희들의 생명, 저희들의 표대,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살피시며 저희들의 승리를 응원하시며 저희들의 승리를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저희들의 신앙 의지를 북돋아 주셔서 주의 말씀에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살아드리겠습니다. 자백하는 고백하는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L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한국과의 조선협력 확대 필요성도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핵심 부품이 들어간 기기의 판매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기술에 대한 미국의 안보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자국 AI 기술을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AI 기업에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발했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오랫동안 5%를 웃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AI 투자 확대에 따른 채권 발행 증가가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AI 반도체 투자에 쓰인 대규모 사모대출 채권이 월가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으로 유통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원전 기술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가운데 사우디의 핵물질 관리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이 이란의 CIA 시설 공격 배후에 러시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표적 정보나 드론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알카에다 연계 테러 조직을 겨냥해 말리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밀착한 말리를 둘러싼 미러 경쟁이 주목됩니다. 미 정부가 자국 AI를 언제든 차단할 수 있다는 이른바 킬 스위치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 외교 공관에는 관련 주장을 적극 반박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그록을 활용해 호메로스의 원작에 충실한 영화 오디세이를 직접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흑인과 트랜스젠더 배우를 캐스팅한 기존 영화를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저지할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조선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이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미국의 국방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한편 미국의 조선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콕 집어 적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담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번 국방수권 법안은 주한미군수를 28,5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도록 감축 목적의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물론 2026, 2027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떠한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현행 국방수권 법안은 국방수권 법안에 따른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예산 제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한 방어막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주한미군 감축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거나 감축 가능성과 관련된 공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 전쟁 비협조 등을 문제 삼아 돌연 주독 미군 5,000명 감축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것을 놓고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겁니다. 이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의회 인식은 법 조문과는 별개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통제를 벗어나 실제 외부 시스템을 해킹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픈 AI는 최신 AI 모델이 내부 보안 평가 도중 격리된 시험 환경을 탈출해 AI 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공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I의 사이버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오픈 AI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들이 통제를 벗어나 외부 사이트를 해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픈 AI는 GPT 5.6솔과 일부 미공개 AI 모델이 내부 평가 도중에 통제를 벗어나 개방형 AI 공유 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이들 모델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0: 밝혔습니다. 앞서 허깅페이스는 자사 서버가 자율 AI 에이전트에 의해 해킹됐으며 공격자가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는데 해당 사건의 범인이 오픈 AI의 모델들로 드러난 셈입니다. 허깅페이스는 이 같은 해킹 사실을 AI 지원 탐지 시스템의 발견으로 인지했고 공격 양상의 분석도 AI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허깅페이스는 일반에 공개된 사용자 대상 모델이나 데이터 세트 등이 변조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사는 현재 공동으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해서 관련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향후 연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인프라 구성에 엄격한 통제를 적용하고 모델 개발 시에 모니터링과 접근 제어 등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픈 AI가 엄격한 격리 환경에서 내부 평가를 진행했음에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만큼 AI의 사이버 안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흑인 성전환자를 캐스팅한 영화 오디세이를 비판해온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자사 인공지능 모델 그록을 활용해 아예 영화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22일 X를 통해 올해가 가기 전에 그록 이미지니 역사적으로 정확하고 호메로스의 예술에 충실한 장편 영화 오디세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한 이용자가 그록 이미진으로 만든 약 3분 길이의 오디세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재게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낸 후 여러 시련과 유혹을 거치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상영 중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명 영화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앞서 놀란 감독이 트로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헬렌의 역에 흑인 배우 루피탄 용호를 캐스팅한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놀란 감독을 향해 백인 반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거나 그리스인을 모욕했다고 언급한 겁니다. 또 트랜스젠더 배우 엘리엇 페이지가 신혼역으로 출연하는 것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을 재개시하며 놀런은 상을 원할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머스크의 오디세이 관련 발언에 대해 영화와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 태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가 창작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어떻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를 리메이크할 수 있냐고 꼬집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든 스콧 데릭슨 감독도 이를 두고 머스크는 영화에 대해 모르며 20대 독서를 그만둔 게 분명하다. 예술에 관한 그의 의견은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3: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추진하면서 EU 기업들이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를 제3국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2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다이나가스 등이 러시아산 LNG 운송을 계속 허용받을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1차 대러 제재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이 승인되면 EU 기업들은 향후 12개월간 러시아의 수출용 LNG를 제3국으로 계속 운송할 수 있게 되며 운송 허용 기간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운송 물량은 2025년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데 따른 결과입니다. EU 집행위원회와 일부 회원국은 이번 신규 제재에서 러시아산 LNG의 제3국 운송을 전면 금지하고자 했지만 자국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한 다른 회원국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억만장자 조지 프로코피오가 소유한 다이나가스 등 자국 해운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이번 제재안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업계의 주장이 최종 제재안에 반영되자 한 EU 고위 관계자는 이를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가계 자산이 금융 투자로 이어지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고령자가

0: 투자에 합당한 인지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AI 검사 도구를 개발해 금융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청, 소비자청과 연계해 투자에 나선 고령자의 인지 능력 검사를 보조하는 AI 도구를 개발 기로했습니다. AI 도구 개발은 개요대 연구진과 노년기 의학 관련 연구소가 맡습니다. 이 도구를 은행 등 투자 창구를 찾은 고령 투자자가 써서 금융상품 특징이나 수수료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지,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할 목적입니다. 충분한 판단력이 있다고 평가된 고령 투자자는 투자 능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본 증권업협회는 75세 이상 고객에게는 신중한 투자 권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특정 나이 이상 투자자에게 신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투자 결정 시 가족 동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고령자의 투자에 관한 인지 능력 판단 도구가 현장에서 활용될 경우 고령층 자산 320억엔, 약 2,900억 원의 투자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파키스탄에서 몬순, 우기 홍수로 인해 최근 수일 동안 최소 70명이 목숨을 잃고 100명이 실종됐습니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엔 측은 전날 아프간 북동부 누리스탄주에서 지난 20일 폭우에 따른 홍수가 발생해 4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또 많은 주민이 실종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프간 탈레반 당국은 누리스탄주 홍수로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실종됐으며 이 중 실종자 15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아프간 북부 지역에서도 폭우에 따른 홍수로 최소 150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사망자 수가 3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혀 탈레반 당국의 집계와 차이를 보였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인도 북동부 아쌈주에서도 전날 각각 3명이 홍수로 사망하는 등 같은 날 하루 동안 주 전역에서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인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 4명이 포함됐으며 주민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현재 아쌈주에서는 마을 900여 곳이 물에 잠기는 등 홍수 피해를 본 주민이 65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통 6월에 시작해 3개월간 이어지는 몬순은 인도는 물론 인접국 파키스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도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정부가 알카에다 연계 테러 조직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 그룹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군사 개입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 그룹은 말리의 거점을 구축한 뒤 인근 국가로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테러 조직으로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사헬 지역의 테러리즘은 다국적 현안이라며 지역 파트너들과 나토 동맹국들이 이슬람 국가와 싸우는 사헬 국가연합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만 답했습니다. 말리의 테러 조직을 겨냥한 이 군사개입 검토가 주목되는 이유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 AES 3개국에서 최근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정이 들어선 데다 이들이 안보 지원을 위해 서방과 관계를 끊고 러시아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말리의 경우 최근 수년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폭력, 말리 군정이 고용한 바그너 그룹, 아프리카 군단 등 러시아 용병의 폭정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 그룹의 세력이 급성장하면서 말리와 인근 사헬 지역은 세계 테러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당국자는 러시아가 말리의 무능한 안보 파트너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테러 대응에서 보인 러시아의 한심한 성과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 그룹에 대한 미국의 군사 작전이 러시아에서 잃었던 사헬 지역 내 영향력을 되찾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정통성이 결여된 쿠데타 군정을 지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사헬 3개국 전부를 지원하는 러시아군과 직접 충돌할 위험도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 그룹이 위축되면 또 다른 테러단체 IS 사헬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전임 정부가 러시아와 협력을 이유로 외면했던 말리 정부와 군사정보 공유를 대폭 늘렸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무장조직에 납치돼 말리에 억류 중인 미국인 선교사를 항공자산으로 추적하기 위해 말리 영공 통과권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말리 개입을 주도한 인물을 포함한 군정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제재도 풀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말리에 대한 군사행동이 승인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공격을 명령한 국가가 8곳으로 늘어난다며 글로벌 분쟁을 조기 종식하고 국내에 집중하겠다던 임기 초 공언과 대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을 방문하더라도 뉴욕시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뉴욕시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소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뉴욕시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지 모든 법적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뉴욕시는 해당 영장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연방정부에는 권한이 있다며 연방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3: When someone is charged with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arrant, it's something that should be taken seriously, whether it's Benjamin Netanyahu or it's Vladimir Putin or whomever else.
2: 이번 입장은 최근 맘다니 시장이 네타냐후 총리의 뉴욕 방문 시 체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이후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9월 UN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도 체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베냐민 네타냐후는 전쟁 범죄자이며 다른 어떤 전쟁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뉴욕시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For war crimes and he's the architect of the genocide against Palestinians in Gaza. My administration will follow all applicable local laws. That is our commitment. That is something that we will follow through on.
2: 이어 우리가 스스로 집단 학살을 끝낼 수는 없지만 침묵이 또 다른 무기가 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의 인간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며 그것이 나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눈과 마음,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타냐후 총리가 초래한 참상을 인식하고 그가 법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라며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인도주의적인 지원 차단에 네타냐후 총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 측은 지난 주말 성명을 통해 맘다니 시장과 국제형사재판소를 함께 비판하면서 반발한 바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뉴욕시의 임대료 동결 정책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소규모 건물주들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독립기구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임대료 동결을 밀어붙였다며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뉴욕의 건물주들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도한 임대료 동결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 소재 소규모 건물주 5명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뉴욕 주법원에 냈습니다. 원고 측은 맘다니 시장이 자신의 핵심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서 독립기구인 위원회의 표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건물주의 운영비 상승 등 관련 데이터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의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이 임대료 동결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측근들로 위원회를 채우는 한편 수백만 달러의 시 예산을 투입해 세입자 측 인사들로 청문회장을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공화당 소속 루디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 시절 부시장을 역임한 랜디 마스트로가 맡았습니다. 마스트로는 맘다니 시장이 일방적인 명령으로 좌우한 허울뿐인 절차였다면서 독립위원회의 행정결정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표결을 통해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100만 가구의 임대료를 동결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1년 및 2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동결될 예정입니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뉴욕시가 오래된 공동주택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두는 아파트입니다. 과거 이런 아파트에 살았던 맘다니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임대료 동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6개월 만에 공약을 이행하게 됐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5: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6: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7: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6: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7: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6: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7: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5: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한국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따뜻하겠지만 아침과 저녁에 비교적 선선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하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 소식 없이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비교적 낮아 한낮에도 활동하기 무난하겠으며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한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야외 일정에는 큰 불편이 없겠으며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한편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만큼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승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 사회보장국이 생활보조금 수급자격심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금융계좌 직접조회와 해외체류 확인이 확대되면서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 모두 자격요건과 신고 의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생활보조금 SSI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한인 시니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회보장국 SSA는 올 들어 SSI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과 해외 체류 기록,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심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금융자산 확인 방식입니다. SSA는 신청자가 신고한 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금융기관 정보조회 AFI 시스템을 활용해서 금융기관 자료를 직접 대조하고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올 5월부터는 신규 신청자에게 이 절차를 전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SSA는 자산 기준을 초과한 금융자산이 부적절한 급여 지급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지급 전에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SSI는 개인의 경우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차량 한 대, 생활용품, 일정 기준 이하의 생명보험과 장래 관련 자금, 일부 자영업용 재산과 장애인을 위한 세금 혜택 저축 계좌, 에이블 계좌 등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체류 여부에 대한 확인도 강화됐습니다. SSA는 국토안보부의 출입국 기록을 활용해서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수급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자격 유지 여부를 함께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SSA가 요청한 금융, 법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SSA의 서류 요청에 신속히 응하는 한편 계좌 변경 등 개인정보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통한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정보 요구에는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4: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선 거래일이 올해 들어 27거래일에 달합니다. 전체 거래일의 19%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 12거래일 연속 5%를 넘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5%를 웃돌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50거래일 연속 5%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보다 기준금리가 1.5%포인트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체감하는 금리는 훨씬 높습니다. 장기금리가 이처럼 높은 건 정부 재정이 악화하고 민간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회사채 발행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누빈 자산운용의 채권 전략 책임자 토니 로드리게스는 장기금리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막대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이후 미 국채시장 규모는 4조 5천억 달러에서 31조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보유 국가부채 비율도 두 배로 증가해 100%를 넘어섰습니다.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웃돕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미국의 부채 부담이 같은 AA등급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거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채권금리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뱅가드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알렉스 페인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30년 만기 채권의 주요 수요처인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이 이제 예전보다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됐다면서도 금리가 지금 최고점에 도달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빈의 로드리게스도 정부나 하이퍼스케일러, 일반 기업 모두 장기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 확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즈덤트리의 투자 전략 책임자 케빈 플래너건은 재정 적자와 기존 부채, 그리고 향후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은 모두 장기 국채 금리 평가에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채 금리가 크게 오른 것과 달리 만기 2년에서 10년의 중단기 국채 금리는 2025년 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지만 투자자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단기 물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해버포드 트러스트의 투자 전략 책임자 헹크 스미스는 투자자들은 지난 20년간 국가 부채에 대해 걱정해왔다며 비과세 고객들은 위험 대비 보상이 맞지 않아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유령 총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총기 규제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총기 관리 단체와 시민 단체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6: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21일 신속 처리 절차를 거친 총기 규제 법안을 찬성 10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일련 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메릴랜드 주 대법원이 수개월 전 공공집회 장소 반경 100피트 이내에 총기 소지를 전면 금지했던 기존 카운티 조례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총기 반입이 제한되는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좁혀 주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법안은 유령총을 일련 번호가 없는 총기로 정의하고 미성년자 주변에서의 보관과 소지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지지한 윌 자완도 카운티 의원은 미국에는 사람보다 총이 더 많다며 이번 법안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를 명확히 규정해 주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총기관리단체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로리앤 세일스 카운티 의원은 법 집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세일스 의원은 이번 법이 경찰의 불신 검문을 늘려 이미 과잉 단속을 받고 있는 소수 인종 주민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기 권리 단체 메릴랜드 쉘 이슈도 법안에 대한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마크 페넷 회장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메릴랜드주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은닉 총기 휴대 허가를 받은 시민들까지 부당하게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넥 회장은 의뢰인 가운데는 육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다니는 유대교 회당에서도 총기를 휴대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장소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데도 시민들의 방어수단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 측은 이동중 총기 소지 규정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안은 은닉 총기 휴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카운티 내 공공도로를 이동할 때 차량 안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주유를 하거나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에서 잠시 내리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마크 엘린치 몽고메리 카운티 행정 책임자의 서명을 거친 뒤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 주 최대 한인 거주 지역인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시행되는 이번 법안은 지역 내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총기 소지 가능 장소와 제한 구역이 일부 조정되는 만큼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도 향후 제도 변화와 법적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4: 미국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언제든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이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각국의 미국 외교공관의 전문을 통해 정부가 AI를 임의로 차단할 수 있다는 킬 스위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킬 스위치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인 미토스와 페이블에 대한 외국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계기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AI 모델 출시 전 30일간 보안 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 정부가 필요시 외국에 대한 AI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핀란드의 유럽의회 의원인 아우라 살라는 미 정부가 아무 때나 차단할 수 있는 기술에 유럽이 더 이상 의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작성된 미 국무부의 이 전문은 미국 AI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론을 진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외교관들에게 킬 스위치 주장을 반박할 논리도 제시됐습니다. 신기술 출시 전 30일간 시험기간을 두는 걸 킬 스위치라고 할 수 없고 정부가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버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한 국무부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AI 주권론에 대해서도 가장 뛰어난 미국 AI를 놔두고 처음부터 자체 개발하려는 시도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는 점을 강조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뜨거운 이슈와 실전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 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욕타임스 기사는 Mamdani calls Netanyahu a war criminal and calls on U.S. to arrest him. 맘다니 뉴욕시장, 네타냐후를 전범이라 부르며 미국 정부의 체포를 촉구하다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범으로 지칭하며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미국 연방정부에 공개 요구했습니다. 당초 뉴욕시 경찰 NYPD를 동원해 직접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미국 정치권과 외교가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사의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The mayor of New York City urged the federal government to enforce an international arrest warrant against the Israeli prime minister, despite acknowledging that local authorities lack the legal power to do so independently. 뉴욕시장은 지방정부에는 이를 독자적으로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연방정부가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urge, 촉구하다, 강력히 요구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enforce, 법이나 명령, 영장 등을 집행하다, 강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속도 위반 단속이나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때 Police strictly enforce traffic laws. 경찰이 교통법규를 엄격히 집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체포영장 International Arrest Warrant를 미국 연방정부가 enforce,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However, federal officials swiftly dismissed the request, emphasiz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bound by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mandates and will not arrest a foreign leader.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는 해당 요청을 곧바로 거부하며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외국 지도자를 체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swiftly,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라는 의미고요. dismiss, 일축하다, 묵살하다, 받아들이지 않다, 기각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사에서는 dismiss the request,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bound by, 무언무엇에 묶여있는, 즉 법이나 계약 등에 구속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죠. 그럴 때 We are legally bound by the contract. 우리는 법적으로 계약에 구속된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이나 영장에 법적으로 bound by,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Israeli diplomats and opposition leaders strongly condemned the mayor's statements, framing them as political rhetoric aimed at appealing to a radical voting base. 이스라엘 외교관들과 야당 인사들은 시장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급진적인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ondemn, 강하게 비난하다, 규탄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political rhetoric은 정치적 수사라는 뜻인데요.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기보다는 지지층을 설득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나 발언을 의미할 때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실현 가능성 없는 자극적인 공약을 남발할 때 It's just political rhetoric. 그건 실제 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해 라고 비판하곤 합니다. This confrontation reflects a broader shift in domestic public opinion, where a growing majority of Americans now express negative views toward Israel's military actions. 이번 갈등은 미국 국내 여론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confrontation, 의견이나 입장의 대립, 대치, 충돌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노사 간의 격렬한 의견 대립이나 정치적 충돌을
tense confrontation, 팽팽한 대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도 뉴욕 시장과 이스라엘 측 인사들 사이에 날선 대립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A broader shift, 더 큰 변화, 보다 광범위한 변화란 의미인데요. Shift는 변화 또는 전환이란 뜻이고요. Express negative views toward는 무언 무엇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기사의 핵심은 맘다니 뉴욕 시장의 발언이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로 이어질 법적 권한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은 미국 최대 도시의 시장이 외교 문제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 내 여론, 특히 민주당 진보층과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론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원칙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소,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한국과의 조선협력 확대 필요성도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핵심 부품이 들어간 기기의 판매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기술에 대한 미국의 안보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자국 AI 기술을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AI 기업에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발했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오랫동안 5%를 웃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AI 투자 확대에 따른 채권 발행 증가가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AI 반도체 투자에 쓰인 대규모 사모대출 채권이 월가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으로 유통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원전 기술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가운데 사우디의 핵물질 관리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이 이란의 CIA 시설 공격 배후에 러시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표적 정보나 드론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알카에다 연계 테러 조직을 겨냥해 말리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밀착한 말리를 둘러싼 미러 경쟁이 주목됩니다. 미 정부가 자국 AI를 언제든 차단할 수 있다는 이른바 킬 스위치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 외교 공관에는 관련 주장을 적극 반박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그록을 활용해 호메로스의 원작에 충실한 영화 오디세이를 직접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흑인과 트랜스젠더 배우를 캐스팅한 기존 영화를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희생된 미군 장병들의 마지막 귀환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유해 운구 행사에 참석해 거수 경례하며 전사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이란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의 유해 귀환 및 운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도보 공군기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전사자들의 시신이 실린 관이 하나씩 공군 C-17 수송기에서 내려질 때 거수경례를 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피트 에그세스 국방부 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귀환한 장병은 테일러 피헨 중위, 마이클 스윈턴 병장, 에인절 램퍼쉐드 병장, 이사벨라 곤살레스 2등병 등 4명으로 모두 미 육군 소속입니다. 이들 중에 3명은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사망했으며 나머지 1명은 이라크 북부에서 격추된 이란 드론의 불발탄을 폭발시키는 과정에서 숨졌다고 CNN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숨진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도보 공군 기지로 떠나기 전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유해 귀환식에 참석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귀환한 장병들을 정말 위대한 영웅이라며 그들은 모두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큰 상황에서도 어떤 여론조사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방금 나온 여론조사에는 미국인들이 높은 휘발유 가격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에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확연히 드러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중국의 개방형 인공지능 모델이 연이어 뛰어난 성능을 선보이며 시장에 충격을 준 가운데 미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 AI 모델의 무단 추출 의혹을 제기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2일 SNS X를 통해 개방형 AI와 그에 따른 혁신을 지지하지만 미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냥터 개방까지 허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기업들이 산업 전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은밀하게 IP 절도의 선을 넘어 증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제재와 수출 통제 명단 등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문샷 AI가 내놓은 키미 K3 모델 등이 오픈 AI,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에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 이른바 무단 증류를 통해 미국의 상용 AI 모델을 베낀 것으로 간주하고 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류란 상위 AI 모델의 답변을 데이터로 삼아 새로운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으로 이를 이용하면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 없이 기존 AI 모델에 버금가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을 포함한 대다수 폐쇄형 상용 AI 개발사들은 이와 같은 무단 증류를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AI 기업들은 이와 같은 방어 체계를 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은 이날 X를 통해 문샷 AI가 엔트로픽의 AI 모델을 증류했다고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문샷 AI가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페이브를 증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문샷 AI는 미국 모델에 대한 대규모 증류를 수행할 수 있는 정교한 내부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탐지를 피하려고 접근 방식을 빠르고 다양하게 바꾸는 수법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샷 AI가 중국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웰 기반 AI 슈퍼컴퓨터 GB300을

0: 와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알리바바가 비슷한 방식으로 증류 공격을 벌였다고 알렸습니다. 엔트로픽은 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적대적 증류를 막고자 경쟁사인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설립한 프론티어 모델 포럼을 통한 공동 대응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측은 이와 같은 무단 증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류창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크라치오스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완전히 사실 무근이라며 미국 인사들은 사실을 존중하고 편견을 버려야 하며 중국 AI 산업의 발전 성과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시 어퍼리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33개 건물의 냉각탑 34곳에서 살아있는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됐으며 모든 시설에 대한 소독과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뉴욕시 보건국은 21일 저녁 어퍼 이스트 사이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과 관련해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82명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8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배양 검사를 실시한 결과 33개 건물의 냉각탑 34곳에서 살아있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성 판정을 받은 모든 냉각탑은 배수, 세척,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완료했으며 오염 제거 작업도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스터 F. 마틴 뉴욕시 보건국장은 어퍼 이스트사이드 집단 감염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확진자가 단 2명 확인됐을 때부터 즉시 조사를 시작했으며 양성 반응이 나온 모든 건물에 냉각탑을 즉시 세척하고 소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치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감염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째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 주요 도시의 K컬처 확산을 위한 대규모 거점 시설 조성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파리 등 글로벌 도시의 중심부에 스타디움 규모의 공연장 운영권을 확보해서 한국 문화의 본거지 역할을 할 이른바 K컬처 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시설에는 K-POP 공연뿐 아니라 K-푸드와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한국 상품과 콘텐츠 관련 굿즈 판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규모 공연장 확보에는 막대한 비용과 부지, 운영권 확보 등 현실적인 과제가 있어 실제 사업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 새로운 K컬처 거점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지난 7월 21일 새로 부임한 주 뉴욕 총영사관 강영신 부총영사와 공식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뉴저지 한인회의 주요 사업과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운동,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지역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인동포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순회영사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양측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상호 협력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송미숙 뉴저지 한인회장은 앞으로도 주 뉴욕 총영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동포사회의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영신 부총영사도 한인회 활동에 감사하며 재외동포 지원과 총영사관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발이 돼주는 워싱턴 메트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워싱턴 메트로

앞으로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현재 메트로는 총 6개 노선, 약 98개 역으로 운영되며 특히 버지니아 주민들께 반가운 소식은 실버 라인입니다. 이제 SC1에서 출발해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까지 별도의 셔틀 없이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어 여행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또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은 블루라인과 옐로라인을 통해 바로 연결됩니다. 공항에서 내리면 몇 분 안에 메트로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 뉴욕이나 보스턴 등 동부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께 매우 편리합니다. 요금은 이동 거리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더 비싸고 주말과 평일 저녁에는 할인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비접촉 결제가 확대되면서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도 가능해졌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도 인기가 많습니다. 내셔널몰, 백악관, 의사당, 박물관 등을 하루에 둘러보실 계획이라면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가 막히는 DMV 지역에서 메트로가 가장 빠르고 편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케이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케이라디오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100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100당 1불 99, 캠벨 포도 100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넘어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22일 국가안보 위험 목록에 오른 중국 기업들이 만든 핵심 하드웨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기기들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국가안보 위험으로 간주한 중국 기업들에는 화웨이와 GTE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장비는 미국 내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브랜던 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부품 관련 허점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해당 목록에 오른 화웨이 등이 제조한 기기는 신규 승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 부품이 들어간 기기는 예외적으로 미국 시장 진입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규정은 화웨이가 만든 로직을 담은 하드웨어 부품이 들어간 기기들도 미국 판매를 금지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료를 지낸 크리스 맥과이어는 오염된 부품, 특히 반도체나 통신장치는 기기 전체를 오염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기술 장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지난달 연방통신위원회는 일부 중국 제조업체들의 장비들을 추가로 금지했고 대부분의 군사용 드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앞서 연방통신위원회는 새로운 외국산 드론 및 라우터 모델들의 수입을 금지했고 미국 통신사들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 통신사들과 망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7: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3국의 국방협력과 해양안보 강화, 에너지 안보 증진, 사이버 위협 대응,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반의 평화 안정 증진을 의제로 회담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약 2주 만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에 대한 통일된 접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불법 활동에 대응할 지속적 공조, 그리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장관은 동북아와 중동 등 지역 글로벌 정세를 논의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일 간 소통과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영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 이용 등 UN 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와 해양안보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언급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을 모색해왔는데 한국도 이에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무부는 3국 장관이 대만 해협 전반에 걸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중국이 최근 태평양으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 통지가 부족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의 무기화에 대한 한미일 공동의 반대, 핵심 공급망의 위험 완화 및 다변화와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는 북극 문제에 대한 3자 논의 확대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3국 장관은 동남아 사기센터를 비롯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과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7일 앙키라에서 서명된 타국 소형 모듈 원자료 SMR 도입을 위한 3자 협력각서의 이행을 위해 인태 지역에 SMR 배치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한미일 회담에 앞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약 5분간 환담했으며 루비오 장관과도 한미일 회담 전으로 별도 대화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최근 미국의 비자 제한과 관련해 한국 유학생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 문제를 각별히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장관은 한미 간 안보협의, 대미 투자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문제, 호르무즈 해협 내 군사적 기여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도 주목됩니다. 외교부 당사자는 한미 안보 협의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한미 간 안보 분야 후속 협의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하는 게 좋겠다는 기본 방향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재개와 대미 투자를 연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6: 중동 지역에 미 중앙정보국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러시아가 관여했는지에 대해 미 정부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이란에 표적 정보나 첨단 드론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공격의 정밀도와 기존 군사협력 관계 등을 러시아가 공격을 지원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첫 번째 드론이 미국 대사관 외벽의 취약한 부분에 구멍을 낸 뒤 두 번째 드론이 그 틈으로 진입해 폭발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당시 공격에 러시아 기술로 성능이 향상된 이란산 샤헤드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코메타 M이라는 위성항법 시스템을 이란에 제공해 드론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정보 당국은 이란이 러시아의 CIA 시설 위치 정보를 활용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에 설치된 CIA 시설은 각국 미국 대사관 내 CIA 지부 외에도 비밀 거점, 안전 가옥, 물류 기지, 감시 및 정보 작전 시설 등으로 나뉩니다. 기밀 정보인 CIA 위치를 파악하고 실제 공격에 활용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국가는 러시아 이외에는 많지 않다는 게 정보당국 일각의 시각입니다. 정보당국은 이란이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CIA 지부가 피해를 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정보당국은 러시아의 개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로이터통신의 전언입니다. 다만 전직 CIA 지부장인 대니얼 호프먼은 러시아와 이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만큼 러시아가 CIA 시설 공격을 지원했다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라며 양국은 각자의 영향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따뜻하겠지만 아침과 저녁에 비교적 선선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하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 소식 없이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비교적 낮아 한낮에도 활동하기 무난하겠으며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한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야외 일정에는 큰 불편이 없겠으며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한편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만큼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5: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4: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6: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뉴욕시에서 푸드스탬프, 즉 스냅 수혜자가 새로운 근로요건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2만 2천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시 당국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지원이 끊기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면제 대상 발굴과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시가 새로운 푸드스탬프 근로요건 시행에 대응해서 지원 대상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병원과 학교 자료를 활용해서 근로요건 면제 대상자를 찾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자원봉사 기회를 연결하는 등 현재까지 22만 명 이상이 새 규정을 충족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첫 달부터 수혜자 감소가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사회복지국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한 달 사이 2만 2천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는 전체 수혜자 약 170만 명의 1.3%에 해당합니다. 혜택이 중단된 사람들은 대부분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층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44%는 1인 가구 남성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브루클린 전체의 42%로 가장 많았고 더 브롱스가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새 규정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면제되지 않는 18세부터 64세까지의 수혜자가 3개월 이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자원봉사 또는 학업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푸드스탬프 개편 법안에 따라 시행됐습니다. 공화당은 제도 남용을 줄이고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뉴욕시와 긴급 식량지원 단체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린 달튼 뉴욕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로 매달 500만 달러 이상의 식료품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계층의 식량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는 2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이날 X에 올린 성명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인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왕자는 일반적으로 1, 2, 3 협정으로 알려진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과 이에 수반되는 양자 안전보장 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 2, 3 협정은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 폭넓은 참여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사업과 노동자, 공급망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수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협정은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 보안 및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고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 우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과 지역 안보를 증진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 확대, 고임금 미국 일자리 창출 및 장기적 경제 성장, 미국의 에너지 및 국가안보 태세 강화, 글로벌 비확산 기준 보강,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에너지부는 그러면서 이번에 체결된 협정이 검토를 위해 의회로 송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정과 관련해 미 언론들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원자력 협정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 핵물질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길이 열릴 수도 있어 중동 정세에 파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 에너지부의 이날 성명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축 및 재처리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퀸즈 오존파크 출신의 미 육군 중사가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직접 공격으로 인한 첫 미군 전사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방부가 22일 수요일 뉴욕시 퀸즈 오존파크 출신의 28세 여군 엔젤 S. 램퍼사드 육군 중사가 지난 18일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램퍼사드 중사는 공격 직후 실종 상태로 분류됐으며 이후 기지에서 신원 미상의 유해가 발견돼 확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그녀의 공식 상태를 근무 중 행방불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같은 공격으로 숨진 25세 타일러 제임슨 피엔 중위와 19세 이등병 이사벨라 곤잘레스의 신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중부 사령부에 따르면 이들 병력은 이슬람 국가 대응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에 배치됐습니다. 이번 공격은 전쟁 초기 이후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한 첫 번째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캐티오컬 뉴욕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상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상실을 겪고 있는 가족과 동료 장병들에게 마음을 보낸다며 뉴욕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을 잃어버린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애도했습니다. 이번 확인으로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한 미군은 모두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으며 양측은 중동 전쟁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 미국인들에게 이란 및 이란을 지지하는 세력이 해외에 미국 관련 시설과 미국인을 추가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경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인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시험료 수박 개당 5불99, 백천더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12불99, 화 다섯 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스케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세민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연간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백악관은 대학과 같은 기관 중심의 지원을 줄이고 개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4: 정부가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연방 연구 지원 방향을 개편해 스타 과학자를 키우려 한다고 21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대학 등 기관보다 개별 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연구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학보다는 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펠로우십 및 보상 프로그램에 지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연구개발 지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학 등 기관에 대한 지원 비중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경우 개별 연구자들은 대학의 개입 없이 직접 정부 지원금을 받아 연구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우리는 지난 20에서 30년간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연구에 계속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정체돼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침은 연방 연구 지원금에 의존하는 일선 대학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백악관은 또 인공지능을 향후 과학 연구의 핵심 축으로 삼고 2028년까지 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AI 굴기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고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은 초대형 가중치 공개 모델 키미 K3를 발표하면서 미국과의 AI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월가 은행들이 브로드컴과 엔트로픽에 제공된 350억 달러 규모의 사모대출 채권 일부를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애초 소수 은행들이 가진 채권을 폭넓은 투자자들에게 유통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AI 인프라 부채가 유동화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등이 지난 한 주간 이 부채 일부를 거래해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소식 통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전체 사모대출 패키지 중 240억 달러에 대한 공동 주관사이기도 합니다. 이 딜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블랙스톤과 함께 주선했습니다. 차입자는 구글과 브로드컴이 개발한 맞춤형 반도체를 사들여 엔트로픽에 임대하는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반도체가 확보되는 대로 1년 넘는 기간 16차례에 걸쳐 자금을 인출합니다. 채권은 액면가 대비 100에서 100.5센트, 즉 액면가와 같거나 소폭 웃돈이 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투자자 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출된 부분은 보험사, 뮤추얼 펀드 등 적격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도 전매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대출해주고 끝나는 구조였다면 이번엔 반도체 구매 임대용으로 조달한 대규모 부채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되팔리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다만 거래 대상은 여전히 적격 기관 투자자로 제한돼 있어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는 건 아닙니다. AI 인프라 확장 자금 조달이 채권 시장과 사무대출 시장을 넘나드는 흐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라클이 클라우드 확장을 위해 부채 지분 발행으로 수백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을 밝히는 등 자본 지출 부담이 커진 빅테크 AI 기업들이 잇따라 민간 신용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저지할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조선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이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미국의 국방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한편 미국의 조선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콕 집어 적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담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번 국방수권 법안은 주한미군수를 28,5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도록 감축 목적의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물론 2026, 2027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떠한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현행 국방수권 법안은 국방수권 법안에 따른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예산 제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한 방어막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주한미군 감축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거나 감축 가능성과 관련된 공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 전쟁 비협조 등을 문제 삼아 돌연 주독 미군 5,000명 감축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것을 놓고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겁니다. 이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의회 인식은 법 조문과는 별개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시가 음식점과 미용실 등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벌금과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50여 개 개혁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뉴욕시가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규제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조렌 맘다니 뉴욕시장은 오픈 포 스몰 비즈니스 계획을 발표하고 인허가 절차와 행정 서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50여 개의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음식점과 식품 소매업을 중심으로 운송업, 보육업, 개인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뉴욕시 내 약 18만 개의 소기업 과 100만 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보도 위 야외 식사 공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뉴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소형 식료품점 또는 편의점인 보데가 매장 앞에서 과일이나 꽃 등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로 받아야 했던 면허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음식 판매업자의 일부 서류 보관 의무도 없애서 행정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비용 부담도 완화됩니다. 상업용 조리기구와 푸드트럭에 부과되는 환경 관련 등록비는 1년간 면제되고 일부 식품안전 위반에 대한 최고 벌금도 인하됩니다. 또 시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요구했던 알레르기 안내문은 하나로 통합해 사업주의 혼란을 줄일 방침입니다. 창업 사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은 신규 사업자에게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서 허가와 면허, 검사 절차를 1대1로 안내하게 됩니다. 또 검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보장하는 권리와 이의 제기 절차를 담은 사업주 권리장전도 의무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0개 시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매년 추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올 가을까지는 보험료와 상업용 임대료, 공공요금 부담 완화, 장기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흑인 성전환자를 캐스팅한 영화 오디세이를 비판해온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자사 인공지능 모델 그록을 활용해 아예 영화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22일 X를 통해 올해가 가기 전에 그록 이미지니 역사적으로 정확하고 호메로스의 예술에 충실한 장편 영화 오디세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한 이용자가 그록 이미진으로 만든 약 3분 길이의 오디세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재게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낸 후 여러 시련과 유혹을 거치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상영 중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명 영화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앞서 놀란 감독이 트로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헬렌의 역에 흑인 배우 루피탄 용호를 캐스팅한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놀란 감독을 향해 백인 반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거나 그리스인을 모욕했다고 언급한 겁니다. 또 트랜스젠더 배우 엘리엇 페이지가 신혼역으로 출연하는 것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을 재개시하며 놀런은 상을 원할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머스크의 오디세이 관련 발언에 대해 영화와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 태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가 창작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어떻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를 리메이크할 수 있냐고 꼬집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든 스콧 데릭슨 감독도 이를 두고 머스크는 영화에 대해 모르며 20대 독서를 그만둔 게 분명하다. 예술에 관한 그의 의견은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하원이 연방의원들의 개별 주식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20일 의원과 배우자, 부양자녀가 재임 중 개별 기업 주식을 새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의원 주식 거래 제한법을 찬성 232표, 반대 198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에서 오랫동안 추진돼 왔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법안은 의원들이 이미 보유한 주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광범위하게 분산된 투자 펀드 등 일부 금융상품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과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유권자 신분증 조항이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뉴욕주 출신의 조 모렐 하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본질을 흐리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도 기존 보유주식 처분 의무가 없는 만큼 이해 충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법안이 의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브라이언 스타일 하원 의원은 의회 운영 방식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의원들의 주식 거래 제한은 워싱턴 정치 불신을 상징하는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학교 때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IQ가 109고 찾아보니까 보노보 침팬치 IQ가 109더라고요. 한 번은 아이 와이프가 바나나 우유를 사러 했는데 바나나랑 초코우유를 사왔어요.
5: 초코우유는 먹고 싶어서 사온 거 아니에요?
4: 그렇습니다. 분명 초코우유랑 바나나를 사오라 그랬지 이러고 사는데
5: 그래도 바나나 우유를 안 사온 분도 많아요. 초코우유를 사고
6: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구찌, 마켓컬리, 더 현대 서울 이런 핫한 브랜드도 다 치열한 기획의 결과물이죠. 이런 브랜드를 기획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일까? 이게 이제 평소에 궁금하고 저도 정말 만나고 싶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을 바로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엘레멘트 컴퍼니의 최장순 대표님 모셨습니다.
7: 안녕하세요. 최장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6: 네. 우리나라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우글거리시긴 하십니다만.
7: 아, 예, 최고 아니고요.
6: 그래도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모셨으니까.
7: 네.
6: 그렇다 치고
7: 해주시고. 네, 아니, 진짜. 최고의 방송 또 세발.
6: 아, 예. 주고받는 관계 좋습니다.
7: 감사합니다.
6: 시청자들한테 조금 낯설 수 있잖아요.
7: 네.
6: 브랜딩 씬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7: 아, 네.
6: 한번 좀 자기소개를 우리 대중들이 알 만한 재료들을 가지고 하신다는 뭐가 있을까요?
7: 이 화면에 보이는 브랜드들.
6: 뭐, 구찌, 롯데, 뭐, 네. 현대차. LG전자.
7: 한국에도 알리페이 같은 브랜드.
6: 그렇죠.
7: 있고요.
6: 그 해외 회사들도 네. 있고.
7: 배틀그라운드의 모회사인.
6: 크래프톤.
7: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6: 원래
7: 만들고.
6: 원래 블루홀이었죠.
7: 블루홀에서 크래프톤을 바꾸고요.
6: 그렇죠.
7: 저런 브랜드들은 이제 전략을 수립하거나, 뭐, 이름도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의미의 균형점을 찾는 일입니다.
6: 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7: 네네.
6: 의미의 균형점. 브랜드랑 관련이 있다는 건 알겠고.
7: 네네.
6: 근데 의미의 균형점,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7: 비즈니스가 작동되려면 자본가들의 자본이 필요하죠.
6: 그리고 돈 있는 네. 사람들이 필요하고.
7: 네. 그래서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실상 아무리 포장한다 하더라도 ROI거든요.
6: 그리고 돈을 벌어야죠.
7: 네. 그 프로핏을 지속 가능하게 올리기 위한 비즈니스 구조를 짜는 일도 함께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급적이면 소비 공동체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재화, 상품 서비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브랜드는 그런 자본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는 필요한 가치와 사상을 주입하는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로 자본이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득하는 일을 하죠. 저는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의미의 균형점을 찾는 거라고.
6: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 네네.
6: 우리가 고객이나 소비자를 생각하면 그들에게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최고의 가치를 줘야 되는 것이고
7: 네.
6: 자본가들에게는 최고의 이익을 네. 줘야 되는 건데
7: 맞습니다.
6: 사실 이게 욕구가 배치되죠.
7: 배치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배치가 사실은 됩니다. 근데
6: 거기에 균형점.
7: 맞습니다.
6: 배치가 안 되는
7: 지점. 그 이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단어가 가치라는
6: 가치.
7: 네. 소비자들은 이상적인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본가들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오는가? 그렇다면 한 단어를 던질 때도 네이밍에서도 그런데요. 단어에도 이미지의 수익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더 자기 수양 관점에서 도움도 되는 단어이면서도 상품도 좋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쏠림 현상이 어떤 특정 제품을 가면 자본가들에게는 이익이 되니까 이런 점들을 이제 찾는 일을 하죠.
6: 설명을 들으니까 그 일이 엄청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7: 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염색을 좀 했는데 머리가 하얀... 거의 흰색입니다.
6: 아 네네. 그렇군요. 우리 최장선 대표님은 또 대학에서 또 언어학을 전공하셨다고
7: 네네.
6: 이게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7: 학제화된 저는 모든 학문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대표님도 사회학
6: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 뒷조사를 하고 그렇군요.
7: 네. 제 주변에 인문학을 한 많은 도반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 교수님들은 본인들이 이제 유학해서 공부했던 걸 가르쳐주잖아요. 그 담론 위주의 사상들과 신진 연구를 해주시는데 아카데미는 저는 다른 랭귀지로 사고 실험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 언어학이라는 학문은 형태론, 음성학, 그리고 의미론, 그리고 거기서 또 고대 역사 언어학자는 또한 페르디낭드 수시르가 기호학이라는 걸
6: 그렇죠.
7: 제안하면서 저는 주로 기호학을 위주로 공부했고요. 예를 들어서 음성학은 이런 막 스펙트로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무슨 단어인지 맞춰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게 현실 생활을 해석하고 솔루션을 내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대부분 보거든요. 저희 과의 선배들도요.
6: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안 될 것 같아요.
7: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어학 전공자를 그냥 모집하는 회사를 지원해서 이 커리어가 시작이 됐고요. 물론 그 전에 신문 기자 생활을 한 11개월 했어요.
6: 기자 생활도 하셨구나.
7: 네, 네. 그러다가 언어학 전공자 모집하는 네이머 직군으로 왔는데 저희 업에 있는 많은 선배 네이머들은 그냥 그때그때 유행하는 어떤 힙한 단어. 아하. 당시에는 이제 힙이란 단어가 없었고 쿨하다. 그때는 핫하다, 쿨하다. 네. 이렇게. 이후에 엣지 있다. 이렇게 바뀌었죠. 아. 그런 걸로만 조합하고 이렇게 막 감각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전혀 아까 전에 의미 균형점을 찾는 비즈니스 전략하고 맞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닿을 때까지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럴 만한 크리에이티브나 IQ도 되지 않고 비즈니스 의사결정권자들이 이렇게 해야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략 로직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언어학의 의미론, 그 컨셉을 만드는 작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임을 만들 때 예를 들면 모음을 통제하고 말라나라는 단어가 있고 카타파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뾰족한 볼펜은 말라나하고 카타파 중에 어떤 게 더 어울릴 것 같으세요?
5: 카타파.
7: 그렇죠. 촘사탕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말라나가 더 잘 그렇죠.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문 던지면 다 지금 대표님처럼 네. 답을 하거든요. 실제 그게 어울리고요. 이건 음성적 자질이 어떤 카테고리에는 어울리고 어떤 카테고리에는 안 어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등등으로 저는 언어학적인 지식들을 계속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설명력이 좀 더 강화가 되어 왔던 것 같아요.
6: 네. 제가 잠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최상순 대표님이 말하는 방식과 쓰는 어휘를 봤을 때
5: 자본과 친화적은 아닌 것 같아요.
7: 네. 전혀 안 친합니다.
5: 자본가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나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떠세요? 네. 이 업에 대해서는?
7: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자본가가 과거에 그런 자본가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돈이거든요. 근데 훨씬 젊은 생각 갖고 있고 사회의 이로운 방향을 전개하는 자본이고 싶어 합니다.
5: 그렇죠. 요새

0: 인 것 같아요. 이, 여기 이 책의 이 빈칸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일상의 빈칸.
1: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평면에 놓고 퍼즐하는 거 보면
0: 그렇죠. 그
1: 네, 1번부터 뭐
0: 이렇게 잘라진 조각 사각형을 막 옮겨가면서
1: 번호를 순차적으로 맞추는 퍼즐 있잖아요. 그림도 맞추고. 근데 그게 마지막 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0: 그래야 움직이니까요. 네,
1: 빈칸이 없이는 얘들이 이동이 안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의미도 그런 것 같아요. 일상을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어가는데 그냥 과거에 누군가가 정한 의미들만 살아가면 예전처럼 결혼도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예전 과거에는 그리고 동네를 떠나서 살면 안 되고 이게 다 의미가 고정돼서 빈칸이 없었던 결과라고 보거든요. 끊임없이 빈칸을 만들어가야 일상이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고 그런 일상을 누군가는 이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채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0: 우리는 오히려 빈칸을 채워 없애려고 하는데.
1: 아, 그렇죠. 원래 어떤 구멍이 있으면 흡연자들은 담배꽁초를 집어넣고 네, 구멍이 있으면 거기 골프공을 집어넣건 다 채우려고,
0: 채우려고 하잖아요.
1: 채워야 또 빈칸에 대해서 허무하지 않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빈칸을 찾고 채우고 빈칸을 찾고 채우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빈칸이 있으면 채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또다시 빈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군요.
1: 네. 그래서 기획자의 삶에는 예를 들어서 기독사상의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기획자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이루면 빈칸은 또 어디 생기고요.
0: 다 이루면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
1: A라는 브랜드에서 빈칸을 채워서 인기를 얻고 하면 다른 경쟁사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또 빈칸을 만들어달라. 그걸 다르게 채워달라. 이렇게 되죠.
0: 아, 그러면 네. 그런 작업을 합니까?
1: 하죠.
0: 네. 이쪽 거 했다가 경쟁사 것도 해주면.
1: 아, 그 타이밍이 문제고요. 아. 결국에 이제 경합금지나 이런 게 있어서 동시에는 못하고요. 그리고 이슈가 경쟁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이슈는 아닙니다.
0: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책의 디자인이 그 말씀하신 그 퍼즐. 이군요, 이게.
1: 아, 그런 건 아니었는데, 또 디자이너가 그런 말을 저희는 안 나눴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디자이너가 또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0: 빈칸도 궁금했었는데, 이제 완전 네. 이해가 됐고. 네. 일상? 크리에이티브 네. 디렉터에게 일상의 의미는 또 뭔가요? 우린 일상하면 뭔가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뭐랄까. 내 가슴을 설레게 하진 않잖아요, 일상이.
1: 단어가 그렇죠. 근데 일상은 늘 변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거의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막 특별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0: 저도, 되게 특별해 보여요.
1: 저도 IQ가 중학교 때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IQ가 109고 하도 주변 친구들 IQ 다 높여서 저만 낮길래 찾아보니까 보노보 침팬치 IQ가 109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원숭이 IQ예요. 그리고 순발력도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생각을 오래 해야 아 이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편이고 환경을 주변에 항상 끊임없이 바뀌는 환경에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제 홍대에 있는 거고요. 홍대는 이제 단위 면적당 볼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강남이나 이런 데는 차들 위주로 도시가 설계돼서 길거리 구경거리가 없고 보행자 중심의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게다가 땅값도 너무 비싸서 아기자기한 실험들이 계속 되게 어렵고요.
0: 환경을 일단 그런 곳에 네. 넣어서 일상을 좀
1: 그러면
0: 지루하지
1: 일상이
0: 않게.
1: 지루하지가 덜 지루하죠. 그리고 예전에 그런 환경이 없을 때는 직장 다닐 때는 다닐 때마다 매일 지하철 노선을 달리 갈아타고 다녔어요.
0: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로의 수는 여러 가지니까.
1: 네.
0: 근데 그 빨리 도착하냐 이런 건 안 중요했군요.
1: 네. 그러니까 미리 출발만 하면 되니까 퇴근시간 위주로 아침에 그냥 3호선 타고 어디를 가면 퇴근할 때는 2호선, 1호선을 섞어서 오자.
0: 섞어서.
1: 네, 그러면 사람 복장이 달라져요.
0: 그럼 다른 일상이네?
1: 네.
0: 풍경이 달라지는 거네.
1: 네. 호선마다 사람들 복장이 다르고 연령대도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른 걸 관찰하면서 좀 재밌었어요.
0: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1: 저희 업에는 많을 것 같은데요.
0: 그런가요? 이 브랜딩...
1: 저희 뭐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디자인 브랜딩 쪽에는
0: 지금도 그러시나요?
1: 지금은 차를 타고 다녀서.
0: 차를 타고 다녀서.
1: 하루에 미팅이 많아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 미팅을 다 소화를 못합니다.
0: 확실히 그래도 어쨌든 뭔가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상의
1: 네.
0: 행위가 가급적, 되는 거군요.
1: 가급적 핸드폰 안 쳐다보려고.
0: 아, 핸드폰은. 네. 핸드폰에 더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사실은.
1: 근데 그러려면 검색 키워드를 알아야 정보에 접근이 되는데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이게 아무리 정보가 많다 해도
0: 아는
1: 정보를
0: 만큼
1: 열 수 있는 패스워드가 없는 거죠. 네.
0: 그러니까 빈칸을 만들어

0: 하는 게 관찰이기도 하겠네요.
1: 네. 관찰을 해야 빈칸이 있구나도 알게 되는데요. 일단 빈칸의 의미는 가능성인데요. 변화를 만드는 가능성의 토대가 빈칸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현상이든 그림 하나를 보더라도 이 그림은 이런 의미야 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워왔는데 선생님들은 그걸 시험 문제 내므로써 빈칸을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0: 지워버렸죠.
1: 네. 그러니까 커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생각하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시험 문제 나오는 답을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 지점을 어떻게 그럼 찾아야 되는가.
0: 우리 여기에 빈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 근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요.
0: 그 빈칸을 어떻게 인지하고 찾을 수 있을까요?
1: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죄수가 쇠사슬을 스스로 절대로 끊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누군가 끊어줘야 된다. 저는 처음에 그 끊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의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세계적인 기호학자 김성도 교수님.
0: 교수님이?
1: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주진 않았지만 그분의 사용하는 패턴과 강의를 들을 때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선배들만 찾아다녔어요. 선배들이랑 대화하고 술자리에서도 저는 노트를 이렇게 밑에 놓고 그때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필기하면서 막걸리 먹었어요.
0: 이렇게 필기하다가 술 따르고.
1: 네네. 그러고 집에 와서 술이 막 취해도 그 정리하고 자고.
0: 정리하고.
1: 네. 그러면 다음날 도서관에 술 덜 깬 채로 폐가실 가서 책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돈 되는 공부는 아니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게 세상을 너무 달리 보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0: 그렇군요. 빈칸, 우리 삶의 빈칸을, 즉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일단 선생,
1: 그게 이제 책일 만나라. 수도 있고 관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네, 직접 간접 경험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이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것을 해내는 것의 방법론들이 이런 것이군요. 그러면 창의성을 어떻게 발현합니까? 뭐 이렇게 창출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나요?
1: 가장 적용이 쉬운 건 배치를 바꾸는 겁니다.
0: 배치를 바꾼다?
1: 네.
0: 아, 어디 배치라는 건 그 플레이스먼트 말하는 건가요?
1: 네네. A에 있어야 될 거를 B로 옮겨보는 거죠. 화장실에 있어야 될 소변기를 갤러리로 옮기면 뒷시향의 샘이라는 작품이 나오고.
0: 아, 그 샘, 그렇죠.
1: 네.
0: 진짜로 실제로 어디 화장실 가서 떼서 네. 그 전시장에 놨잖아요.
1: 마이너한 배치 해석을 보면 물리적으로 공간성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교보문고라는 브랜드는 우리는 문고라는 단어를 들으면 서점으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의 곳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보문고의 본질은 서점이 아니라 문화 플랫폼인 거예요. 이거는 의미의 맥락을 서점에서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0: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배치를 바꾸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
1: 어떤 단어도 그 쓰던 맥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로 계속 미끄러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젠틀맨. 이건 그냥 계급 이름 중에 하나일 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치 다 젠틀해야 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급 상위에 있는 계급을 보편적인 애티튜드의 단어로 바꿔버린 거죠.
0: 그렇군요.
1: 네, 빌런. 이것도 농민이란 뜻인데.
0: 아 원래 뜻이.
1: 네,
0: 영어 단어의 뜻이 그
1: 맞습니다.
0: 나쁜 놈, 악마.
1: 그냥 농민입니다. 근데 이걸 하층이고 못 사니까 이제 저속한 가치로 매칭을 시킨 거죠. 그런 기득 언어 권력들이 있었던 거죠.
0: 그렇군요. 네. 배치가 바뀐다. 물론 이제 최성훈 대표님 여기 앉고 내가 여기 앉으면 또
1: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죠.
0: 다른 재미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치가 우리에게 약간 창의성을 도와주는 배치를 바꾸는 것이
1: 어떤 창의성이 있어야 또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판단이 안 서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때?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0: 그리고 일상의 수준에서 배치를 강제로 바꾼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집안 살림 인테리어도 바꾸는 거죠.
0: 우리 사는 주거 공간에?
1: 네, TV가 그냥 이렇게 장 위에 놓여져 있었으면 대부분 거실에 놓잖아요.
0: 그렇죠.
1: TV를 그러면 거실에서 빼고 거실을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공간을 바꾸고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TV를 베란다에 놓고 보면 어떨까? TV를 혹은 뭐 어떤 특정 뭐 방에 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도 동선이 바뀌고 사람들이 매번 익숙해 있던 환경에서 집, 작은 집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경험 동선이 바뀌니까.
0: 경험 동선을 바꾸면?
1: 네. 그럼 생각도 바뀔 수
0: 있거든요. 생각이 바뀐다.
1: 네.
0: 그거는 되게 좋은 팁 같이 들리는데, 그죠?
1: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심란하면 저희 장모님
0: 청소하고 막 바꾸고.
1: 네, 장롱 막 혼자서 장롱을 들어서 옮기시더라고요.
0: 심란함의 정도에 따라 힘이 네. 세지시기도.
1: 그럼 집안은 또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장인어른 들어가서 어 이거 바뀌었네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0: 아 바뀌었네. 그걸
1: 끝나는 거죠. 네.
0: 그런 경우는 장모님이 더 훨씬 힘이 센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배치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뭐 어쨌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좀 초대했으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하면 더 크리에이티브해지냐.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의 욕구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크리에이티브해질까?
1: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방향을. 하나는 안 그래도 예전에 시카고에서 외국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하고 2박 3일 동안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더 증진시킬 것인가. 근데 미국 애들은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라는 거를 강조를 했어요.
0: 크리에이티브 브리프.
1: 네. 근데 이거는 앞에 전략이 나오면 그거를 일사불란하게 탑다운으로 내릴 수 있는 협의체를 의미하는 거였고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팀워크를 중시하는 관점이고 팀워크를 하려면 그 생각의 결을 조종할 수 있는 리더 그리고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할 수 있는 팀원들 이제 그 관점이었는데 저는 무조건 99%는 스터디다 라고 그때 얘기했었고요. 예를 들면 EBS에서 예전에 실험했던 게 있는데 미취학아동이었나 초등학생이었나 외계인을 그리라 그랬어요. 다 똑같은 외계인을 그립니다.
0: 뭐 눈 이렇게 크고 막
1: 네.
0: 미디어에서
1: 다 어디서 같은 것 같은. 결국 그 실험의 결론은 머리 든 게 없으면 창의성도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의성을 마치 철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잔디에 누워 있다가 하늘 보다가 갑자기 뭔가 삥 얻어먹고 떠오르는 그런 내적 직관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고 영역 불문하고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를 증진시키려면 그 툴들이 있습니다.
0: 툴?
1: 네. 다 아는 툴들이 있는데요. 마인드 매핑이나
0: 아.
1: 그리고 이게 만다라트라고 하는 가운데 핵심 키워드를 쓰고 그
0: 오타니
1: 네. 확장해 나가서
0: 오타니가 유명한
1: 뭐 강제 연결법 뭐 끝말잇기 브레인 라이팅 뭐 이런 기법들은 시중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헬리콥터 놀이 뭐 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크리에이티브를 올리기가 쉽죠.
0: 황보현 전 HS에드라는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분이 이제 세바시에서 창의성에 관해서 강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기 링크가 위에 떴는데 창의성은 국리 끝에 온다. 국리가 다할 공 이치리. 그러니까 이치를 다 하는 것을 하고 나서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다 해서 같은 말 같아요.
1: 그렇죠? 네.
0: 연구와 공부와 토론과 이거를 할 때까지 다 해봐야 네. 창의가 발현된다.
1: 네. 네, 이 맞습니다. 저 싶은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 중국의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만들 때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개인적 크리에이션들이 있고요. 이게 누굴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결과물인가. 이걸 놓치면 진짜 산으로 가거든요. 크리에이션들이요.
0: 누구를
1: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를
0: 알아야 된다는
1: 네. 거죠.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는 기업이 지정한 핵심 타겟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20대 여성, 어떤 라이프를 즐긴 여성들에게 이 스토리텔링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여성들 라이프 계속 빙의하듯이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좀 더 심층적인 타겟으로 가면 어쨌든 그런 모든 결과물들은 공동체에 유포될 거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지금 어떤 시대정신상의 스탠스에 처해 있는지 여기에서 너무 벗어나거나 그런 건 거의 작동되지 않더라고요. 물건도 잘 안 팔리고 궁극적으로는 브랜드에 투입한 돈을 날리게 되죠. 그리고 심리 멘탈적으로도 그런 메시지를 받아봐야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저는 상품이 아무리 잘 팔려도 이 의미의 밸런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단에서 자본 사이드에서는 성공한 거겠지만 안 좋은 메시지를 내는 카피들이 있거든요. 이 업계에서는 칭찬하는 카피라 하더라도 제 기준에서는 안 좋은 카피들이 있어요. 예시를 들면 저를 맞은 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0: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1: 네. 근데 그때가 구조조정이 엄청 많을 때였습니다.
0: IMF.
1: 2001년, 2002년도 뭐.
0: 그러니까 직후였던 것 같아요.
1: 직후에, 이후에도 구조조정 계속 하겠다고 통계가 나오는 시점이었고. 저는 그런 카피를 안 좋아하죠.
0: 어떤 이유에서 안 좋아하십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1: 그게 지금 다 떠나고 있는 마당인데.
0: 아, 구조조정이 돼서 막 떠나고 있는 마당인데. 네.
1: 그 누군가는 그런 거 보면서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근데 이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대대적인 50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레저 즐기라고 카드 쓰라고 펑펑 광고해야 되는 게 전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런 주변의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카피를 그렇게 쓰면 안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 그 최장수 대표님은 정말 일관성이 있는 분 같은데, 제가 만난 브랜드 전문가 중에 이 이야기는 조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너무 멋진 카피였다.
1: 아, 카피는 좋은 카피입니다. 네.
0: 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점에서는, 네. 기술적으로는. 네.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말씀하듯이 우리 공동체에 그걸 공개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대표님이 갖고 있는 브랜딩 철학,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1: 근데 밸런스를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기호학을 주로 공부했고, 기호학이라는 학문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스튜디오 조명, 이 좌석의 배치, 복장, 또 저 웨딩 촬영 이후로 처음 분장을 봤는데, 분장실에서 또 얼굴을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잘 보이게 할 것인지 계산하셔서 다 동선이 짜여져 있잖아요.
0: 네.
1: 이게 다 모든 게 기호학적 과정이죠. 조명을 어떻게 놔야 되는지, 그리고 카페에서는 테이블 배치에 따라서 손님들이 더 오고 덜 오기도 하거든요. 다 기호학인데요. 기호학이라는 학문의 사명은 의미의 다양성을 만드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의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1: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의미의 파시즘. 파쇼는 이렇게만 말해 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 의미의 파쇼를 경계하죠. 한 사물이 그 시대 당시에는 A라고 의미화가 돼서 사람들이 외우고 있었다고 한다면, 100년이 지나서도 과연 그런 것인가? 니체는 미친놈 취급을 받았어요. 100년 지나서 조명을 받았죠. 의미에 대한 해석 프레임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니체는 너무 동시대적 인간이라 해석이 안 되는 그 이후의 프레임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상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언가의 가능성들이 계속 있다라는 좀 선한 관점? 이게 사실 기호학의 사명인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이 브랜딩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브랜드는 이런 거야. 그리고 한번 낙인이 되는 거거든요. 브랜딩이라는 게 낙인한 뜻이고.
0: 그렇죠.
1: 그러면 지금까지 성공한 브랜드만 계속 그렇게 낙인이 되고 그 기회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작은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대하는 태도도 계속 작은 브랜드도 올라갈 수 있고 더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그런 어떤 일종의 관용 같은 게 있어야 작은 브랜드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내어주거든요. 사실 브랜드는 표면적으로는 자본을 먹고 살지만 상대방들의 인식의 여유를 먹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브랜딩이라는 건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실 판매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0: 판매는 오히려 마케팅이라고 부르죠. 네,
1: 구범준 대표님을 이 시대에 예를 들면 뭐 지성과 문화, 예술 이 플랫폼을 새로운 걸 만드셔서 여기 대중들의 수준들이 높지만 세바시의 독자는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던 가방끈이 짧은 분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공동체 그렇게 각인이 되는 거죠. 구범준이라는 브랜드는. 브랜딩의 미션은 각인시키는 거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각인력이 충분히 우리 인지력을 쓸만한 자격이 있어야 저는 각인시킬 자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구만 좋고 누구한테 안 좋은 메시지 물론 그게 참 어려운데요.
0: 쉽지 않죠.
1: 마케팅이나 브랜딩 요즘에 하는 분들은 뭐 모두를 설득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명 완전히 내 찐팬 한 명을 설득해라. 그렇죠. 맞는 말이지만 기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한 명만을 사랑하고 매력적인 메시지를 만들면 누군가 반드시 소외당하게 되거든요. 최소한 남들이 기분 나쁘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메시지를 만들거나 스토리텔링을 할 때. 네, 이상 개통 철학이었습니다.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 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브랜딩의 다양성의 가치도 얘기하고 그 브랜딩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철학을 얘기해 주셔서 조금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우리도 이제 세바시 할 때 저희 직원들한테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구독자를 만들자.
1: 근데 그게 현실적인 어프로치가 맞고요.
0: 맞긴 맞지만 네. 지금
1: 저도 전술적으로는 그렇게 전략을 짜죠.
0: 브랜딩 철학에 되게 배우는 부분, 인사이트가 있다고 저는 공감이 되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분이 쓰신 글 속에서 제가 발견한 건데 아까 그 찐팬 만들기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 찐팬을 만드는 게 그 브랜드의 뭐 사업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이게 역으로 딱 돌려보면은 우리를 좋아하는 찐팬이 아니라 그 팬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되게, 이건 정말 맞는 소리다.
1: 네.
0: 그러니까 세바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바시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1: 네.
0: 지금 약간 그런 맥락을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비슷합니다. 그 말씀하신 분도 되게 고수일 가능성이 높은. 좋아한다, 안 한다도 좀 약간 강압적인 것 같고요, 관계에서. 서로 연대감을 형성한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0: 연대감?
1: 네. 저 사람이 우리 고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 사람과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말을 걸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저분과 연대감을 하고 싶어서 조사를 했는데 저분이 사회학 전공자면 저는 사회학 조금이라도 이제 아는 척하고 그 랭귀지 섞기 위해서 좀 더 찾아볼 수 있고 그럼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리고 기업이 고객을 설득하는 방식도 근데 나를 좋아하건 말건 그거는 고객들의 판단인데 일단은 유대감을 갖게 한다. 연대의식을. 근데 그 연대의식은 가급적이면 시대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0: 그렇죠.
1: 네, 소비자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관계가 흡사 인간관계 네. 같아요. 너가 나를 좋아해야 돼. 이건 어떻게 보면 폭력적 요소가 있는 거고
1: 네.
0: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기꺼이 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유대감과 협력감을 느끼게 되면 그게 정말 좋은 이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니까.
1: 네.
0: 브랜드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영화를 보면 제발 좀 울어줘 이런 영화 있잖아요.
0: 아, 그쵸. 그 네. 최루탄 영화? 그렇게 표현하나? 옛날에?
1: 저는 그런 거 보면 무조건 울거든요. 근데 울고 나면
0: 효과는 뭔가 있네요.
1: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막 울어달라고.
0: 당했다.
1: 욕소해서 막 울어준 것처럼. 또 무조건 웃겨줘, 날 좋아해줘 이런 광고나 스토리텔링 너무 많은데 폭력성을 느껴요. 그런 데서.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0: 우리 최영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상의 빈칸이라는 새로운 책으로 초대하게 된 분인데요.
7: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놓치고 있는 거를
0: 발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1: 대학 때부터도 저는 시대 흐름을 빨리 따라가는 건 포기했어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대신 이제 어쩌다가 아 내가 이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게 남들은 그냥 빠르게 바뀌는 유행이나 트렌드를 막 이야기하고 그런 거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인기가 있고 인싸가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공부하면서부터 그건 원래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그때는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가끔 조용히 있다 그렇게 얘기 던지면 꽤 공감들을 해주고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이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스탠스를 남들이 이제 바쁘게 지내다가 놓치는 것들을 의미를 좀 더 파보자. 자동차를 남들이 막 겉을 자동차 디자인, 자동차 브랜드를 얘기하고 야, 이 자동차 이게 너무 뭐 기깔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고 보지만 저는 그 자동차의 그런 표면적인 것보다 이동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고 뭐 시계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거나 보고 막 논의할 때 보면 저는 시간에 대한 의미를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가치들이 많이 결핍되어서 전 그 지점에 그냥 머물러 있었거든요. 시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역으로 지금 그게 필요해진 시점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 근데 그런 그거는 어떤 뭐랄까 그 일의 본질이고 사물의 본질인데 네. 뭐 본질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본질인 거니까
1: 바뀌죠.
0: 본질이 바뀌게 됩니까? 네, 네.
1: 예를 들면 본질은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영구불변한 게 아니라 물론 이 단어가 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대체어를 지금 못 찾아서 본질의 단어를 쓰는데 본질은 관점에 따라 정의가 바뀝니다. 그 교보의 본질은 서점인데요 라고 했다가 아니야 문화 플랫폼이야 웹툰이랑 이런 거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자동차의 본질은 예전에 내연기관 엔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력이라는 그 마차를 이끌던 말
0: 이동 아닌가 이동
1: 이동이었죠. 근데 지금 과연 자동차의 본질 이동일까?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이제 앞을 볼 이유도 없고
0: 문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1: 네 맞습니다.
0: 여가 공간이 될 네, 수도 있고 네.
1: 본질은 계속 바뀌죠. 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본질을 바라보고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라이프의 스탠스 세계관을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 최장순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뭔가 계속 우리한테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이야기를 나눠본 이 경험으로는 만만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만만하다는 의미가 사실은 뭐 좀 뭐랄까 어려운 사람, 대학이 어려운 사람이거나 뭔가 내가 말을 해도 좀 조심스러워할 사람, 타자가 그렇게 느낀다는
1: 네네,
0: 거죠.
1: 네네.
0: 그거는 어떻습니까?
1: 막상 저희 동료들은 진짜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친해지고 저는 이런 제 일이나 인문학과 관련돼서 어떤 이런 거 빼면 다 허당이에요. 길도 잘 못 찾고 그리고 한 번은 아이 와이프가 바나나 우유를 사러 그랬는데 바나나랑 초코우유를 사왔어요.
0: 초코우유는 먹고 싶어서 사온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분명 초코우유랑 바나나를 사오라 그랬지 이러고 사는데 바나나 우유 사오라 그랬지 왜 이걸
0: 그래도 바나나 우유를 안 사온 분도 많아요. 초코우유를 사고 기획은 뭡니까?
1: 기획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모하는 일종의 생각 프로세스? 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0: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게 기획이군요.
1: 기획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를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떻게가 이제 방법론이고, 된다는 건 그 방법을 실행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된다는 게 기대 효과인데, 요즘에는 기대 효과를 그냥 제한적 KPI로 설정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대 효과를 제한해 놓으면 기획의 성공률이 올라가죠.
0: 기대 효과를 제한해 놓으면
1: 작게 좁게 아, 계속 이렇게 만들면
0: 성과 목표를 성과를 좀
1: 네. 좀 이번 낮게. 우리 KPI는 방문자 수다. 방문자 수만 올리면
0: 되니까.
1: 네. 근데 좀 더해서 증권 계좌 개설 수를 높여야겠다. 이런 기획이 어려워지죠.
0: 그럼 방문자 수 방문자들이 그거를 개설해야 되는 거니까.
1: 네. 그러면 이제 경험 동선에 더 기획이 들어가고 뭐 그런 거를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가 일상의 빈칸의 책을 모티브로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건데 네. 일상에서의 기획이라는 것도 뭐 그럼 통할까요?
1: 제가 만약에 방송 끝나고 대표님한테 한 일주일 뒤에 문자를 보내서 소주 한잔 사달라고 그럴 때 그 멘트를 엄청 고민하겠죠.
0: 아 그런 것도 기획이다?
1: 네,
0: 그 아, 그러니까 기획이... 원하는 걸 목표를 네. 해야 되니까
1: 네.
0: 아.
1: 사달라고 할까? 뵙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0: 사주겠다 하시면 되죠.
1: 아, 네. 그게 기획입니다.
0: 아, 네. 그렇게.
1: 안경테를 고르는 것도 기획이고, 염색을 할 때 컬러를 정하는 것도 기획이고, 혼자 집에서 대충 소주 한잔 하려고 뭐 할 때 생라면이랑 먹거나, 제가 소주를 잘하는 편이라, 김치 요만한 거 있으면 소주 한 병 먹거든요. 그렇게 먹거나, 좀 더 웰빙으로 먹으려고 참치캔을 따거나, 이게 다 기획이죠.
0: 근데 그거는, 뭐랄까, 우리 지적 에너지를 쓰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아, 하고 싶다 하고서 그냥 해버리는.
1: 아, 네. 것 물론 기획에 디그리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기획의 정도가 있다.
1: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작은 거에서도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0: 네.
1: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누구 밥을 안 차려주면 밥을 안 먹어요. 이제 그런 어른들이 많았고요.
0: 우리 형 옛날.
1: 그 기획력이 없는 거예요.
0: 그 사람은.
1: 네.
0: 근데 공부는 엄청 잘했어.
1: 그거는 이제
0: 공부의 기회.
1: 주어져 있으니까 푸는 게. 그리고 주어진 방법도 알고. 근데 이걸 벗어나서 이 로직을 다른 맥락에 응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리로 쌀밥도 해 먹고 반찬도 해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멍해지는 거죠.
0: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상을 생활하면서 기획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해보는 게 좋은 훈련일 수도 있겠네요.
1: 네, 근데 저는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
0: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1: 네네. 상대방 칭찬해주고.
0: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네. 우리가 툭 치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이. 네.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딱 생각을 하고서, 내가 저 사람에게 맞습니다. 이런 말로 칭찬을 하면 저 사람의 뭐 자존감이 올라간다든가 우리 관계가 좋아질 거야.
1: 네.
0: 라고 기획하고, 최상준 씨 되게 진지하시고 너무 좋은 말만 하시네요. 라는 말을 내뱉는 거군요.
1: 네네. 안경테 되게 잘 어울리세요. 뭐 이런 거.
0: 이런 것도 사실은.
1: 네.
0: 기회를 하고
1: 그러려면 변화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0: 그럼 관찰이
1: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관찰하면 표면적으로 나열을 하잖아요. 이것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지? 제가 여기 지하철 챕터를 써놓은 게 있는데
0: 네.
1: 그거는 이제 제가 본 하나의 그냥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그냥 포구 이동수단 이럴 수 있지만 손잡이, 기둥, 의자 이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광고판도 그렇고요.
0: 공통점, 하나의 네. 공통점.
1: 네,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핸드폰 시절 아니었을 때는 지하철 이렇게 딱 타면 앞에 상대가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그 시선이 불편해서 광고를 보거나 책을 꺼내서 보거나 했어요. 시선이 불안정해서. 그런 때 보는 책, 광고판 다 안정감의 코드가 있어요. 이 손잡이도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의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가기 위해서 선반도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잘 받치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한번 관점을 보면 지하철은 설계 자체에서 안정감이라는 걸 고려하고 설계해야 한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새로운 관점 하나가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관점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의미가 다양해집니다.
0: 그러네요.
1: 네. 이 기호학의 상영입니다.
0: 그런 얘기 사례를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지하철을 그런 관점으로 본 것처럼
1: 네 뭐 사물을 이제 보통 제가 모자를 한참 쓰고 다니니까
0: 저 예전에는 모자를 쓰고 다니셨는데 지금 안 쓰시는 이유는 있나요?
1: 아니요 지금도 쓰고 다니는데요 저는 이제 구범준 대표님이 또 이렇게 대단한 분처럼 보이고 혹시나 모자 쓰고 왔을 때 편견을 갖지 않을까 또 이제 또 이제 세바시 또 너무 큰 플랫폼이라 저한테는 모자를 쓰면 또 어떤 분들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를 매너 없게 보신 분들도 계셔서 예의를 나름대로 차리려고 벗고 왔고요.
0: 감사하긴 하지만 좀 저를 그런 좀 편견 있는 사람으로
1: 아, 그렇게 아니고 이 아우라가 있어서 네 그렇게 했었고 처음에 모자는 힙해 보이려고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좀 얼굴이 늙어 보이게 좀 됐는데 나름대로. 엄청 동안이어서.
0: 아, 동안이라서 좀.
1: 제가 지금 44이거든요.
0: 근데 동안이시긴 하시네요.
1: 더 동안이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멋진. 네.
1: 제가
0: 뭐
1: 한번.
0: 브랜드 디자인, 뭐 브랜드 컨설턴트 이렇게 하려면.
1: 갔는데,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 대표님하고. 그래서 갔는데, 최현수 대표님 언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0: 전데요.
1: 네, 전데요. 그러니까, 몇 살이세요? 이러더라고요. 비즈니스에서 좀 완전 신뢰되는.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가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제 사과를 받아냈죠.
0: 표정으로 알았구나.
1: 저는 그냥 웃으면서.
0: 눈으로 욕하신 거죠, 뭘.
1: 이 회사는 나이가 중요한가 보네요. 이렇게 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 메신저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어떤 경우에는 메신저의 복장과 태도를 보고 하고 안 하고 하는구나를 너무 많이.
0: 메신저가 되게 중요하긴 네. 하죠.
1: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떤 메시지를 주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은지 일단 힙해야겠다. 그 디자인 이미지나 좀 젊은 새로운 사고방식 지금까지 선배들이 하지 않았던 어프로치를 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랑 그럼 어울리는 메신저의 복장은 뭘까? 그 모자를 쓰고 재벌 총수를 만나도 추리닝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다녔어요.
0: 그런 것도 네. 개인의 기획이고 네. 브랜딩이고 그러겠네요.
1: 네, 그래서 브랜드 모자 그럼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저는 브랜딩을 한 거죠.
0: 그렇군요. 네. 말 나온 김에 일상의 기획에 또 큰 일상의 기획의 범주가 있으면 나를 브랜딩하는 것도 이제 그 중에 네. 하나일 텐데 네. 내가 무슨 엄청난 사업을 한 사람도 아니고 뭐 네. 어떤 뭐 다 사람들이 많이 쓴 서비스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데 나는 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뭐 사고 싶어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이게 필요해 그 우리 대표님처럼 네. 어떤 걸 생각해야 되나요? 아까 브랜딩 얘기하시는 게 관계 네. 아니면 내 삶의 철학 이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내 브랜딩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부터 좀 먼저 조언해 주시나요?
1: 자주 보는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튼 무언가 우리 사회가 무언가 상대한테 쓸모가 없으면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항상 쓸모가 있어야 관심이든 돈을 받죠. 그러니까 그걸 가치라고 한다면 가치를 받으려면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쓸모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쓰레기 하나 더 주워준다든지 그쪽에 있는 거. 그러면서 되게 자상한 사람이야. 이것도 브랜딩이고. 점심 끝나면 자판기 커피 하나 씻고 뽑아준다거나 얼마 들지 않는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 아, 이 선배랑은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5분 토크를 하면 아, 저 사람하고는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소한 것도 다 브랜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가장 먼저 난 일찍 출근하겠다. 그리고 항상 밝게 인사한다. 뭐 그런 것도 브랜딩일 수 있죠. 대단한 기회는 항상 대단한 기획에서부터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나는 뭘 이뤄야겠다 이런 목표가 거의 없었어요. 물론 큼직하게 30대에는 책을 써야겠다. 강연도 좀 해야겠다.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직업일지는 몰랐고 그리고 30대에는 내 생각을 공감해줄 사람이 어차피 많지 않을 거라서 내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철학이나 기호학일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생뚱맞은 거예요. 브랜드라는 게.
0: 네.
1: 경영도 몰랐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3년 4개월을 하고 제대하고 나서도 PPT를 써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저는 토익 성적도 없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스펙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인문대에서만 너드처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 소질 없다고 막 그러고 그럼 내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0: 네. 선배들이 소질이 없대요?
1: 네. 그래서 그냥 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소질도 없는 애가 지 방식을 고집하면 더 안 되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그러면, 결과론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1: 네. 그러면 제 브랜딩은 아 일단은 아무도 술 안 먹고 나니까 노는 포지션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월요주라는 걸 만들었어요. 월요일마다 마시는 술 모임.
0: 아 내가 그 모임을 만든 거군요.
1: 네네. 그럼 처음엔 두 명, 세 명 오다가 재밌게 맨날 미친 듯이 노니까.
0: 그래서 그러네요. 그 모임이 잘
1: 엄청 이게 끈끈해졌죠. 그리고 화요일에도 이제 술 깨고 괜찮아지니까 화요주가 생기고 수요주, 목요주, 금요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먹었어요. 직장 동료들하고. 너무 재밌게 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0: 아, 그때부터?
1: 네, 기획서를 내면, 장순 씨,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더 봐주는 거죠. 그전에는, 아, 이거 너무 엉망이면 이렇게, 다시 하라, 이렇게 되는데.
0: 좀, 뭐랄까, 이렇게 동료, 친구가 되니까.
1: 유대감이 생기니까.
0: 네.
1: 유대감은 이 성적 메시지가 아니라, 아, 쟤 나랑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애구나. 저는 이제 상대방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0: 아.
1: 뭐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맞춰서 지내려고 하는 또 지금도 이 직업이 에이전트고 에이전트는 고객사에 맞춰야 되고
0: 맞춰야
1: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기획을 하면 이게 내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를 저기 있는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하면 방법도 잘 안 보이고요.
0: 그렇죠. 너무 어려워 보이고.
1: 네. 그 기획, 그런 대단한 기회는 오지 않거든요. 근데 맨날 청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뻐갖고, 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주거든요, 누군가가.
0: 그 네. 복을 만든다고 네. 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되죠. 네.
1: 근데 대부분 요즘 SNS에서 겉멋들이 들어서. 왜냐면 SNS는 너무 대단한 사람들만 나오니까, 이 갭이 있고 이상적자를 저기 놓고 현실적자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아, 진짜 이 얘기가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나를 개인 브랜딩의 시대다, 뭐 이래서 나를 브랜딩하려고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자, 그럼 이제 책을 써야 되나?
1: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각이나 하지 마라.
0: 하루에 한 장이라도 책을 읽어라, 차라리. 네,
1: 지각이나 하지 말고,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해라, 일단.
0: 아, 어떻게 보면 좀 저보다 윗세대 분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일상의 기획을 해서 내 브랜딩을 하는데, 뭐랄까, 나의 이미지나 인상을 좋게 할 행동들을 기획해서 해라. 근데 이건 약간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잖아.
1: 네.
0: 요 이런 자괴감 갑자기 현타 올 수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1: 그러니까요. 이미지를 컨설팅해 주시는 분들도 또 디그리가 있어요. 진짜 고수가 있고요. 그분의 속 생각부터 사람 환경을 점쟁이처럼 맞추는 분들이 계세요. 저랑 친한 누님도 그런 분인데.
0: 아, 이미지 컨설턴트.
1: 턴트 1세대인데 이분은 황정선 대표라고. 그분은 속을 꿰뚫어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든지를 표정과 염색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딱 알아요.
0: 그 사람이 내공이 많은 네. 큰 그러니까 경력이
1: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0: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1: 근데 대부분 이미지 컨설턴트들은 아, 이럴 때는 블루 칼라를 입어야 되고 표면만 이렇게 하는 거죠.
0: 아, 표면만 그게 네. 아닌데
1: 상대방이 그러다 보면 내 말투나 내 생각이 아닌 언어를 상대방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하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0: 그러니까 일상의 기획이나 뭐 나를 브랜딩하는 모든 기저에는 진정성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네요.
1: 네.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 하면 마치 도덕주의적으로 해석이 그렇죠. 되는데. 뭐
0: 대단한 건 아니죠. 솔직히.
1: 네. 그게 아니라 내적 일관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나다움을 바탕으로.
1: 네. 그 인테그리티라는 단어 있잖아요.
0: 그렇죠. 내적 통합성.
1: 네. 네. 그게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저 사실에 제가 듣기로도 인테그리티는 적절한 번역 한국어가 없다.
1: 네. 오히려 진실성으로 번역하는 진실성. 게 더 맞는 것 같고 예전에 이공계에서 연구진실성으로 번역하셨었는데 교수님들이 그게 지금 이공계에서 했던 연구진실성 세상을 보는 태도,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식, 프로세스의 설계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인테그리티에 있어야 되는 이제 그게 개인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에도 적용돼야 되지 않나 네.
0: 우리 최장순 대표님하고 그 공부 모임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읽는 모임 뭐 이런 거.
1: 네.
0: 그런 거 하시나요?
1: 이 책이, 아니, 안 합니다.
0: 그런 거 해본 적은 없으시죠?
1: 대학 때 4년 내내 했죠.
0: 아, 그러니까 학생 때는 하셨고.
1: 하고, 아까 전에 그 월요주 할 때.
0: 그거는 술만 먹은 거잖아요.
1: 아니요.
0: 물론 이제.
1: 그 월요주 이제 끝나고 체력이 이제 힘드니까 아. 술 줄이고.
0: 아, 이제.
1: 매주 수요일에.
0: 독서 모임으로 전환.
1: 그때는 이제 일단 제가 경영을 너무 몰라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강의 읽는 모임을 했어요.
0: 너무 급진적인 변화네요.
1: 네.
0: 주목하는 모임에서.
1: 저는 이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걸 공부하는 거죠. 근데 경영 막상 공부하다 보니까 인문학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솔직히 무시했었어요. 예를 들면 찰스 샌더스 퍼스나 기후학자 그리고 비슷한 칸트 그 영향을 퍼스가 이제 봤는데 또 헤겔의 이런 책들을 보면 그 개념의 엄밀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에밀 디르킨 소셜 팩트를 정의할 때 엄밀성들이 있잖아요. 경영학으로 딱 왔는데 엄밀성을 그 정도 수준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근데 물론 지금 공부할수록 어려웠구나 이 학문은. 이 경험 세계를 나름대로 이론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 따라가기 바빴죠. 그런 모임을 했었죠.
0: 공부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나중에 한번 세바시 이 커뮤니티에서 네. 첫 모임이라 좀 한번 같이 만들어보면 좋겠다.
1: 지금 네. 저는 일단 대표님 한번 더 뵐 수 있으면
0: 그러면
1: 보겠습니다.
0: 문자로 제가 저녁 사겠습니다. 이렇게 언제라도 저는 갈.
1: 말고 소주를 사주셔야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나눈 느낌은 들으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그게 세바시 나머지 45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나눌 수 있었던 게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나 생각의 재료들이 다 일상의 빈칸이라는 책에 녹아져 있고요. 상당히 뭐 오래 보지 않아도 되는 책이지만
1: 네.
0: 금방 읽히는 책이 좋거든요, 사실은. 네. 하지만 그 생각, 그 사유의 재료들은 되게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꼭 일상의 빈칸,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빈칸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세바시 강연을 내가 한다. 일단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가요? 짧은 스피치로 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했을 때 그 메시지는 뭘까요?
1: 아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듣고 싶은 얘기를 기획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듣고 싶은 게 있을까? 그게 기대 안 되면 출연을 못 하죠. 근데 뭐라도 듣고 싶은 게 이분들이 있을 텐데 누군가에게
0: 듣고 싶은 게 당연히 있겠죠.
1: 뭐라도 제가
0: 그 니즈는 있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대표님이 기획을 해서 알아보고
1: 네,
0: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1: 보통 강연할 때는 그냥 책 부탁해주세요 그러면 이걸로 그냥 하고 하는데 막연하게 이제 강연을 의뢰를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죠. 설문조사하고 부서별로 니즈를 파악해서 쫙 모은 다음에 강의록을 씁니다.
0: 그럼 세바시 강연을 의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의뢰의 의도를 먼저 여쭤볼 거고요. 네, 그리고 세바시 일단 기존까지 나왔던 최근의 것들 다시 다 한번 봐야죠.
0: 제가 얘기 나누면서 늘 저도 브랜드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세바시의 브랜딩은 어떻게 해야 될까? 브랜드가 지향해야 되는 그 방향, 목표는 뭘까? 이런 거를 이제 늘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드는 생각은 저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욕구가 되게 컸어요.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뭘 주고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주고 그들에게 호의를 얻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 오늘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호 소통하는 기반 위에서 서로에게 뭐랄까 친구가 되고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1: 네, 그 관계의 본질은 그 빈칸에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 빈칸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같이 채울 것인가.
1: 네.
0: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새로운 이야기 대화의 유형이었지만 재밌었습니다. 전 재밌었고 오늘 긴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세바시 강연에서 배워요. 네, 최장순 대표님이었고요.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어느 날 한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 커다란 유리병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무슨 실험을 하려는지 궁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교수는 말없이 책상 위에 유리병을 올려놓고 주먹만한 큰 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리병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네, 교수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이 병이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죠. 네,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작은 자갈이 담긴 통을 꺼냈습니다. 네, 교수는 다시 또 물었지요. 그리고는 자갈을 유리병에 부어넣자 큰 돌 사이의 빈 공간으로 이 자갈들이 사르르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는 가득 찼습니까? 네, 학생들은 조금 망설이다가 네, 이제는 정말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하지만 교수는 이번에는 모래를 가져왔습니다. 모래는 자갈 사이의 틈새를 메우며 병 안으로 들어갔지요. 네, 학생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교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조금씩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었죠. 네, 마지막으로 교수는 물 한 컵을 가져와 천천히 유리병에 부었습니다. 물은 남아있는 아주 작은 공간까지 다 채워 넣었지요. 네, 교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 유리병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큰 돌은 건강과 가족, 신앙,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갈과 자갈은 일과 집, 자동차 같은 것들입니다. 모래는 일상의 사소한 걱정과 바쁜 일정들이고 물은 그 밖에 자잘한 것들이지요.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부터 모래와 물을 채워 넣는다면 큰 돌이 들어갈 자리는 영영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담으십시오. 네,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문득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 제 유리병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담겨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또 끝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알림들만 가득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분의 유리병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귀한 것을 놓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삶의 유리병에 가장 소중한 돌 하나씩부터 먼저 넣으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이야기로 초대손님과 함께 그리고 또 1부에서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무엇을 가장 닮고 살아야 하는 물음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이번에는 이 말이 아닌 침묵으로 그 질문에 답하는 음악 한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 곡은요. 이탈리아의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 네, 이 푸치니의 대표작이죠. 오페라 나비 부인에 나오는 코로아보카 키우사. 영어 제목으로 하면요. 허밍 코러스입니다. 아마 나비 부인 하면은 또 생각나는 아리아가 있을 거예요. 푸치니는 라보엠, 토스카, 트란토트와 함께 나비 부인을 남기면서 인간의 사랑과 슬픔을 가장 아름답게 음악으로 표현한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지요. 나비 부인은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미국 해군 장교 핑커튼과 또 일본인 소녀 초초산 나비 부인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저는 또 이 나비 부인이 제가 미국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와서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본 또 오페라이기도 합니다. 네, 이 오페라의 장면이 생생한데요. 나비 부인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또 어린 아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그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항구에는 배가 들어오고 또 집안에는 희미한 등불만이 켜져 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가사 없는 합창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가사가 없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죠. 기다림에는 설명이 필요 없고 또 사랑에는 때로 침묵이 더 어울린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기다리죠. 또 부모는 자녀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기도 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장이나 어떤 목표에 도전했을 때 그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오랜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다림이 속히 좋은 소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잠든 사이 또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미국과 한국 또 세계 주요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중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또 밤사이 계속되는 전쟁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방 예산,

국방 수권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조선협력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핵협정, 그리고 미국 전역의 폭우와 폭염 소식까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서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2분기 경쟁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오세훈 씨 서울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이지요. 네, 이 소식들을 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무래도 우리 한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한 소식이죠. 한미 관계와 또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하원이 2020절 회계 연도 국방 수건 법안 NDAA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미국 해군의 전투함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그러면 한국 조선업계에는 악재인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지요. 이 전에도 계속해서 과연 미군이 한국 그 조선소에서 전투함을 건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하거나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좀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이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미국의 조선 역량과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문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 같아서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미국은 함정을 만들 조선소와 숙련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생산성을 갖추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안보를 위해서 함정이 더 필요하고 한국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맹국입니다. 물론 미국 정치의 현실도 있습니다. 메인주의 조선소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은 미국의 일자리는 미국인이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이번 조항을 발의한 의원 역시 지역 조선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법안은 미국에서 만들되 한국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전투함은 제한 대상이지만 급유함이나 지원함 같은 비전투함은 향후 해외 건조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상원 법안에는 일부 비전투함의 해외 건조 허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최종 조율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인 사회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은 주한미군이죠.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나 이 주한미군을 주둔을 두고 정말 이렇게 국방 수건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여러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NDAA 국방 수건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8,5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여전히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번 소식은 또 이 약간의 우려와 약간의 희망이 공존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당장 한국에서 미국의 이지스함을 대량 건조하는 길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공식 문서에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명시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그리고 조선산업까지 함께하는 산업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우리 버지니아, 메릴랜드, DMV 지역에서는 국방 해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있지요. 네, 앞으로 한미 조선 협력이 확대가 된다면 또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앞으로 국가 안보와 일자리 보호 사이에서 미국은 어디까지 자국 우선주의를 지켜나가는데 고심을 할까요?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인 한국과는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미 하원 이란정과 트럼프 정책에 950억 달러 추가 예산안을 통과했습니다. 네, 이란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표결 결과가 찬성이 216표, 반대가 214표였습니다. 불과 2표 차이였죠. 공화당은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미군의 작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을 했고, 반면 민주당은 사회복지와 국내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면서 정확한 종료 계획도 없는 전쟁에 수백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우선순위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문제 단순히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대립으로만은 볼 수 없지요. 정부의 예산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방비를 늘리면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의료보험과 교육, 주택, 재난 대응, 사회 기반 시설 등 또 국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지출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 전쟁의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회와 국민에게 또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전쟁이 사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계속 지금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미국과 이란의 위협 제거를 강조하고 있지요. 반면에 반대의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전쟁을 피하고 미국 국내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약속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은 전쟁 자체뿐만 아니라 전쟁이 기름값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지요. 미국 국민이 전쟁을 뉴스 화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와 또 식료품점 영수증에서 느끼기 시작을 한다면 어쩌면 여론이 더 빠르게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지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전쟁 비용이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 이민행정 등 다른 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전쟁이 시작되면 애국심을 또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되지요. 참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이 정치권에서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참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네, 그래도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냉정하게 또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경우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내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미국이 지금 이미 11일이 넘게 연속 이란을 공습하고 있고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이 쿠웨이트와 바레인, 요르단을 향해서 발사됐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지하 핵시설을 겨냥할 경우에 보복하겠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군사적 수사의 수위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리와 발전소 같은 민간 기반 시설까지 공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이번 충돌이 단순한 군사 대치를 넘어서 이란 국민의 일상까지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금도 낳게 되지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길목이라 이곳이 또 국제 유가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홍해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죠.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또 정말 어떤 위협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확전이 될지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을 했지요. 이 협정은 사우디가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 등이 수십억 달러, 많게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우디가 이 자국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또 이번 협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강화된 추가 의정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빠진 것이 알려지면서 일부 미국 의원과 핵 비확산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새로운 핵무기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우디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자신들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현재 미국이 이란의 핵 능력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허용을 한다면 정책적으로도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오겠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사우디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미국 기술을 선택하도록 해야 미국이 더 높은 안전 기준과 감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정 의회의 또 90일 검토 기간을 거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가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으려면 상당한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네. 예, 중동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군비 경쟁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감시 체제와 또 외교적 안전 장치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싱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네, 이어서 한국 정치권에서 지금 파장을 일으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비용 약 2,100만 원을 자신의 후원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보고받고 정치적 이익을 얻은 점 그리고 비용 지급 과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았죠. 반면에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그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 실제로 있었는가 그리고 오 시장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는가라는 점이죠. 재판부는 그렇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오 시장 측은 직접적인 물증 없이 정황과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가 됐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과 진보 진영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1심 판결만으로 정치적 생명을 논하기는 이르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치인에게 얼마나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이 판단을 신뢰하십니까? 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지요.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법제도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1심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 지난 수년간 서울시를 이끌면서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차세대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차기 대권 주자로 후보로 가장 지금 우선순위에 있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이 최종적인 평가 국민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책임을 묻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최종심까지 차분히 지켜봐야 할 사건일까요?

네, 버지니아 유권자 여러분, 8월 4일이죠. 다음 달 8월 4일 화요일 버지니아 예비 선거일입니다. 네, 오늘로부터 선거일까지 한 12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미 사전투표는 지난 6월 19일부터 시작돼서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쁜 일정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를 원하시는 분들 내일입니다. 7월 24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또 우편 투표 용지는 선거 당일인 8월 4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하고 8월 7일 정오까지 선거관리당국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이 됩니다. 네, 이번 예비선거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 일부 선거구 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지요. 네, 버지니아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유권자가 민주당 또는 공화당 가운데 원하는 한 정당의 투표 용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정당의 투표 용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 청사와 마운트 버는, 노스 카운티, 그리고 센터빌 지역 위성 투표소 등이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니까요. 네, 놓치지 마시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투표소 운영 시간은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투표 당일인 8월 4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오후 7시 이전에 줄을 서 계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표가 정치인을 만들고 또 정치인은 우리의 교육과 세금, 교통, 그리고 이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 노든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분들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투표로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의 한 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등록 여부 또 투표소 위치는 버지니아 선거국 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홈페이지 electionsvirginia.gov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워싱턴 DC를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셔널몰에 군인들이 많이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백악관 근처에 병력이 배치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워싱턴 DC의 내셔널몰과 유니언 스테이션, 또 주요 메트로역 부근, 연방정부 건물 주변에는 군복을 입고 근무하는 주방위군 병력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수도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에 군 병력이 장기간 배치되어 있는 모습, 관광객들에게도 적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있지요. 현재 워싱턴 DC에는 약 5천 명 규모의 주방위군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이 병력들을 오는 2029년 1월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도 맞물려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배치는 지난 2025년 연방정부가 워싱턴 DC의 치안 문제를 이유로 치안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요. 백악관과 국방부는 수도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 연방시설 보호가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방위군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협력해서 순찰과 교통통제, 군중관리, 시설 경계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독립기념일이나 대규모 집회, 국제정상회의가 열릴 때는 추가 병력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주요 관광지 주변의 범죄가 감소를 했고 수천 건의 체포 지원과 불법 무기 압수에 기여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워싱턴 DC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가 않죠. 워싱턴 DC 시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미국의 수도가 사실상 군 병력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어떤 분들은 도시의 군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대한 비용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병력 유지와 운영에 드는 비용 하루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판 논자들 그 예산을 지역경찰 인력 확충과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정신건강 지원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워싱턴 DC의 특별한 지위도 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DC는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처럼 하나의 주가 아니라 연방 특별구지요. 그러니까 다른 주의 주방위군이 주지사의 통제를 받는 것과 달리 DC의 주방위군은 대통령이 보다 직접적인 통제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주방위군 장기 배치는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서 연방정부의 권한과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균형이라는 그런 논의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지요. 여러분께서는 이 앞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시게 된다면은 군복을 입은 병력들을 보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비상사태는 아닙니다. 네, 이들은 관광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박물관 관람이나 관광 일정에도 특별한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안심하셔도 되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또 테러 위험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안전을 위한 그런 주방위군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수도에 수천 명의 주방위군이 수년간 주둔하는 모습.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안전 대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대의 질문일까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상의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김승교 기자가 또 전해드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가곡으로 함께 하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함께 하시는 우리 하우 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과 함께 합니다.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 진짜 맛을 찾고 계시다면요. 페어팩스의 하우 바이 하우루와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우 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이 지역 최초로 올 유캔잇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찾으시는 한국식 중화요리,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오후에 또 이 하우 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K라디오 우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네, 함께 20불 쿠폰도 네, 하우 바이 하우루 하우루에서 전해드리는 쿠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부에서 또 우리 이 하우 바이 하우루 선생님 네, 함께 중국식 한국식 정통 중화요리에 대한 그런 맛과 또 여러가지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2부 순서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것이 언제였나요? 바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한 청년이 조용한 우물가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이야기입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자화상입니다. 이 시는 단순히 자신의 모습을 그린 시가 아니라 양심과 성찰, 그리고 인간다움을 찾으려는 한 청년의 깊은 고백입니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에는 시대를 향한 분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화상에서도 그는 산모퉁이를 돌아 외딴 우물가에 섭니다. 맑은 우물 속에는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안쓰러워하기도 합니다.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날도 있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시대 상황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런 솔직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은 우물입니다. 우물은 단순히 물을 길어 올리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표현하는데요. 세상 앞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마주한 진짜 나. 윤동주는 그 우물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자화상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건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요즘은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휴대전화만 열면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여행, 또한 각종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시대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면의 시선을 잃은 채 세상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윤동주 시인은 이러한 시대에 크나큰 교훈을 주는데요. 배 우물 앞에 서서 비교의 대상이 아닌 언제나 어제의 나 자신, 그리고 오늘의 나를 바라보며 조금 더 정직한 사람이 되었는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성장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해외에서 살아가는 많은 한인 동포들에게 자화상은 울림을 전합니다. 낯선 언어 속에서도, 새로운 문화 속에서도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갈 것인지는 오직 나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대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윤동주의 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가끔은 마음속 우물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 시간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입니다. 혹시 오늘 자신에게 조금 실망한 일이 있으셨나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의 일로 마음이 힘드셨나요? 혹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셨나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의 나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윤동주의 깊은 성찰이 선율을 만나 더욱 아름다운 울림으로 다가오는 한국 가곡 자화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들으며 세상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작곡가 정영주의 버전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라디오 워싱턴 초대의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가장 기다리던 외식 메뉴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요? 저는 당연히 짜장면이었어요. 중국집에 가는 거였는데요. 생일날, 졸업식날, 시험을 잘 본 날 혹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던 주말 저녁. 우리 부모님 세대와 지금의 어쩌면 40, 50, 60 세대에게는 가장 또 특별한 외식이 아마도 동네 중국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풍겨오던 그 춘장의 향기, 뜨거운 불맛이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고민이 참 인생 최대의 고민이 있죠. 짜장면을 먹어야 할지, 짬뽕을 먹어야 할지, 탕수육을 먼저 주문을 해야 할지, 언제나 지금도 망설이는 것 같아요. 참 행복한 고민 중 하나죠. 윤기가 흐르는 검은 춘장을 비벼서 한 입 가득 먹던 짜장면, 얼큰한 국물에 땀을 흘리며 먹던 짬뽕, 바삭한 탕수육. 그 한상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웃음소리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이 시간들이 함께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한국식 중화요리 뒤에는 우리 한국 화교들의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분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세대를 이어온 맛의 전수 이야기가 있지요.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인이지만 한국 화교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 장애인 어른부터 정통 한국식 중화 요리의 비법을 전수받고 이제는 그 전통을 미국 땅에서 3대째 이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페어팩스의 하우바이하우르와 센터빌의 하우르를 운영을 하시며 많은 한인들에게 한국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을 선물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은 이분의 그 요리와 한국 화교의 역사, 그리고 미국 이민과 가족의 이야기 등 우리가 이 삶의 여러 여정에서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오의 대표님이십니다. 허성무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저는 사실 이제 실제로 뵙기 전에 굉장히 좀 약간 나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1: 그렇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주 훌륭하시고 멋진 모습을 가지신 우리 허성무 대표님이십니다. 네. 현재 지금 센터빌의 하우르와 페어팩스의 하우르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우선 잠깐만 좀 소개를 하고 우리 또 삶의 이야기들 좀 나누어 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 센터빌에서 하우루 그리고 페어팩스에서 하우라는 한국식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허성무입니다. 두 식당에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는 음식들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화교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결혼을 통해 한국 화교 가문의 가족이 됐습니다. 와이프 할아버지께서 영등포 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셨고 장인어른께서도 그 뒤를 이어 중화요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미국에서 하우루와 하우루를 운영하며 와이프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온 음식과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당을 단순히 중국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라기보다 한국에서 발전한 화교 음식 문화와 한 가족의 역사를 미국에서 이어가는 식당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0: 네, 3대째예요. 화교의 그 음식을 전수하신 게 지금 3대째를 하고 계신데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그렇죠.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죠.
0: 아, 맞아요. 그게 참 딱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몇 대째 가문의 전통을 이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어가시면서도 또 그 선조들이 하신 것들을 잘 전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1: 그렇죠. 어떨 때는 막 아, 귀찮어.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도 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보면 와이프 할아버지한테 네.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은데 더 하게 되고 더 오버하게 되고 그런 네. 게 있죠.
0: 그렇군요. 아, 좀 아마 이렇게 몇 대째 이어서 가업을 전수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의 마음을. 네. 미국에서 좀 여러 일들을 경험을 하신 뒤에 한국식 중화요리 식당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1: 제가 처음부터 뭐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하려고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여러 일을 하면서 네. 뭐 고객도 만나보고 사람도 관리하고 뭐 사업 운영하는 방법도 하면서 처음에는 고깃집을 열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왜냐하면은 사실 근처에 고깃집이 잘 되고 막 하고 하니까
0: 네, 그렇죠.
1: 돈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데 와이프 가족이 한국 화교 가문이고 와이프 할아버지께서도 중국집을 하셨고 장인어른께서도 오랫동안 중국 요리를 하셨는데 네. 제가 굳이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아. 그냥 여기서 더 3대째 이어오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가정 안에 이미 오랜 시간 이어준 기술들과 경험들이 있는데 굳이 해야 될까 싶어서 중국집을 열게 됐죠.
0: 네. 네. 그러면 이 요리를 이제 직접 배우신 거죠?
1: 그렇죠. 처음에는 장인어른이 배우지 말라 그랬어요.
0: 아, 지금. 그러셨어요? 네.
1: 왜냐하면 지금 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상, 뭐 기름 네네. 너무 힘드니까 네. 너는 주방에 절대 들어오지 마, 배우지 마. 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랬는데 아버 장인어른이 힘드시잖아요.
0: 장인어른께서 처음에 이제 주방에서 직접 하셨군요.
1: 그럼요.
0: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뭐 하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네.
1: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절대 안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 다친다고 네. 힘들다고 자식 생각하는 마음처럼.
0: 그렇죠, 네.
1: 근데 저는 약간 사장이면 다 네.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이걸 내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옆에서도 배우고 훔쳐도 보고 그렇게 한 거죠.
0: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요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리만 배우는 거면 어디를 가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진짜 그 어르신의 장인 어른의 단순한 조리법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노력과 그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배우시면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1: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히 레시피만 이렇게 받는다? 인터넷에서 솔직히 많이 나와
0: 그렇죠.
1: 있죠.
0: 네.
1: 하지만 그 불 온도, 향, 색깔, 언제 넣어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라는 정확한 타이밍하고

0: 사교 얘기가 나와서요.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많은 이제 한국 분들이 우리 한인 동포들도 그렇고 화교라는 말을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화교는 어떤 분들이고 또 이 한국 화교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도 있지만은 예, 한국에서 말하는 화교는 어떤 분들을 말하고 계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아, 예. 저희가 화교라고 하면 뭐 그냥 중국 사람 뭐 그렇게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화교는 어떻게 보면 중국계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0: 네.
1: 이제 뭐 100년 아니면 짧게는 50년, 60년
0: 네.
1: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이 화교라고 하는 건데 이제 화교에서도 화인이 있고 화예가 있어요.
0: 화인, 네. 화예, 네. 네.
1: 화교는 한국에 사시지만 이제 타이완 국적, 중국 국적을 이제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
0: 네.
1: 근데 이제 너무 법적 규제가 많다 보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 그거는 화인.
0: 네.
1: 그 이제 그거를 취득해서 이제 자녀들이 계속 살아오면서 뿌리는 중국계지만 그거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시는 네. 분들은 이제 화예.
0: 아, 후손들을 이제 화예라고 하는군요. 한국에서 이제 완전히 태어나기도 했고.
1: 네,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을 와서 살 때 네. 우리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쵸. 약간 뿌리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 시민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1: 그쵸. 그러니까 이민 네. 1세대가 어떻게 보면 화교고,
0: 화교고
1: 이민 2세대가 뭐 화
0: 화예 화인
1: 아니면 화예, 화예. 뭐
0: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화교의 그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또 좀 단순히 국적이나 그런 걸로 단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같은 화교 과정이라도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뭐 몇 세대 때 뭐 그 나라에 살고 있는지, 본인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모두 다 달라요.
0: 네, 국적도 다르죠. 뭐 타이완일 수도 있고,
1: 그렇죠. 타이완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0: 또
1: 싱가포르일 수도 있고,
0: 네,
1: 뭐 태국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죠.
0: 네. 네. 그렇지만 그 전체 뭐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중국에 뿌리를 둔 분들은 이제 화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이 화교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실 동남아에서 보면 화교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도 경제력도 또 유지하시면서 잘 사시잖아요. 네.
1: 네, 맞습니다.
0: 그 배경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그게 맨 처음에는 네. 이제 뭐 무역이나 네. 뭐 장사를 위해 떠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일자리를 찾아 떠난 사람도 있고 전쟁, 그때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0: 네, 중국에서. 그렇죠. 중국에서. 네.
1: 그거를 또 이제 피하기 위해서 떠나신 분들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제 나는 뭐 공산당이 싫어서 네.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1: 뭐 낯선 나라에 도착한 이주민들은 뭐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차별과 법적인 제약을 겪기도 했었고요.
0: 네.
1: 서로 일자리와 정보를 나누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을 했죠.
0: 아,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차이나타운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겠네요.
1: 그렇죠. 차이나타운은 처음부터 뭐 관광객을 위해 만든 관광지가 아니라 낯선 나라에 정착한 이민자들을 돕고 뭐 일자리를 찾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만든 생활 공동체에 가까웠죠.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여기서 보시면 저희 한인 사회는 애난데일,
0: 네.
1: 뭐 아니면 센터빌에 모여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약간 그런 의미인 거죠. 예.
0: 네. 그렇죠. 음식점, 숙박업소, 잡화점, 무역회사, 학교, 종교시설과 친목단체들이 다 있잖아요. 보통 이제 차이나타운이라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그냥 작은 중국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해결이 다 되고, 우리 한인타운들도 있긴 하지만 차이나타운과는 또 규모가 사실 굉장히 훨씬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뉴욕 같은 데 가도 차이나타운 정말 대단하죠.
1: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가도 그렇고 네. 뉴욕에도 그렇고 정말 많이 이렇게 뭉쳐 살고 있죠.

0: 그것처럼 한국에서도 차이나타운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 거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네. 일자리도 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움도 주고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1: 형성이 예, 된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러면 이제 이 한국 화교를 좀 여쭤볼게요. 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0: 뭐 시기는 이제 뭐 19세기 후반 뭐 개항기부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인천 제물포를 비롯한 항구 도시들 있잖아요. 부산도 네.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이제 중국인 상인들과 노동자들이 들어와 정착하고 뭐 서로 여러 지역 뭐 연희동도 있고 영등포도 네. 있고 뭐 여러 지역으로 이제 생활권을 넓혔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화교 가정 가운데는 거의 중국 산동성에 뿌리를 둔 가족들이 많아요.
1: 네.
0: 산동 지역이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해상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이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에 잠시 머물다 간 사람이 아니라 자녀와 손자 세대까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많죠.
1: 네.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사실 그 국적과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어렵지요?
0: 이게 어렵다기보단
1: 네, 법적으로 좀 제한이
0: 법적으로 제한이. 화교들은 네. 한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도 그냥 외국인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학교도 다 다녔고 네. 했는데 외국인이고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법적으로 네. 외국인 취급을 받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외국인은 또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정체성의 혼란도 느끼고 그러면서 많이 한국 시민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많이 있는 거죠.
1: 취득은 가능한 거잖아요.
0: 가능은 하죠. 근데 네. 그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1: 까다롭군요.
0: 똑같이 이민처럼 뭐 한국인과 결혼을 네. 한다던가.
1: 네.
0: 뭐 그런 식으로 시험을 또 보고
1: 네.
0: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죠. 저희는 그냥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바로 그렇죠. 시민을 받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에 와서도 느꼈고 이제 이민자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1: 아, 그렇군요.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도 사실 이제 결혼을 통해서 화교를 지금 아신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 전에는 그렇게 알으셨나요?
0: 아니죠. 저도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화교? 조선족인가? 그런 생각도 네. 많이 하고 중국 사람이 그냥 유학 와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네.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짜장면하고 짬뽕 같은 경우는 자주 먹었지만
1: 네.
0: 그 음식을 한국에 정착시키고 발전시킨 사람들이 누구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네.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없죠.
1: 네.
0: 근데 결혼을 통해서 와이프 가족의 역사와 문화 접하면서 화교는 단순히 외국에서 사는 중국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정착한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문화와 현지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온 공통체라는 그런 거를 알게 됐죠.
1: 네. 이 화교에 대해서 지금 좀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저도.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이 한국 화교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0: 참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긴 한데
1: 네.
0: 한국 화교는 중국계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세대 동안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왔고 중국계 문화와 한국 문화를 연결하며 독특한 생활 문화와 음식 문화를 만들어 온 그냥 공통체 같은 그런
1: 네.
0: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1: 그렇군요. 네. 너무나도 이제 아내분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알게 된 것을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계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세대 동안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왔고 또 중국계 문화와 한국 문화를 연결하면서 독특한 생활 문화와 음식 문화를 만들어내는 공동체라고 아주 정말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이해가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모님, 네, 아내분의 그 좀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오늘 사실 좀 같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0: 지금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1: 아, 아기가.
0: 너무 어려요.
1: 방송 듣고 계시죠?
0: 그쵸. 사랑합니다.
1: 우리 대표님께서 사랑합니다라고 멋지십니다.
0: 예.
1: 네. 덕분에 지금 더 그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가족, 와이프, 이제 아내분 가족은 언제 어디에서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하셨고 또 어떻게 중화 요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물어보나요? 우선 이제 어떻게 정착을 하셨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0: 네. 제가 뭐 와이프 가족에게 뭐 전에 들은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그 중국의 국공내전이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0: 이제 뭐 그러면서 중국 본토는 공산화가 되고 뭐 공산주의 체제를 피해 한국으로 건너오셨다고 네. 진조 할아버지께서 네.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정착을 이제 영등포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영등포 지역에 또 차이나 타운
2: 예, 화교 학교가 네. 화교 학교가 세 개가 있어요. 네. 영등포에 있고 연희동에도 있고 명동에도 있고.
1: 네.
2: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이제 중국 화교 분들이 많이
1: 모여 예. 사시는 분들. 네.
0: 그렇죠. 맨 처음에 그 영등포 지역에는 화교 학교가 없었는데 그 노할아버지께서 중조 할아버지께서 네. 이제 지으셨죠.
1: 아, 할아버님께서 학교를 지으셨어요.
0: 네.
1: 아, 정말 또 교육계 한국에 오셔가지고 화교분들을 위해서 교육에도 헌신하신 분이시네요.
0: 네. 네. 이제 그리고 처음부터는 뭐 중국집을 운영한 거는 아니었고요.
1: 네.
0: 뭐 가족에게 들은 바로는 처음에는 뭐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한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1: 네.
0: 그 1960년대 농지개혁하고 외국인 토진제한법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거를 시행하면서 이제 농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집을 이제 하게 된 거죠.
1: 아, 그렇군요.
0: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등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셨고 할아버지께서 그 음식과 뭐 조리 기술을 이제 장인어른이 또 배우고
1: 네.
0: 그렇게 된 거죠. 지금은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만 좀 네. 부족하지만 하고
1: 아,
0: 있습니다.
1: 아니 부족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가서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너무 맛있고 제가 이제 뭐 여러 중국 레스토랑이 있지만 각자 뭐 다들 맛있게 하죠. 근데
0: 특색이
1: 이제
0: 있죠.
1: 네 특색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어볼 수 있는 코스 요리도 있고
0: 예,
1: 네
0: 맞습니다.
1: 배불리 다양한 음식을 사실 좀 중국집을 가면은. 이것도 시키고 싶고 저것도 시키고 싶고 고민이 진짜 많아요.
0: 그렇죠. 고민이 너무 많아서
1: 네.
0: 제가 두 번째 가게는 내가 외국 분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저희 맨날 고민하잖아요.
1: 네.
0: 탕수육 시킬까? 깐풍살 시킬까?
1: 네, 맞아요.
0: 짜장면 시킬까? 짬뽕 시킬까?
1: 그게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에요.
0: 근데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1: 이제
0: 그 아이디어를 낸 거죠.
1: 네, 무제한으로 네, 코스로 다 드셔볼 수 있는 게 다
0: 그렇죠.
1: 너무 맛있고요. 저는 보통 이제 탕수육도 그렇고 네, 그 먹을 때 굉장히 보통 색깔이 기름 색깔을 보잖아요.
0: 네,
1: 하얗게 나와서
0: 그렇죠.
1: 아, 기름을 정말 좋은 걸 쓰시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저는 가장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맛은 뭐 기본으로 네. 너무 다 좋죠.
0: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희가 미리 튀겨놓질 않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0: 전분으로 이제 이게 전통이 막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 네.
0: 진짜 전분, 진짜 계란 흰자 조금. 그냥 그렇게만 들어가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 굉장히 신선하고 중국 식당에서 그 신선하다는 말은 조금 약간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 같이 갔던 이 동반자들도 굉장히 신선하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유린기도 요즘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잖아요.
0: 그렇죠.
1: 유린기 전 처음 먹어봤어요.
0: 아, 그래요?
1: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0: 여름에는 오히려 탕수육보다 더 많이 나가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유린기가 아버님이 이제 왜냐면은 저희도
1: 네.
0: 막 음식을 중국 음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의
1: 네.
0: 실력을 못 따라가니까.
1: 네. 그래도 레시피는 이제 아버님한테 전수받은 거를 이제 하시는
0: 그쵸.
1: 거잖아요. 네.
0: 그렇죠. 근데도 이제 막 더 고급 요리들 같은 경우.
1: 네.
0: 청나라 음식은 아버님은 할 줄 아는데 저는 또.
1: 아, 그건 진짜 또 좀 또 다른 레벨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1: 아, 청나라 요리. 아, 청요리. 우리 보통 이제 또 청요리 먹으러 간다라고
0: 그쵸.
1: 얘기하는데.
0: 예전에는 청요리 먹으러 간다라고 했었죠.
1: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부터 또 장인어른
0: 네.
1: 또 이렇게 지금 계속 3대째 이어가고 계시고요.
0: 네.
1: 그 이렇게 한국에 사실은 이제 중화 요리를 시작하신 거가 이제 생업 때문에 이렇게 이어진 건데 그 배경에는 한국의 그 외국인 토지법 예, 좀 제한이 되었던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네. 그, 네.
0: 그렇죠. 외국인 토지법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무난 거죠. 그리고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왜 쟁반짜장이 생기셨는지 아세요?
1: 아, 쟁반에 담아줘서 쟁반짜장.
0: 아니에요.
1: 네.
0: 그 짜장면이 국가적으로 네. 가격을 동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 화교분들이 생각한 거예요.
1: 네.
0: 어, 짜장면을 이 돈밖에 못 받는다나. 그래서 쟁반짜장이라고 변칙으로 딱 옆에 사이드로 내놓은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사이즈가 훨씬 크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근데 가격은 이제 조금 올리고.
0: 가격도 올릴 수 있고, 네. 이런 법적으로 제한도 없고, 아, 짜장면은 제한이
1: 네.
0: 있으니까.
1: 그렇군요. 그 중국 분들이 사실 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탁월한 분이시잖아요.
0: 그렇죠. 돈만 세죠.
1: 돈만
0: 그래서 그런 네. 말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네. 맨날 야, 짱깨, 짱깨 그러는데, 원래 아. 짱깨가
1: 그런
0: 장괴요, 네. 장괴.
1: 장괴.
0: 네, 그 사장.
1: 아, 짱괴가 사장이군요.
0: 네, 그러면서 이제 변질 되면서 야, 짱괴야 이러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1: 아,
0: 우리 장괴, 사장님.
1: 장괴.
0: 네.
1: 어, 사장님이구나. 이제 예. 그런 말, 그 앞서 말한 그런 말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0: 그쵸.
1: 그냥 장괴라고
0: 장괴.
1: 이제
0: 좋은 의미예요.
1: 아, 좋은 의미로 그렇게 이제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들이 한국에 이제 정착을 하시면서 여러 세대 동안. 한국 손님들을 만나고 또 한국의 재료와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발전시킨 게 한국식 중화요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한국식 중화요리, 뭐 짜장면, 짬뽕, 네.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인천 차이나타운의 공화춘이죠.
1: 아, 네. 네.
0: 처음에 공화춘은 뭐 중국 산동선 출신 상인들과 화교들이 머물고 식사할 수 있는 음식점 성격보다는 회관 성격이었어요. 산동회관. 네. 당시 인천은 막 개항하면서 막 노동자들, 상인들 막 이렇게 드나드나 항구 도시였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낯선 땅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회관에서 식사하면서 정보 나누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였죠. 근데 1911년 중국에서 산해혁명이 일어나죠.
1: 네.
0: 청나라가 무너지고 1912년에 중화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 변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상동회관이 이름을 공화춘으로 바꾼 거예요.
1: 네.
0: 그 공화춘의 공화는 이제 공화국. 그리고 춘은 봄을 뜻하죠.
1: 네.
0: 공화국의 봄.
1: 공화국의 봄. 아, 예. 그렇군요. 어, 이런 또 정말 알지 못하는 이 공화춘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0: 이제 박물관이 있죠. 짜장면 박물관.
1: 박물관.
0: 그러면서
1: 네.
0: 이제 짜장면에 뭐 이런 것도 알리고 뭐 그런 거죠. 박물관인
1: 네.
0: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쓰는 중국집들이 꽤 있죠.
1: 그렇죠. 보통 네. 이제 원조라를 네. 그 이름을 많이 쓰죠. 한국 음식도 그렇군요. 네. 네. 어, 이게 사실 이제 이 중국 요리가 처음에는 중국 분들이 어쨌든 노동자들, 중국인 상인들이 드시던 음식이었잖아요.
0: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산동 지역에서 짜장면 계열의 음식이었죠. 근데
1: 아, 네.
0: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춘장 맛이 너무 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맛을 조절하고 양파 넣고 돼지고기 여러 가지 이제 채소를 소스 넣어가지고 소스를 더 부드럽고 걸쭉하게 만들면서
1: 네.
0: 지금의 뭐 한국 짜장면으로 발전을 한 거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왜 중국에 가면 한국에 짜장면이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좀 다른 것 같아요. 색깔도 다르고. 네.
0: 근데 웃긴 거는 또 이제 나가사키에 가면 짜장면을 팔아요. 왜냐하면 나가사키에는 원래 짬뽕의 기원이
1: 나가사키 짬뽕이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게 짬뽕의 역사도 나가사키 짬뽕의 역사도 원래 맨 처음에 중국계 이주민
1: 아, 네. 네.
0: 그 1890년도쯤에 뭐 그 진평순이라는 분이 만든 걸로 알려져 있어요.
1: 네.
0: 나가사키에서 사에루라는 중국점을 운영을 하셨는데 당시 이제 뭐 중국으로 넘어간 유학생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저렴하면서도 배부르고 영양가
1: 네.
0: 있게 먹을 수 있는 과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걸 한 곳에 다는 거예요.
1: 아, 네.
0: 뭐 고기, 해산물, 채소. 왜냐하면 일본은 해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또 이제 해산물을 넣기 시작해서 이제 짬뽕이 나오게 된 거죠. 하지만 또 교류를 또 통하니까 인천 사람하고 나가사키 그 분, 화교분들하고 그래서 짬뽕을 한국에 가져왔는데 이제 하얗고 부드러운 국물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한국인 입맛에 또 안 맞는 거예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이제 고춧가루도 넣어보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짬뽕. 이 된 거죠.
1: 아, 네. 이 정말 지금 이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가사키 짬뽕 우리가 일본에서 당연히 일본 짬뽕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화교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만든 거고 그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짬뽕이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그냥 말하는 우리 한국식 짬뽕.
0: 맞아요.
1: 아, 이렇게 건너서 다시 돌아온 거군요.
0: 그러니까 네. 화교분들이 이제 뭐 싱가포르에도 화교가 있고 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네. 뭐 다 많잖아요.
1: 네.
0: 화교분들이. 보시면은 다 음식들이 그 나라에 맞춰서 발전을 했어요.
1: 네.
0: 중국 그 미국에서도 똑같잖아요. 차이니스 아메리칸.
1: 네, 그렇죠.
0: 네,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음식을 그 나라에 맞춰서 이제 사업화를 잘 시키는 거죠.
1: 아, 정말 진짜 탁월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이주민들이 고향의 음식을 그대로 옮기는데 그치지 않고 정착한 지역의 재료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새로운 음식을 이렇게 창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짬뽕 얘기도 하셨고 예, 짜장면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또 약간 3대 사실 중국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탕수육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이 탕수육은 또 조금 중국 거랑 비슷한가요?
0: 아니죠.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네. 이제 원래는 아버님 말로는
1: 네.
0: 원래는 맨 처음에는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서 볶아서 나왔대요.
1: 탕수육에다가 소스를
0: 부어서
1: 볶아서 나왔다.
0: 약간 깐풍살처럼.
1: 깐풍철처럼.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빼주세요, 찍어 먹어요.
1: 아,
0: 저는 부어 먹어, 너 눅눅해져요.
1: 네, 네, 네,
0: 또 그렇죠. 배달 가면 눅눅해지니까
1: 그렇죠.
0: 그게 이제 이러면서
1: 아,
0: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가 걸쳐지면서 이제 된 거죠.
1: 오,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그 탕수육의 소스가 부어져 나오기도 했어요. 반쯤은.
0: 맞아요.
1: 근데 요즘은 아예 따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0: 왜냐면은 부어서 나오면 다시 데려올 수가 없는데.
1: 네.
0: 옆에 나오면 부어 먹고 싶으신 분들은 부어 드시고
1: 찍어 먹고 싶은
0: 분들.
1: 네.
0: 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또 중국 그 음식점이
1: 네.
0: 배달을 많이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걸 소스를 묻혀 버리면 이제
1: 눅눅해지고
0: 그렇죠. 다 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1: 네.
0: 소스를 따로 줘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이게 정말 화교들이 가져온 이 조리 문화와 한국의 재료, 한국인의 입맛, 그리고 여러 세대의 시간이 함께 만나서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한국식 중화 요리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살려고 계속 이제
1: 네.
0: 연구를 하신 거죠. 절박하니까.
1: 네.
0: 아버님이 가끔 그런 말 해요. 짜장면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화교들의 삶하고 이런 게 있는 거라고.
1: 네. 그렇군. 저는 이제 짜장면을 생각했을 때 그냥 한국 분들이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여러 것들이 좀 합해진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화교 분들이 중국의 짜장면을 한국식으로 이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
1: 네.
0: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화교분들이 살려고 하셨다라는 마음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아 참 힘드신 것들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한국인들이 한국 화교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인 동포로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 대표님처럼 아내분과 함께 미국으로 오신 화교분들도 한국에서 오신 화교분들이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네. 좀 어떻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화교라고 하면 최근에 뭐 중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과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화교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1: 네.
0: 있고 또 화교하고 조선족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1: 네.
0: 똑같이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그러니까.
1: 그렇죠.
0: 근데
1: 네.
0: 두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출발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설명하면 화교는 중국계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정착한 경우이고
1: 네.
0: 조선족은 이제 한민족 계통이 있잖아요. 중국은 네. 민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0: 그 계통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주해 정착한 뒤 중국 국적을 가진 공동체예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네.
1: 그렇군요. 네. 예. 조선족들은 주로 이제 동북 지역에 이제 한반도랑 가까운 지역에 많이 살지요.
0: 그렇죠. 네. 동북 지역에 많이 사시고 라오닝성, 뭐 지린성, 헤이룡장성 같이 뭐 살아온 한국 한민족 혈통의 중국 국적 주민들을 네. 이제 말하죠.
1: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가 다른 거죠. 화교는 중국계 사람이 한국으로 넘어온 거고 조선족은 한민족 계통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정착한 그런 역사를 가진 거죠. 네. 이 한국 화교는 이제 조부모나 중조부모 세대부터 한국에서 살아온 가족들이 많죠.
0: 네, 그렇죠. 엄청 그 중조부부터 뭐 중조할아버지부터 100년 넘은 그런 가족들도 네. 많고요. 뭐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한국에서 평생 살았지만 뭐 국적과 제도 때문에 오랫동안 그냥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네. 있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자기가 그걸 원해서 또 분류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은 한국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법적으로 그냥 외국인이라는 복합적 위치에서 살아온 것뿐이죠.
1: 네. 그러면 그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국이나 타이완 국적을.
0: 중국 국적은 못 갔죠. 왜냐하면 그 중국은 그 이중 국적이 안 되니까.
1: 아,
0: 그
1: 네.
0: 중국 본토는.
1: 네.
0: 그러니까 본토에서 왔지만 화교분들은 다 타이완 국적이에요.
1: 타이완 국적이군요.
0: 네, 그래서 아, 네. 여권은 타이완.
1: 아, 그렇죠. 이제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예, 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0: 그 왜냐하면 또 중국 본토는 그 이중 국적이 안 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토에서 넘어왔지만 국적은 또 하나의 중국이라고 막 얘네들이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중국 분들이. 그러니까 타이완 이제 국적을 갖고 그런데 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타이완에서는 화교를 또 인정하지 않아요.
1: 아.
0: 그러니까 그래서
1: 아, 참 너무 가슴 아파요. 그죠? 어느 나라에서도 정말 정확하게 그 본인의 정체성을 갖기가 좀 힘든 분
0: 그래서 저희 있어요. 와이프도 네.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1: 아, 지금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신 우리 대표님과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0: 그렇죠.
1: 국적은 한국이고 또 이제 미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적을 또.
0: 아니, 와이프는 원래부터 미국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아. 이제 미국으로 일찍 오셨고
1: 먼저 오셔서.
0: 네. 네. 왜냐하면. 그 법적 규제 때문에
1: 네.
0: 뭐 이런 전문직을 할 수가 없었고 한국에선
1: 네.
0: 한국에서 잘 되면 한의원 아니면은 가이드 아니면
1: 네.
0: 통역 그런 아. 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1: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또 우리 제일 동포분들
0: 네.
1: 그분들도 또 일본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런 정말 정부 잡이나 그런 잡을 좀 갖기가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화교분들이 한국에서 또 그런 일들을 그렇죠. 겪으셨네요.
0: 문화만이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1: 제한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0: 못하죠 아무것도.
1: 아,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먼저 왔고 그래서 와이프는 시민권을 당연히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참 이 지금 화교의 역사에 대해서 네, 가정의 3대에 걸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세대를 이어오면서 변하지 않고 또 이제 지금 하오 대표님이시기도 하니까요. 근데 맛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맛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장인어른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조리법 기준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0: 그러니까 조리법의 기준은 그냥 단순해요. 가장 단순하지만 지키기가 그래서 어렵죠. 기본.
1: 네.
0: 그냥 기본. 짜장면은 뭐 단순해 보이지만 춘장을 어느 정도 볶고 채소에서 수분이 얼마나 빠져 나오는지 뭐 기름양과 불의 세기에 대해서 맛이 다 달라지거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저희는 처음 한 입 먹었을 때만 강하고 뭐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그냥 계속 들어가는 음식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지만 깊은 맛. 근데 장인어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음식은 너의 얼굴이다.
1: 아, 네.
0: 사람들이 너 음식을 먹고 뭐 웃고 나중에 그 음식이 생각나게 해야 된다. 반대로 손님들이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하고 그저 한 끼 때웠네 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요리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1: 네.
0: 하우루랑 하우누는 그냥 춘장도 직접 저희가 볶아요.
1: 아, 네.
0: 그리고 파기름도 내고 고추기름도 저희가 직접 하고 그리고 만두도 손이 많이 가지만 직접 만들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0: 왜냐하면 효율만 생각하면 사실 만두 이렇게 사서 줘도 그쵸, 돼요.
1: 요즘 많이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식당 가도. 네.
0: 그게 참 화교 뭐 이런 타이틀도 있고 네. 자부심도 있고 하니까.
1: 자부심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0: 용납할
1: 없다.
0: 용납할 수 없다. 아, 네.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한 3, 4일이면 동나요.
1: 제가 거의 많이 먹어봤는데 만두를 안 먹었는데 만두를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0: 다음에
1: 네.
0: 꼭 오세요.
1: 만두. 네, 만두를 못 먹어봤네요.
0: 저희 집 만두는 네. 이게 진짜 예전에 그 먹었던 것처럼
1: 네.
0: 막 한국에서는 뭐 만 원짜리 뭐 세트 시키면 약기만 되고 네, 네, 그런 네. 서비스 만두가 아니라 진짜 저희가 빚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조금 두꺼우면서도 좀 안에 빵빵한
1: 네.
0: 만두 하나가 거의 손가락 여성분 손바닥만 해요.
1: 그렇게 커요. 아, 제가 만두를 먹으러 가. 제가 만두 참 좋아하는데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아 그렇군요.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만큼 또 이제 맛으로 가셔서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분들이야 당연히 너무 좋아하지만 이 미국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식 중화요리라는 거를 감이 좀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여기 미국 분들은 그냥 중국집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Chinese restaurant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식 중화요리는 조금 느낌을 어떻게 하실까 좀 궁금해요. 입맛의 차이가 있지요?
0: 네. 한국 분들은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1: 먹던 맛이니까.
0: 먹던 맛이 있고 네. 또 자주 가던 집에는 뭐 감자가 들었어요. 달았어요.
1: 아, 네네.
0: 뭐 기준이 엄청 다양해요.
1: 네, 네.
0: 그리고 짬뽕도 똑같고 저희가 그래서 짬뽕도 원래는 산산짬뽕에 죽순이 들어가요.
1: 네.
0: 근데 죽순에서는 냄새가 또 나죠. 죽순의 꼬릿꼬릿한 냄새.
1: 맞아요. 죽순이 참 몸에도 좋고 좋은데 네. 약간 그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죠.
0: 또 한국 분들도 이거 냄새 나요. 상했어요. 그러시니까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죽순을 뺀 거.
1: 네.
0: 네. 그렇게 또 되고. 근데 한국 분들은 네. 이제 기준이 명확해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또 여기 오래 사시는 분들은 정말 단짜장들을 좋아해요. 근데 저희 집 짜장 드셔보시면 네. 알겠지만 그렇게 안 달아요.
1: 짜장님이 짜장면이 제가 먹었는데 굉장히 예전에 정말 한국에서 먹던 그 짜장면 맛이었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근데 정통 짜장면 있잖아요. 네. 좀 변형된 짜장면이라는 느낌보다는 진짜 그 옛날 맛이어가지고 참 좋았어요. 네.
0: 그렇죠. 그 막 설탕도 많이 안 들어가고.
1: 네.
0: 짜장,
1: 그렇게
0: 그
1: 달지
0: 춘장
1: 않고.
0: 맛.
1: 네. 춘장 맛.
0: 그래서
1: 네.
0: 저희 간짜장 드시는 분들은 그 말도 해요. 이거 맛이 둥둥둥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잘 비비고
1: 네.
0: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양파에서 또 단맛이 나오잖아요.
1: 네.
0: 그 맛이 또 있는데.
1: 깊은 맛이라는 거죠.
0: 네,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근데 미국 분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미국 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이게 네. 짜장이구나. 짜장이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잘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로
1: 네.
0: 막 이제 태국 음식점 가던가 아메리칸 음식점 가면 아는 것만 시키잖아요.
1: 네.
0: 근데 그분들은 이제 아는 게 없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중에서 이제 짜장면이나 뭐 그런 거를 많이 하죠.
1: 네, 그렇군요. 예, 지금 매장이 두 군데예요. 페어팩스하고 센터빌점이 있잖아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그 페어팩스만 와봐가지고요.
0: 센터빌하고 페어팩스는 조금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네. 손님들 이제 비율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플러스로 이제 센터빌은 올류캐닛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저희가 이제 미국 이 근처에선 거의 최초일 거예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그 올류캐닛을 먹었습니다.
0: 왜냐면
1: 코스로. 네.
0: 제가 그거를 한 이유가 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외국 분들한테도
2: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센터업이라고
0: 그 페어팩스는 막가 기준은 똑같아요. 근데 뭐 손님의 구성에 따라서 매장 분위기하고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죠.
1: 네. 선택해서 양쪽 다 가보시고 네, 원하시는 곳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저것 먹고 다 하시겠다 하시면은 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2: 그렇죠. 양을
1: 네. 또 직접 만들어서 주시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뷔페라고 하면은 가서 막 이렇게 먹는데
2: 아, 아니죠.
1: 주문을 하면 그때그때 바로 해주셔가지고요. 네, 네 요리를 해주셔서.
2: 왜냐하면 중국 음식은 바로바로 안 만들고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야채 식감 뭐 다른 게 다 변해요.
1: 네.
2: 맛이 변해버려요.
1: 그렇죠.
2: 그리고 네. 양이 많은 이유는 제가 많이 먹거든요.
1: 아.
2: 제 기준이에요.
1: 네, 많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네.
2: 저희 집 곱빼기 먹으면 오 이게 이만한 게 곱빼기예요? 네, 그러신 네. 분도 진짜 많아요.
1: 아, 네, 그렇군요. 네, 이 정말 정말 맛있으니까 신선한 중국집 맛을 또 느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우리 하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녀분 아기가 지금 있다고 하셨어요. 사모님 지금 아기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자녀분이 혹시 이제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0: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와이프 그리고 장인어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1: 아, 네.
0: 그 이유가 주방일이 진짜 힘들어요. 뭐 제 손 보시면 아시겠지만
1: 네.
0: 칼에 베인 자국도 있고 기름 데이고 그러기 때문에 몸이 너무 많이 상해요. 그냥
1: 아.
0: 제 마음은 그러니까 제 마음은 얘가 안 된다. 근데 머리로는 아 그래 4대 5대까지 이어지면
1: 네.
0: 좋겠다.
1: 네.
0: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네. 부모님 마음 알잖아요.
1: 네.
0: 그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내가 고생하면
1: 네.
0: 내 후세대는 그냥 조금 미국에서 더 정착하고 아,
1: 네.
0: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1: 네.
0: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 아이들이 식당을 이어받지 않더라도
1: 네.
0: 그냥 외할아버지가 아빠가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음식을 지켜왔는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죠.
1: 네. 아, 오늘 방송이 또 이제 기록으로 네,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전해주면 좋겠고요. 네, 무엇을 하든지 그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버지 네, 가족으로 이제 4대째 5대째 이어진다고 하면요. 그 마음들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산을 잘 이어가길 바라고요. 앞으로 한 지금 10년 후 정도 하우루와 하오 어떤 모습이길 바라세요?
0: 조금 큰 꿈일 수도 있고
1: 네.
0: 어떻게 보면 허망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식 중국 요리를 제대로 알리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설명하고 접근성만 높인다면 미국 분들도 충분히 그 사랑할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메뉴로는 프랜차이즈 확인에 힘들고 메뉴도 줄이고 뭐 어느 매장에서 조리를 해도 일정한 맛이 나올 수
1: 네.
0: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뭐 불가 조리사 감각이 매우 중요하지만
1: 네, 그렇죠.
0: 표준화를 시키는 게 저희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저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외국 분들, 미국 분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한국식 중화 요리를
1: 네.
0: 즐기실 수 있도록. 왜냐면 저는 자부심은 있거든요.
1: 네.
0: 짬뽕이 포랑, 그러니까 베트남 포랑 비교해도
1: 네.
0: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포집은 많이 있는데 짜장면집하고 짬뽕집은 없어요.
1: 맞아요. 그러네요, 정말. 사실 포는 들어간 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그런데 짬뽕은 그 맛이 훨씬 깊죠.
0: 그렇죠. 근데도
1: 네.
0: 이게 안 알려진 거죠. 어떻게 보면.
1: 네.
0: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때 넷플릭스에서 언제 한번 몇 년 전에 그 짜장로드라는 걸 했었어요. 그때 가게에 외국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1: 그분들이 막 솔질 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식 중화요리
0: 그렇죠.
1: 해서. 네.
0: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1: 찾아오셨군요.
2: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맛이 없는 음식도 네. 아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모르는 거죠. 저희도 막 아프가니스탄 음식 잘 안 먹잖아요.
1: 네, 네.
2: 뭐 먹어봤나? 이런
1: 네,
2: 것처럼.
1: 네.
2: 막상 드셔보시면 오, 입맛에 맞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제 목표예요. 프랜차이저 네. 해서 이제 모든 미국에 있는 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1: 아, 그렇군요. 그 꿈이 꼭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저도 함께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정말 이 프랜차이즈로 해서 한국식 중화요리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정말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고요. 그 꿈이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렇게 벌써 갔네요. 우리 DMB 지역 한인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K-Radio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어떤 말씀으로 인사를 해주실까요?
0: 네, 먼저 뭐 하울와 하울을 계속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신 DMB 지역 한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쉬운 날도 있고 어려운 날이 또 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뭐 국제정서, 뭐 생활물가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저희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1: 네, 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우의 허성무 대표님과 함께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맛있는 점심 드시고 싶으실 때, 저녁 드시고 싶으실 때 하우로 찾아가 주시면 정말 정말 여러분들께서 드시고 싶은 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하우의 프랜차이즈 기대하면서 저도 함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대표님 허성무 대표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4: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5: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4: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7: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8: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9: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상식과 지식을 수년째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Real Estate Pre-Licensing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히 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절차를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Sales Person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에는 Real Estate Broker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처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Sales Person 라이선스를 어플라이 하셔야 하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공인된 라이선스 교육 학교에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60시간의 수업을 들으셔야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DPOR로부터 공인된 학교인지 공인된 강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0시간은 공인된 강사가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으신 수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마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National Portion, State Por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시험이 있고 각 주마다 따로 요구하는 주정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시험은 10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서 70%를 맞춰야 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은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75%를 맞추어야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암기 과목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은 컨셉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은 컨셉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책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문제는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아셔야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예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예문에 나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브로커리지 회사, 즉 부동산 회사에 조인하시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의 어소시에이션에도 조인을 하셔야 그 지역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북버지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NBAR, Northern Virginia Associate of Realtor에 조인하시게 되면 Virginia Associate Realtor 그리고 National Associate of Realtor에 함께 동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라이선스를 받고 부동산 세일즈로 도전을 한다면 과연 1년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무한대입니다. 세일즈 직업이 한편으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내 손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거래한다는 큰 보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오랫동안 5%를 웃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AI 투자 확대에 따른 채권 발행 증가가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AI 반도체 투자에 쓰인 대규모 사모대출 채권이 월가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으로 유통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원전 기술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가운데 사우디의 핵물질 관리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이 이란의 CIA 시설 공격 배후에 러시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표적 정보나 드론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한국과의 조선협력 확대 필요성도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핵심 부품이 들어간 기기의 판매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기술에 대한 미국의 안보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자국 AI 기술을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AI 기업에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발했습니다. 미 정부가 자국 AI를 언제든 차단할 수 있다는 이른바 킬 스위치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 외교 공관에는 관련 주장을 적극 반박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그록을 활용해 호메로스의 원작에 충실한 영화 오디세이를 직접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흑인과 트랜스젠더 배우를 캐스팅한 기존 영화를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알카에다 연계 테러 조직을 겨냥해 말리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밀착한 말리를 둘러싼 밀어 경쟁이 주목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칙필레가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칙필레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지난달 자사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발생한 자동화 공격으로 인해 일부 고객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 대상에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를 비롯해 모두 10개 주의 칙필레 리워드 프로그램인 칙필레 원 회원들이 포함됐습니다. 회사 측은 해커들이 제3의 출처에서 확보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 계정에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칙필레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고객의 이름과 기프트카드 잔액, 전화번호, 주소 정보 등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객의 경우 저장된 결제 정보 가운데 신용카드 번호 마지막 네 자리가 노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으로 일부 고객의 칙필레 원 계정에 있던 금액이 도난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회사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고객 보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영향을 받은 계정에서 강제 로그아웃을 진행하고 저장된 결제 수단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영향을 받은 고객들의 칙필레 원 계정 잔액을 복구했으며 비밀번호도 재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계정에는 보상 차원의 리워드도 추가로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칙필레 측은 이번 사건 이후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이상 활동 감시와 사기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번 공격으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고객이 영향을 받았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대규모 데이터 유출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여러 서비스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다른 곳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활용해 여러 온라인 계정에 무작위로 접속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칙필레는 고객들에게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른 서비스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함께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계정 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나 로그인 기록이 발견될 경우 즉시 회사 측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란 밤다니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을 방문하더라도 뉴욕시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뉴욕시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조란 밤다니 뉴욕시장은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뉴욕시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지 모든 법적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뉴욕시는 해당 영장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연방정부에는 권한이 있다며 연방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2: When someone is charged with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arrant, it's something that should be taken seriously, whether it's Benjamin Netanyahu or it's Vladimir Putin or whomever else.
1: 이번 입장은 최근 맘다니 시장이 네타냐후 총리의 뉴욕 방문 시 체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이후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도 체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람다니 시장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람다니 시장은 베냐민 네타냐후는 전쟁 범죄자이며 다른 어떤 전쟁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뉴욕시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For war crimes and he's the architect of the genocide against Palestinians in Gaza. My administration will follow all applicable local laws. That is our commitment. That is something that we will follow through on.
1: 이어 우리가 스스로 집단 학살을 끝낼 수는 없지만 침묵이 또 다른 무기가 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의 인간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며 그것이 나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눈과 마음,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타냐후 총리가 초래한 참상을 인식하고 그가 법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라며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인도주의적인 지원 차단에 네타냐후 총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 측은 지난 주말 성명을 통해 맘다니 시장과 국제형사재판소를 함께 비판하면서 반발한 바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유령 총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총기 규제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총기 관리 단체와 시민 단체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3: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21일 신속 처리 절차를 거친 총기 규제 법안을 찬성 10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일련 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메릴랜드 주 대법원이 수개월 전 공공집회 장소 반경 100피트 이내에 총기 소지를 전면 금지했던 기존 카운티 조례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총기 반입이 제한되는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좁혀 주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법안은 유령총을 일련 번호가 없는 총기로 정의하고 미성년자 주변에서의 보관과 소지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지지한 윌 자완도 카운티 의원은 미국에는 사람보다 총이 더 많다며 이번 법안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를 명확히 규정해 주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의회의 압도적인

0: 의뢰인 가운데는 육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다니는 유대교 회당에서도 총기를 휴대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장소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데도 시민들의 방어수단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 측은 이동 중 총기 소지 규정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안은 은닉 총기 휴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카운티 내 공공도로를 이동할 때 차량 안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주유를 하거나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에서 잠시 내리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마크 엘린치 몽고메리 카운티 행정 책임자의 서명을 거친 뒤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 주 최대 한인 거주 지역인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시행되는 이번 법안은 지역 내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총기 소지 가능 장소와 제한 구역이 일부 조정되는 만큼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도 향후 제도 변화와 법적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뉴욕시에서 푸드스탬프, 즉 스냅 수혜자가 새로운 근로요건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2만 2천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시 당국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지원이 끊기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면제 대상 발굴과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시가 새로운 푸드스탬프 근로요건 시행에 대응해서 지원 대상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병원과 학교 자료를 활용해서 근로요건 면제 대상자를 찾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자원봉사 기회를 연결하는 등 현재까지 22만 명 이상이 새 규정을 충족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첫 달부터 수혜자 감소가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사회복지국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한 달 사이 2만 2천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는 전체 수혜자 약 170만 명의 1.3%에 해당합니다. 혜택이 중단된 사람들은 대부분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층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44%는 1인 가구 남성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브루클린이 전체의 42%로 가장 많았고 더 브롱스가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새 규정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면제되지 않는 18세부터 64세까지의 수혜자가 3개월 이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자원봉사 또는 학업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푸드스탬프 개편 법안에 따라 시행됐습니다. 공화당은 제도 남용을 줄이고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뉴욕시와 긴급 식량 지원 단체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린 달튼 뉴욕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로 매달 500만 달러 이상의 식료품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계층의 식량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K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용 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12불99, 화 다섯 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살인 사건이 10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형사사법위원회가 30개 도시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살인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 215건의 살인사건 감소에 해당합니다. 현재 감소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미국의 연간 살인율은 최종 집계 기준으로 100년 이상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살인사건을 포함해 차량 강탈, 주거 침입 절도, 중범죄 폭행 등 13개 범죄 유형을 추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9개 범죄 유형에서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거 침입 절도는 지난해보다 13% 줄었고 COVID-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0% 감소했습니다. 강력 범죄 가운데 사망으로 이어진 비율을 뜻하는 치명률도 23%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일부 범죄는 증가했습니다. 상점 절도는 5% 늘었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범죄 감소가 특정 정당이나 지역 정책의 영향이라기보다 전국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애덤 갤브 형사사법위원회 최고 경영자는 정치 성향이 다른 도시와 주거 경제 환경이 다른 지역에서도 살인과 범죄율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며 특정 정책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감소 원인으로는 마약 사용 감소와 불법 시장 축소, COVID-19 이후 지방정부에 지원된 연방 예산을 활용한 사회 프로그램 확대 등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모든 도시에서 감소세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조사 대상 30개 도시 가운데 약 3분의 1에서는 살인사건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노퍽은 64%, 샌프란시스코는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범죄 감소는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민 단속 강화와 치안 정책의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총기 규제 강화와 지역사회 지원 정책의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행정부의 정책보다는 여러 사회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장기적인 범죄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어퍼리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조넬라병 집단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33개 건물의 냉각탑 34곳에서 살아있는 레조넬라균이 확인됐으며 모든 시설에 대한 소독과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뉴욕시 보건국은 21일 저녁 어퍼이스트사이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과 관련해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82명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8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배양 검사를 실시한 결과 33개 건물의 냉각탑 34곳에서 살아있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성 판정을 받은 모든 냉각탑은 배수, 세척,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완료했으며 오염 제거 작업도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스터 F. 마틴 뉴욕시 보건국장은 어퍼 이스트사이드 집단 감염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확진자가 단 2명 확인됐을 때부터 즉시 조사를 시작했으며 양성 반응이 나온 모든 건물에 냉각탑을 즉시 세척하고 소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감염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희생된 미군 장병들의 마지막 귀환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유해 운구 행사에 참석해 거수 경례하며 전사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이란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의 유해 귀환 및 운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도보 공군기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전사자들의 시신 실린 관이 하나씩 공군 C-17 수송기에서 내려질 때 거수경례를 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피트 에그세스 국방부 장관, 댄 케인 합참 의장 등이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귀환한 장병은 테일러 피헨 중위, 마이클 스윈턴 병장, 에인절 램퍼쉐드 병장, 이사벨라 곤살레스 2등병 등 4명으로 모두 미 육군 소속입니다. 이들 중에 3명은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사망했으며 나머지 1명은 이라크 북부에서 격추된 이란 드론의 불발탄을 폭발시키는 과정에서 숨졌다고 CNN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숨진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앞서 도보 공군 기지로 떠나기 전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유해 귀환식에 참석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귀환한 장병들을 정말 위대한 영웅이라며 그들은 모두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큰 상황에서도 어떤 여론조사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방금 나온 여론조사에는 미국인들이 높은 휘발유 가격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에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확연히 드러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추진하면서 EU 기업들이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를 제3국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2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다이나가스 등이 러시아산 LNG 운송을 계속 허용받을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1차 대러 제재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이 승인되면 EU 기업들은 향후 12개월간 러시아의 수출용 LNG를 제3국으로 계속 운송할 수 있게 되며 운송 허용 기간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운송 물량은 2025년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데 따른 결과입니다. EU 집행위원회와 일부 회원국은 이번 신규 제재에서 러시아산 LNG의 제3국 운송을 전면 금지하고자 했지만 자국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한 다른 회원국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억만장자 조지 프로코피오가 수유한 다이나가스 등 자국 해운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이번 제재안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업계의 주장이 최종 제재안에 반영되자 한 EU 고위 관계자는 이를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가계 자산이 금융 투자로 이어지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고령자가 투자에 합당한 인지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AI 검사 도구를 개발해 금융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청, 소비자청과 연계해 투자에 나선 고령자의 인지 능력 검사를 보조하는 AI 도구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AI 도구 개발은 게이오대 연구진과 노년기 의학 관련 연구소가 맡습니다. 이 도구를 은행 등 투자 창구를 찾은 고령 투자자가 써서 금융 상품 특징이나 수수료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지,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할 목적입니다. 충분한 판단력이 있다고 평가된 고령 투자자는 투자 능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본 증권업협회는 75세 이상 고객에게는 신중한 투자 권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특정 나이 이상 투자자에게 신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투자 결정 시 가족 동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고령자의 투자에 관한 인지 능력 판단 도구가 현장에서 활용될 경우 고령층 자산 320억엔, 약 2,900억 원의 투자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파키스탄에서 몬순, 우기 홍수로 인해 최근 수일 동안 최소 70명이 목숨을 잃고 100명이 실종됐습니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엔 측은 전날 아프간 북동부 누리스탄주에서 지난 20일 폭우에 따른 홍수가 발생해 4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또 많은 주민이 실종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프간 탈레반 당국은 누리스탄주 홍수로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실종됐으며 이 중 실종자 15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아프간 북부 지역에서도 폭우에 따른 홍수로 최소 150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사망자 수가 3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혀 탈레반 당국의 집계와 차이를 보였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인도 북동부 아쌈주에서도 전날 각각 3명이 홍수로 사망하는 등 같은 날 하루 동안 주 전역에서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인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 4명이 포함됐으며 주민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현재 아쌈주에서는 마을 900여 곳이 물에 잠기는 등 홍수 피해를 본 주민이 65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통 6월에 시작해 3개월간 이어지는 몬순은 인도는 물론 인접국 파키스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도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이입니다.

0: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따뜻하겠지만 아침과 저녁에 비교적 선선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하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 소식 없이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비교적 낮아 한낮에도 활동하기 무난하겠으며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한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야외 일정에는 큰 불편이 없겠으며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한편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만큼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저지할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조선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이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미국의 국방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한편 미국의 조선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콕 집어 적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담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번 국방수권 법안은 주한미군수를 28,5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도록 감축 목적의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물론 2026, 2027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떠한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현행 국방수권 법안은 국방수권 법안에 따른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예산 제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한 방어막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주한미군 감축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거나 감축 가능성과 관련된 공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 전쟁 비협조 등을 문제 삼아 돌연 주둑 미군 5,000명 감축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것을 놓고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겁니다. 이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의회의 인식은 법 조문과는 별개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통제를 벗어나 실제 외부 시스템을 해킹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픈 AI는 최신 AI 모델이 내부 보안 평가 도중 격리된 시험 환경을 탈출해 AI 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공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I의 사이버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오픈 AI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들이 통제를 벗어나 외부 사이트를 해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픈 AI는 GPT 5.6솔과 일부 미공개 AI 모델이 내부 평가 도중에 통제를 벗어나 개방형 AI 공유 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이들 모델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 인터넷과 격리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했지만 AI 모델들은 미공개 취약점을 이용해서 통제망을 뚫고 인터넷에 접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모델은 허깅 페이스에 접속해서 인증 정보를 탈취하고 해당 서버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 AI는 자사 모델들이 이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 모델들은 보안 벤치마크인 익스플로이짐의 평가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지나치게 집중해서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오픈 AI 모델들은 평가를 위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가 일부 완화된 상태였다고 오픈 AI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허깅 페이스는 자사 서버가 자율 AI 에이전트에 의해 해킹됐으며 공격자가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는데 해당 사건의 범인이 오픈 AI의 모델들로 드러난 셈입니다. 허깅 페이스는 이 같은 해킹 사실을 AI 지원 탐지 시스템의 발견으로 인지했고 공격 양상의 분석도 AI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허깅페이스는 일반에 공개된 사용자 대상 모델이나 데이터 세트 등이 변조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사는 현재 공동으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해서 관련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향후 연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인프라 구성에 엄격한 통제를 적용하고 모델 개발 시에 모니터링과 접근 제어 등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픈AI가 엄격한 격리 환경에서 내부 평가를 진행했음에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만큼 AI의 사이버 안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3국의 국방협력과 해양안보 강화, 에너지 안보 증진, 사이버 위협 대응,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반의 평화 안정 증진을 의제로 회담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약 2주 만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에 대한 통일된 접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불법 활동에 대응할 지속적 공조, 그리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장관은 동북아와 중동 등 지역 글로벌 정세를 논의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일 간 소통과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 이용 등 UN 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와 해양안보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언급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을 모색해왔는데 한국도 이에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무부는 3국 장관이 대만 해협 전반에 걸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중국이 최근 태평양으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 통지가 부족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의 무기화에 대한 한미일 공동의 반대, 핵심 공급망의 위험 완화 및 다변화와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는 북극 문제에 대한 3자 논의 확대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3국 장관은 동남아 사기센터를 비롯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과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7일 앙키라에서 서명된 타국 소형 모듈 원자료 SMR 도입을 위한 3자 협력각서의 이행을 위해 인태 지역에 SMR 배치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한미일 회담에 앞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약 5분간 환담했으며 루비오 장관과도 한미일 회담 전으로 별도 대화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최근 미국의 비자 제한과 관련해 한국 유학생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 문제를 각별히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장관은 한미 간 안보 협의, 대미 투자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문제, 호르무즈 해협 내 군사적 기여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도 주목됩니다. 외교부 당사자는 한미 안보 협의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한미 간 안보 분야 후속 협의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하는 게 좋겠다는 기본 방향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재개와 대미 투자를 연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월가 은행들이 브로드컴과 엔트로픽에 제공된 350억 달러 규모의 사모대출 채권 일부를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애초 소수 은행들이 가진 채권을 폭넓은 투자자들에게 유통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AI 인프라 부채가 유동화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등이 지난 한 주간 이 부채 일부를 거래해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전체 사모대출 패키지 중 240억 달러에 대한 공동 주관사이기도 합니다. 이 딜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블랙스톤과 함께 주선했습니다. 차입자는 구글과 브로드컴이 개발한 맞춤형 반도체를 사들여 엔트로픽에 임대하는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반도체가 확보되는 대로 1년 넘는 기간 16차례에 걸쳐 자금을 인출합니다. 채권은 액면가 대비 100에서 100.5센트, 즉 액면가와 같거나 소폭 웃돈이 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투자자 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출된 부분은 보험사, 뮤추얼 펀드 등 적격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도 전매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은행이나 자산 운용사가 대출해주고 끝나는 구조였다면 이번엔 반도체 구매 임대용으로 조달한 대규모 부채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되팔리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다만 거래 대상은 여전히 적격 기관 투자자로 제한돼 있어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는 건 아닙니다. AI 인프라 확장 자금 조달이 채권 시장과 사모대출 시장을 넘나드는 흐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라클이 클라우드 확장을 위해 부채 지분 발행으로 수백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을 밝히는 등 자본 지출 부담이 커진 빅테크 AI 기업들이 잇따라 민간 신용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퀸즈 오존파크 출신의 미 육군 중사가 요르단 미군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직접 공격으로 인한 첫 미군 전사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방부가 22일 수요일 뉴욕시 퀸즈 오존파크 출신의 28세 여군 엔젤 S. 램퍼사드 육군 중사가 지난 18일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램퍼사드 중사는 공격 직후 실종 상태로 분류됐으며 이후 기지에서 신원 미상의 유해가 발견돼 확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그녀의 공식 상태를 근무 중 행방불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같은 공격으로 숨진 25세 타일러 제임슨 피엔 중위와 19세 이등병 이사벨라 곤잘레스의 신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중부 사령부에 따르면 이들 병력은 이슬람 국가 대응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에 배치됐습니다. 이번 공격은 전쟁 초기 이후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한 첫 번째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캐디오컬 뉴욕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상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상실을 겪고 있는 가족과 동료 장병들에게 마음을 보낸다며 뉴욕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을 잃어버린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애도했습니다. 이번 확인으로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한 미군은 모두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으며 양측은 중동 전쟁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 미국인들에게 이란 및 이란을 지지하는 세력이 해외에 미국 관련 시설과 미국인을 추가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경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인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정부가 연간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백악관은 대학과 같은 기관 중심의 지원을 줄이고 개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정부가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연방 연구 지원 방향을 개편해 스타 과학자를 키우려 한다고 21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대학 등 기관보다 개별 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연구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학보다는 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펠로우십 및 보상 프로그램에 지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연구개발 지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학 등 기관에 대한 지원 비중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경우 개별 연구자들은 대학의 개입 없이 직접 정부 지원금을 받아 연구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우리는 지난 20에서 30년간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연구에 계속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정체돼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침은 연방 연구 지원금에 의존하는 일선 대학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백악관은 또 인공지능을 향후 과학연구의 핵심 축으로 삼고 2028년까지 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AI 굴기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고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은 초대형 가중치 공개 모델 키미 K3를 발표하면서 미국과의 AI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4: 정부가 알카에다 연계 테러 조직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 그룹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군사 개입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 그룹은 말리의 거점을 구축한 뒤 인근 국가로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테러 조직으로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사헬 지역의 테러리즘은 다국적 현안이라며 지역 파트너들과 나토 동맹국들이 이슬람 국가와 싸우는 사헬 국가연합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만 답했습니다. 말리의 테러 조직을 겨냥한 이 군사개입 검토가 주목되는 이유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 AES 3개국에서 최근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정이 들어선 데다 이들이 안보 지원을 위해 서방과 관계를 끊고 러시아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말리의 경우 최근 수년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폭력, 말리 군정이 고용한 바그너 그룹, 아프리카 군단 등 러시아 용병의 폭정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 그룹의 세력이 급성장하면서 말리와 인근 사헬 지역은 세계 테러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당국자는 러시아가 말리의 무능한 안보 파트너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테러 대응에서 보인 러시아의 한심한 성과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 그룹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러시아에서 잃었던 사헬 지역 내 영향력을 되찾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정통성이 결여된 쿠데타 군정을 지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사헬 3개국 전부를 지원하는 러시아군과 직접 충돌할 위험도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 그룹이 위축되면 또 다른 테러단체 IS 사헬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22일 국가안보 위험 목록에 오른 중국 기업들이 만든 핵심 하드웨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기기들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국가안보 위험으로 간주한 중국 기업들에는 화웨이와 ZTE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장비는 미국 내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브랜던 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부품 관련 허점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해당 목록에 오른 화웨이 등이 제조한 기기는 신규 승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 부품이 들어간 기기는 예외적으로 미국 시장 진입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규정은 화웨이가 만든 로직을 담은 하드웨어 부품이 들어간 기기들도 미국 판매를 금지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료를 지낸 크리스 맥과이어는 오염된 부품, 특히 반도체나 통신장치는 기기 전체를 오염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기술 장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지난달 연방통신위원회는 일부 중국 제조업체들의 장비들을 추가로 금지했고 대부분의 군사용 드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오늘 잡지사에서 가장 영양가 있는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과 함께 합니다. 스포츠 영양사 우수 영양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3: 아유, 또 나와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자, 스포츠 영양사 우수님과 함께 하는데요. 지난 영상 댓글에 그 닉네임 쿨가이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러닝이 붐인데 러닝과 영양학 그리고 이제 러닝하면서 파워젤이나 간단한 고탄수화물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데요. 관련 문제점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쿨하게 또 남겨주셨는데 러닝과 영양학으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일단 선생님, 그 러닝을 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좀 연료가 되는 영양소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4: 사실 중요한 영양소라고 하면 지방이죠. 지방인데.
3: 지방을 네. 태워야 된다.
4: 그렇죠. 지방을 아. 태워야 하는데 사실 얼마를 뛰느냐, 어느 정도의 운동 능력에 따르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쓰는 건 글리코겐이라는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이 이제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는 타입이고요.
3: 네.
4: 보통 간에는 한 80에서 100g 정도 글리코겐이 차 있고
3: 네.
4: 근육에는 근육 양에 따라 근육 킬로그램당 한 이제 근육 킬로그램당 한 0.1 정도, 그러니까 1g 정도.
3: 네.
4: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kg의 근육을 갖고 있는 골격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250g 정도를 갖고 있고요.
3: 네.
4: 많게 45kg, 50kg 있는 사람은 450g에서 500g 정도의 글리코겐을 갖고 있죠. 근데 사실 네. 그 어차피 근육이 크면 그만큼 움직이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글리코겐이 많다고 더 오래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오래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 지방의 활용 능력 그리고 글리코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냐가 러닝이나 장거리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지방 글리코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 능력이란 표현이
4: 그렇죠. 네.
3: 개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러닝 동호회나 대회를 나가보면 파워젤 이게 거의 뭐 필수템처럼 쓰인다고 하던데 뭐 마라톤 행사에서도 파워젤을 많이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런 파워젤, 에너지젤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주는 건지 궁금한데요.
4: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주요 성분은 당이에요. 보통 포도당과 설탕 혹은 과당 같은 게 들어있고요.
3: 네.
4: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율은 포도당 대 과당이 한 1:2 정도 혹은 1:1 이 정도의 비율 혹은 2:1로 거꾸로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원래 전통 영양, 스포츠 영양에서는 1:1이나 1:2 정도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과당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하는 좀 정도가 적어서 포도당은 인슐린을 많이 자극해요.
3: 예, 예.
4: 그래서 예를 들어 운동 중에 포도당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이 자극이 되면 네. 반대 호르몬에 의해서 지방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3: 네.
4: 그 능력이 조금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3: 아, 지방 분해가 어려워진다.
4: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또 이 말을 듣고 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운동 능력이 되게 좋은 선수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바로 포도당도 쓰고 지방의 연소 능력에도 큰 차이를 안 가집니다.
3: 예, 예, 예.
4: 근데 이런 내용을 듣고 일반 대중들이 자꾸 오해해요.
3: 어떻게요?
4: 제가 좀 소신 발언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마라톤을 시작하거나 장거리 달리기를 좀 시작하신 분들이 네. 자꾸 선수들이 하는 걸 따라합니다.
3: 가령?
4: 네, 그러면 네. 나도 나름 힘들고 나도 열심히 뛰는데 뭐 선수랑 별반 다를 바 있겠어라고 하는데 사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3: 신체 능력이.
4: 네, 그렇죠. 많이 예. 차이가 나고요.
3: 네.
4: 그래서 이제 난 지치고 힘드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기록을 늘리고 더 멀리 뛰고 잘 뛰고 빠르게 뛰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먹는 그걸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3: 가령 뭐 포도당이 높게 함유된 걸 먹는다든지.
4: 그렇죠. 예. 뭐 어쨌든 그런 제품 파워젤이라는 제품 자체를 먹는 게 초보 러닝 초보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3: 아, 그렇습니까? 네. 파워젤 자체가요?
4: 네. 그래서 저는 20kg 정도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을 때 정도부터 고려해 보시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20kg도 정상적인 식사를 잘 뛴다면 굳이 중간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영역은 42.19km를 완주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마라톤을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고 서브3 이하로 여기서 서브3라는 건 기록이 3시간 이내로 들어가는 사람들일 경우는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젤이나 이런 거를 급여하는 거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하지만 아직 뭐 5kg, 10kg, 20kg대 영역이라면 제 생각은 그것들을 오히려 안 먹는 게 본인의 몸 안에 잔뜩 저장하고 있는 이 체지방이라는 거를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럼 초보자들이 파워젤을 먹으면 지금 체지방을 태워서 연료를 쌓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다는 거죠.
4: 그렇죠. 건가요? 외부에서 자꾸 에너지를 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잘 설명하는 게 네. 벽난로 설명을 많이 해요.
3: 벽난로에
4: 만약에 젖은 장작이 있습니다. 그 젖은 장작을 우리 몸속에 있는 체지방이라고 할게요.
3: 네.
4: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마른 장작을 계속 집어넣어줍니다.
3: 네.
4: 그 마른 장작은 포도당이라고 할게요. 탄수화물.
3: 네.
4: 그러면 마른 장작이 계속 들어가면 그 벽난로 안에 있던 젖은 장작은 안 탑니다.
3: 마른 장작만 타겠죠.
4: 그렇죠. 탈기를 잃어버립니다. 자꾸 마른 장작을 넣어주니까.
3: 젖은 장작도 타야 되는데
4: 그렇죠.
3: 체지방이니까.
4: 그렇죠.
3: 아 파워젤이 그걸 방해하는 거죠.
4: 그렇죠. 태울 게 계속 있는데
3: 네.
4: 외부에서 자꾸 쉽게 태울 수 있는 애를 주니까 내부에 잔뜩 탈 녀석들을 안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점점 지방을 이용하는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유산소 능력의 저하라고 표현을 하죠.
3: 네.
4: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약간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제한될 때 네. 비로소 우리 몸은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 쓰면서
3: 그렇죠.
4: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려면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변화가 크게 생깁니다. 네. 첫 번째는 모세혈관 개수가 늘어나요.
3: 아, 모세혈관 개수가 늘어나요? 예,
4: 모세혈관 신생이라고 하는 예. 이 혈관 신생이 생깁니다.
3: 네.
4: 그리고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증가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방할 때도 제가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3: 네.
4: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증가하고 모세혈관이 증가하면 운동 능력이 압도적으로 개선됩니다.
3: 아.
4: 근데 자꾸 외부에서 네. 걔네들을 발달시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계속 계래 형태로 쉬운 형태로 주니까 이거 안 하고도 외부에서 주니까 그렇죠, 갈 수 있겠는데?
3: 예, 그렇죠. 너무 쉽게 가니까 운동 능력이 개선되려고 하지 않겠네요.
4: 그렇죠.
3: 예, 몸이. 예.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최소 20km 정도는 완주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야 파워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4: 그렇죠.
3: 네. 그럼 이제 그런 분들 한정으로
4: 그렇죠.
3: 실제로 그 에너지젤 포장을 보면은 뭐 타우린, 아르기닌, 마그네슘, BCAA 좀 생소한 것도 있고 네. 다양한 성분들이 있던데
4: 네.
3: 얘네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뭐 중요한 녀석들 위주로.
4: 네. 일단 BCA는 분지세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3: 네.
4: 필수 아미노산이고요.
3: 아.
4: 사실 근육한테는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근육의 합성을 좀 시켜주는 아미노산이고요.
3: 네.
4: 그리고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고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공급됨으로써 좀 퍼포먼스를 늘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3: 네.
4: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뭐 사실 바디빌더들이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3: 네.
4: 요새는 근육량 증가에 대한 활용 여부는 솔직히 좀 물음표고요. 요새는 이제 장거리 마라톤이나 사이클링, 철인 3종 경기 이런 선수들한테 이제 운동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3: 아, 예.
4: 그리고 뭐 아르기닌은 이제 전신 혈관 확장.
3: 네. 네.
4: 혈관을 확장시켜서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요.
3: 아, 네.
4: 사실 최초로 접근된 건 발기부전이었습니다.
3: 아,
4: 네, 발기부전 예. 쪽으로 접근을 했고요.
3: 예.
4: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은 운동할 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3: 네네.
4: 그래서 이제 많이 이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르기닌이 유행을 했는데
3: 네.
4: 아르기닌이 이제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3: 네.
4: 첫 번째는 단백질의 대사물질인 암모니아를 제거해 준다.
3: 암모니아 제거.
4: 예, 예. 그러면 이제 피로도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3: 예, 예.
4: 예. 저는 이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혈관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조금 잘못된 선택일 수는 있는데.
3: 아르기닌이.
4: 네. 예. 근데 마라톤은 뭐 그냥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뭐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4: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은 네. 뭐 예를 들어 막 하체 운동을 한다 하면 그 하체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기를 원해요. 그 아르기닌을 먹고 오늘 하체 펌핑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아르기닌을 먹으면 그 하체만 펌핑 되는 게 아니고 전신의 혈관이 펌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체로 가는 혈관을 손실하게 되죠. 잃어버리게 되죠.
3: 예.
4: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한 효과가 날 수 있다. 근데 달리기는 전신을 쓰니까.
3: 네네.
4: 그래서 먹으나 마나한 효과라고는 하는데
3: 네.
4: 굳이 이제 뭐 피로 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싶다면
3: 네.
4: 먹는 것도 말리진 않겠다. 그리고 타우린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바카스나 이런 에너지 드링크에 워낙 많이 들어있잖아요.
3: 예.
4: 그래서 그 타우린이 이제 약간 이런 연결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육체 피로 자양강장. 피로회복.
3: 피로회복. 그렇죠.
4: 네, 피로회복.
3: 예.
4: 이거에 좀 연결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타우린이 되게 그런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타우린의 주요 효과는 카페인의 심장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3: 아, 그래요?
4: 네. 그걸 제일 활용한 게 원래 바카스였어요.
3: 예.
4: 근데 바카스가 비타민 B군을 되게 고함량으로 넣어놓고요.
3: 네.
4: 거기에 한 병에 카페인이 30mg 들어가 있습니다.
3: 많이 들어간?
4: 아니요, 적게 들어간.
3: 적게
4: 우리 커피 한 잔 먹으면 150, 200 들어오는데요. 근데 그마저도 아침에 공복에 보통 이제 막 아무것도 안 먹고 식사도 안 하고 기운 네. 없을 때 먹으니까
3: 네, 네.
4: 그런 부작용을 우려를 했는지
3: 네.
4: 이제 바카스를 한 500에서 1000mg 정도 넣어놨습니다.
3: 예.
4: 그게 이제 유행처럼 에너지 드링크에 모두 다 들어가 있죠.
3: 아,
4: 그래서 뭐 레드불이나 몬스터 에너지 같은 제품들에도
3: 네.
4: 바카스가 1000mg에서 2000m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바카스가 아니고 죄송해요.
3: 타우린이에요.
4: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3: 예. 네. 그럼 그 성분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내가 달릴 때 장거리냐 단거리냐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강도로 하느냐 뭐 달리는 목적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제품을 골라서 쓰는 게 좋습니까?
4: 그렇죠. 성분을 그런 달리는 목적, 거리,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난 단거

0: 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번에 조금 많은 양을 먹는 연구들이 있고요. 네. 20, 30g씩을 여러 번 나눠서 30분 간격으로 급여하는 연구가 있는데 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아,
1: 그렇군요. 예. 이거 섭취할 때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0: 네, 물을 안 먹으면요 속이 뒤집힐 수도 있고 좀 트러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1: 예. 아까 과당 포도당 많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걸 피하는 게 좋죠?
0: 사실 안 먹는 게
1: 안
0: 좋죠.
1: 먹는 게 좋아요. 네,
0: 근데 운동 중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의 혈당 대사를 위해서라도 네. 안 먹는 게 좋고요. 당연히 1형 당뇨는 너무 위험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마라톤이나 이런 걸, 뭐, 장거리 달리기 같은 걸 할 때, 1형 네. 당뇨는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미리 먹고, 주사량을 인슐린 주사하고, 그 운동 중에 이제 혈당이 떨어지는 걸 고려해서 계속 급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1형 당뇨 환자분들이 더 잘하실 거고요.
1: 네.
0: 2형 당뇨는 1형 당뇨랑 완전 다른 병이죠. 그렇죠. 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증이 주 병이니까,
1: 네.
0: 그런 분들은 오히려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게, 당뇨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1: 그렇군요.
0: 때문에
1: 예. 예,
0: 지방을 잘 분해서 쓸 수 있게끔 대사적인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예. 자꾸 외부에서 탄수화물을 집어넣으면
1: 그럼 젖은 장작이 안 타죠.
0: 그렇죠. 예. 그게 문제가 되니까.
1: 중요하네요. 네. 이거. 에너지 젤이나 파우젤 같은 가공식품 대신에 뭐 커피라든지 피로 해소제 이런 거가 뭐 달리기 하는 사람한테 좋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0: 뭐 커피는 네.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1: 커피가요?
0: 네, 커피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
1: 그래요.
0: 왜냐하면 이게 스포츠 분야에서는요, 스포츠 영양학 분야에서는 몇 안 되는 퍼포먼스 성분입니다. 검증된.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뭐 유명한 게 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1: 네.
0: 그리고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1: 크레아틴,
0: 네, 크레아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성분. 이거는 이제 중탄산 소다입니다. 그 뭐라고 하죠? 베이킹 파우더.
1: 베이킹 파우더?
0: 네, 베이킹 파우더.
1: 오, 그래요?
0: 그리고 뭐 베타알라닌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이 성분은 주로 참치 꼬리나 아니면 닭 가슴살 같은 데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1: 그래요, 예. 네,
0: 그래서 힘을 많이 쓰는 근육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요.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루트 추출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트
1: 비트에서 나온 거.
0: 들어있는 거.
1: 비트루트.
0: 네. 질산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래도 나름 검증된 성분들이라서 그래요. 운동 선수들이나 운동을 이제 강도 있게 하는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권유하는 성분입니다.
1: 선수들이 많이 먹겠네요.
0: 많이 먹습니다.
1: 네. 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달리기 할 때 뭐를 좀 먹고 뛰면은 좀 속도 불편하고 몸도 무거워서 좀 기록도 저하되는 것 같고 이런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네. 빈속에 뛰는 게 낫나요?
0: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인 게 네. 내가 먹은 게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냥 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려드릴게요.
1: 네.
0: 피검사 하죠?
1: 피검사
0: 그렇죠? 직장인들은 피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건강검진을 하죠?
1: 네.
0: 그렇죠? 그러면은 병원에서 피검사 하기 전날 뭐라고 하죠?
1: 술 마시지 말라고.
0: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요. 네. 가장
1: 잠 잘 자라고.
0: 잠 잘 자라고 또.
1: 밥 먹지 말라고 그러나?
0: 네. 저녁 몇 시 이후부터 8시 이후부터 금식하세요.
1: 네.
0: 9시부터 금식하세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1: 예.
0: 이렇게 얘기하죠.
1: 예.
0: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1: 그럼 그 하루 지나야 그게
0: 그날 먹은 게 네. 소화가 돼서 네. 다음날 아침에 혈액에 반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소화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아, 아직도 소화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0: 네, 그래서 예. 밤 12시에 야식을 먹고 다음날 아침 7, 8시에 예. 아, 빨리 가서 피검사 받아야지 배고프지 그러면서 피검사를 받으면 아마 치킨을 먹었으면 혈중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확 올라가 있을 겁니다.
1: 아, 마라톤하기 1시간 전에 뭐 먹는다고 네. 그걸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마라토너들은 글리코겐 로딩이라는 걸 합니다.
1: 그게 뭡니까?
0: 그게 이제 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탄수화물 저장고인 글리코겐을 네. 미리미리 며칠 전부터 먹어둬서 늘리는 전략입니다. 근데 그냥 한다고 늘리지 않아요. 그 어렸을 때 혹시 드래곤볼 보셨나요?
1: 네, 봤죠.
0: 그렇죠.
1: 좋아하죠.
0: 그 초사이언이라고 하죠.
1: 예, 예. 초사이언이.
0: 예, 카카로트가 초사이언이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그 친구가 죽었다 살아나면 더 강해집니다.
1: 아, 더 강해지죠.
0: 예, 그런 것처럼. 글리코겐을 죽였다가 살리면 더 세집니다. 그래서 그 죽이는 방법은 글리코겐 밴딩이라고 합니다.
1: 밴딩.
0: 밴딩.
1: 예.
0: 그게 벤팅 다이어트라는 거에서 나왔어요.
1: 아~
0: 네, 벤팅이라는 분이 탄수화물 줄여서 아~ 다이어트하는 방식에서 나온 건데
1: 네.
0: 밴딩이라고 하는데 밴딩 걷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걷어내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거나 아주 조금 먹거나 하면서 훈련을 약간 강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 글리코겐이 고갈이 일어나요.
1: 네.
0: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정도를 하루 체중 킬로그램당 뭐 7g에서 10몇 g 정도까지의 네. 엄청나게 많은 고탄수화물을 먹습니다.
1: 증량을 하면? 네.
0: 그러니까 뭐

0: 끼당 막 한 밥 세 공기씩.
1: 어.
0: 예. 그래서 그걸 하루에 네다섯 끼씩 먹어서 그걸 며칠을 먹는 거예요.
2: 그럼 레벨업 하는 거예요.
0: 그럼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글리코겐을 한 1.5배에서 2배 정도를 일시적으로 늘려놓은 상태에서 경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2: 그걸 몇 번 정도 거치나요? 대회 앞두고?
0: 대회 앞두고 한 2, 3일 정도 합니다.
2: 2, 3일 정도.
0: 예. 그리고 나서 대회 당일 날은 한 4시간 정도 전에 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전에 간단한 탄수화물, 과일 같은 거나 요기할 정도로 먹는 거지. 막, 야, 이제 뛰어야지 하니까 1시간 전에 밥 꾸역꾸역 먹고 뛰면은, 미심직거리고, 힘도 안 나고, 예. 네,
2: 2, 3일 정도 준비해야 대회 때 원기욕 나오는 거죠.
0: 그렇죠. 원기욕을 준비해야죠.
2: 예. 자, 그러면 마라톤 대회 준비하는 분들한테 이 밖에도 식단 관리에 있어서 팁을 좀 주신다면? 예.
0: 일단은, 초보자는 예. 초보자는 무조건 운동 중간에 뭐 먹을 생각을 하지 마라. 예. 그래서 본인의 몸에 저장된 거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늘려야 되는 거고 거기에 중심은 미토콘드리아와 모세혈관에 있다.
2: 몸에 있는 걸 써라. 네. 바나나랑 젤로 섭취하지 말고.
0: 그렇죠. 예. 그래서 모세혈관을 발달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네. 힘들어도 조금 속도를 늦춰서라도 참고 뛰어라.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본인들이 맨 처음에 뛰었을 때는 다른 사람 기준으로 막 존투로 뛰고 있는데 네. 처음 뛴 사람한테 그게 존 3, 4일 수도 있어요.
2: 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네, 존
0: 강도가 좀
2: 있죠.
0: 셀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뛰는 친구 나한테 뛰자고 권유한 친구는 되게 여유 있게 뛰고 있는 건데 심박수가 엄청 여유 있는데 네. 저는 막 숨이 껄떡껄떡거리고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따라 뛰다가도 안 될 것 같으면 그 강도를 낮춰서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로 하면 네. 모세혈관도 발달하고 미토콘드리아도 계속 발달합니다. 그렇죠. 그 지속성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몸 안에 저장된 막대한 에너지 저장고를 쓸 수가 있습니다.
2: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0: 그렇죠. 근데 자꾸 이제 앞에 친구가 잘 뛰는 사람들이 뭔가 먹으니까 거기에 동조돼서 내가 지금 먹으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지라는 초보자들의 착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급자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에너지원에 대한 전략은 본인들이 이미 통달해 있을 거예요.
2: 그렇군요.
0: 내가 어느 정도를 먹고 얼마큼 먹고 로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통달해 있으니까.
2: 자, 서브3 하는 분들.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 전에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품들을 먹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제품들. 네. 얘네들이 먹기 너무 까다로워요. 식사에 따라서 나눠서 좀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2: 그래서 5g씩 먹으라고. 탈진이나 어지럼증 같은 거 뛰다가 겪는 거는 수분 부족인가요?
0: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분 부족도 있고요. 네네. 나트륨 부족도 있고요.
2: 아, 그래서 전해질의 나트륨이.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 사이의 불균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되게 복잡한 문제라서 딱 이거 먹으면 좋아져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근데 보통은 이제 가장 탈수를 많이 키고 이제 경련을 많이 키는 사람은 나트륨 부족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물로 돼 있잖아요. 네. 물이 70%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붙잡는 역할을 하는 건 나트륨이에요. 그런데 더운 환경에서 계속 뛰면은 중심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말초로 자꾸 열을 발산해야 됩니다. 네. 땀을 흘려요.
2: 네.
0: 그 땀을 흘릴 때 그 땀에서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수분이 계속 많이 빠져나가는
2: 수분을
0: 거예요.
2: 수분을 못 붙잡게
0: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와 내가 마시는 음용 사이에 불균형이 계속 오는 겁니다. 가뜩이나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요. 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축구를 하거나 네. 아니면 마라톤 같은 걸 뛰면은 운동 중에 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2: 그거 안 좋다 그랬는데.
0: 네, 위장 흔들린다고.
2: 그래서 그냥 입만 헹구고 막 뱉고
0: 그렇죠.
2: 이랬는데.
0: 그래서 보통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네. 가다가 뛰다가 급수대 오면 네. 입만 헹구고 머리에 뿌리고 던지고 뜁니다.
2: 네.
0: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각을 하고 대충 뱉고.
2: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게 마우스 린스라는 전략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2: 네.
0: 근데 지금은 보시면 축구 선수도 공 나가면 먹고 있고 마라톤 선수도 다 마십니다.
2: 아, 그게 맞는 거예요?
0: 네. 전략이 완전 바뀌었죠.
2: 와.
0: 심지어 하이퍼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해요. 과수화라고 합니다.
2: 많이 먹으라고?
0: 예. 미리 물을 몸속에 가득 채워 놓는 거예요.
2: 그래요?
0: 예.
2: 물 빼차면 못 뛰는데.
0: 경기 한 4, 5시간 전부터 소금하고 물을 계속 마시는 겁니다.
2: 요즘 그렇게 하나요?
0: 네. 그렇게 해 갖고 물을 많이 채워 놓는 거죠.
2: 예.
0: 그러면은 이제 특히 이제 습하고 더운 날 뛸 때는
2: 네.
0: 이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하이드레이션을 했을 때 이제 선수들이 이제 탈수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2: 그렇구나.
0: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축구예요.
2: 예.
0: 축구. 아마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예. 축구 보면은 예. 뭐 사우디나 이런 데 가서 축구 뛰면 예. 후반전 조금 시작하면 선수들이 자꾸 눕습니다.
2: 아, 그렇죠.
0: 지나가고.
2: 예.
0: 요새 그런 거 보셨어요?
2: 요즘 근데 더운 데서 하면 쿨링 브레이크도 있고 네, 좀 뭐, 나아지긴 했지만 예전만큼 그러지 않은 네, 것 같아요.
0: 예전만큼 네. 지나거나 네. 뭐 지쳐갖고 막 개개거리거나 이런 모습을 못 봅니다. 근데 아.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전략이 과수화 전략입니다. 과수.
2: 아 그러네. 신기하다 이것도. 네. 운동성 빈혈, 스포츠 빈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철분 부족.
0: 이 철분을 몸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네. 적혈구예요.
2: 적혈구.
0: 예. 네. 적혈구 내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네. 거기서 앞에 헤모라고 하는 게 철분이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철분을 걔가 많이 갖고 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온도도 체온도 변하고 체액의 pH도 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적혈구 파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땀으로써 철분의 손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 결핍성 상태가 일시적으로 유도될 수가 있는데 식사를 제대로 못 챙기고 뭐 식생활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걸 보충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수준에서는 고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운동량이 되게 많은 선수급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고 네. 특히 이제 남성 선수는 아니고 여성 선수한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논문도 있었어요. 우먼스 퍼포먼스 트리아드라고 해서 여성의 퍼포먼스의 3박자.
2: 네.
0: 거기서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에 여성 운동선수의 철분 결핍.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여성 운동선수가 철분 결핍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네. 철분을 보충했더니 퍼포먼스가 좋아지더라.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인 수준에서는 아니고요. 그래도 나도 제법 뛰는 사람인데, 네,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랑 좀 관계가 있는, 뭐, 인플루언서 심으뜸 씨 같은 경우는 하도 운동을 많이 하니까.
2: 예, 예.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예. 그 정도 급이면 필요할 수 있어요.
2: 심으뜸 선생님도 어나더의 경제
0: 운동 좀 줄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가끔 네. 하거든요.
2: 일반인과 차이가
0: 과한 것 같아서. 예. 예.
2: 이제 뭐, 달리기 하시는 분들 워낙 많은데, 러너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0: 뭐, 일단, 워낙에 유행이니까 네. 요새 러닝 관련돼서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러닝과 관련된 말들. 네. 예, 뭐 미드풋이다, 뭐 리어풋이다, 포어풋이다 이런 얘기들도 예. 많고 네. 운동 중에 뭐 먹어야 회복된다, 뭐 먹어야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항상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능력과 페이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 거 따라가지 말고 나와의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크루들을 만들어서 앞에 크루장이 끌고 가면서 뒤에 다 따라가요. 네. 근데 그 페이스가 안 맞는 사람들이 뒤에서 자꾸 그 앞을 보고 가거든요. 근데 정작 그러면 내 얘기를 못 들어요.
2: 그렇지.
0: 제일 중요한 내 몸이 해주는 얘기를.
2: 예, 예.
0: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그 페이스 따라가느라고 막 존 3, 4 막 더 올라가면서 막 사색이 돼서 뜁니다. 그게 아니고 힘들면 나와 함께 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 가장 나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운동입니다. 평소에 나랑 그렇게 소통을 안 했는데 달리기 하면서도 나랑 소통을 안 해요.
2: 아 그렇구나.
0: 네, 다른 자꾸 앞 사람
2: 크루장 엉덩이 보고 그렇죠. 뛰니까요.
0: 예.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예. 뭐 제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니지만 위치에 있진 않지만 나와의 소통을 하면서 좀 예. 개인만의 시간을 갖는 달리기가 되었으면 네. 좀 좋겠습니다.
2: 나의 몸의 반응을 알아야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2: 예. 네.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스포츠 영양사 우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회 봐서 저희가 또 모실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이광민의 잡지사 9월호 22번째 페이지 3주에 걸친 조선왕 AS를 마치고 오늘은 조선 도시 해설사로 변신한 신도시 거주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2: 자 오늘은 저희가 박광일 선생님과 조선시대의 신도시였다는 수원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그 조선 궁중장치 편이었죠. 네. 그때 이제 해경궁 홍씨 회가변 이야기를 다뤘었고, 아 그때 느낀 게 정조 임금은 정말 탁월한 어떤 행사 기획 능력자가 아닌가. 어떤 자기의 정치적 노림수를 그렇죠. 왕실 행사에 반영시켰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정조하면 떠오르는 이 수원 화성도 정조가 기획한 신도시였다는 거잖아요.
4: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근대의 역사에서 신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간이 쌓여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살고 그 마을에 이제 읍성을 쌓고 이런 사례들은 있는데 드물게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면은 나라가 처음 생겨났을 때 새로 도읍지를 만드는 경우는 전 왕조하고 지금 새로 들어선 나라하고 이념이 다르잖아요.
2: 그렇죠.
4: 그럼 그 이념에 맞게 이제 새롭게 도시를 꾸려야 되니까 신도시를 처음부터 꾸립니다. 네. 물론 거기에는 전 왕조에 있었던 지배층이 없는 새로운 지역이라는 의미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조선만 하더라도 유교를 바탕으로 만든 국가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국가 이념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는 좌묘우사, 왼쪽에는 종묘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앞에는 예를 들어서 쭉 조정거리가 있어야 되고 뒤에는 시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시장은 뒤에 우리는 산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빼기는 했습니다만은
2: 조정거리는 그 광화문
4: 그쪽이. 그렇죠. 예. 더불어서 이제 문 이름을 지을 때도 야 이내 예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2: 아, 그러네.
4: 그래서 흥인지문, 숭례문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의 모양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백제가 사비성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행선을 천도하거나 이런 어떤 도읍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신도시를 만든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지금 얘기하셨던 정조가 만들었던 수원 화성도 그런 맥락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도시의 개념과 적절하게 어울리는 그런 어떤 새로운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수원 화성 답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이제 동아시아 성곽 건축의 백미다. 또 각각의 뭐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이다. 더불어서 뭐 정약용이 거중기를 또는 농로를 이용해서 성을 쌓았다.
2: 맞아요.
4: 이런 내용들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성곽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 자체에 대한 얘기는 덜 하는 편이에요. 성곽을 보는데 그 성곽은 도시를 둘러싸고
2: 그렇죠.
4: 있는
2: 그 안에 도시
4: 장벽이잖아요.
2: 예예예. 예.
4: 그러니까 그 도시를 지키려고 만든 건데 그 도시 자체에 대한 얘기는 덜하는 편이어서 오늘은 성곽도 성곽이지만 도시 얘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2: 좋습니다. 신도시 수원 화성의 역사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4: 일단 이 수원 화성은 어느 하나의 단독적인 정치적인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정조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적용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연표를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원 화성과 관련된 연표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건 1789년입니다.
2: 1789년에
4: 양주 배봉산에 있었던 아버지 영우원을 현륭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에 무덤을 만들게 돼요.
2: 사도세자의 무덤을?
4: 네, 네. 수원 일대에다가. 네네네. 그런데 거기에 읍이 있었어요. 수원읍이.
2: 수원읍이 있었어요.
4: 그러니까 수원구읍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옮깁니다. 화산 밑에 있던 수원읍을 팔달산 밑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2: 아, 네.
4: 그걸 옮기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가 하나가 일단은 튕겨나갑니다.
2: 그러네요.
4: 튕겨나가는데 네. 그러면서 그 도시에다가 처음에는 그냥 도시를 수원읍을 그러니까 수원도읍을 수원도읍으로 옮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가 네. 시간이 지나서 얘를 유습으로 승격을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1793년에. 뭐. 그리고 나서 1794년부터 성곽 건설에 들어가요. 그리고 1795년에 성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을묘년에 네. 원행을 가서 8일 동안의 거창한 행차를 진행을 하고요.
2: 아, 성곽 완성 전이군요. 그게.
4: 네. 예. 그리고 1796년에 네. 성곽을 완성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 화성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2: 네.
4: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그냥 수원 화성 자체가 아니라 네. 아버지 현륭원과도 연결이 되는 무언가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중간에 도읍에서 유습으로 네. 바뀐 무언가가 있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 도시가 이전되고 그리고 행정구역 체계상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 성곽을 지은 케이스다.
4: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조선시대 그 지역의 어떤 그 행정구역 체계를 보면 우리가 목부군현 또는 부목군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도 안에 각각의 고을이 사실은 하위 고을을 갖고 있지 않고 네. 각각의 고을이 위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고을은 목 목이라고 하는 목. 나주목, 광주목 하는 네, 이런 목이라는 고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부사가 있는 부. 그다음에 군, 현이 있어서 아. 얘네들이 병렬적으로 있지만 가장 높은 애는 목사가 통제하는 이런 고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행정구역인데 네. 여기에 아예 군사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 네. 라고 하면 도호부를 만듭니다.
2: 도호부구나. 그게.
4: 그래서 아까 수원 아. 도호부였고요. 네. 근데 이 도호부 중에서도 정말 정말 중요해. 네. 라고 하면 안동대도호부.
2: 안동대도호부.
4: 어. 그런 말 방식으로 해서 들어봤죠. 이게 군사도시의 역할을 아. 조금 더 강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여기까지는 지방행정구역인데 예. 한양과 연결된 한양을 지지하는 도시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유수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강화, 그다음에 뭐 개성, 광주, 그리고 이제 수원 네. 이런 것들이 유수부가 되니까 네. 여기에 파견되는 관리들은 네. 지방관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경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관리를 파견했다라고 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호부에서 유수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방행정구역에서 중앙행정구역으로
2: 승격의 느낌이
4: 승격했다. 아. 굉장히 높은 승격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배경에 아버지, 그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이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4: 그렇습니다. 네. 이장은 당시로 볼 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이장이에요. 네. 두 가지 면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처음에 이제 사도세자가 묻혀 있었던 영원, 양주 배봉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제가 중학교를 다녔던 휘경동 그 뒤에요. 근데 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게 동구릉을 가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뭐 이문동에 있는 의릉을 가든지 할 때 들르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조선 왕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이 왕릉이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근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2: 접근성.
4: 예. 그런데 이 접근하기 좋은 곳을 네. 멀리 있는 수원으로 옮겼다.
2: 그러네.
4: 일단 이게 굳이? 1차 의문이에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옮기고자 했던 자리가 또 굉장히 미심쩍은 자리입니다.
2: 왜 미심쩍나요?
4: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수원 구읍이 있는 네. 화산 아래 있는 동네였었는데 네, 네. 여기에 이미 두 명의 왕이 무덤을 쓰려고 했던 장소예요.
2: 아, 선대 왕 중에 두 분이 입맞다셨던 공간이다.
4: 그렇죠.
2: 예.
4: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 돌아가고 나서 광해군 때 무덤 자리를 쭉 알아보는데 네. 선조 임금이 여기 묻혔으면 좋겠어라고 그 자리를 찍었다가 네. 안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구릉 자리로 옮기게 되고요.
2: 안 됩니다는 누가 안 됩니다? 왕이 하겠다는데.
4: 신하들이 이유를 댄 거예요.
2: 예, 예.
4: 그러니까 왕이 보기엔 납득이 됐던 거죠.
2: 그래서 선조는 무산.
4: 네. 예. 그다음에 또 나중에 네. 효종이 네. 또 승하하고 나서 무덤 자리를 했는데 또 그 자리를 찍은 거예요. 윤선도가, 고산 윤선도가.
2: 예.
4: 그랬는데 송시열을 중심으로 안 됩니다.
2: 또 신하들이 반대.
4: 네, 해가지고 예. 몇 군데를 거쳐서 지금은 여주에 세종대왕 옆에 이제 계시구나. 묻혀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왕이 들어갈 자리인데 그런데 여기
2: 수원 구 거기도 자리가 좋나 봐요.
4: 좋은 곳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아니 그럼 그 두 분의 왕릉을 만들 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반대를 했을까가
2: 예.
4: 일단 의문이 드는데 예. 첫 번째는 거기에 왕릉을 쓰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이 하나 있잖아요.
2: 예, 이미 마을이 있죠.
4: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옮겨 보내야 돼요.
2: 그럼 싫어하겠죠.
4: 그래 이게 민생을 네. 중시하는 임금님께서 이거는 안 되지요. 라는 하나의 이유에 걸리고
2: 네.
4: 두 번째는 여기가 도호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기가 군사적으로 옆에 있는 독산성하고 더불어서 네. 서로 교류하면서 경기 남부 일대를 지키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2: 네.
4: 그런데 여기에 왕릉을 지키게 되면 그 군대를 이전을 시켜야 돼요.
2: 그렇죠.
4: 그러면 방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문제나 민생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다를 네. 광해군도 받아들였던 거고 어떻게 보면 현종도 효종의 아들이었던
2: 네네,
4: 현종도 그렇죠. 받아들여서 네. 옮겨간 거잖아요.
2: 그렇죠.
4: 그런데 여기를 정조가 찍고 들어온 겁니다.
2: 민생 문제나 군사적 문제 이건 정조 때도 다 통하는 거잖아요.
4: 그렇죠.
2: 근데 정조는 왜 굳이 가려고?
4: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여기는 왕릉이 들어가는 자리였었는데 지금 옮기는 자는 세자. 예, 무덤을 옮기는 거예요.
2: 어쨌든 사도세자니까요.
4: 격도 안 맞는 거죠. 당시 이제 장원세자로 좀 이름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2: 예.
4: 아니 세자의 무덤을 왕릉으로 옮겨?
2: 격이 안 맞다.
4: 근데 또 여기는 예전에 두 번의 왕릉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여러 이유로 무산된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정조가 밀어붙였다면은 거기에는 뭔가 뜻이 있을 거다.
2: 이거 궁금한데.
4: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예. 나의 아버지 무덤을 왕릉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아버지가 너는 절대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네. 효장세자의 아들이다. 왕으로 추승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가 여기다 거창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면? 실제로 무덤을 세자의 무덤의 격이 아니라 왕릉의 무덤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2: 예.
4: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기 올릴 거다.
2: 아버지가.
4: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를 이제 그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승할 거다. 라는 걸 하나를 염두에 둔 거였죠.
2: 포석.
4: 일단 이 포석을 네. 신하들을 좀 압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2: 네네.
4: 두 번째 이제 신하들이 막 반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군사 문제, 마을 문제. 그러니까.
2: 그렇지.
4: 내가 보기에 네. 거기가 마을로 적절하지 않아. 군사적으로 더 좋은 곳이 있어. 라고 하면서.
2: 이거 좀 억지하니. 마을로 잘 살고 있는데 마을로 적절하지
4: 않아.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마을을 네. 이제 네. 옮기게 되는 게 팔달산 아래가
2: 터가 더 좋다.
4: 터가 더 좋다.
2: 더 좋은 데가 있다.
4: 그쪽으로 도시를 옮기자.
2: 예.
4: 라고 해서 몇몇 네. 신하들하고 이제 사전 교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유수였던 이제 그 조심태 같은 경우가 이쪽이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네. 하니까 네.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네. 팔달산으로 이제 마을을 옮기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 정도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4: 그러면서 이제 수원 구읍, 수원 신읍.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예. 저희는 요새 현대에서도 이사가거나 할 때 남향을 찾지 않습니까? 새로운 수원읍은 동향으로 공간이 조성이 됐다고 하네요.
4: 그렇죠. 예. 이 수원읍으로 만드는데 일단은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네. 향도 향이지만 네.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의 반발입니다.
2: 아, 그렇겠죠.
4: 만약에 네. 이 이야기를 이 문장을 쭉 빼고 어떤 임금이 자기 아버지 무덤을 만드느라고 네. 마을 하나를 이렇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없앤 거잖아요.
2: 폭군이네. 폭군.
4: 그럼 이건 폭군이잖아요.
2: 네, 그렇죠.
4: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신하들에게 반대의 빌미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2: 그렇죠. 민생 그러니까, 챙겨야죠.
4: 근데 치밀하기로 소문난 정조가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2: 플랜이 다 있으셨겠죠.
4: 그렇죠. 플랜이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옮기는데 예를 들어서 옮겨간 사람들한테 네. 세금 면제.
2: 네.
4: 그다음에 당시 이제 가장 큰 부담이 황곡이었거든. 네. 황곡 면제.
2: 아하.
4: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네. 이사 비용이 얼마가 들어? 정리 그 포장 이사하는데 그랬더니 뭐 한 10량씩 한 집당 10량 20량씩 듭니다. 네. 아, 그러면 내가 한 30량 50량씩 쳐줄게. 그러니까 이사 비용도 대주고
2: 지원금 보조금을 줬네.
4: 네, 네. 거기 집 짓는데 보조금도 대주고. 이렇게 이사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2: 갈만한데.
4: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백성들은 네. 다 옮겨간 거예요.
2: 네.
4: 그런데 제대로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평민들도 있어야 되고 중인들도 있어야 되고 양반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새로 옮긴 고구리니까 양반들이 안 간 거예요. 양반들은 자기 어차피 잘 살고 있으니까.
2: 네, 네, 네.
4: 그러니까 양반 유인책을 씁니다.
2: 어떻게요?
4: 여기에서 지역 특별 전형 시험을 봐요. 별시.
2: 아, 별시. 지역 특별 전형?
4: 네. 그러니까
2: 거기 사는 사람 대상인 거예요.
4: 수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 지금도 뭐 7년 뭐 몇 년 이렇게 거주 기간 있잖아요.
2: 예.
4: 그러니까 7년 이상 살았던 양반들한테 시험을 쳐서 여기는 한 번 시험 쳐서 그리고 듣지 않니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2: 그렇지. 경쟁률이
4: 그러니까,
2: 낮고.
4: 그런데 문제는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게 새로 만든 고을이니까 없잖아요.
2: 예.
4: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 줍니다. 아, 그냥 이 동네에 지금 집만 있고 호적만 있으면 돼. 하면서
2: 그 정도면 다 이사 올 것 같은데.
4: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사 오기 시작해요.
2: 벼슬하고 싶으면?
4: 맞아요.
2: 오,
4: 그러면서 예. 묵과 문과에 합격했던 양반들이 옮겨오고요.
2: 와, 이건 대단한 혜택이네요.
4: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793년에 네. 이 정도면은 네. 이제 서울을 지키는 도시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도읍에서 유습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이제 성곽을 지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향의 문제가 걸리는 거죠.
2: 왜 남향으로 안 했나요?
4: 일단 남향으로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팔달산 남쪽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 정조는 이 도시를 기존의 도시하고 다른 문법으로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4: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배산 임수잖아요.
2: 그렇죠.
4: 그럼 배산 그러면 등에
2: 산이
4: 있고 북쪽에 산이 있고 남쪽에 물이 있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팔달산 지금 서쪽으로 물이 흘러요. 그러면 팔달산 서쪽으로 물이 흐르면 요 모습을 그대로 쓰면은 배산 임수가 안 되고 이게 약간 병수?
2: 요런 산이랑 천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각이 안 나오네.
4: 각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조의 머릿속이나 현지에 구상했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거를 한양 기준으로 90도만 꺾으면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청계천 위치를 지금 수원천으로 본다 그러면 이걸 90도를 꺾으면
2: 네.
4: 그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뒀을 것 같고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는 네. 기존에 있었던 조선의 마을들이 네. 북향을 하다 보니까 길이 전부 다 왼쪽 오른쪽으로 동서방향으로 납니다.
2: 북향을 하다 보니까 길이 동서방향으로 나있다.
4: 네. 남쪽으로는 남쪽으로 이제 북쪽 길이 없잖아요.
2: 아, 예.
4: 그러니까 동서방향 길이 나는데 네. 수원의 위치를 놓고 보면은 남쪽과 한양을 연결해주는 도시여야 되는데 이게 배산 임수를 하게 되면 북쪽 길이 돌아나가야 돼요.
2: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4: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은 차라리 이 방향을 네. 동향을 하게 해서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남북 큰 길을 만들어낸다면 아. 이게 오히려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을까. 기존에 있었던 읍성과 마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르네. 신도시를 계획하자. 네. 즉 경제를 염두에 둔 어떻게 보면은 길을 염두에 둔 아. 그런 도시를 네.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2: 예.
4: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실제로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2: 성을 쌓아요.
4: 네, 성을 이제 쌓아야 되는데.
2: 아, 근데 저는 아까 뭐 이렇게 계급 뭐 중인 양반 다 이렇게 유인책을 마련할 정도면 단순히 아버지 나중에 격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4: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신하들하고 처음 이제 네. 어느 정도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논의가 없던 시절에 이제 그 지역의 그 관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이게 이제 마을도 생겼으니 네. 조그맣게 토성을 하나 쌓으시죠. 어, 라고 하면서 네. 당시 기준으로 한 2600보 정도의 토성을 하나 쌓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2: 2600보?
4: 네.
2: 당시에는 당연히 비표준 단위를 썼어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3km 남짓하는.
2: 아, 3km.
4: 예. 그 정도의 그 성곽을 쌓으라고 이제 정조에게 제안을 했는데 네네. 그대의 말도 옳다. 그런데 내가 이 성곽을 쌓기 위해서 특별히 부탁한 신하가 있다. 그게 누구냐면
2: 다산 선생님.
4: 그렇죠. 10살 아래 다산 정혜경. 어... 사실은 예. 기본적인 설계도를 정혜경한테 넘겨놓고 정혜경 아, 선생은 그 안에서 운용의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런데 정조의 머릿속에는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 파악했던 다산 정혜경 선생이 네. 전체 성곽의 윤곽을 둥그렇게 잡아옵니다. 그런데
2: 예.
4: 놀라운 거는 규모예요. 예. 그 규모가 3600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4.5km 정도가 되는 규모인데 네. 이게 요순시대에 성현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성곽의 규모입니다. 왕의 도시, 황제의 도시예요.
2: 아, 4.5km 정도면?
4: 네, 이게 3600보라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4: 그러니까 예. 이걸...
2: 일부러 맞춘 거네요.
4: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정혜경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다산 선생은 네. 이 정조임금이 단순하게 아버지를 높이고 여기다 유수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물 도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2: 를 정약용은 간파했다.
4: 어느 정도 교류가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아, 정조가 머물고 싶어했던 거예요.
4: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네. 계획을 했는데
2: 네네네.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에서 이제 정조가 현직 파악하러 나갑니다. 네. 보통 성 싸우면은 쌓아라 결과 보고 이렇게 봤는데 네. 정조는 이게 자기가 살 곳이잖아요.
2: 네.
4: 현장 점검을
2: 중간 점검
4: 나가.
2: 직접
4: 중간 점검을 나가 그래서
2: 안전모 쓰고
4: 안전모 예, 쓰시고 예. 그러면 저쪽에 성곽이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저쪽으로 그럼 문이 몇 개가 들어오고 이러는 거네.
2: 예.
4: 그런데 거기에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전시킨 민가들 있잖아요.
2: 아, 있죠, 있죠.
4: 그 민가들이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2: 어,
4: 그거는 별론 것 같아.
2: 예.
4: 성 안으로 넣어.
2: 그럼 성을 더 이렇게
4: 크게 만들어야죠. 예. 그다음에 저쪽이 군사들 훈련시키기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성 밖이면 별론 것 같아. 성 안으로 넣어.
2: 모든 기능을 성 안에 다 넣어.
4: 그렇죠.
2: 그럼 더 크게 써야죠.
4: 그래서 네. 규모가 실제로 4,600보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아. 5.7km 정도의 지금 수원 화성의 아. 윤곽이 만들어졌는데
2: 예.
4: 이게 이제 원래 둥그렇던 모양에서 약간 삐뚤빼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2: 예.
4: 이제 정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이게 여기 옆에 그 수원천도 있는데 그 수원천의 흐르는 모습을 잘 받아들인 도시다. 그래서 성곽의 모양이 내천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세 줄이 이렇게 흐르는 게 내천자잖아요.
2: 네.
4: 그 모양으로 좀 삐뚤빼뚤하게 만들어져도 괜찮아.
2: 아, 흡족하셨구나.
4: 어, 괜찮아. 아~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설계 변경을
2: 그렇죠,
4: 했으니까요.
2: 그렇죠, 그렇죠. 예.
4: 그렇게 해서 아~ 현재 수원 화성의 조금 울퉁불퉁한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 아, 근데 저는 정조가 직접 당신이 살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게
4: 네.
2: 천도 아니에요, 천도?
4: 네. 천도까지 처음에는 봤었어요.
2: 아, 그래요?
4: 그렇지만 이제 후대 연구자들이 볼 때 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의 머릿속에는 뭔가 다른 내용들이 좀 연결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한양과의 공간이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2: 네.
4: 한양과 연결선상에서 수원이 한양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의 동일한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도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지금 세종시 느낌인 건가?
4: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2: 아, 그래요?
4: 그래서 네. 정조임금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조선의 역사를 쭉 보다가 네. 지금 계속해서 붕당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신권과 왕권의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 네.
4: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줄론 탕평이라 그래서 의리론을 바탕으로 탕평론을 펼쳤지만 네. 이것만 가지고 신하들을 압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그렇다면 내가 정치 좀 바깥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는데 누가 보였냐면은 태종이 보인 거예요. 태종이 세종한테 양위를 하고 상황이 돼서 군사와 인사 문제, 재정 문제를 관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는 세종 말도 들어야 되고 태종 말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상황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2: 상황이 되되 물리적으로는 약간 한 발 떨어져서
4: 수원에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2: 그럼 순조를 염두에 둔
4: 그렇죠.
2: 거예요?
4: 그렇죠.
2: 순조를.
4: 순조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왕으로 즉위를 시키고 그게 보통 15살 정도였고 1804년 갑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년에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정치를 시행하겠다를 보여줬는데 안타깝게 이제 정조가 1800년에 승하하면서 죽으면서 그게 실현 여부는 이제 뒤로 넘어가기는 그러네.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조금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49에 일찍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2: 그렇구나.
4: 화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 공간들을 꾸미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다른 도시들, 다른 행궁들하고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2: 없다.
4: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행궁도 다른 행궁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 행궁이요?
4: 네. 보통 이제 한양 도성 밖에 왕이 머무는 걸 행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한산성 행궁 같은 경우가 227칸, 강화행궁이 83칸, 그다음에 북한산성 행궁이 124칸입니다. 근데 화성 행궁은 576칸이에요.
2: 압도적이네.
4: 압도적입니다. 화성 행궁 가서 보시면 사실은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대단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떤 연구자들은 이게 이제 높이가 더 커서 그러니까 지금 낙남원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이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거창했을 거다. 그러니까 당대에 지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이거는 지방 관하의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궁궐과 같은 건물이다. 이렇게 느꼈을 정도로
2: 지금은 다 복원된 건가요?
4: 복원된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저 영역에다 학교 들어서고 병원 들어서고 하면서 건물들이 아주 일부만 남아 있었던 거를 이제 옛 화성성역 의궤 같은 책을 바탕으로 해서 복원을 했다라고 볼 수가
2: 실제로는
4: 있는데요.
2: 실제로 더 높았을 것이다.
4: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곽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세계 유산으로서 화성이 가지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화성이 구현하고자 했던 도시, 그리고 그 도시가 지향했던 가치 이런 것들은 조선에서는 쉽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용이 주도하고 치밀했다.
2: 치밀했다.
4: 그래서 아버지 무덤을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읍을 바꾸고 유습으로 승격하고 성곽을 쌓았다. 그러면 자신이 나중에 거기에 성왕으로 머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서 만든 도시다라고 보시면은 좀 새롭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정조의 꿈과 진짜 비전이 담긴 도시라는 생각이 들고 그 꿈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수원 화성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날씨도 이제 선선해져서 워낙 좋은데 수원 화성 문화제 10월 4일까지 열리니까요. 가볍게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10월에 뵙죠.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갖고 관련 정책 제안과 함께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3시간 10분여 동안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장면들 살펴보고요. 방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현 후보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결과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의미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전원 합의체를 회부되면서 추후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잠시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뉴스들 함께 짚어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예, CBS 박종희 한판 승부 목요일에 시그니처 예, 승부사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그리고 국민의힘 이인석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1: 자 그리고 최강 변호사 두 분, 우리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요즘 날씨도 안 좋은데 자, 건강하시죠?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시죠, 그죠?
5: 네.
1: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일단 있었습니다. 실시간 저희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시작한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 발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리고 일단 부동산 대토론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시민학 140여 명이 참여하고 3시간 10분여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 강선필 대변인.
3: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 예.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이렇게 들으려고 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
1: 예.
3: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듣는 게 그치지 않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예.
3: 근데 어쨌든 보유세가 초관심사였고
1: 예.
3: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확실히 일반 시민들은 예. 대출 규제에 대해서
1: 맞아요.
3: 상당히 예민했다.
1: 예.
3: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들으셨기 때문에
1: 예.
3: 저는 정부 당국의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1: 예.
3: 저는 좀 여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걸 좀 만들어내겠다. 근데 제가 좀 뿌듯했던 거는 제가 최근에
1: 예.
3: 이 방송에서 이 청년만
1: 예.
3: 챙기지 말고 좀 40, 50. 그러니까 적당히 직장 생활하고 이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우리도 좀 배려해달라.
1: 그렇죠.
3: 근데 여기를 딱 찾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그러니까 40, 50 무주택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1: 예, 예.
3: 그래서 참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된 것 같아서.
1: 아, 강성필의 힘이다.
3: 아닙니다.
1: 예.
3: 40, 50 힘내십시오.
1: 저는 생각보다 대토론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치열한 공방에 제가 이제 토론이라는 거에서 갖는 상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치열한 공방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좀 없어가지고 약간은
4: 아 제가
1: 이재석 대변인 예,
4: 비판을 막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시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1: 예, 예, 예,
4: 이건
1: 예.
4: 좋은 거예요. 근데
1: 예.
4: 왜 그런 공방이 없었느냐 시민들 의견이야 뭐 좋습니다.
1: 예, 예, 예.
4: 여기 나와서 발언하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분들 막 섞여 있었잖아요. 일부러 저는 뺐을 것 같아요. 제가 청와대 관계자였으면 자 보세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에요. 이름이 기업이야.
1: 아, 예. 발언하신 분.
4: 예. 예. 이분은 지지난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부동산 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1: 예.
4: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보유세 강화는 몸에 좋은 쓴약이라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자, 한 분은 또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예. 부동산은 100% 투기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
1: 예.
4: 이분은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 주장이 뭐 들을 가치가 없다 이 뜻이 아니라
1: 예, 예.
4: 왜 구성을 이렇게 하냔 말입니다. 왜 그게 제일 안타까웠고
1: 예.
4: 두 번째는 조세 정책 바꿀 수 있죠.
1: 예,
4: 충분히
1: 예.
4: 할 수 있는데
1: 예, 예.
4: 왜 보유세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자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잖아요. 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맞아.
1: 네.
4: 근데 우리는 취등록세가 있어요. 다른 나라 없어. 미국 없어. 미국 기준을 할게요. 양도세 미국도 있어. 우리가 양도세가 훨씬 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세부담 내가 집을 사서 보유하고 팔 때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비교를 했을 때
1: 네.
4: 미국의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어바인
1: 네.
4: 그 기준으로 하면 한 두 배 가까이 비싸요. 물론 가격대에 따라 다르지만 20억짜리 집을 사서 30억에 판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하면 안 됩니까? 왜 보유세 얘기만 하냐 이거지.
5: 거래세, 보유세 입체적으로 보고.
4: 우리가 재산세, 네. 종부세만 내지 않잖아요. 집 살 때 취득세 내고 팔 때 양도세 얘기하고.
5: 예, 예.
4: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5: 그래서 여야 간의 토론이 좀 있었으면 공방도 오가고.
4: 아, 진짜 나가고 싶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조세가, 예. 조세 정책이 재정학을 잘 보면 전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내는 사람이 다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5: 윤석 대표님 경영학과. 아, 근데 제가 MBA.
6: 이 부분은 좀
5: 그래서 세금 안 잡아봐요.
6: 말씀하셨던 것도 좀 남 기업 그분이라든가 저도 그 여성분, 네.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네. 네. 또 반면에 김인만.
5: 맞아요.
6: 부동산 경제연구소.
5: 네. 방송 많이 나오신
6: 최상욱
5: 분.
6: 대표. 네. 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김인만 이분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예. 상당히 비판적인 분이에요.
4: 예. 아, 맞아요. 예.
6: 많이, 이런 분도 적게 있다는 점, 양해. 그리고.
4: 아, 이광수 씨 나왔잖아요. 아, 뭐, 네. 그 얘기까지 해야 돼.
6: 3대 2.
4: 그럼 끝났지.
6: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예. 이건 좀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거래소로, 아, 시장에서는 거래소로 보고 있고.
4: 그렇죠.
6: 그다음에 학계에서는 양도소득세는 거래소로 보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개념 정리는 필요할 것 같다.
4: 이중과세죠. 예. 보유세 올라간 분만큼 내니까 또 어이. 과세하는 거잖아요.
6: 그러니까 그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 좀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4: 훌륭합니다.
6: 아 근데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4: 오늘 없던데?
5: 예. 아무튼
4: 뭐 안장원 기자 한 분이 얘기했죠.
5: 예. 예. 네. 오늘 토론회보다 오늘 두 분의 토론이 또 좀 약간 더 홍닥홍닥하면서. 자 변호사님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7: 저는 대통령께 그냥 권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5: 예.
7: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저렇게 대토론회 형식으로 열어가지고 발언을 듣고 하는 방식의 토론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나 어디에 아예 아고라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5: 무조건 다 올리게.
7: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인증된 예. 그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인증된 골고루요. 아. 전문가들 집단 위주로
5: 예예.
7: 한 100분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글을 올려서 공론장을 열게끔 인증된 여론장을 하나 오픈해 주셔서
5: 아.
7: 상시적으로 토론이 가능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 아하.
7: 저렇게 모아놓고 발언을 듣는 방식으로 하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요약해서요. 짧게요.
5: 맞아요. 맞아요.
7: 계속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5: 맞아요,
7: 네. 공방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또 정리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5: 네.
7: 부동산 문제만큼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서
5: 예.
7: 그런 공론장을 상시 공론장을 상설 공론장을 열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5: 예, 우리 서 변호사님.
8: 저는 일단 이게 이재명 대통령 17억 건전장 때문에
5: 예.
8: 관심이 거기다가 있어요. 오늘 토론회보다는 그쪽이 더 관심 비판이
5: 아,
8: 많다.
5: 아.
8: 그 토론회 완전히 뭐 종치버린 거죠.
5: 아.
8: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이런 게 진보 좌파 정권만 되면 맨날 이렇게 대책이 놓고 토론을 합니까? 보수 정권에는 이런 게 없어요. 나라라는 건 이게 없는 듯.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정치는.
5: 시장에.
8: 그렇죠. 시장에 다 맡기나면 부동산 대책이 놓을 게 없잖아요. 우리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왜 이재명 대통령은 매일 부동산 대책 스물 몇 배씩 놓고 했잖아요.
5: 예.
8: 이게 저는 반시장적이다.
5: 아.
8: 이 말씀 드리고.
5: 아.
8: 그 다음에 좀 전문적인 분야는 보유세인데요.
5: 예.
8: 지금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보유세가 뭐 높은 건 인정한다 했지만
5: 예.
8: 보유세를 하는 것도 이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5: 예. 아니,
4: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고요.
8: 그러니까
4: OECD, 다른 나라가 높다고.
8: OECD 평균 대비 높다는 건 뭐냐? 집값 대비 보유세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이 너무 비싸.
5: 아.
8: 자, 집은 30억인데 보유세 몇천 원 안 되네.
5: 예.
8: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집값 대비하면 높은 거는 아, 낮은 거죠. 오히려 예. 집값 대비하면
5: 예.
8: 보유세까지 올리자는 이야기인데
5: 예.
8: 문제는 이게 보유세라는 게 우리 전체 세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또는 우리 GDP 대비 보유세 총이 얼마냐
5: 예.
8: 이런 기준하면요
5: 예.
8: OECD 대비 우리가 높은 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낮다는 거는 뭐냐 집값이 워낙 높으니까
5: 예.
8: 낮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5: 아.
8: 하나만 가지고 이재명 때 보유세 낮으니까 올리자 이런 이야기인데 다양한 보유세 기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6: 근데 이제 보유세가 우리 한국이 낮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는 거래세가 높기 때문에 보유세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그냥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주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잘 살지 못했을 때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해서 부동산 경기 좀 살리고
5: 예?
6: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거래세를 많이 걷는 것이 세수 확보에 좋았는데
5: 예.
6: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보유세를 오히려 높이고 현실화 시켜가지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거래세를 낮춰가지고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 아닌가요?
8: 그러니까 보유세 개념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이게 아파트 가격 대비 실제 내는 거 이걸 보통 보유세라 하는데 예, 예. 이건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낮아보이는 착시고 예. 우리나라 전체 세금이 뭐 몇 백조 중에 보유세가 100조다. 이런 기준하면 OECD 중에 우리 보유세가 아, 높은 거예요.
5: 예.
8: 또 우리 GDP 대비해서 예. 보유세가 총액이 얼마다. 아하. 이 기준은 또 높은 거예요. 이거 한번 통계를 보십시오.
4: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세율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아까 제가 30억짜리 집을 매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5: 예.
4: 종부세가 0.16%, 재산세가 0.25%예요. 예. 합차산 예. 0.4%. 이게 예. 미국 아까 캘리포니아 어바인 얘기했잖아요.
5: 예.
4: 그건 0.79%의 재산세가. 그러니까 그쪽보다 우리가 낮다. 세율로는 같은 가격 대비. 그런데 양도세가 20억짜리 집을 샀다가 30억으로 팔 경우에 10억 이득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양도소득세가 39.36%로 계산이 되고
5: 예?
4: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43%다. 굉장히 차이가 나고 거기에 우리는 미국에는 없는 취등록세 3.3%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로만 비교하면 우리가 재산세 더하기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가 낮은 건 맞는데 그렇다면 과도한 양도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를 왜 오늘 많이 안 했냐. 그게 제가 아쉽다는
3: 얘기예요. 많이는 안 했지만 결정적인 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0: 살펴봐가지고 어. 좀 디테일하게 또 뭐 서면이라든지 예.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보는 조절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어허. 왜냐하면 우리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1: 예.
0: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감면 사유를 만들고 아. 그다음에 가중 사유를 좀 만들어가지고 예.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종합적으로 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동안 또 추가하신 말씀 있으시면?
2: 저는 짧게만요. 예, 예. 그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수도권의 부동산이 가장 문제인데
1: 예.
2: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 공급을 어떻게 하고 이건 사실상 그냥 이제 상방을 막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지방 분산이 안 되면 이거는 뭘 해도 백약이 무효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의 토론을 보면서.
1: 예, 예, 예.
2: 뭐 공공기관 이전이든 뭐 대학교 이전이든 예. 실질적으로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백약이 무효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걱정이 일단 들었고
1: 예.
2: 그다음에 보유세를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보유세를 뭐 하거나 이렇게 좀 뭐 가중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1: 예.
2: 근데 결국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3: 그러니까요.
2: 그래야 매물이 많이 나와야 그게 가격 안정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2: 근데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가 되면 또 안 팔고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3: 맞아요.
2: 그러니까 양도세와 연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보유세와 연동해서 양도소득세를 어떤 기간별로 상당히 낮춰주는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특히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을
3: 네.
2: 매물을 팔고 네. 안하인지 노년에 네. 팔고 그냥 지방 내려가가지고 한적한 데 살겠다 이런 분들이 양도소득세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그런 거래잔금을 없애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4: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3: 어.
4: 자 본인이 이번에 29억에 파는 집이 일단 똘똘한 한 채냐 아니냐?
0: 한 채입니다. 똘똘한 한 채입니다.
4: 그 제가 볼 똘똘한 한 채예요.
3: 예.
4: 그렇죠?
3: 예.
4: 똘똘한 한 채였는데 근데 문제는 25억을 25억을 벌었다. 이게 저는 정당한 이익이냐,
3: 예.
4: 불로소득이냐? 이걸 이게 또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3: 예.
4: 세 번째 주거하고 투기를 구별해야 된다는데
3: 예.
4: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 안 하고 있죠?
3: 예.
4: 그럼 이게 투기 목적입니까? 주거 목적 산 겁니까? 제가 보기 그게 주거를 못하는 이유는 똘똘한 채에서
3: 예.
4: 이재명 대통령처럼 직장이 달라가지고 내가 그게 청와대 사니까 직장이 달라서 못 살잖아. 그럼 비주거죠. 그런데서 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이게 돈이 없어서 내가 전세 끼고 사야 되니까 죽을 못하는 눈물을 먹고 죽을 못하는 거예요.
3: 예.
4: 이 사람들은 다 이게 투기꾼입니까? 제 말에 죽을 못하는 게 다 투기꾼이 아니고 한 채 가진 사람은
3: 여러 사인이 있다.
4: 전세를 끼거나 아니면 직장처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사니까 비주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뭐 투기꾼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3: 예.
4: 그러니까 본인이 번 20몇 억은 정당한 소득이고 남들은 부동산 조금 벌면 투기다 건드린다 이렇게 저는 이게 한 채에 대해서는요 가능하면 모든 규제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갑자기 서울에 집이 있는데 갑자기
1: 예.
0: 지방으로 발령이 나거나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가게 되면 비거주가 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해결책 중에 하나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디테일한 계획서를 봤던지
3: 예.
0: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뭐 세를 올리지 않고 오래 살게 한다든지
1: 예.
0: 아니면 내가 뭐 언제 팔겠다든지 대신에 이걸 파는 대신 내가 지방에 뭘 산다든지 이런 계획서를 통해 가지고 보완하자라고 했고
1: 예.
0: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집을 사시는 그 매수인은요 집이 돈이 없는데 전세 끼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비판하고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끼고 자기 돈 아닌 대출 받아 가지고 그 아파트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3: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20분 동안 부동산 정책 토론 아주 밀도가 있어서 수준이 높았어요. 댓글도 칭찬이 많습니다. 아유, 강수필 대변인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0: 머리가 아픕니다.
3: 머리가 아픕니다.
0: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 역할을 해야지.
3: 그렇죠. 왜 강수필 대변인 이렇게.
5: 네. 저는 오늘 저분한테 다섯 번째 들어요.
3: 아, 그러세요?
5: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3: 이야, 영원의 파트너시구나. 이야, 좋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 오늘 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선관위.
2: 아.
3: 아, 선관위 직원들이 이 투표자 숫자 입력 잘못한 거, 오입력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했고, 그래서 수사에 들어가 압수수색 했잖아요. 전산상으로 이걸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5: 얘기가 이제 달라졌어요.
3: 얘기가 수준이 좀 달라졌어요.
5: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보니까 뭐 득표수를 바꾸고 이게 아니라 사전투표날 그리고 본투표날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 집계하는 그 과정에서

0: 오 입력하여. 그래서 이제 수정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1: 결제도 받아야 되고.
0: 그럼 혼나니까.
1: 결제 받는 게 혼나니까.
0: 징계 받으니까. 이거를 덮기 위해서 어차피 투표로 올라가니. 예.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분산시켜서 다른 곳에 좀 이렇게 퍼뜨려 놓고 어차피 찰 거니까.
2: 보정.
0: 보정이 자동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중간 수치가 틀린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를 우리는 지금 통계치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대별 투표율이. 지금 그걸 했다는 게 적발됐다.
1: 적발됐다.
0: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야.
1: 그러니까 전산 입력을
2: 다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의도성 가지고 네. 잘못 입력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3: 그렇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뭐 최종 이제 투표수가 달라진 건 아니고.
2: 결과가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3: 네. 투표수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고 시간대별로 입력하는데 뭐 만약에 100장 넣어야 될 걸 1000장으로 잘못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900장이나 더 넣었으니까 그 900장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들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투표소에다 한 100장씩이나 한 50장씩 이렇게 골고루 뿌려놓고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한 사람들이 올라오면은 그 그렇지. 입력을 안 하고 그렇지. 그냥 이제 깎아 내려가는 듯이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들키게 이제 교묘하게 했다는 건데
2: 최종 결과는 용량이 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중간에 집계 과정에서 잘못 오 입력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3: 그렇죠. 네. 당연히 형사처벌 받을 공무집행 방해도 네. 될 것 같고 네. 공존자 그 기록 방 또 잘못한 범죄도 네. 될 것 같고 네. 형사처벌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4: 근데 이거는 부실 선거입니까? 부정 선거입니까?
3: 이건 아니죠.
4: 부실 선거입니까? 이거 부실이라는 거는 보통 과실을 말하거든요. 예, 예. 이거는 공전자 기록 위작이에요. 예. 부정이거든요. 불법이거든요.
0: 그렇지.
4: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용어가 자꾸 이게 부정하면 뭐 엄청나게 막 음모론처럼 몰아세우는데 예.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이게 마음대로 숫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은 단순히 마음먹고 이게 몇 개 바뀌었다가 바깥치기 했다가 예. 나중에 들키면 실수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 말은 검증을 예. 철저하게 해봐야 된다. 예. 지금 이게 현직 선관위 직원이 옛날 인터뷰를 보니 예. 국회에서 일주일쯤 뒤에 자료를 요구하잖아. 예. 그럼 이게 안 맞아. 그 일단 마음대로 일주일 지난데도 마음대로 숫자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칸을 어느 시점 되면 이게 막아야 되거든요. 예. 접근권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도 국회에서 자료 요구하는데 안 맞으니까 우리 은행원이 장구하고 은행이 인터넷 그 돈이 안 맞으니까 그 맞추는 게 마음대로 조작해서 은행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 똑같은 짓을 계속 선관위 하고 있다. 이거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이번에 뭐 지금 대여섯 군데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오늘요. 예, 예. 철저하게 아마 특검이 이런 부분도 수사를 했는 거예요.
5: 근데 저도 사실 오전에 이거 처음 이 뉴스 접했을 때는 예. 부실인가 부정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2: 예, 예, 예.
5: 근데 저는 처음에는 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 예, 예.
5: 결국 뭐 이런저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2: 예, 예.
5: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선거는 현실적으로
2: 예.
5: 사전부터 조직적으로 공모를
2: 예.
5: 해서
2: 예.
5: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거를 그렇죠. 우리는 좀 부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2: 부정선거다.
5: 합니다.
2: 부정선거다.
5: 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으니까 이거 뭐 부정선거 아니다, 부실선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또 특히나 2030 젊은이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엄청 화가 납니다.
2: 그러니까요.
5: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네. 용어에 조심해야 되고
2: 네.
5: 결국에는 이 문제는 이게 이제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올림픽 공원을 헤매고 계시는 이 정치인들에게 저는 또 새로운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2: 예, 예.
5: 저는 국민의힘이 더 큰 혼란에 빠져들까.
2: 예.
5: 그리고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져들면 우리 민주당도 이 부정선거, 부실선거와
2: 예.
5: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걱정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서 상당히 개념 정리 잘 하시고 대처 잘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2: 예. 사실 이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장도혁 당대표에게 좀 힘이 더 실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많아가지고.
0: 이제 언론에서 예. 먼저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듯 한데요.
2: 예.
0: 이제 알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당락이 바뀌느냐, 득표수를 바꿨느냐, 이게 중요한
2: 예.
0: 거 아니겠죠?
2: 그렇죠. 예.
0: 저는 개표 과정에서 나온 그 현장의 검표원들이 서로 합의한 그 숫자가 바뀌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정말 전산조절로 바뀌었으면 저도.
2: 후보별 득표가 바뀐 건 아니니까.
0: 그렇게 예. 되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표라도 바뀌면.
2: 예.
0: 한 표라도 바뀌면. 근데 지금 나온 거는 투표율 그 집계 한 시간마다 나오는
2: 시간별로 게. 시간별로 집계하는 그거
0: 사실
2: 자체.
0: 저도 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
2: 아,
0: 라는 생각을
2: 예.
0: 했었어요.
2: 예.
0: 솔직히
2: 예.
0: 얘기하면 우리가 그 계속 새로 고침하잖아.
2: 맞아요.
0: 이게 그렇게까지 되는 시스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2: 예, 예.
0: 역시나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이런 일을 하더라. 빨리 보내야 되니까 한 시간마다. 방송사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것과 장동혁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전면 재선거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분석은 하루 이틀 내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너무 우리가 과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2: 예, 그걸 좀 냉정하게. 예, 저희가 선거제도, 그 선관위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하기 때문에 너무 호들갑들 필요도 없고 냉정하게 보고 고치건 고치되 또 국민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방송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발표가 진행 중인데 아, 당대표는 세 분으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아, 세 분으로 좁혀졌고요. 최고위원은 박선원 그리고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그리고 김영호, 임미애 이렇게 8분의 후보가 올라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 당대표는 예측이 많이 된 대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분의 후보로 압축이 됐고 최고위원 8분의 후보는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8분의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일단 최고위원 후보 결과를 보면 친청계 후보 3분이 다 올라간 결과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유지석 대변인.
0: 예, 저 혹시 순서는 뭐.
2: 아, 순서는 알 수, 그러니까 순위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순위는 가르쳐 주지 않고.
0: 무순위에요.
2: 예, 무순이고. 그 다음에 그 득표 결과는 당대표 후보들에게는 후보 개인들에게 또 알려드린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 공개는 안 하고.
0: 밭그리 돌겠네요.
2: 예, 그러니까 이게 후보들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는 알려드린다. 아, 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긴 합니다.
0: 네. 일단, 네. 뭐, 당대표 3위는 네. 우리가 다 예상한 대로.
2: 네, 예상한 대로.
0: 네. 최고위원 분포, 제가 이제 정확한 건 뭐, 14분이 나오셨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그분이 네. 6분이 안 되신 거, 8분이 남았는데. 네. 소위 친청계라고 하시는 분이 다 들어갔다.
2: 네, 친청계니까 여기서 한민수 의원, 그리고 이성윤.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 네. 세 분이 되죠. 네.
0: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친명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친청이라고 인식되는 분 전원이 네. 된 것은 예. 정청래 후보 쪽 세력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 예, 예, 예.
0: 특이한 거는 이건태 의원이 안 됐네요.
2: 그러네요.
0: 토론을 하셨어야 됩니다.
2: 한동훈 의원과
0: 보안사... 안타깝습니다.
2: 예, 아, 그 영향도 있겠네요.
0: 하셨어야지.
2: 예, 그 군부를 만 떼고 네. 결국 안 왔어. 당원들이 그, 이제 하지 말라고 해서 요청을 받아서 안 한다고 보니까
0: 이랬잖아요. 후원 저 토론회 안 하면 찍어줄게라고 했다면서요.
2: 아 그래요?
0: 아,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3: 네. 안타깝지만 아. 토론회 하셨으면은 또 떨어졌을 텐데.
2: 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 아. 자, 일단 우리 강선필 대변인께서 네. 뭐 요, 결과에 대한 논평은 좀 조심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5: 예. 일단 예. 좋은 얘기부터 하면
2: 좋은 얘기 뭐가 좋죠? 지금 이 상황에서
5: 심각해요. 일단 8분 축하드리고요.
2: 아 8분 축하드리고
5: 심각해요.
2: 아, 심각하군요 얼굴이.
5: 일단 예. 확실히 현역들 중에서도 예. 인지도가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고
2: 예, 예.
5: 어쨌든 김용호, 임미애 예. 사실 이분과 박성준
2: 예.
5: 이분들 중에서 누가 올라갈까 예, 사실 예. 많이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재선 의원이고
2: 원내 수석 부대표였잖아요 네. 사실. 네.
5: 수석 부대표도 있고 대변인도 하셨고
2: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 네. 대표 시절에 좀 가까운 분이었고
5: 대표 친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분이 좀 떨어진 것은 좀 의아하다. 이건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2: 예, 예.
5: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건태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생각해도 그 한동훈 의원과의 토론회를 예. 트라이했던 것이 예, 예. 상당히 간접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2: 예.
5: 그다음에 이제 저는 김용
2: 예.
5: 부원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예. 원외 인사인데
2: 예.
5: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살폈을 때는
2: 예.
5: 생각보다 인지도에 비해서 표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2: 네,
5: 그래서 이제 김용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순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위는 예.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여덟 분 중에서 친청 후보로 조금 표방되는 분들 세 분 다 들어가셨네요. 예. 확실히 팀 정청 내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본선 경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된 구도가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6: K라디오.

0: 그 말씀하신 팀 정청래. 그러니까 이제 의심, 의원들의 마음은 이제 친명 쪽을 많이 있지만 그 당원들 밑바닥 바닥 민심을 관리하는 조직 관리에 있어서 정청래 캠프가 굉장히 실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 최고위원 결과로 좀 나타났다. 서 변호사님 하고 싶은 말씀 많아 보여요.
1: 제가 이렇게 그 계속 이번 네. 전당대회는 유시민과 김어준이 결정한다. 우리 보수는 보승국과 전환길이 결정한다.
2: 아니지, 그거는.
1: 보수 장동혁은 전환길하고 고승국이 1등 오신이에요. 예. 맞아요.
0: 서 변호사님의 의견으로.
3: 아, 예. 예. 저 화면, 저 블록 처리해 주세요.
1: 지금도 예. 보면 저는 예. 유시민이나 김어준 씨가요. 예. 선명하게 검찰개혁 이게 예. 먹히면서. 예. 정청래가 상당히 그.
0: 이번에 결집시켰다.
1: 약진하고 있어요. 아. 원래는 후보도 못 놓을 정도로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옛날에는.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그래서 저는 세 명이 올 거로 봐고. 저는 박선원하고 최민희가 1, 2등 다툴 걸로 봤어요.
0: 아, 수석 최고예요. 아, 수석 최고예요.
1: 박선원은 예. 이제 그 송영길, 김민석 아마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예. 역할을 많이 해요. 예. 그다음 최민희는 여성이면서 예. 여기 순수도 높고 가방 위원장이잖아. 예. 예측대로 두 명이 들어왔고 이대로 가면요. 예. 아마 여성은 최민희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호남 쪽에 저는 이성윤은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 있거든요. 법 쪽에서는. 검찰에 예. 경희대 후배입니다. 예. 따라서 이성윤도 유력해 보이고 한민수가 이제 문제긴 한데 예. 한 명만 더 건지면 3대 2예요. 저는 저쪽에서는 박선원하고 김용정도 예. 결국에 3대 2로 정책내계가 예. 이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자, 강승민 변호사.
4: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지금 예. 예비경선이잖아요. 그래서 본경선하고 예비경선하고 조금 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비경선은 중앙위원급이 50%, 권리당원 50%,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예. 여론조사가 예. 없어요. 예. 여론조사 없고 중앙위원급 50, 권리당원 50인데 예. 이 말은 그 권리당원 50보다도 권리당원 숫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중앙위원은 600명 좀 700명인가 하여튼 예. 그 정도 될 예, 거예요. 예, 예. 다 이제 현역 의원이나 뭐 지역 위원장이나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예. 최고 위원보다도 훨씬 협소한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직의 조직표의 영향이 훨씬 큰데 당원들 표심보다도 기존 현역 의원들이나 조직표의 영향력이 큰데 친청계 분들이 세 분 들어간 건 예.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워낙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예, 예. 분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 예. 이것만 가지고 정청래계의 약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예견된 결과다. 예비경선에서 이건. 예. 왜냐하면 세 분 정확하게 딱 이제 분산해서 투표하자고 이제 지령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0: 그 생일 뭐 1월부터 4월, 네, 5월부터
4: 네. 아, 네, 그렇게 결정하면 네, 이거는 네.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비경선에서.
2: 근데요. 네. 제가 이제 박성준 의원 탈락을 제가 놓쳤는데 예, 예. 이건태 박성준 특히 박성준 의원은 이재명 대표 당시 굉장히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웠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지난번에 그
0: 공소 취소
2: 연어 뭐 파티 관련한 그 검증 과정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예. 소주를 막 통에 붓고 이러면서 와 맞다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분 안 되고 이건태 의원도 엄청나게 세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예. 8명 안에 안 들어갔다는 게 좀 충격적이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뭐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임미애 의원이 이제 비례로 들어오신 분 아니에요. 경북에.
0: 맞아요. 예.
2: 김용호 의원 삼선인데 서울에서 그분 맞죠?
0: 네. 예. 맞아요. 서대문.
2: 상대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인지도 면에서는 박성준, 이건태 이분들이 훨씬 더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네. 민주당 사장의 과문한 제 입장에서는 네. 이 두 분의 탈락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인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제 생각에 예. 그 인미애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간의 변수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권리당원 숫자가 2%밖에 안 돼요. 대구 경북이. 예. 매우 권리당원 숫자가 적은데 예. 이렇게 뚫어냈다는 거는 예. 지역위원장이나 이쪽에서 완전한 뒷받침이 있었을 것 같다.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2: 그렇긴 해요.
4: 예, 근데 본선 가면은 예. 이제 1인 1표제가 적용되고 대의원 표나 권리당원 표나 차이가 없고 예. 권리당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면이 본선을 뚫어내기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운 게 이게 결국에는 또 청년 최고위원 별도 트랙을 안 만든 게 아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0: 정민철, 김영란 후보가 떨어졌죠, 그죠?
5: 지금 네. 최고위원 나오신 분의 12명, 14명 중에서 청년 최고위원 별도 트랙 으로 나왔으면은 김영남, 정민철 이 두 분은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2명으로 줄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친명 후보 대 친청 후보가 3대 11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표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본선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0: 예, 예.
5: 그래서 저 근데 다만 이성윤 의원과 저는 이건태 의원 두 분 다 예. 이번에 예비 경선을 치르기 전에 예. 악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분에게는 그 악재가 호재로 결과를 준 것 같고 한 분에게는 악재가 그냥 악재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아쉽다.
3: 이성윤 의원 악재가 뭐죠? 기억이 안 나서.
5: 이성윤 의원은 이제 김민석 후보를 향해 가지고 개업날 감기 먹고 잤냐. 뭘
0: 선물 밝혀라.
3: 네. 너무 오래돼서 네. 잊어버렸어. 저는.
5: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0: 근데 이슈가 이슈를 덮어서 네. 다들 좀 잊혀진 상황이긴 한데.
4: 그래도 룰 때문에 사퇴했다가 다시 나오신 게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줬어요. 사실은. 뭐 선호 투표제 이런 거 도입 뭐 이런 거 막 논의하고.
3: 아, 그리고 그렇죠. 바로 출마 선언했죠. 네. 사퇴하고. 네.
1: 근데 본선에서도 3대 5면 어차피 이게 표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0: 예.
1: 정청래께는 이제 한 명 정도만 전략적으로
0: 예.
1: 3명이니까. 근데 저쪽 어차피 3대 5니까.
0: 예.
1: 정말 본선에 룰로 가도 전 정청래계가 불리할 건 없다 봐요.
0: 그러니까 최고위원 8명 중에 5분이 이제 네. 당선되는 거니까 네. 그 5명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고. 근데 당대표지 3분은 이제 예측대로 됐잖아요.
5: 네.
0: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분인데 자, 그러면 현재 요즘 여론조사 흐름은 숫자 말씀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그 정청래 후보의 어떤 기세가 좀 올라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민석 후보가 내세운 신천지 개입설, 연루설, 뭐 요건데, 지금 정청래 개입설 이거 밝혀라! 빨리! 이거 사실이면 우리 민주당의 엄청 위험한 수준의 예약이고, 정청래 후보도 나에게도 알려달라. 만약에 정확히 안 밝히면 이거 수사 의뢰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니 이거 어떻게 본질까요?
3: 일단 그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고 네, 네. 저희 당을 한번 휩쓸었던 거를 자당에다가 네. 다시 한번 퍼붓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네. 확실한 증거를 동시에 밝히지 않는 이상 말씀하신 대로 증거 내라 이렇게 역공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네. 김민석 후보가 일반적인 예상으로 가장 앞서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0: 네.
3: 고유 명사를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증거를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네. 발언하신 거는 좀 빼는 것 같고 이러면 이제 역공 체제가 되는 거니까
0: 예, 예, 예.
3: 그 발언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거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뭐 물론 본인이 공격당하는 거긴 하지만 예. 공격을 반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0: 예. 일단 박선원 의원은 이제 친석계죠. 저는 친명계인가?
3: 그렇죠. 학생운동 같이 했으니까.
0: 친길?
5: 네, 송영길.
0: 아, 친길계. 아, 네, 맞네요, 맞네요. 송영길 후보 출마 선언할 때 현장에 네, 같이 네. 계셨고.
5: 네.
0: 그, 이제, 근데 이제 박선우.
5: 의미는 없지만.
0: 그렇죠. 네, 없는데. 네. 김민석, 그 어떤 신천지 연루설 자체를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한 거다. 약간 뭐랄까. 이게 이제 경고 차원에 얘기한 거지. 진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한데, 서 변호사님.
1: 저는 지방, 그 민주당 선거의 3대 이슈가요.
0: 예.
1: 유시민. 그 다음에 보안수사.
0: 아.
1: 그 다음에 신천지입니다.
0: 예.
1: 근데 셋 다 정청래한테 아주 유리하게 가요. 보안수사는 정청래가 선명하죠. 처음부터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했잖아.
0: 예.
1: 김민석은 마지못해 끌려온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보안수사가 기선 잡고.
0: 예.
1: 두 번째, 그, 유시민.
0: 예.
1: 이것도 천군만마가 된다니까요. 이런 발언이요.
0: 예.
1: 우리 연세 있는 호남의 어르신들이 볼 때는 먹힌다니까? 우리가 고생한 몇십 년 민주화 투쟁 이랬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다 자리를 차지해? 뉴이재민. 이게 먹혀요.
0: 서 변호사님이 한 30년 동안 민주당원이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1: 그 저는 유시민이
0: 예.
1: 정청래한테 큰 도움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신천지는요.
0: 예. 예, 신천지.
1: 이거는 완전 자해극이잖아요. 정청래 대표 때 그 노련하면 이게 당이 해산될 수 있는 이거는 아마 이게 다 이게 가짜뉴스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볼 때 내가 신천지야? 나는 정청래 지지하면 내가 다 신천지야?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이게
0: 증거도 못 내. 워딩을 그대로 하고 계시네.
1: 남에게 증거 해봤자 뭐 뉴 탐사가 뭐 예를 들어 이게 호남일보고 어쩌고 저쩌고
0: 예.
1: 그게 뭐 증거 됩니까?
0: 예.
1: 또 이렇게 특검을 왜 신천지 안 받았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옛날에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0: 예.
1: 제가 볼 때 증거 없을 거고
0: 예.
1: 팩트가 아닐 거로 봐요.
0: 예.
1: 그러니까 김민석은 괜히 이게 자익을 버렸다가
0: 예.
1: 대게 자기 발등 찍어요. 세 개 큰 이슈가 예. 정청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0: 유시민, 보안수석, 신천지.
4: 노, 예.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왜 이번 전당대회 이슈가 그 세 개인지 잘 모르겠고요.
0: 예.
4: 대통령을 누가 뒷받침 잘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예요. 민주당
0: 예.
4: 내부에서는.
0: 아, 예.
4: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0: 예.
4: 이제껏 정청래 대표는 못해왔던 것 같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고
0: 예.
4: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국정을 뒷받침할까 말까 가장 큰 이슈고요.
0: 예. 예.
4: 유시민 작가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없고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아. 방송에서부터 지금 급격하게 관심도 떨어지잖아요. 아. 언론도 안 다루고.
0: 예.
4: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지금 정청래 대표 쪽에서 제가 과민 반응 보이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0: 예.
4: 1인 1표제가 그 개혁의 핵심이었다고요. 뭐 예. 검찰개혁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정청래 당원. 대표가.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제.
0: 예.
4: 1인 1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하. 종교의 집단표를 청산해야 돼요.
0: 아.
4: 그거 없으면 1인 1표제는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0: 예.
4: 근데 아니 그 뭐 이낙연 이 멀리까지 얘기할 거 없이 최근에 이만희가 구속됐잖아요.
0: 예.
4: 이만희가
0: 신천지 교주.
4: 네, 네, 신천지 교주가 구속되고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밀어넣은 게 나왔는데
0: 예.
4: 근데 신천지 그 종교의 특성상
0: 아.
4: 국민의힘에게만 들어가라 했겠느냐.
0: 아.
4: 종교는 자기 민원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이 줄을 다 대는데
0: 포트폴리오를 짰을 것이다.
4: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중당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신도들은.
0: 예.
4: 그냥 가서 의사 간섭을 하려고 넣은 사람들이라서. 신천지가 아무리 조직력이 좋지만 그걸 막 몇만 명을 너는 민주당, 몇만 명을 너는 국민의당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0: 예.
4: 그냥 밀어넣는 사람들한테 양쪽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여기 가입, 이쪽 아. 필요할 때 이쪽 가입. 그렇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0: 예.
4: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신천지 문제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가야 1인 1표제도 사는 거지.
0: 예.
4: 뭐 자기한테 신천지가 지지한다는 얘기 한쪽도 없는데 막 발끈해가지고 저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0: 김민호 후보도 이렇게 정청래 쪽이다라고 말씀한 건 아니고 신천지 네. 쪽이 어떤 개입해서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의 말을 하긴 했던 것 같고.
5: 아, 지금 이제 확인되지 않은 이제 사실들.
0: 예.
5: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0: 예,
5: 제가
0: 예.
5: 알기로 한 뭐 언론사에서 유튜브 영상이 돌아다녔는데 그게 이제 그걸 보고 정청래 캠프 측에서
0: 예.
5: 조금 발끈하시는 것 같은데
0: 예, 예.
5: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0: 예.
5: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0: 예.
5: 김민석 캠프 측에서도 그렇고
0: 예.
5: 또 민주당의 많은 패널들이
0: 예.
5: 그 누구도 신천지와 정청래 대표가
0: 연관이 있다.
5: 직접적으로 연관했다고 말 안 해요.
0: 예.
5: 그렇기 때문에 과민 반응할 필요 없고
0: 저는
5: 오히려 이제 김민석 후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신천지보다 저는 이중당적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이중당적.
5: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우리 공화당이 나중에 생겼잖아요.
0: 예.
5: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이 우리공화당 당원을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0: 예.
5: 마찬가지로 저희 민주당도 먼저 생겼고 조국혁신당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가입한 이 당원들이 민주당과 이중당적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0: 예.
5: 조국혁신당의 지역적 기반도 호남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2024년도에 조국혁신당의 당원이 17만 명입니다. 그럼 지금 2년이 흘렀기 때문에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0: 예.
5: 저번 25년 작년 8월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됐을 때
0: 예.
5: 42만 표로 당선이 됐어요.
0: 예.
5: 그럼 그 중에서 조국혁신당 당원이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절반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선거에서 상당히 왜곡된 결과가 있을 수 있고
0: 예.
5: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0: 예.
5: 정청래 후보가 많이 상승된 결과를 얻었는데
0: 예.
5: 그 백데이터를 보니까
0: 아.
5: 국민의힘 지지자와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0: 예.
5: 월등하게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5: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 당연히 아하. 김민석 후보로서는
0: 예.
5: 이중당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0: 아.
5: 이런 상황이고 방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신천지가 뭐 있다고 민주당에 유입이 됐다고 해서 왜 민주당이 해체가 되나요? 그냥 그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개개인이 처벌받으면 되지 왜 민주당이 피해자인데 해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0: 예.
5: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했던 발언들이나 주장들이 지금 소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면 아니 이렇게 자주 또 빨리 나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새로운 팩트는 없고 그냥 수위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0: 발언의 수위와 강도와 밀도.
5: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나와야 계속 귀를 기울이는데
0: 예.
5: 똑같은 내용만 가지고 단어만 달라지는데 그 단어도 상당히 듣기 거북한
0: 예.
5: 수위 높은
0: 예.
5: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0: 예.
5: 저는 결국에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무시당할 것 같다.
0: 무시당할 것 같다.
5: 네.
2: 근데 밖에서 볼 때는
0: 예.
2: 뭐 물론 충분히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 한판 승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거를 예. 드러내는 거죠.
0: 예.
2: 무시할 정도면은 여기서 얘기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신천지 얘기를 김민석 후보가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은 아마도
0: 예.
2: 정청래 대표 작년에 당선될 때 당원수가 120만인데
0: 예.
2: 지금은 160만이다. 40만이 늘었고 3분의 1이 더 늘어났다. 이 당원들의 성분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예. 위협적으로 다가오니까 예. 아마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신 게 아니냐. 그런 결론. 김민석 후보가 생각보다는 순항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굉장히 급하다. 뚜렷하게 예.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선거 전략상 맞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0: 예. 근데 또 정치인 후보가 또 하나의 종교, JMS이기도 해요.
5: 아,
0: 정명석. 정명석이 자신의 작은 아버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응징하겠다.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4: 근데 그걸 제가 진짜 되게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가?
0: 그죠, 예.
4: 못 찾겠어요.
2: 유튜버가 했다고.
0: 그러니까 기존 언론에서 전혀 얘기한 게 없었던 걸로 제가 예. 아는데.
4: 저희가 최근에 그래도 시사방송 다 모니터링 하는데.
0: 예, 예, 예.
4: 주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고.
0: 예, 예.
4: 어디 뭐 산골짜기 유튜버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0: 예, 예.
4: 그걸 막 전면적으로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0: 예.
4: 이것도 여론전 아닙니까? 전혀 관심 없는. 예. 언제 이런 얘기를 했죠? 작은아버지라고, JMS가.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0: 예. 빙그레고 그러니까, 있는 강성표 대표.
5: 강 변호사는 밥그릇 안 봤니?
4: 밥그릇요? 어. 어디서 봤어요?
5: 밥그릇은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막 와.
4: 봤어요?
5: 어, 그런데 이제 당연히.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4: 제가 부족했네요.
5: 예. 너 많이 부족해.
4: 지금 아,
0: 경험을 써주세요.
5: 네, 우리 아, 강수영 변호사님 노력하세요.
4: 아, 예. 그러니까
5: 우리 CBS 같은
0: 예.
5: 이런 정론 직필지에서 예. 이렇게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거는 예.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0: 예, 예.
5: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예. 정청래 캠프 측에서도 예. 발끈하면 안 된다.
0: 아, 네,
5: 괜히 이상해진다.
4: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5: 모르잖아요, 이렇게.
4: 아니, 신천지가 됐든 JMS가 됐든 이들은 사회악이에요.
0: 예.
4: 여야가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아. 정당 정치에 개입하는 거를 모두가 힘을 합쳐갖고 내쫓을 생각을 해야 되지.
0: 예, 예.
4: 국민의힘에서 구속사례가 생겼는데도 천하태평으로 앉아있을 거예요.
0: 예.
4: 저는 이건 너무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0: 이건 이 와중에 눈에 띄는 댓글, 강성필 형이에요?
2: 아, 이거 어떡하냐.
4: 죄송합니다.
5: 어떻게 하지, 죄송합니다.
4: 예, 죄송합니다.
2: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사회 악이라는 어떤 존재와
0: 예.
2: 본인을 굉장히 가깝게 연결하는 시도에 대해서 당연히 발끈할 수는 있죠.
0: 예.
2: 물론
0: 예.
2: 사회악 없어져야 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 과정에서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셔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5: 네, 맞습니다.
0: 예.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좀 짚어봤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를 1부 마지막에 살짝 짚고 2부에서는 또 강수영 변호사님과 윤석 대변인과 함께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 그 문제를 좀 짚어볼 텐데 자, 일단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기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내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이제 조직적인 부분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서 변호사님 먼저. 아, 윤희석 대변인 먼저 말씀해 주세요.
2: 예. 그 윤리위에서
0: 예.
2: 두 번째 회의 결과를 알림을 통해서 이제 알렸어요.
0: 예.
2: 그래서 당대표와 당의 방향에 대해서 조직적, 방복적, 지속적으로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여지를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느냐에 대해서 윤리위원들 내부에서도
0: 경론.
2: 예, 경론이 있었고 그러한 발표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렇죠. 한 분은 또 사퇴를 해가지고 일곱
0: 예,
2: 명이 다시 여섯 명이 됐고 또 어제 회의에서도 세 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일곱인 상태에서. 그럼 윤리위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윤리위원장, 윤민우 위원장이 굉장히 세게 끌고 가고 있는데
0: 예.
2: 다른 위원들이 위원장하고 생각이 이렇게 다 같은 건 아니고 그 숫자조차 반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이 징계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이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0: 예.
2: 대단히 부적절한 윤리위원장의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서 변호사님. 예.
1: 저는 이게 윤리위를 좀 근본적으로 뜯어고치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비공개라고 하면서 이름이 계속 공개되니까.
0: 그렇죠.
1: 저기 그 한 분이 그만두자라 부담감에.
0: 예, 예.
1: 지금 이게 뭐 아예 공개적으로 하려면 외부로 공개적으로 다 하든지.
0: 예, 예.
1: 이렇게 아직 이게 비공개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무자들이 그 뒷받침을 하게 된 당직자들이.
0: 예, 예.
1: 그게 비밀이 유지가 안 되면서 계속 문자 폭탄이나 공개가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0: 예.
1: 그다음에 당대표는 바뀌었지만 윤민우 위원장만 바뀌지 윤리위원들은 옛날에 위원들이 많아요. 다 윤리위원들도 인기가 있잖아요.
0: 예, 예.
1: 그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2: 아니요. 같이 임명했어요. 윤민우 위원장 들어올 때 같이 임명했어요.
1: 다.
2: 예.
1: 그런데도 저는
2: 제가 그걸 너무 잘 압니다.
1: 다 바꿨습니까?
2: 예,
1: 저는?
2: 예, 예.
1: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일사불란 안 돼서 계속 3대3이잖아요. 야,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아. 왜냐면 당대표가 바뀔 때 전원을 교체했다면.
0: 예, 저 뭔가,
1: 이제 뭔가 철학이나 가치관이 같은 사람끼리 보면 돼야 되는데, 지금 두 번이나 무산됐거든요. 어. 3대3으로.
0: 예, 예.
1: 저는 이게 언제 임명된, 제가 그 여상훈 변호사가 그만둔 건 아는데.
0: 예, 예.
1: 아, 그때 다 전원을 교체했는지, 뭐, 원래 임기가 있으니까. 저 남아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0: 예, 예.
1: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하여튼 그 저는 이 판에. 예. 윤리위원들 명단을 공개하고 아. 투명하게 차라리 예. 한번 이름을 걸고 아. 징계에 대해서 나는 해야 되겠다. 나는 말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0: 서정표 변호사 같은 분이 들어가시면 좀 투명하게 잘하실 것 같은데.
1: 예, 좀 들어가서 뭐 제 소신껏 되도록이면 듣고 가자. 이름 이렇게
0: 듣고
1: 가자. 이름 걸고 가자.
0: 이름 걸고 가자.
5: 대신 조건은 서정욱 TV 중계.
0: 아, 그렇지, 그렇지. 모든 과정을.
1: 제 말은 이름 다 아는데.
0: 그렇지.
1: 비공개를 하면서 뒤에서 말만 오니
0: 다 아는데 사실은
1: 그렇죠.
0: 네, 그럼 사실은 다 아는데
2: 서정욱 TV 구독하면은 징계 면제되는 겁니까?
5: 슈퍼챗 쓰면 상 주는 거야?
0: 아, 예. 아이고 세상에. 자, 민주당이 아,
5: 근데 궁금한 때. 점은 예, 예. 최근에 이제 그 윤리위원 한 분이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0: 예,
5: 근데 이제 그러면 한 분이 또 그만뒀으면 예. 제가 궁금한 건 이 들어오신 분과 나가신 분이 동일 인물인지
2: 아니에요.
5: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
1: 실명이 나 있다니까요. 예. 예.
2: 들어온 분은 예. 현직 미디어 대변인으로
5: 네,
2: 알고
5: 네,
2: 있고
5: 네.
2: 저도 예. 나간 분은 예. 다른 분입니다.
5: 왜냐하면 제가 물어본 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 들어오신 분이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네. 또 윤리위원까지 한다는 거 제가 봐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 그게 문제돼서 또 나갔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0: 예.
5: 근데 어쨌든 간에 예. 그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윤민호 위원장이 왔을 때 이 생각을 같은 생각을 공유하신 분들이 예. 좀 오지 않았을까. 사실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근데 왜 이렇게 단결이 안 되는지 그리고 출석도 3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나머지 분들도 일부러 직무를 해태하면서
0: 예.
5: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윤리위마저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좀 갈등이 생긴 건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 보여집니다.
0: 자, 일단 두 분의 그 오세훈 시장 1심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서 짧게 20초씩 좀 말씀 주세요. 서 변호사님.
1: 지금 이게 그 저는 뭐 무죄라고 생각했는데요.
0: 예.
1: 판결문 보니까 너무 구체적이고 특히 그 판사가요.
0: 예.
1: 법 쪽에서는 천재라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0: 아, 그래요?
1: 정치 판사는 아니에요.
0: 오.
1: 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10번 중에 5번을 유죄 만들면서
0: 예, 예.
1: 아주 구체적 적어놔서
0: 예.
1: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0: 오, 또 서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법적의 천재, 정치판사 아니다.
5: 마음이 든든합니다.
1: 그 정치판사 아니에요.
0: 예, 예.
5: 근데 저는 마지막 뭐 하나만 말씀드릴 것 같아요.
0: 예, 예.
5: 그러니까 이제 돈을 보낸 김한정 씨와
0: 예, 예.
5: 이 명태균 씨가 서로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천만 원 버느냐고요.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립니다.
0: 예.
5: 세계적인 부자 만수르도 돈 그렇게 안 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돈 안 보냅니다.
0: 예. 아무튼 승부사들. 연장전, 우리 강소영 변호사님, 윤석 전 대변인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종현 판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고요. 투어로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100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100당 1불 99, 캠벨 포도 100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직장인들은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생활합니다. 평균 9시간 정도를 의자 위에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습관 때문에 의자병이라 불리는 다양한 질병이 유발되기도 한답니다. 대단한 운동은 아니어도 생활 속에 작은 움직임이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5분만이라도 스트레칭 해주거나 기지개 한번 쭉 펴주면 좋겠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앉아있는 것보다 캘로리가 3배나 더 소모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움직여 볼 일입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부터 슬슬 움직여 볼까요? 손담비입니다. 미쳤어.

0: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불린다는데 의자병 말이에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의자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조건 움직이는 거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신나는 음악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아 계셨던 분들, 예, 잠시 후 광고 나갈 때 한 1분만이라도 스트레칭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음악 나갈 때 춤도 좀 추고 스트레칭을 좀 했습니다. 그거 조금 했다고 덥네. 예.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그것이 알고 잡다 이어지겠습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랄랄라 퀴즈 그리고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오늘도 보험과 관련된 귀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커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날씨 이야기. 일본에서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 동안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총무성 소방청은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총 1,8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6월 한 달간 이송된 4,064명과 비교해도 거의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송된 사람 가운데 14명이 숨졌고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도 4,382명으로 집계됐으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는 6,361명이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오사카부가 1,0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6,734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열사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지로 전체 이송자의 약 42%가 집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증상을 보였으며 도로와 야외 경기장, 주차장, 역승강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기후현 다지미시는 40.3도, 아이치현 도요타시는 40.1도, 기후현 구조시 하치만지구는 40도를 기록했는데 특히 도요타시와 하치만지구의 기온은 해당 관측소의 역대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이날 일본 전역 914개 관측 지점 가운데 278곳에서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랐으며 세 곳에서는 40도 이상이 관측이 됐고 일본 4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42곳에는 열사병 경계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용 냉각 장치인 트러스코 퍼스널 쿨링 박스인데요. 에어컨처럼 주변 공간을 냉각하는 대신 이용자의 몸에 직접 5도의 냉풍을 분사해 전신을 식히는 방식으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자동 판매기를 연상시키는 외관 안에는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식힐 수 있도록 개발이 됐는데 제품 크기는 외부 기준 폭 약 93cm, 깊이 약 120cm, 높이는 약 2m, 3cm이고요. 내부 공간을 성인이 앉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트러스코는 이용자가 내부에 들어가면 약 15도의 내부 환경에서 약 5도의 냉풍이 몸을 향해 분사된다고 전했는데 기존의 선풍기나 국소 냉각 제품과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동시에 식히는 풀 바디 쿨링 개념을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 5분만 사용해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요. 열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인데 과도한 냉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20분 후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기능도 탑재돼 있다고 합니다. 내부 온도와 풍량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이 최대 150kg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데 설치 공사가 필요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전원 또한 일반 콘센트만 연결하면 바로 작동을 하고 바퀴가 달려있어 장소 이동도 가능하고요. 전력 소비량도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20분 자동 정지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줄였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방수 성능도 갖춰져 있어서 공장과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야외 행사장,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한 대당 약 10,000달러에 달하는 이 제품은 지난 4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고가 제품임에도 폭염 장기화와 산업 현장의 온열질환 대책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본 내 공장과 현장,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해외 판매 계획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열 많고 성질 급한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만 달러는 좀 과하지 않은가 하네요. 반면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파키스탄에서 몬순, 우기 홍수로 인해 최근 수일간 최소 70명이 목숨을 잃고 1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유엔은 또 많은 주민이 실종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아프간 탈레반 당국은 누리스탄주 홍수로 최소 24명이 사망을 하고 100여 명이 실종이 됐으며 이 중 실종자 15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아프간 북부 지역에서도 폭우에 따른 홍수로 최소 150명이 사망했는데 당시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사망자 수가 3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혀 탈레반 당국의 집계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인도 북동부 아삼주 지역에서는 3명이 홍수로 사망하는 등 같은 날 하루 동안 주 전역에서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 4명도 포함됐으며 주민 6명은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이로써 아삼주에서는 수주 동안 이어진 홍수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41명으로 늘어난 셈인데 현재 아삼주에서는 마을 900여 곳이 물에 잠기는 등 홍수 피해를 본 주민이 65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통 6월에 시작을 해서 3개월간 이어지는 몬순은 인도는 물론 인접국 파키스탄 등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주민 20명이 사망했는데 다행히 현재는 강과 계곡 수위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유실된 도로 등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DMB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근에 무더위와 습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최고의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과 가볍게 불고 있는 북풍, 그리고 훨씬 건조한 공기가 오후 기온을 80도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슬점이 50도대로 떨어져 7월 하순치고는 이례적으로 쾌적한 날씨

며 비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기온 81도, 섭씨 27도. 오늘 밤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은 밤사이 비가 그치겠지만 워싱턴 남쪽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늘은 점차 개기 전까지 부분적으로 또는 대체적으로 흐리겠고요. 워싱턴 DC 지역의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4도, 북풍이 불면서 시원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금요일도 7월 기준으로 쾌적하고 시원한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햇살과 구름이 섞여 보이겠고요.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풍이 불어 습도는 낮게 유지되겠지만 워싱턴 남쪽과 서쪽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65도, 섭씨 18도가 되겠네요. 토요일은 대체로 건조하고 평년보다 낮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름이 다소 많아지겠지만 대부분 지역에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최고 기온은 80도 초반에 이르겠고 습도는 다소 높아지겠지만 여전히 쾌적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립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남풍이 불면서 여름 날씨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할 것으로 낮 최고 기온이 다시 8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고 습도도 높아져 체감 온도는 거의 100도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후나 저녁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지만 강수 범위는 제한적이며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이번 주 지나 다음 주 중순부터 9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2026년 7월에 이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지수가 9로 매우 높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2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최성권이 부릅니다. 네가 좋아.

0: 그것이
1: 알고 잡다.
0: 영어를 뜻하는 English의 뿌리는 게르만 부족인 앵글족입니다. 5세기 로마 제국이 지금의 영국 브리튼 섬에서 철수하자 독일 북부에 살던 앵글, 색슨, 주트 이 세 부족이 바다를 건너 이곳으로 밀려들었는데요. 정착한 게르만계 주민들은 앵글린으로 불렸고 그들의 언어는 잉리스크를 거쳐 잉글리쉬가 되면서 땅의 이름 역시 앵글라랜드에서 잉글랜드로 굳어진 것입니다. 한 부족의 이름이 언어와 영토의 정체성을 동시에 규정한 셈인데 하지만 모든 언어가 그러하듯 영어는 한 부족의 고유 언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1세기 노르만족 정복 이후 300년 동안 노르만 프랑스어는 지배층의 언어로 군림했고 르네상스를 거치며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유입됩니다. 오늘날의 영어는 단지 영국인의 언어가 아니라 유럽 내 국가와 부족 간 침략과의 교류, 혼합이 켜켜이 쌓인 결과인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함께 영어는 대서양을 건넜지만 독립전쟁 이후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게 되는데 영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분리된 만큼 언어 역시 독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한 것입니다. 1828년 미국 영어 사전을 편찬한 노아 웹스터는 독립국가라면 언어도 고유한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식 철자법을 정립하게 됩니다. C-O-L, O-U-R, Color 이 색이 스펠링은 C-O-L-O-R로 바뀌었고 Century, 중앙, C-E-N-T-R-E는 C-E-N-T-E-R, 센터로 바뀐 것이 그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미국어로 바꾸자는 주장은 20세기 들어 제도화 시도로 이어졌고요. 1923년 일리노이주는 미국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을 했고 연방 차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영어를 아메리칸, 미국어로 바꾸자는 주장은 20세기 들어 제도화 시도로 이어졌으며 1923년 일리노이주는 미국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을 했으며 연방 차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1969년 공식 언어 명칭을 다시 잉글리시로 되돌렸는데 영어가 미국식 영어가 되어 독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건국이 250주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도 이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 하는데 공화당 진영에서 영어 잉글리시라는 명칭을 아메리칸, 미국어로 바꾸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국적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이민자 사회를 하나의 기준 아래 묶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건데 그러나 언어는 이름표를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뉴욕과 런던의 말은 억양과 어휘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말로 뭐하니와 부산 사투리 뭐하노 글과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의 뿌리는 같습니다. 서울 사람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갔다고 해서 대화가 끊길 수 없다는 거죠. 앵글족의 한 방언으로 출발한 영어는 대륙 간 이동과 확산을 거치며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된 것으로 영국이 영어를 현세 영국인들이 쓰는 언어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인데요. 그런데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식 정치가 이민을 막고 미국식 영어를 제도로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지금. 영어의 아버지가 독일어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 씨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본국의 소식으로 아파트 관리 규약, 도로 사용, 층간 소음,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이웃 간 갈등이 방화와 살인 등 돌이킬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먼저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실 방화 폭발 화재 사고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발적 분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서도 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분노를 관리하고 갈등을 조기에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갈등 당사자 간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분노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어제 아침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방화에 의한 폭발 화재로 8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관리실과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 관리 규약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도 관련 회의 중 한 주민이 인화물질에 불을 질러 참극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천시 강화군에서도 지난해 10월 대형 삽으로 이웃 주민이 타고 있던 차량을 내리치고 다른 가족 두 명에게 농기구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가 된 60대 주민이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웃과 오래전부터 도로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12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된 40대가 최근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으며 지난 5월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70대 남성이 이웃 전원주택에 낫과 호미 등을 들고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공사 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처럼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 주민 등을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벌이는 분노 범죄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특히 2010년대 이후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폭력 범죄 중 범행 동기를 조사해보니 우발적인 경우가 매년 40%를 넘고 있으며 2020년대 들어서도 이 같은 경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통보 연보에 따르면 통계의 연보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폭행 등 폭력 범죄 26만 4,229건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는 11만 8,254건으로 거의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살인 또는 살인미수 716건 중 246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개인의 분노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합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갈등 사안을 폭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자세와 함께 소통 시스템도 제도적으로 갖추면 좋을 것 같다고 했네요. 이 우크는 것은요, 이것은 타고난 기질인데 이것을 우치게 제도적으로 막는데요. 이 제일 좋은 건 강력한 처벌이요. 이 한번 뒤지게 당하봐야 정신 차리지 애지간한 걸로는 택도 없쇼. 늘 당하고 참고 서는 것이 미덕이라 그런지 유난히 한국 사람들은 화가 많은 것 같아. 1930년대 제작이 된 냉장고가 9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80대 노부부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제품은 스웨덴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눅스가 1930년대에 제작한 것으로 부부의 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9년부터 이 냉장고를 보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구입 가격은 49파운드로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약 2,200파운드로 3,500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크기는 현대 제품보다는 작고 문에 달린 걸쇠를 당겨 여는 옛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내부 공간도 콜라병 두 개를 위아래로 쌓아넣기 어려울 정도로 좁지만 음식과 음료를 차갑게 보관하는 기능은 여전히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 냉장고의 존재는 부부의 신형 냉장고를 수리하러 방문한 가전 판매업체 직원에 의해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 업체 직원 말에 의하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냉각 효율이 예전만 못하고 크기도 매우 작아 콜라병 두 개를 겹쳐 넣기도 어려울 정도라면서 뛰어난 제작 품질 덕분에 80년 가까이 고장 없이 버텨온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평소 이 냉장고를 보조 저장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크리스마스에 공간이 더 필요하거나 여름에 사과를 보관할 때 사용한다며 지금까지 말썽 없이 제 역할을 해왔고 오래된 일꾼이라며 장기 근속 훈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가문의 유산인 만큼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키다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발견은 찰스 3세 국왕이 보유한 냉장고 기록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왕은 지난 2021년 스코틀랜드 메이성에 있는 67년 된 프리치데어 냉장고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작동 냉장고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하네요. 아니, 콜라병 두 개도 간신히 넣을 정도면, 아니, 그것이 냉장고요? 이거 괜히 전기값만 버리고. 아, 이딴 건 경매에 내놓지. 뭐, 시덥지 않은 것도 몇 억씩 하더만.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현지 구경 복권에 당첨이 돼 약 58억 원의 잭팟을 거머쥐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받은 복권 당첨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박린성의 한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남성은 거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당첨 복권을 구입했는데 그는 약 5년 동안 비엘롯 복권을 꾸준히 구매해왔으며 이번 당첨으로 베트남에서 역대 네 번째 외국인 고액 복권 당첨자가 됐습니다. 특히 이 남성이 받은 당첨금은 외국인 수령액 기준 역대 최고액이며 종전 최고 기록인 18억 3천만 원 또한 한국인이 세운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세법에 따라 복권 당첨금 가운데 2천만 동 약 1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0%의 개인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에 따라 남성은 약 5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해당 세수는 복권이 당첨이 된 박린성 지방정부에 귀속된다고 하네요.
1: 아이고, 58억 원의 세금 5억은 아이고 비싼 것도 아니죠. 코끼리 비스킷이고 뭔. 여기 미국에서는 거의 절반을 그냥 세금으로 띠간다고더만. 아이고, 어쨌든 부럽네. 부러워. 5년 동안 꾸준히 샀다고. 아이고, 나는 5개월도 못 가고 그냥 마는디. 어쩌, 오늘부터 한번 나도 사봐. 응?

0: 중국 공영 언론사가 필리핀인을 원숭이로 묘사한 인공지능 AI 제작 영상을 공개하면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인종차별이라고 항의하면서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마찰을 겪는 중입니다. 남중국해는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해 높은 가치를 지닌 무역 항로로 여겨지고 있는데 중국 측은 역사적 근거를 내세우면서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했지만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 국가는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3년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상설 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는데 중국은 관할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절차 참여를 거부했지만 국제상설 중재재판소는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중재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중국은 해당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필리핀에서 판정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자 차이나 데일리는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해당 영상에는 필리핀 정통 의상을 입은 채 남중국해 중재 판정이라고 적힌 종이를 든 원숭이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 원숭이는 바다로 내던져진 후 중국 해경 선박으로 보이는 베이의 물대포 공격을 받았는데 이 영상을 접한 필리핀 측은 모욕적인 콘텐츠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외교 차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에 부합하지 않은 콘텐츠라며 삭제를 요구했고 베이징 주재 필리핀 대사관도 차이나 데일리 편집장에게 서한을 보내 삭제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영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이에 대해 논평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 판정을 정치적 희극으로 보고 있다며 불법이며 무효이고 구속력도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국가의 영유권 충돌은 최근 몇 년 사이 더 빈번해졌으며 군 병력과 어선 사이에서 갈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10여 개 국가는 판정을 지지한다고 재차 밝혔다고 하네요.
1: 이래서 우리나라도 국제재판소로 안 가고 뻗팅기는 거요. 아니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인데 맞아요. 국제재판소로 갈 이유가 없지요. 근데 요새 같은 분위기라면 우리나라 손 들어주지 않을까요? 이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 게.
0: 워싱턴 DC, 메릴랜드 및 기타 8개 주의 칙필레 리워드 프로그램 회원들에게 지난달 웹사이트와 앱에 대한 자동화된 공격으로 인해 해커들이 결제 정보 일부와 기타 개인 데이터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서한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공지에는 일부 고객의 칙필레 원 계정에서 돈이 도난당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칙필레 측은 공격자들이 제3자로부터 입수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시스템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6월에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해커들이 고객의 이름, 상품권 잔액,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 번호 뒤 네 자리 등과 같은 정보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칙필레는 해당 사건을 발견하자마자 고객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했으며 여기에는 영향을 받은 계정에서 강제 로그아웃하고 저장된 모든 결제 수단을 삭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라고 서한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영향을 받은 고객들의 칙필레아 원 계정 잔액을 복원했으며 해당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계정에 보상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칙필레는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 모니터링 및 사기 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1: 이놈의 이 해킹하는 것들은 말이오. 우측에 강력하게 처벌을 못해요. 이 두 번 다시 자판 못 두들기게 말이오. 손모가지를 그냥 떡떡. 이 떡떡. 뭔지 아시죠?
0: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추가 비용을 내면 옆 좌석을 비워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좌석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신형 에어버스 항공기에 이코노미 플러스 신규 좌석 옵션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항공기 내 특정 좌석열에 가운데 좌석을 비워두고 이를 승객 공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자사 항공기 50대에 가운데 좌석이 없는 특별 좌석열을 마련할 계획이며 비워진 좌석 자리에는 창가석과 통로석, 승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형 테이블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항공사 측은 가운데 좌석 공간은 맞춤 제작이 된 대형 테이블이 있을 공유 공간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테이블은 팔걸이 사이에 고정된 형태로 설치되며 부드러운 가죽 느낌의 소재로 마감이 되고 또 컵을 놓을 수 있는 홈도 두 개나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 좌석을 이용하는 승객은 기존 이코노미석보다 넓은 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다만 가운데 공간을 완전히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창가석과 통로석 승객이 하나의 고정형 테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거리 국제선 이용객들이 창가와 통로 좌석에서 더 편안하게 몸을 뻗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히면서 회사 측은 이 같은 형태의 좌석 옵션을 제공하는 미국 항공사는 자사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의 팔걸이 사용 문제는 오래된 승객 간 갈등 중 하나로 좁은 공간에 3명이 나란히 앉는 이코노미석 특성상 가운데 좌석 승객이 가장 불편한 위치에 놓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일부 여행 전문가들은 창가와 통로 좌석 승객이 가운데 좌석 승객에게 팔걸이를 양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신규 이코노미 플러스 좌석의 가격과 구체적인 판매 일정은 출시 시점에 공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코노미석에서도 좌석을 평평한 침대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유나이티드 릴렉스 로우 서비스도 발표했는데 회사 측은 항공기 전체에 걸쳐 고객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1: 아니, 돈도 내고 공용으로 쓸까면 뭐 달라고 돈을 더 준대요. 이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아니, 조금 더 못해서 비즈니스 타지 안 그래요? 진짜로 승객을 위한 건지 지들 돈 더 벌어 처먹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0: 미국에서 1회 데이트 비용 평균이 평균 200달러에 달하면서 Z세대들에게 가성비 데이트가 새로운 연애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기업 파이낸셜 그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상 구매와 교통비, 식사 등을 포함한 미국 내 평균 데이트 비용은 189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이 부담이 커진 데이트 비용은 젊은 세대의 연애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Z세대들의 50%, 밀레니엄 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 출생의 이 밀레니엄 세대의 40%가 데이트 비용이 너무 재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으로 유가가 다소 진정이 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듯 했지만 외식 물가는 최근 1년간 3.7% 오르는 등 여전히 부담이 큽니다. 실제 데이팅 앱에서도 비용 부담이 적은 데이트가 인기라고 하는데 이용자 절반이 Z세대인 데이팅 앱의 데이스코스 추천 기능을 분석해본 결과 커피나 음료 마시기, 공원 산책, 보드게임 등 저비용 데이트 코스가 수요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5월 소셜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N-RISE가 2030 2030 남녀 회원 1485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비용 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약 70%는 최근 1, 2년 사이 데이트 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데이트를 할 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데이트 횟수를 줄였다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데이트 유형으로는 카페, 맛집 데이트가 뽑혔고 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또한 가격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비용은 줄이면서도 경험의 가치를 놓지 않으려는 방식이 젊은 세대의 연애 문화가 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엄니 세대들한테 들어본 게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냥 주고 창창 걷기만 했대요. 뭐 우리 때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저 타방에 들어앉아갖고 DJ한테 음악이나 신청하고 성령께 비로 탑이나 이 탑이나 쌓고 말이오. 그것도 지겨우면 나가서 그냥 걸어쇼. 동대문서 광화문까지 갔다가 광화문서 다시 동대문까지 아이고 아주 그냥 징글징글이야 징글징글.

대중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종점까지 갔다가 또 정점까지 가고 집에 바래다 주고 서로 그러다가 통항에 걸린 분도 있으시다 하더라고요.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통행이 무언지는 다 아시는 분들이겠죠? 자, 라라랜드 1부 순서 끝곡은요.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근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전화를 걸었다는 건지 그냥 워크 걸었다는 건지. 자, 라라랜드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그리고 또 오늘도 보험과 관련해서 알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우리 옴니 화재의 대표님과 함께 보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 행복, 그리고 건강을 바로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니퍼님. GMV의 곡 신청해 주셨어요. 추억으로 가는 당신. 오늘 2부 첫 곡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34편 29절 말씀 주신 복별님의 사연인데요.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비가 온 뒤에 날씨가 좋아졌어요. 마음에 담아있는 힘든 어려움도 이렇듯 폭우와 함께 씻어버리고 새로운 새날을 맞으며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몸과 마음이 라라랜드 가정 여러분과 함께 행복과 축복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정 여러분.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를 신청해 주셨어요. 이 한대수 씨의 곡은 좀 호불호가 많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또 이 노래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무슨 노래를 저렇게 불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한대수 씨는 정말 아버님도 그렇고 하여튼 기인이십니다. 양희은이 또 리바이벌 해서 불렀는데 또 그 곡도 아주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대수의 노래로 신청해 주셨네요. 행복의 나라로.

하천은 풀 한 포기에도 뿌리가 있고 이룩모를 들꽃에도 꽃대와 꽃술이 있다.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해도 갖출 것은 다 갖춰야 비로소 생명인걸요. 뜨거운 태양 아래 바람에 흔들리며 흔들리며 소박하게 겸허하게 살아가는 저 여린 풀과 들꽃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견딜 것을 다 견뎌야 비로소 삶일걸요. 대의만이 명분인가요? 장엄해야 위대한가요? 힘만 세다고 이길 수 있나요? 저마다의 하늘을 열고 저마다의 의미를 갖는 그 어떤 삶도 나름의 철학이 있는걸요. 어울려 세상을 이루는 그대들이여, 저 풀처럼 들꽃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엇 하나 넉넉하지 않아도 이 하루 살아있음이 행복하고 더불어 자연의 한 조각임이 축복입니다.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끝에 덧붙여 주셨네요. 네, 순이님 가끔가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이왕이면 방송국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내용 아주 잘 읽었고요. 신청해 주신 곡 나훈아의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D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D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703-354-1950 703-354-1950
1: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노래 다섯 곡 들으시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다섯 가수들이 부르는 이 가수들의 공통점. 어쨌든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지금 거의 2주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린다면 노래 가사 속에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라라라 퀴즈. 정답자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좋은데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에서 드리는 20분 상당의 식사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은 바로 DJ 덕의 곡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목도 알려드릴 텐데 제목에 이미 또 이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목은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가수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쿨이 부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듀스의 곡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섯 곡 들려드렸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자는 매주 월요일에 발표하고요. 새로운 퀴즈 또한 월요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곡으로 인디고의 곡 들려드렸죠. 지금 들으시는 곡은 인디고가 부르는 여름아 부탁해 라는 곡입니다. 자, 이 곡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오늘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자의 강고은 대표님 나오셔서 보험과 관련한 귀중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 이야기. 알쓸 전문. 매주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의 강고은 대표님 오늘 스튜디오에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날씨 더운데 더 예뻐지셨네요. 더워져야 되나 봐요.
0: 사실 개인적으로 여름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어떠세요?
1: 저는 원래 안 좋아했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게 난 것 같아요.
0: 이유가 그것 때문에.
1: 나이 들어서.
0: 남들이 보면 엄청 나이가 많으신 줄 알겠는데 정말 젊으십니다. 예뻐요. 날씬하시고.
1: 그럴리가요.
0: 아 진짜요. 근데 우리 뭐 강고은 대표님이니까 이런 투정도 부리는데 보험료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속상해 죽겠어요.
1: 뭐 보험료뿐만 아니라 네.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많이들 힘드실 것 같아요.
0: 사실 보험은 평범한 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위해 우리가 들어놓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실제로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요새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유럽 특히 이렇게 폭염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1: 요즘에는 이 기후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0: 글쎄 말해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유럽, 특히 이 프랑스가 그렇게 날씨가 덥지가 않대요. 그리고 에어컨 설치하는 게 그렇게 비싸다 그러네요.
1: 한국보다 더 덥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게 말해요. 지금 뭐 100도를 웃돌고 평생을 에어컨 없이 살았던 유럽 사람들이 지금 뭐 난리도 아니라 그러는데.
1: 그러니까 아마 적응 안 되실 것 같아요.
0: 글쎄 말해요. 건강도 그렇고 자연재해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
1: 네.
0: 더군다나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서부터 더더욱이 이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맞습니까?
1: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BBBA 그 영향으로 오바마케어 금액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0: 맞잖아.
1: 75% 급등했습니다.
0: 와.
1: 그래서 지금은 연 소득이 $45,000 4인 가족의 경우 보험료가 원래는 없었다고 한다면
0: 네.
1: 그러니까 서포트를 받아서
0: 네네.
1: 지금은 한 1,600불 정도로 올랐어요.
0: 한 달에.
1: 네. 그래서 아마도 2026년만 해도 480만 명 정도가 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요.
0: 어떤 분은 메디케이드가 없어졌다고 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대요. 물론 분명히 레러를 보냈겠죠.
1: 네.
0: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그거를
1: 확인 못 하시죠.
0: 그렇죠. 그러더니 갑자기 메디케이드가 끊겼다고 뭐 난리가 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1: 그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이 강화됐어요.
0: 아, 그래서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그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그 받는 조건이 19세에서 64세 성인에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봉사 교육 활동을 의무화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6월 3일 날 이 시행 지침이 공지됐거든요.
0: 네.
1: 그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이 약 17만 5천 명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 버지니아에서도 많이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거기에 우리 한인분들이 의외로 엄청
1: 많아요.
0: 예.
1: 왜냐하면 워싱턴 지역 한인 상당수가요. 네.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주 그리고 고용주 단체보험 혜택이 없어서 오바마케어나 메디케어들의 의존을 많이 하시거든요.
0: 그렇죠. 사실.
1: 근데 지금 이것들의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혜택을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거는 우리 메디케이드가 종료되면
0: 네.
1: 다시 오바마케어로 갈아탈 수 있는 스페셜 기간이 발생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일단 오바마케어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서 연방 빈곤선이라고 아시는 100%에서 400% 구간에 맞는다고 하시면 서포트를 받으시고 오바마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0: 그래서
1: 그거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0: 사실 오바마케어보다는 당연히 메디케이드가 좋거든요.
1: 그렇죠. 메디케이드가 네. 좋지만 네. 없이 계시는 것보다는 또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시면서 네. 혜택을 받으시는 게 낫겠죠.
0: 글쎄 말이에요. 일단은 끊겼다. 그러면은 오바마 케어로 빨리 전환을 하신 다음에 차차 메디케이드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어요.
1: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를 권유해드리고요.
0: 네.
1: 두 번째는 단기 건강보험이란 게 있어요. 아무 때나 가입이 가능하긴 하고
0: 네.
1: 보험료가 저렴하나 기존 질환이나 처방약, 임신 등 이런 핵심 항목들 혜택이 빠져 있어요.
0: 단지 그런 게 좀 빠져 있을 뿐이지 아무 때고 보험은 들 수 있군요.
1: 그런 단기 보험은 있습니다.
0: 아, 네네.
1: 그런 것도 확인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세 번째는 보험 전환이 바로 안 된다면 네. 페어팩스 카운티에 네네. 연방정부나 이런 로컬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센터들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런 센터에는 보험 없이도 가시면 진료비를 좀 절약하실 수가 있거든요. 무료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본인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에 네네. 정부 웹사이트에서 알아보시면 그런 보건센터들이 나옵니다.
0: 사실 뭐 이런 거 알아보는 거야 쉽겠지만 연세 되신 분들은 아무리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 해도 구글에서 그런 걸 찾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를 좀 도와주실 수도 있나요?
1: 네, 일단 제가 뭐 여기 방송에 나온 만큼 저한테 네.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 들으셨죠? 우리 강건원 대표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거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냥 계시지 마시고 네. 임시라도 보험 가입을 해놓을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0: 자, 한 두세 번 거듭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메디케이드가 끊겼다. 그러면 두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빨리 오바마 케어로 알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차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십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옴니화재에 전화 주세요. 우리 친절한 강건원 대표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버지니아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1: 703-642-2225
0: 703-642-2225 메릴랜드는요?
1: 410-465-2700번
0: 메릴랜드는 410-465-2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이 안 계셔도 워낙에 뭐 숙련된 그런 에이전트 분들이 많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 인생의 동반자 보험은 옴니 화재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또 기대됩니다.
1: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알쓸 전문 매주 목요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의 강건원 대표님 자리해 주셨고요.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버지니아 703-642-2225 703-642-2225 이고요. 메릴랜드는 410-465-2700 410-465-2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주위엔 누군가가 잘 되고 잘 나가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한다. 한편으론 부러워한다. 부럽다. 살짝 질투가 난다. 불교에서는 질투를 가리켜 남의 행복을 보고 마음이 괴로운 상태라고 한다. 시기심은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한다. 그럴 때를 조심해야 한다. 질투하고 시기할 때 내 눈에서는 살이라는 게 나온다. 살이란 풍수나 명리에서 흉한 기운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싸납다, 흉하다, 죽이다 라는 뜻이다. 이 살을 맞는 사람은 시름시름 아프거나 나쁜 일에 휩싸이게 된다. 아주 잠깐이라 해도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눈에서는 살이 나와 그를 향해 날아간다. 트리키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할 때 자신이 누군가에게 살이 될까봐 눈을 감고 퇴퇴퇴를 주문처럼 외운다며 배우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배틀중구 씨는 말한다. 시각은 다른 감각에 비해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우리의 뇌는 시각 정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뇌내피질의 30% 이상이 시각 처리 영역으로 청각이나 촉각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누군가를 질투와 부러움으로 바라본 것이 아무리 찰나였다 해도 살은 이미 내 눈에서 발사됐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타인을 향한 시선을 조심할 일이며 항상 마음을 돌봐야 한다. 나는 오늘 잘 나가도 잘 되어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경솔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건 누군가의 내 부러움을 사고 질투를 받아서 자칫 살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데서 나오는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문득 생각난 말이 있어서다. 친절하라. 네가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으니 잘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대신 그 역시 힘든 시간을 지나왔음을 먼저 생각하기로 한다.

그대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라랜드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오래된 동네에 허름한 집을 구입해서 근사하게 내가 꿈꾸던 집을 지어봅니다. 또는 넓은 뒷마당을 활용해서 선룸과 패밀리룸을 넓히고 더하여서 특화 고라지까지 이어붙여보니 집 크기가 단번에 거의 두 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 집이 이 근방 서너 블락 안에서는 가장 멋지고 큰 집이 되어 있어서 어깨에 힘을 줄만도 하겠죠. 그렇게 만족을 하시고 새로 지은 집을 충분히 인조이 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 부득이 집을 팔려고 보니까 예기치 않은 결과를 접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한 복판에 새로 지은 성 같은 집은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굳이 집을 지어보고 싶으시다면 어떤 동네를 골라서 지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마켓입니다.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마켓이 1차적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시세가 집값을 좌지우지합니다. 즉, 내 집을 판단할 때 오로지 내 집만을 놓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집들을 반드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이 온통 50년, 60년 넘은 올드하우스이고 1500, 2000 정도의 크기를 가졌는데 3년 전에 허물고 새롭게 4,000스퀘어 이상의 집을 지어놓았다면 그 집은 그만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런 동네에 나만 홀로 우뚝 서 있는 성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바이어가 얼마나 있을까요? 공인된 감정사도 주택에 대한 감정가를 판단할 때는 주변의 시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새로 고치고 짓고 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을 중심으로 감정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택시장의 매매에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마켓 어프로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수준의 주택이 없다면 종종 감정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네에 땅이나 허름한 집을 사서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골목골목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집들이나 집을 지어주겠다고 간판이 붙어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두 채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의 분위기가 이미 새롭게 변화가 시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은 부동산 전문인과 한번 같이 둘러보시고 지역에 팔린 기록을 잘 살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집을 수리하거나 늘려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부동산 전문인에게 문의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집을 팔아야 하니 어떤 리모델링, 익스텐션을 하는 것이 동네 분위기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헤이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공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이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23일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본격화하기 위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선박 생산 결과가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 한국 부임을 앞둔 미셸 스틸 주한미 대사가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이 내부 안전장치를 벗어나 외부 AI 플랫폼을 해킹한 사건의 여파가 미 정부와 의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통제불능 상태의 AI를 강제로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AI 킬 스위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 내 모든 아동과 청년에게 26세까지 무상 공공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자는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연방청사인 26 페더럴 플라자 앞에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범행 장면이 담긴 추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시 어퍼이스트사이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줄리맨인 뉴욕시 의장이 듀렛 맘다니 시장 행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보건부가 22일 남부 메릴랜드 지역 주민 2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비시민권자 수천 명이 유권자로 잘못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방정부가 공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6층 비영리 공간에 대한 재산세 면세 혜택이 중단 1년 만에 다시 인정됐습니다. 미국의 살인율이 10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 치필레가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해커들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일부 고객 계정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공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라며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이란을 12일 연속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제한적 수준의 공습이 아닌 이란과 전면전을 벌였던 장대한 분노 작전 때보다 더 큰 규모로 공격하겠다는 뜻이라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요청하면 이스라엘은 2분 안에 이란에 대한 공격에 합류할 것이라면서도 이란 공격에 우리는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합류할 경우에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합의를 체결할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에 이란은 아직 충분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다시 공격할 경우에 후티는 물론 이를 지원하는 이란에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만약 그들이 상선 공격을 다시 한다면 미국은 후티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는 중대한 군사적 응징이 가해질 것이고 후티 자신들도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며 나는 지금까지 그들이 매우 전문적이고 영리하게 행동해왔던 점에서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후티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두 척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서쪽으로 옮겨 홍해를 통해 수출하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 연방 하원은 이날 이란 전쟁에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14표, 반대 208표로 가결했습니다. 연방 상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오늘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이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23일 동부시간 오전 9시 15분 기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6.4% 오른 배럴당 100.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것은 5월 26일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시각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3.8% 오른 배럴당 90.12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이 공격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앞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려던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지난 20일 사우디의 예멘 사나공항 공습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며 홍해 해상 봉쇄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우려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확대되면서 중동산 원유 공급망 전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막히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 얀보항에서 원유를 수출하는 우회 경로도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우디의 원유 수출 능력이 크게 제한되고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7%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달 초 배럴당 71달러 선까지 내려갔던 브렌트유는 불과 3주 만에 30% 이상 급등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전세가 추가로 악화할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수준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K-라디오 성령합니다.
0: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3일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본격화하기 위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선박 생산 결과가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러트닉 장관은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개최된 개소식에서 센터는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선박이 건져들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Talking is not a thing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내 선박 건조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이에 관련한 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으로서 역량을 되찾도록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조선 철강 노동자와 생산자를 양성하고 탄력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 내에서 모든 종류의 군함과 상선을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이 센터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회의를 개최했는지, 얼마나 많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지, 얼마나 많은 칵테일 파티를 주최했는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여러분이 투자한 자본, 현대화한 시설, 훈련시킨 근로자, 구축한 공급망, 궁극적으로는 한미가 협력해 함께 생산해낸 미국 내 선박수라는 단순한 수치로 이 센터를 평가할 것이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약속한 데 대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부흥에 참여할 기회이자 미국 조선 사업의 부흥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생산의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어 행사에 참여한 한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을 향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주변 환경이 여러분을 완전히 환영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상무부에 연락을 달라며 우리는 여러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상의 장애물을 제거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미셸 스틸 주한미 대사가 23일 한국 부임을 앞두고 첫 공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마스가의 전진 기지가 될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공개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스틸 대사는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공유된 가치와 희생으로 맺어진 동맹으로서 함께해왔다며 조선협력을 통해 양국 동맹이 새롭고 중요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양국 간의 공정하고 상호적이며 탄력적인 무역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과 조선업 등에 투자하는 더 큰 비전의 일환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이날 행사가 대사로 인준받은 뒤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하는 자리가 된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대사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한미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으로 언제 출발하냐는 질문에 다음 주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상원에서 대사 인준을 받은 스틸 대사는 오는 29일께 한국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으로 부임하기 전에 쿠팡이나 구글 등 미 기업 관계자들과 만났냐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면서 국무부에 문의해달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스틸 대사는 앞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 기업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미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제가 인준을 받는다면 그 점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0: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12불 99, 파 다섯 번들당 1불 99, 사태 파운드당 10불 99, 수육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연방청사인 26 페더럴 플라자 앞에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범행 장면이 담긴 추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전직 육군 출신이자 주방위군 출신인 용의자가 수개월간 범행을 계획했으며 연방기관을 겨냥한 방화와 추가적인 폭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최근 NBC 뉴욕이 새롭게 입수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뉴욕시 로어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앞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전 과정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보면 용의자인 43세 남성 앤드류 아라바카가 손수레를 끌고 연방청사 앞 인도로 이동한 뒤 수십 발의 폭죽을 연속 발사시키는 대형 발사장치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아라바카는 폭죽에 불을 붙여 다수의 불꽃탄을 발사했으며 발사장치가 넘어지며 폭죽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당시 거리를 걷던 시민들은 갑작스레 날아오는 불꽃에 몸을 피하거나 현장을 급히 벗어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라바카는 이어 펠리건 소총을 꺼내 보행자들을 향해 발사했으며 이에 911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0: 영상에는 아라바카가 휘발유를 든 용기를 들고 건물 입구 계단으로 달려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화염이 계속 치솟는 가운데 그는 다시 자신이 끌고 온 손수레로 돌아가 추가로 폭죽을 가져와 불길 속으로 던져 추가적인 폭발을 일으키려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연방청사 경비원과 경찰이 방화범 아라바카를 제압했으며 다른 경찰관들도 합세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당시 건물 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하기 위해 방문했던 민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방검찰은 아라바카가 수개월 동안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연방청사 건물뿐만 아니라 뉴욕시에 위치한 다른 장소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손수레에는 추가적인 폭죽과 함께 칼, 도끼, 망치, 마체테 등 여러 가지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아라바카는 미 육군 그리고 뉴욕주 방위군 출신으로 현재 연방 방화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의 변호인은 재향군인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판사는 구치소 내에서 정신감정을 실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아라바카는 범행 당시 Eyes of our streets, 우리 거리에서 아이스를 몰아내라 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체포 과정에서 반정부, 반미 성향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그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뉴욕주 북부 지역을 방문했으며 폭죽 구매를 위해 펜실베니아주까지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전날에는 차량에서 생활하다가 공원에서 노숙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0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을 처방받았지만 약 1년 뒤부터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목소리)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한 뉴스와 실전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정치, 건강,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과학을 넘나드는 아주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로 채워진 뉴욕타임스 팟캐스트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목은 U.S. Employers Forced to Fire Thousands of Immigrants and a Showdown over Peptides. 미국 기업들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펩타이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 정부의 임시보호신분 TPS 종료로 인해 의료나 요양 현장의 대규모 인력난부터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기적의 영양제 펩타이드 논란과 미국 전역을 덮친 샐러드 기피 현상, 그리고 물속에서 전염되는 희귀암을 가진 메기 이야기까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U.S. employers, particularly in the senior care sector, are facing severe labor shortages as work authorizations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immigrants expire. 수십만 명의 이민자 취업 허가가 잇따라 만료되면서 특히 노인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들이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Senior care sector, 노인 돌봄 산업 또는 노인 요양 분야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문장에서 face는 명사로 얼굴이란 의미가 아니라 직면하다, 마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waiting in the wings, 무대 뒤, 양옆에서 대기하다가 언제든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연극에서 주연 배우가 아프거나 무슨 일로 부재 중일 때, 무대에 올라갈 대역 배우가 대기 중일 때 I'm waiting in the wings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는 요양원 대표가 There is no workforce waiting in the wings. 당장 현장에 투입될 대체 인력이 전혀 없다 라며 이민자 퇴출 정책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호소했습니다. The FDA is holding a high-stakes meeting to decide whether to lift restrictions on experimental peptides, this despite concerns over potential health risks and conflicts of interest on the panel.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엔자임 of peptide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건강 위험과 심의위원들의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High stakes, 중대한, 승패가 크게 달린, 매우 중요한 결과가 걸려있는 이해관계를 말하는데요. 포커 게임에서 엄청난 액수의 돈이 걸린 판을 High stakes game이라고 표현하듯이 승패나 결정에 따라 파장이 매우 큰 중요한 회의를 A high stakes meeting이라고 부릅니다. A surge in parasitic infections linked to contaminated leafy greens has triggered a nationwide reluctance to eat salads, dealing a heavy blow to fast casual restaurant chains. 오염된 채소로 인한 기생충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샐러드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샐러드를 주력으로 하는 외식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A surge in, 지난번에 함께 나눴죠? 급증, 급격한 증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surge in housing prices라고 하면 급등한 집값, A surge in tourism이라고 말하면 급증한 관광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arasitic infection, 기생충 감염을 뜻하고요. contaminated, 오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오염된 채소는 leafy greens였는데요. 잎이 있는 녹색 잎채소, 예를 들면 상추나 시금치, 케일과 같은 채소를 말합니다. In the grip of, 무언무엇의 지배, 영향하에 있는, 무언무엇에 사로잡힌 이라는 표현인데요. 기사에서는 미국인들이 채소 감염 공포에 사로잡힌 상황을 Americans are in the grip of a great lettuce scare 라고 표현했습니다.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catfish in a North American lake are suffering from a rare contagious form of skin cancer that spreads through the water. 과학자들은 북미의 한 호수에 사는 메기들이 물을 통해 퍼지는 희귀한 전염성 피부암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ontagious, 접촉이나 환경을 통해 전염되는, 전파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Infectious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Contagious는 사람이나 동물 사이에서 전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독감, 플루처럼 쉽게 옮는 병을 contagious disease라고 하는데요. 기사는 유전이나 햇빛 때문이 아니라 물속에서 암세포가 옮겨다니는 메기의 사례를 보고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정책 변화로 인한 이민자 요양 인력의 대거 이탈이라는 현실적 과제와 규제 완화를 둘러싼 건강의학계에 뜨거운 펩타이드 논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생충 감염 여파로 샐러드 대신 프렌치프라이를 찾는 외식 풍경의 변화, 그리고 자연계에서 드물게 발견된 전염성 암 메기 연구까지 우리 일상과 건강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들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1: ...입니다. 오늘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97% 내린 51,711.65에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21% 내린 7,408.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15% 내린 25,137.6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상 증시였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의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특별한 배움의 시간이 마련됩니다. 에스더재단이 주최하는 제31회 청소년 청년 힐링 캠프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캠프는 학업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 대인관계의 어려움, 우울과 불안, 게임 중독 등 청소년과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마음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해결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전문 상담가와 함께하며 영어로 편안하게 진행돼 건강한 소통법과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대상은 13세부터 26세까지며 장소는 퀸즈에 위치한 에베네셀 선교교회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점심이 제공됩니다. 등록 및 문의는 문자 917-993-237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한국 학교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한국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올해 안에 미국 내 한글 학교에 18만 권이 넘는 한글 교과서와 맞춤형 교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4일 뉴저지에서 열리는 재미 한국학교협의회 낙스 제4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미동포 한국어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재외동포 유아용 한국어 교재가 보급됩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 배포되는 유아용 교재 4만 3천 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 1천 권이 미 지역으로 배정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건강검진이 필요하지만 보험이 없거나 병원비 부담 때문에 검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메릴랜드에서는 보험이 없는 주민들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건강검진과 기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둘 번호는 211 메릴랜드입니다. 전화로 프리 헬스 클리닉이라고 말씀하시면 가까운 무료 진료소와 건강검진 지원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복지국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와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저소득층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연방정부 지원 커뮤니티 헬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득에 따라 진료비를 조정하는 슬라이딩 피 제도를 통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비용 때문에 검사를 미루고 있다면 211 메릴랜드 또는 거주지역 보건국에 문의해 이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네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0: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9: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덴탈.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에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습니다. 지난 2월에 연방대법원에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겁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서 60개국에 10에서 12.5%의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USTR은 지난달 초 이 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오늘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의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서 모두 대상이 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지만 최장 150일만 가능해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습니다.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관세의 공백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메우고 글로벌 관세 기한이 다 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게 된 셈입니다. 뉴욕시 어퍼이스트 사이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으로 사망자가 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줄리맨인 뉴욕시 의장이 조렌 맘다니 시장 행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맘다니 시장과 보건당국은 이번 대응이 뉴욕시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방역 조치였다며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6: 뉴욕시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과 관련해 사망자가 5명으로 증가하면서 뉴욕시 지도부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리맨인 뉴욕시 의장은 뉴욕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맘다니 시행정부가 리더십과 불투명, 긴급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매닌 의장은 보건국에 감염 지역 내 냉각탑을 선제적으로 우선 소독할 것을 반복해서 요청했지만 보건당국은 기다리는 방식을 택했으며 그 사이 감염이 확산됐다며 뉴욕 시민들은 맘다니 행정부로부터 진정한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 They're continuing to wait for the test results to come back positive to order the disinfecting. So each and every day that goes by, more and more people are getting sick.
6: 이에 대해 조란 맘다니 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응은 뉴욕시 역사상 레지오넬라균 제거를 위해 시행한 가장 적극적인 방역과 단속 전략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8: We are both trying to stop this cluster in the moment and ensure that we are not weakening our ability to stop it in the future. This is the most aggressive remediation and enforcement strategy that our city has ever taken to eliminate the source of Legionella bacteria.
6: 맘다니 시장은 현재까지 열흘 이상 새로운 증상 신고가 없었으며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초기 집단 감염 원인은 사실상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 There has been no one with new symptoms reported in more than 10 days. And no new diagnoses in a week.
6: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8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5명이 사망했습니다. 환자 가운데 7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59명이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고 13명은 입원 없이 회복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160개 건물의 냉각탑 183곳을 검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75개 건물의 냉각탑 77곳은 초기 PCR 검사에서 레지오넬라균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50개 건물의 냉각탑 51곳에서는 대양 검사를 통해 살아있는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살아있는 균이 확인된 모든 냉각탑에 대해 세척과 소독 등 방역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국장은 냉각탑을 무조건 소독하면 시설이 손상돼 향후 레지오넬라균이 더 쉽게 증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감염원을 정확히 찾기 위한 시료를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감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9: Every time we do this biocide treatment, it actually does degrade the cooling towers, and thus in the future allows them to potentially harbor more Legionella bacteria. Had we blanket disinfected from the beginning, we wouldn't be able to actually get the samples. And we need the samples to know what caused this, and then that will give us an opportunity to learn.
6: 한편 뉴욕시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실시된 냉각탑 점검의 약 70%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의 정확한 감염원은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5: 이런 가운데 메릴랜드주 보건부가 22일 남부 메릴랜드 지역 주민 2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홍역이 유행 중인 다른 주를 방문한 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기간 특정 장소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 메릴랜드 주 보건부는 22일 남부 메릴랜드 지역 주민 2명이 홍역이 유행 중인 다른 주를 방문한 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방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달 16일부터 21일까지 메카닉스빌의 JNR Feeds, 2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샬롯홀의 메드스타일스 긴급진료센터, 그리고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45분까지 레너드타운에 위치한 메드스타 세인트 메리스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주민들은 홍역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확진은 보건부가 지난주 다른 주 여행과 관련된 홍역 확진자 5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 주의 올해 홍역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올해 누적 홍역 확진자는 2,295명으로 지난해 전체 확진자 수인 2,289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 노출이 의심되는 주민들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우선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지역보건소나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MLR 백신을 두 차례 모두 접종했거나 1957년 이전 출생자는 면역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차례만 접종한 경우에도 대부분 보호 효과가 있지만 의료진과 상담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노출이 의심될 경우 즉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노출 위험이 있는 사람은 21일 동안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격리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미리 알려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홍역의 초기 증상은 감염 후 7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38.3도 이상의 고열, 콧물, 충혈된 눈, 기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얼굴에서 시작해 전신으로 퍼지는 발진이 나타나며 환자는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발진 후 4일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홍역은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으로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홍역 환자에게 노출될 경우 10명 가운데 9명이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MMR 백신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통해 무보험자는 메릴랜드 백신 프로그램과 아동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올해 미국의 홍역 확진자는 2,295명으로 지난해 전체 확진자 수를 넘었으며 이는 3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역이 다시 확산되면서 미국이 유지해온 홍역 퇴치국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위는 오는 11월 재평가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대부분의 확진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확인됐다며 집단 면역을 유지하려면 최소 95% 이상의 MMR 백신 접종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CDC 국장과 공중보건서비스 단장 등 주요 연방보건당국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기에는 홍역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이후 MMR 백신이 홍역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예방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공중보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5: 연방 법무부가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민권국은 뉴저지주 정부에 서한을 보내 유권자 명부에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약 6,600명의 신원정보와 등록 경위, 실제 투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뉴저지주가 최근 차량국 유권자 등록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했다고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운전면허증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비시민권자로 표시한 주민 약 6,600명이 유권자로 잘못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약 400명은 실제 선거에서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이키 쉐릴 뉴저지 주지사는 해당 오류가 과거 행정부 시기에 발생한 시스템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스템 운영 업체는 유권자 등록 자격을 최종 확인하는 책임은 선거 관리 당국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유권자 등록 절차와 자격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시민권자 투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뉴저지 공화당은 운전면허 신청과 유권자 등록을 연계한 제도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한 관련 법률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는 문제를 인지한 시점과 정확한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방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취해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년에게 정부 지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자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메디키즈 법안을 공개하고 출생부터 26세까지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공공건강보험 제도는 주로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지원 체계를 크게 확대해서 가구 소득이나 체류 신분,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미국 내 모든 26세 이하 아동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출생 시점부터 의료 보장 대상이 되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26세 이하 청년들도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원 마련 방식도 기존 메디케이드와 차별화됩니다. 법안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토록 규정해 주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내 수천만 명의 어린이가 공공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아동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어린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년층이 메디케어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보장받는 것처럼 어린이와 청년들에게도 출발선에서부터 차별 없는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화당이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은 향후 의회 구도 변화에 따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예산 규모 또 재원 조달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숍,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6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요즘 인스타나 톡 넘기다 보면 힙하다는 감성 카페 쇼츠 영상들이 참 많이 뜹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바리스타가 우유 거품으로 아주 예술적인 라떼아트를 싹 만들어주는 그런 감성 다들 아실 텐데요. 근데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 퇴근길에 그 감성 한번 챙기려다가 영수증 보고 심장이 덜컥 하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사악하다 못해 아주 숨이 턱턱 막히는 요즘 DMB 물가. 라떼 한잔 시켜놓고 계산하려면 쓱 서있으면 직원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무해하고 친절한 미소로 모니터를 저에게 싹 돌리잖아요.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있죠. 팁 선택 버튼. 18%, 20%, 25%. 아니 테이크아웃인데 내가 드라이브트루로 차 안에서 받은 건데 이 손가락이 18% 앞에서 은근히 눈치 게임을 하게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버튼 띡 누르고 나서 최종 영수증 딱 받아들면 라떼 한 잔에 8불 9불이 뚝딱 찍혀 있어요. 한국 돈으로 거의 만원 돈이에요. 솔직히 차 안에서 핸들 잡고 그 영수증 보면서 야, 이 돈이면 마트에서 맥심 믹스커피 한 박스를 사서 집에서 몇 봉지를 다 먹는데 라고 하면서 속으로 피눈물 흘리며 가성비 따져본 적 있다 없다. 솔직히 다들 한 번쯤은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머나먼 미국 땅에서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주차장처럼 갇혀있는 이 팍팍한 이민 생활에 내 손에 쥐어진 이 예쁜 테이크아웃 컵 하나, 이 달콤 쌉싸름한 라떼 한 잔이 오늘 하루 치열하게 버틴 나에게 주는 유일한 낭만이자 사치라는 것. 마법처럼 부정할 수가 없네요. 9불짜리 영수증에 현타만 오지만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차 안이 힙한 카페로 변하는 기적. 가성비냐 아니면 지갑 눈 감아주는 감성 낭만이냐, 오늘 퇴근길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어느 쪽입니까? 오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한 에스프레소 향보다 더 중독성 있고 화끈한 남자 제이든의 K-Play DMB 시작합니다. 여기는 꿈을 외쳐라 K-라디오 방송국입니다.

2016년 7월 23일 제이든이 K-Play DMB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안재환 그리고 지팔 커피 김예림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커피 노래 잘 들었어요.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그런 커피. 저는 사실 옛날에는 커피를 잘 못 먹었어요. 뭔가 알러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배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정말 어른이 되면 커피를 먹는 나이가 되면 정말 나는 어른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퇴근길 핸들 잡고 계신 K-Play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드라이브스루나 카페 들려가지고 컵홀더에 이제 주스나 커피 하나씩 다 꽂아두고 계실 텐데요. 미국 카페 가서 내 주문 차례될 때 직원들이 이제 컵에다 대고 이름 물어보잖아요. What's your name? 그럼 이제 또 나름 정직하고 정중하게 말해줍니다. 제이든, 길동, 영희, 절수. 근데 나중에 픽업 라인 가가지고 내 음료 나올 때 보면은 컵에 매직으로 갈겨 써놓은 이름이 기가 막히죠. 제이동, 자동, 아니면 뭐 박인데, 발크 이렇게 쓴 분도 있고 진짜 갈 때마다 사정없이 비틀어서 제이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내 이름이 이제 어떤 기상천외한 스펠링으로 재창조되었을까 은근히 쫄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한 번도 제 이름을 제대로 쓴 분이 있으면 오 웬일이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름 뭐 좀 틀리게 적히면 어떻습니까? 뭐 그 빨아들이는 아메리카노 한 모금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제 얼음 와작와작 씹는 그 순간만큼은 영수증이 얼마가 찍혔든 간에 완벽하게 치유가 되는걸요. 지금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순도 100% 카페인 링거다 하시는 분들 오늘 하루도 그 한 잔의 영혼 붙잡아두고 버티시느라고 진짜 리스펙합니다. 원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 주둔했던 미군들이 에스프레소를 처음 마셨대요. 근데 자기들이 평소에 마시던 드립커피에 비해서 너무 진하고 쓰니까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콸콸 타서 마시기 시작했죠. 그걸 본 이탈리아인들이 찌찌 이 미국 놈들 커피 마실 줄 모르네 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부른 이름이 바로 아메리카노입니다. 뜨거운 물을 타는 거예요. 커피 에스프레소 하고 나머지는 다 뜨거운 물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정작 본고장인 이탈리아 바리스타들은 지금도 에스프레소에 물 타는 걸 엄청 싫어한대요. 심지어 이탈리아를 놀릴 때 쓰는 일종의 발작 버튼 같은 음료인데 재밌는 거는 정작 미국인들은 아메리카노보다 드립커피를 더 훨씬 많이 마시고 이 아메리카노를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고 많이 마시는 나라는 과연 대한민국입니다. 신기하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신 감독님들이랑 일을 같이 하는데 진짜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세요. 그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방탄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브라질에 가는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노님이 이탈리안 성대모사냐고 네. 아 들켰네. 네, 아무튼 브라질 그래요. 브라질은 이제 포르투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유럽 느낌, 굉장히 세련돼 있고 제가 간 곳이 상파울로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급지고 되게 깔끔하고 멋있는 도시입니다. 다들 되게 신기하게 강아지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요. 아무튼간에 커피숍을 갔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들 막 되게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영어도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파고를 써가지고 인터넷도 거의 잘 안 터져요. 그래서 되게 기다려가지고 인터넷으로 파파고를 설치해가지고 포르투갈어로 아이스를 뭐냐고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아이스, 그 다음에 커피 해서 이거를 손으로 제스처로 아이스, 커피 따로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합치는 신용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 하면서 이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브라질 사람들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기겁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신기하죠? 사실
이 커피가요,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한 일화도 되게 신기합니다. 고대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이 키우던 염소들이 어떤 빨간 열매만 따먹으면 밤에 잠도 안 자고 생생하게 날뛰는 걸 보고 발견한 게 바로 커피거든요. 이게 영락 없이 지금 퇴근길 도로 위에서 카페인 수혈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아닙니까? 살려고 들이켜놓은 생존의 링거. 염소나 우리나 치열하게 하루 버티는 건 참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성비냐 낭만이냐. 매 순간 우리를 현타오게 만들지만 결코 끊을 수 없는 마성의 음료. 커피를 주제로 오늘 2시간 동안 아주 진하게 수다를 떨어볼까 하는데요. 스튜디오에 저희 혼자만 있으면 또 쓸쓸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우리 저희 든든한 파트너이자 최고의 핑퐁메이트, 차분함 속에 찰진 매력을 숨겨놓고 계신 분입니다. 이 대장님 이따가 모셔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2부에는요, 굉장한 분이 오십니다. 또 예전에 가수를 하셨던 또 분이시고요. 또 저랑 또 인연이 있어서 공연도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많은 기대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이 좀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또 멋있게 또 재밌게 놀다 가는 시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전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과 신청 후 보내실 것은요, 카카오톡 K-Radio DC 열려 있습니다. 또한 오픈톡 K-Radio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 스레드 K-Play DMB 그리고 K-Radio DMB 둘 다 사연 신청곡 받고 있어요. 다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저희 방송이 재방송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저희 오픈챗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입담이 좋으시거나 우리 동네에서 나는 연예인, 개그맨, 가수 뭐 다 좋습니다. 오셔서 그냥 술자리에서 털지 마시고요. 여기 같이 한번 재밌게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타율을 3할대로 끌어올렸고 22일 어제 저녁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코프먼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방문 경기에 6번 타자 윅스로 선발 출전해

0: 어반 자카파 커피를 마시고 듣고 왔습니다. 10cm 아메리카노 정말 오랜만이죠? DJ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디오 본방사수 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지금 커피 한잔 타놓고 모니터 보면서 듣고 있는데 마침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내적 댄스 추면서 일하는 중입니다. 역시 라디오 들으면서 멀티태스킹하기가 하루 중 집중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도 이런데 다들 파이팅 하시고 제 응원도 같이 배달해 주세요. 라고. 맞아요. 노래 좀 사연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사실 다른 짓 하면서 라디오 듣기가 제일 좋아요. 저는 옛날에 책을 좀 엎드려서 많이 봤어요. 책을 엎드려서 라디오 이어폰 꽂고 그렇게 라디오를 들었는데 뭐 그냥 이제 노래 좋은 노래 있으면 좋은 노래 듣고 내 사연 나랑 관련 없는 사연이 있으면 그냥 끄덕거리고 그러다가 재밌는 사연 나오면 귀를 쫑긋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나오면 그것도 좀 쫑긋하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어깨 넘어서 드라마 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라디오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방금 라디오 듣다가 문득 창밖을 봤는데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뜬금없이 오늘 저녁은 무조건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라는 사명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열심히 버텨내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청취자분들은 오늘 저녁 메뉴 어떤 거 고르시는지 궁금하네요. 자기도 저도 뭘 먹을지 궁금하지만 잘 들을게요 라고 하면서 맞아요. 기분이 좀 갑자기 업되면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또 고르면 골라지지가 않아. 저 오늘 아침에 집 나오자마자 지갑을 두고 온 게 생각나서 다시 뛰어 올라갔다 왔잖아요. 덕분에 아침부터 강제 운동하고 땀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지각은 안 하고 무사히 도착해서 숨 돌리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저처럼 오늘 아침부터 뚝딱거리신 분도 없었겠죠? 다들 정신 반짝 차리고 남은 하루도 힘내자고요. 한국에서 들으시나 보다. 저도 이렇게 막 급하게 약간 뭔가 중요한 약속을 놔두고 약간 예쁘게 뭐 머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키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갖고 온 걸 깜빡하면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헐레벌떡. 그러면 이제 뭐 머리한 거 다 망가지고 그냥 오늘은 꽝인 거지. 그런 느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눈팅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문자만 남겨봐요. 라디오 켜놓고 일하니까 능률이 두 배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들을게요. 화이팅. 오우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 서부신가? 아직도 일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온 걸 이제야 발견했어요. 혼자 발걸음 보면서 피식 웃다가 사연 보냅니다. 저 말고 이렇게 덤벙거리는 분 계시겠죠? 네, 저요. 제가 카이로프랙틱을 또 이제 다니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급하게 또 양말 색깔별로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양말은 안 보겠지. 한데 갑자기 신발을 벗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 약간 오므라드는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벌써부터 배가 고픕니다. 오늘 저녁 다들 뭐 드시나요? 메뉴 결정장애가 와서 라디오 찬스 씁니다. 맛있는 저녁 메뉴 하나만 픽해주세요. 제 친구가 맨날 아침에도 계란에 밥, 점심에도 계란에 밥, 저녁에도 계란에 밥. 제가 지금 아마 라디오 듣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아마 그럴 텐데 계란에 밥 추천합니다. 먹을 거 없을 때는 계란에 밥에다가 간장 비벼가지고 이렇게 싹싹. 비노님이 인생의 쓴맛을 못 봐서? 뭐가요? 코코몽님이 아포가토는 좋아하죠. 잠깐만요. 아직도 커피 맛을 잘 모르는 커피 인생 28년차. 아직도 인생 커피를 못 찾아서 방랑 중이에요. 라고. 오. 그리고 피치님이 저 커피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초코. 초코. 초코 맛있는데. 코코몽님이 아포가토는 좋아하죠. 커피 아이스크림 크림도. 제가 하나 아포가토 얘기하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필라델피아에 그 라떼로 시작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카페도 같이 겸비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포가토도 팔고 뭐 커피 이런 것도 파는데 거기는 신기한 게 파스타를 파는데 파스타 제일 위에 젤라토를 올려줘요. 되게 별로일 것 같은데 엄청 맛있습니다. 그 쌉싸름한 맛으로 그 느끼한 맛을 싹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강추해요. 저걸 어떻게 먹어 했는데 저는 거기 가면 그거밖에 안 먹어요. 그거랑 문어, 문어다리, 문어다리도 이렇게 예, 엄청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집은 그 비엔나에 카페 아마올이라고 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옛날에 한창 정말 축구 잘하는 친구 그 선수 이름이 드록바였거든요. 디디에 드록바. 뭔가 약간 전쟁을 멈추기 위해 왔다. 이런 디디에 드록바인데 그분은 브라질 사람인데 백인이셔가지고 하얀 드록바로 이제 유명했던 그런 이제 분이 아마오리. 근데 그분이랑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은 분 아니고 비엔나의 카페 아마오리 정말 추천하고요. 커피 이름도 아마오리예요. 그거 꼭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또 우리 그 든든한 대장님 오셨고요. 네네. 잠깐 이제 그 방송 세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흘러나오는 사연들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이 기분 이어갈 수 있게 잔잔하고 달달한 노래 한 곡 신청해도 될까요? 하면서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아, 저 감사합니다. 이런 것 진짜 기분 좋아요. 점심 든든하게 먹었더니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네요. 졸음 쪼지려고 볼도 꼬집어보고 라디오 볼륨도 슬쩍 키워봅니다. DJ님은 텐션 높은 목소리로 제 잠 좀 깨워주세요. 일어나! 일어나. 저는 약간 옛날에 너무 졸릴 때는 정말 뭐 세수를 해도 뭐 정말 이게 안 돼요. 아예 그냥 10분 정도 파워냅을 하시고 일어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졸려요. 졸릴 때는 진짜. 못 이기겠어. 제가 한번 알바를 이것저것 다 해본 적이 있어요. 좀 약간 부지런하게 살려고. 진짜 3잡, 4잡까지 다 했는데 그것까지 다 됐는데 뭐가 안 됐냐. 새벽에 하는 일은 와 3시부터 4시까지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아 절대. 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 든든하게 했구나. 오늘 회사에서 약간 서러운 일이 있었는데 퇴근길에 귀여운 키링 하나 충동 구매했더니 기분이 싹 풀립니다. 역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탕진에 있나 봅니다. 다들 오늘 소소한 행복 하나씩 챙기셨나요? 맞아요. 역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돈 쓰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어.
1: 최고죠.
0: 네, 좋습니다. 어쨌든 키링이라고 하면은, 아, 근데 요즘에 키링 또 비싸요. 요즘에는 그 소소한 게 너무 비싼 거야. 뭐, 명품이다 이래가지고.
1: 근데 비싼데 또 모을 것도 많아.
0: 그러니까요.
1: 종류도 너무 많고, 네.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0: 한때 막 라부부, 막 저는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정말. 그리고 아직 목요일밖에 안 됐는데, 머릿속은 이미 주말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말에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면서 오늘 남은 시간도 버텨보려고요. 다들 주말까지 조금 더 힘내자고요. 아, 주말이 좀 저는 기다려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물론 라디오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제 토요일 날 저는 또 이제 우리 힐링 친구들을 만나면서 보드 게임 하면서 이게 되게 사람들이 되게 웃거든요. 되게 하찮아 보인다고 웃으시는데
1: 아니 저는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0: 이게 한번 빠지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모든 인생이 들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 게임 중에 모노폴리 딜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저기 그 비누님이랑 했었어요. 저 비누님이랑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단은 저거 알려드리고요. 그 모노폴리가 이제 등록을 하면은 내 건물을 등록하고 내 돈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액션은 뭐 훔쳐갈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뭐 그렇게 뭐 이제 뭐 그런 액션들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힘들게 조용히 천천히 건물도 막 7개 쌓아 올리고 돈도 막 엄청 많았어요. 야, 내가 이겼다. 내 눈앞에 하드딜이 엄청 쌓여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오른쪽에서 비누라는 저 청년이 제 카드를 몽땅 가져간 거예요. 하나 빼고. 와, 진짜 뭔가 기분이 인생을 배우는.
1: 아, 그쵸.
0: 내 것이 아닙니다. 내려놔야 된다.
1: 또 이제 부동산 테크닉이 많이 들어있죠. 또.
0: 맞아요.
2: 원래 인생은 불공평해요.
0: 맞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까 저는 이런 게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메커니즘과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있고 이런 거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심심해하고 무료하고 이런 삶을 배우고 있고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했을 때는 보드게임을 하라고 저는 과감히
1: 근데 보드게임 만드시는 분들이 네. 진짜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0: 그러니까요.
1: 뭐 진짜. 예를 들어서 그 이세돌 프로님도 네. 네. 지금 바둑 은퇴하시고 보드게임 개발하고 뭐 이런
0: 아,
1: 쪽으로 일하고 계시죠.
0: 와, 네.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 보드게임이 저는 이렇게 제가 빠질 줄 몰랐고요. 이번 연도 저 1월부터 이제, 아,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좀 이제 보드게임 하는 친구들이랑 좀 약간 친해지다 보니까 그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그 세계에는 정말 많은 게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보드게임도 네. 그러시다 보면 네. 키링처럼 네. 모으고 싶은 게임이 엄청 많아지고
0: 엄청 모으고 있어요, 지금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또 성향이 또 다른 게 있는 거 아세요? 막 서로 경쟁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협동해서 무언가를 미션을 깨는 것도 있고요. 추리해서 이거를 또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아, 너무 신납니다, 또.
1: 인생을 배우게 되는.
0: 인생을 배우는 또 보드게임. 좋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약간, 저희 뭐 나이가 적고 어리고 많건 간에 신나고 재밌는 것들은 다들 즐거워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나이가 이제 있는 어른분들도, 이런 보드게임 같은 거, 애기들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들과, 예, 약간 그 친구들과 해도 정말 재밌어요. 저는 그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이게 막 60대, 70대 분들이 네. 보드게임 딱 모여서 하고 있으면 그 그림도 좀 아직은?
0: 아직은.
1: 좀 어색하긴 하네요.
0: 그렇지만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1: 컨텐츠로.
0: 컨텐츠로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방송국 놈들이니까요. 도파민에 저절하는
1: 방송국 놈들.
0: 그렇습니다.
2: 아니, 저는 얼마 전에 보드게임을 네. 어쩌다 한번 아이가 하자 그래서 했었는데 네. 3시간이 넘어도 안 끝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2: 12살 애랑 네. 보드게임을 하는데 3시간이 넘도록 안 끝나.
0: 어떤 거였어요?
2: 지쳤어요. 네. 그냥 애가 하자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박스를 봤더니 6시간 걸리는 게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 2차 대전 나라별로 군대를 조직해서 만드는 게임이었는데
0: 재밌어 보인다.
2: 엑시스 앤 엘라이라는 게임이었거든요.
0: 재밌어 보인다. 저는
2: 어설프게 앉았다가
0: 6시간이라고 하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1시간 30분이나 1시간 정도 그런 거 되는 걸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2: 가벼운 마음으로는 그 자리에 네. 다시 안 앉는 걸로 저는
0: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노래인데요. 브라운 아이즈 네. 위드 커피. 제가 이거 이 첫 번째 그 피아노 선율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참 좋아했었는데. 네. 아무튼 추억에 한번 젖도록 하겠습니다.

0: 한 주간의 핫 이슈를 담았다. K 업데이트. 한 주간의 핫 이슈를 담았다. K 업데이트는요, 연예계 소식과 로컬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주 핫한 코너입니다. 오늘의 K-POP 연예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예,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빌보드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최고의 K-POP 앨범 25선인데요. 그 중에서도 중소기획사 그룹 X-LOVE가 미니 2집 아이갓으로 이제 무려 6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연예계에서는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K-POP 시장에서 요즘에 이제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오. 걸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가 요 올여름 가요계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는 최근 공식 SNS를 통해 새 앨범의 티저 영상과 콘서트 포토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는데요. 공개된 티저에는 Don't let them see you sweat 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층 강렬하고 당당한 분위기가 담겨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 싱글 Sweat은 오는 8월 4일 오후 6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소속사는 Kiss of Life만의 자신감 넘치는 매력과 뜨거운 여름 에너지를 담은 앨범이라고 소개하며 지난해 스티키에 이어 또한 여름 시즌을 대표할 곡이 될 거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박진영이 오늘 오후 6시 새 디지털 싱글 앨범 웻을 발매합니다. 이번 곡은 2020년 선미와 함께한 When We Disco 이후 약 6년 만에 선보이는 본격적인 썸머송으로 워터밤 2026년의 메인 테마곡으로도 선정됐었습니다. 또한 원더케이 온더스팟 컨텐츠를 통해서 퍼포먼스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0: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스타 BTS 정국이 오늘 밝히면 K-브랜드 지수 K-POP 개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지드래곤, 3위는 에스파 카리나였는데요. 군 복무 이후에도 여전히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K-POP 연예가 소식 K-업데이트였습니다.

0: 고품격 주접 아니요 그 노래 음악 라디오 방송 K-Play DMB 제이든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옆에는요 우리 든든한 네, 이 대장님 계시고요.
1: 또 왔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한 주 또 잘 보내셨는지.
1: 예 바쁘게 궁금합니다.
0: 지냈습니다. 아 또 예, 이 대장님이 가지로. 오시는 날은 굉장히 또 든든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2: 제가 아는 제일 바쁜 사람들.
0: 다들 바쁜 사람들. 네. 사실 우리 세 명 만나기 힘든 구조거든요. 오늘.
1: 굉장히 힘들죠.
0: 네, 조합이. 네.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네, 이따가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 또 이제 커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또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난 거잖아요. 사실.
1: 좋습니다.
0: 네. 아까 또 커피 마시고 커피 오늘 몇 잔 드셨나요, 다들?
1: 저는 한 잔 마셨습니다.
2: 네. 저는 네. 두 잔.
0: 두 잔. 아니 미팅이 있으시더라고요.
1: 네, 알죠. 네.
2: 만만치 엄청, 않으실 거예요.
0: 네, 엄청 바쁘신 또 분들이 또 이렇게 소중하게 또 시간을 또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요즘에는 그래서 더더욱이 커피 한 잔 없이는 정말 1분 1초도 버티기 힘든 요즘입니다. 네, 요즘 또 인스타, 릴스, 틱톡 넘기다 보면 또 힙하다는 감성 카페 쇼츠 영상들 정말 많이 뜨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은은한 조명 안에서 바리스타가 우유 거품으로 이렇게 아주 예술적인 라떼를 딱 만들어주는 또 그런 감성 많이 보셨을 텐데 퇴근길에 이제 그 감성 챙기려다가 이제 영수증 보고 심장 좀 덜컥 하시면 그 커피도 커피지만 빙수가 28불이에요. 믿겨집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저희 옛날에
1: 밥값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2: 산처럼 쌓아주는 거 아니죠?
0: 네?
2: 산처럼 이렇게 쌓아주는 빙수 아니죠?
0: 그것보다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그런 빙수 감성이 여기 페어팩스에 있는데
1: 네. 저 어디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0: 네, 맛있어요.
1: 페어팩스에?
0: 네, 무조건 맛있어요. 요즘에 핫해요. 네, 되게 핫한데
1: 생과일 쓰는
0: 맞아요. 네. 네, 되게 그 비싼데 그래도 맛있는. 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옛날에는 사치를 이제 큰 돈으로 못 하니까 약간 조그만 사치, 약간 디저트로
1: 소확행, 네, 소확행,
0: 소확행, 네, 소확행 느낌으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소확행이 아니라 약간 중확행 느낌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커피 딱 계산하려고 보면은 직원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무해하고 친절한 미소로 모니터를 싹 가리키잖아요. 예, 15, 18%,
2: 그쵸.
0: 20%, 25%. 예.
2: 내가 스킵 버튼 늘 찾기 힘들고요.
0: 어떤 데는 진짜 맞아요. 찾기 힘들고 없을 때도 있어요.
2: 예.
0: 내가 매장에서 앉아서 마시는 것도 아닌데 테이크아웃인데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왠지 옆에 친구나 뭐 뒤에 누구 있으면 왠지 좀 떠밀려서 느낌이 팁을 주게 되는 그런
1: 그리고 이제 막 그 네. 레지스터에 있는 이제 이런 직원이 네. 내 이름을 또 알아.
0: 아, 그러면
1: 이렇게 자주 봐가지고 또 이제 내 이름을 직접 불러줘.
0: 그러면은 이제 좋다. 또 예.
1: 그러면 손이 안 갈 수가 없어.
0: 아, 다음에는 저기 아니라고 하세요. 저 이 대장이라고 하세요. 약간 그런 느낌. 그 누구죠? 투나님이 빙수 기계 사서 집에서 먹어야겠어요라고. 저도 진짜 그 집에 빙수 기계가 있는데 안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 또.
1: 근데 이게 또 내 손으로 하는 거랑 네. 이렇게 대접받는 거랑 느낌이
0: 달라요.
1: 다르죠.
0: 네, 그렇죠. 저도 카페에서 일을 좀 해봤는데 빙수에 사실 빙수가 굉장히 정성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1: 굉장히 그렇죠. 네,
0: 그 레이어를 싹싹싹 쌓아야 되고요. 미숫가루 넣어야 되고요. 우유 넣어야 되고요. 그 안에 또 시리얼 넣어야 되고요. 예, 시럽도 또 넣어야 되고 그거를 다 레이어를 쌓아서 넣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퍼서 주는 빙수 그거를 했었는데 여름에 진짜 그 주일날 그 교회 끝나고 그 시간에 진짜 손목 나갑니다. 장난 아니에요.
1: 아이스크림 푸다가
0: 예, 정말 장난 아니네.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정말 요즘에는 또 가성비냐 아니면 또 내 지갑 눈 감아주는 감성 낭만이냐 굉장히 또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건지 예,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두 분 다?
1: 저는 옛날에는 네. 좀 가성비긴 했는데 네. 요즘에는 뭐 제가 좋아하는 걸 더 찾는 성향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더 맛있는
1: 그렇죠.
0: 예, 네. 맞아요. 그런 느낌.
2: 맛있는 거 비싼 네. 거 먹고 적게 먹자.
0: 맞아요.
2: 돈은 아껴야겠고.
1: 차라리 그게.
0: 네. 맞아요. 오늘 그래서 그 테마가 딱 우리 또 이 대장 형님 그리고 이제 또 누나의 그 테마 커피입니다. 도로 위 컵홀더 커피 꽂아두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청취자분들 취향도 알아볼 겸 저희가 이제 지친 날을 일으키는 소소한 힐링 커피 취향 랭킹 토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그 일할 때 마시는 커피 성향이 좀 어떠세요?
1: 일할 때 마시는 커피 네. 성향.
0: 어떤 분은 더워도 네. 뜨거운 커피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신기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1: 저는 겨울에도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야, 한국인 맞다. 인증 꽝꽝꽝. 아,
2: 저는 카푸치노를 되게 좋아해요.
0: 카푸치노는
2: 네. 한국에서 커피를 먹을 때는 카푸치노를 네. 아이스로 주문하면 해주는 데가 많거든요. 네. 미국에선 별로 없어요.
0: 카푸치노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커피 에스프레소가 레시오가 2고요. 나머지는 거의 한 7 정도 거품이고
2: 거품.
1: 그렇죠.
0: 나머지는 라떼로 살짝 해가지고 들었을 때 가벼워야 돼요.
2: 그렇죠. 그렇죠.
0: 네,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얼음을 넣을 룸이 없지 않나요?
2: 얼음을 넣으면 싱거워져요. 그러면은.
0: 그러니까.
1: 네. 그렇지. 네,
2: 그래서 네. 미국에 오니까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고민해요. 아, 카푸치노 혹시 아이스 되나요? 물어봐도 다들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이 날씨에 따뜻한 걸 먹을까. 근데, 그래서 대안을 네. 찾았어요.
0: 어떻게죠?
2: 아이스 플랫 화이트.
0: 아, 그게 그거 그건가요? 됩니다. 아이스 플랫 네, 화이트 네. 어떤 건가요?
2: 그게 이제 네. 카푸치노보다 거품 비율이 좀 적다고 보시면 돼요.
0: 근데 그래서, 아이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2: 네, 아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네. 플랫 화이트는 네. 미국에서 아이스로 해달라 그러면 해줘요.
0: 근데 제가 네.
2: 따뜻하게 먹었을 때는 네. 플랫 화이트가 카푸치노보다는 조금 더 스트롱한 느낌이거든요. 우유 거품의 비율이 적어서. 그러니까 뭐 에스프레소 양은 동일한데 네. 이제 조금 더 스트롱한 카푸치노보다는 우유 느낌이 덜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해주더라고요.
0: 근데 네, 말씀하세요.
1: 근데 카푸치노도 팁을 좀 주면은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0: 근데 아이스로? 저는 근데 궁금한 게
1: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팁을 얘기했었나요?
2: 도전해보겠습니다.
1: 네,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0: 저는
1: 네.
0: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카푸치노를 아이스로 그러면 이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했을 때는 에스프레소를 식혀가지고 차갑게 한 다음에 나머지 거품과 우유, 근데 우유, 이게 애매하긴 한데, 거품만 뜨겁고, 왜냐면 뜨거워야 되거든요, 거품 만들려면.
2: 그쵸.
0: 그러면은 어떻게 드시죠? 이게 어떻게
2: 아니,
0: 드시죠?
2: 안 해줘요. 아이스
0: 아니, 한국에서 어떻게 드시는지.
2: 한국에서는 그냥 네, 네. 모두 이제 사람들이 좀 똑똑하고 융통성 있다 보니까, 거품량을 알아서 줄여주든지 얼음을 넣은 다음에 그 위에 시나몬 가루 살짝 이렇게 뿌려주면
0: 시나몬 가루
2: 네, 카푸치노는 또 이 시나몬 가루를 올려 먹는 맛이
0: 어렵다,
2: 있거든요.
0: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아직 덜 큰 것 같아요.
1: 커피 좀 더 마셔봐야겠네요.
0: 그래야 그쵸?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알면 쓸데없는 커피 기상천외한 비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요. 커피는 원래 음료가 아니라 음식이었대요. 옛 부족들은 커피 열매를 동물성 지방과 섞어서 영양식처럼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 커피는 사실 과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볶는 원두는 커피 체리라는 과일을 씨앗입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네. 이거를 덜 볶을수록 신맛이 많이 나요. 과일이라서.
1: 맞아.
0: 덜 볶으면 신맛이 네, 나고 네. 그 차이구나. 네, 그 나라마다 좀 다르잖아요. 약간
1: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2: 그렇죠. 네. 아프리카 쪽 원두들이 주로 이렇게 산미가 강하고.
0: 네, 맞아요. 그런 느낌.
1: 그리고 또 이제 로스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죠.
0: 그런 느낌. 네, 좋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1: 네, 그리고 네. 이제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브라질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핀란드.
0: 핀란드.
2: 와, 네. 정말요?
1: 예, 네, 한 사람이 1년간 약 한 1600잔 정도로 마신대요. 1년에.
2: 우와.
1: 와, 그러면 하루에 4, 5잔을 마시는.
0: 저는 핀란드는 네. 껌으로만 유명할 줄 알았는데.
2: 잠 안 자나요?
1: 커피. 그러게.
0: 진짜. 그리고 베토벤의 지독한 커피 사랑. 음악가 베토벤은 한 잔을 끓일 때 무조건 정확히 60개의 원두만 세워서 내렸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2: 마이크로 저울이 없으셨나?
0: 그랬던 것 같아요.
1: 개수로.
0: 네.
1: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한 커피. 1932년 브라질 정부에는 돈이 없어서 국가 대표들을 올림픽에 못 내보낼 뻔하니까 그 배에 커피를 가득 실어 보내가지고 팔아서 그 경비를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0: 브라질 커피도 유명하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2: 맛있죠.
0: 저도 브라질 커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각자 뭐 좋아하는 원두 있으신가요?
2: 저는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해서 이렇게 꽃향기 나는 그런 커피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에티오피아 계열을 좋아해요.
0: 아, 산미 좀 있는 거?
2: 네, 네.
1: 전 과테말라.
0: 과테말라. 네, 네. 락빌에 그 커피 그 라이온인가 뭐 그런 로고가 있는 거기가 에티오피아 커피를 잘 내려요. 그쪽에 갈 일 있으신가요?
1: 거의 인스타그램에서 보긴 봤는데.
0: 진짜시죠? 네. 저희 예전에 살던 집 근처였었는데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저는 또 산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브라질 느낌을 좀 좋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모리 이런 느낌. 네. 웹캠은요 커피 때문에 발명된 거 아세요?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원들이 커피 머신에 커피가 남아있는지 보러 가기 귀찮아서 실시간 카메라를 설치한 게 세계 최초의 웹캠입니다. 네.
1: 그거는 네.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0: 신기한 것 같아요.
2: 와, 네. 재밌다. 네.
0: 그리고 저희가 아는 또 이제 루아 커피.
1: 네. 네.
0: 세계에서 가장 비싼 루아 커피 비밀은요. 사양 고양이 배설물에서 골라낸 원두로
1: 그쵸.
0: 독특한 발효향 덕분에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하죠. 저희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커피를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2: 저는 먹어봤어요.
0: 와, 저만 나왔네요.
2: 하이파이브.
0: 대박. 어떠세요? 그 돈값 합니까?
2: 아,
0: 얼마나 비싸요 이게? 궁금하기도 해요.
2: 먹어본 지 오래돼서 네.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최소한 다른 커피의 한 1.5배 정도 제가 먹었던 맞아요. 데서는 네.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먹었을 때 저는 이제 산미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네. 꽃향기 커피를 딱 마셨을 때 막 우와 하고 이렇게 다양한 향이 느껴지는 게 좋은데 루아 커피는 생각보다 그렇진 않았어요. 특정 향이 좀 강한 편이어서 제 기억에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돈 주고 사 먹을 건 아닌 것 같다.
1: 그걸
2: 저의
1: 어디,
2: 취향은
1: 어디 카페 가서 사 드신 거예요?
2: 네, 그거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먹어봤어요.
1: 근데 그게 또 이게 뭐 커피 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렸냐에 따라 달라서
2: 중요하죠.
1: 그랬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루아 커피 저는 이제 그 커피를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프로보를 해가지고 다른 커피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마셔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래 이것도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건 알 수 있긴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냥 뭐 이렇게 비싼 돈 더 주고 이런 느낌?
2: 예, 저도
1: 굳이 좀 이런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0: 그렇죠.
1: 거기에 대한 가치를 더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정하느냐는 다를 그렇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가치로는 루아 커피가 그렇게 특별한 느낌은 아니었다.
2: 그렇죠.
0: 하지만
1: 제 개인적인
0: 이런 느낌.
1: 제 개인적인
0: 네네네. 생각.
2: 그러니까 여러 개의 네. 커피들이 있으면 네.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커피 하나 이런 느낌이지.
1: 네, 맞아요.
2: 어나더 레벨의 느낌은 아니었어.
0: 그 느낌은 아니었다. 네.
1: 감동이 엄청나게 있고 이거는 아니었어.
0: 신기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이렇게 비교를 한 거잖아요. 이제 프로보를 같이 해가지고 비교를 한 거였었는데 뭐 물론 저희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프로보 테크닉이.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랬었어요.
0: 저희 랭킹 3위부터 이제 남았는데 잠깐 저희 광고 듣고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은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0: 우리 동네의 자랑 스타를 소개한다. 스타 소개서.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모실 이분을 설명하려면 키워드가 좀 화려합니다. 2008년 겨울 관객 수 무려 800만을 기록한 대박 영화 과속 스캔들의 숨은 주역, 싸이월드 시절 온 국민의 도토리를 털어갔던 미니홈피 브금의 여왕.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본인은 음악방송 1위 트로피 대신 큐시트를 들고 방송국을 뛰어다니는 엠넷 PD 출신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회사 동료들이 네가 진짜 그 마수 맞냐? 가수 맞냐고 라고 해도 하도 안 믿어줘서 진짜 본인임을 증명하려고 예능 슈가맨 3에 전격 출연하셨다는 귀여운 비하인드의 주인공.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 이 노래라고 무릎을 탁 치는 분이죠. 가수와 PD 그리고 현실 직장인까지 넘나드는 프로 2중, 3중, 4중 모르겠다. 생활로 감성적인 목소리와 따뜻한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가수 홍민정 씨입니다.
1: 안녕하세요. 홍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0: 이렇게 또 직접 뵙게 되니까 더 반갑네요. 네. 요즘 바쁘시죠, 많이?
1: 바쁘다면 바쁘고 또 네. 그래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와야죠.
0: 의리가 정말 네. 대단하신 분인
2: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본명 네. 쓰는 건가요?
0: 그
2: 사실
1: 아, 이름 좀 알려주세요. 몇번 더 불러주시고.
2: 네. 네. 아 이름 알리는 거 저
0: 당황하긴 했어요.
1: 네. 얼굴 없는 가수여서.
0: 이제 그 아티스트니까 저희가 이제 이름을 또
2: 아, 그럼요, 네,
0: 또 이제 홍민정 누님 누나.
2: 아 우리 네. 아까 닉네임까지
1: 누나 빼주세요 누나.
0: 아, 네, 네.
2: 닉네임까지 다 정해놓고 네, 네. 이거 갑자기 네, 네.
0: 또 저희 또 이 대장님이랑도 되게 인연이 깊잖아요.
2: 근데 이게 네, 네. 뭐 제가 이 홍민정 씨를 네. 그 미국 오시자마자 네. 거의 오시자마자 만났어요. 그 홍민정 씨가
0: 아,
2: 미국 오셨을 때
1: 네. 네, 한 그런데, 5년 전 뵀죠. 네,
2: 그런데 그 이후에 인연을 이어준 건 제이든 씨 역할이 있어요.
0: 아 제가
2: 그랬나요?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어요.
1: 그쵸. 아 저런 인연이 좀... 끊어질 뻔했는데.
2: 네. 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한번 들어보죠.
0: 아, 좀 이따 저도 모르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또 이제 또 저희가 또 그 민정님이 또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아까 예전에 또 엠넷에서 PD로도 계셨다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또 노래만 하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 전문 채널 엠넷에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잡고 연출을 하던 진짜 PD였습니다. 가수로 데뷔해서 활동하시다가 방송 연출의 매력을 느껴 엠넷에 입사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음악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총괄하셨죠.
1: 네, 열심히 뛰어다녔죠.
0: 네, 아티스트의 네. 감성과 또 연출가의 눈을 동시에 가진 능력자인 거죠. 아무리 그 다른 필드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2: 그렇죠.
0: 네, 근데 그거를 경험을 했으면 좀 더 잘 알고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면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근데,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1: 네, 네. 또 네.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다른 필드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던 게 네. 무대에 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제가 잘 아니까.
0: 그렇죠.
1: 네. 저 사람들이 네. 어떻게 이 무대를 제가 만들어 줘야 저 사람들이 빛나고 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제가 잘 알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오히려 소통하기는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아티스트 분들이랑 PD 네. 생활 할 때는.
0: 저도 참 카메라 일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엠넷에서 카메라 감독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1: 아, 제가, 무서운 분들 만나셨구나.
0: 제가 본 카감 중에서 제일 일을 잘하는 감독들이었습니다.
1: 그쵸, 그쵸. 네, 정말 몸을 사리지 않으시죠. 네. 엠넷 감독님들.
0: 엠넷 감독님들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네, 그래서 정말 재미없는 씬, 재미없는 액션들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찍는 게 카메라 감독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무브를 잘 따고 이렇게 연출을 하는 감독님들이 엠넷 감독님들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2: 진짜 네. 그 가요 프로그램 그 네. 카감들이 네. 대단합니다, 진짜.
0: 그렇죠. 그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도 솔직히 네. 혼자서 나오기 때문에 밋밋해 할 수가 있거든요.
2: 그러니까.
0: 근데 그거를 요리조리 돌려가고 다른 데로 커트하고 때리고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것들을 감성을 이제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카메라를 때리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1: 그쵸.
0: 진동이 있을 그쵸, 때 그쵸. 흔들고 때리고 제끼고 다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는 감독님들이 엠넷이라서 저 엠넷 PD, 엠넷 쪽은 좀 많이 이렇게 씹혀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 엠넷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방송 스태프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KBS, MBC 이런 데 비해서는 음악 네.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스펙트럼이 좀 좁잖아요.
0: 그렇죠.
1: 대신에 음악 프로그램 하나만은 우리가 1등이다라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 편이에요.
0: 이야, 그런 거 좋은 거 네, 같아요.
1: 그래서 M 카운트다운이라는 네. 프로그램에 네. 제가 이제 야. 있었을 때
2: 네. 저도 압니다.
0: 엠 카운트다운이 네. 저 뭘로 유명하냐면 그때 당시 미국 진출을 처음 해서 엠 카운트다운을 생방송으로 미국 뉴저지 프로젠셜 센터에서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방송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생방송으로 나가는 그렇죠. 그런 것들.
1: 그렇죠. 네.
0: 그런 게 참 멋있었어요.
1: 그리고 그런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는 규모가 네. 제일 컸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엠 카운트다운 생방송 할 때는 이제 네. 경기장 같은 데서 많이 했었는데 뭐 몇 날 며칠 스태프들 밤새는 건 기본이고요. 예를 들면
0: 힘들어요, 진짜.
1: 특수효과팀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국내 네. 최고의 분들이 오셔서 뭐 불꽃 터지고 뭐 그런 효과들 있잖아요. 네. 네.
0: 저희들이 네. 또 친하게 지내는 게 그 특효가 있으면은 제 카메라를 살짝 올 좀 피해줘야 돼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타이밍이 되면 거기 스태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미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래에서는 특효가 터진다라고 해가지고 뭐 근데 친하게 지내요 항상 특효팀이랑 뭐 레이저 쏘는 분들 뭐 그런 분들
1: 그렇죠. 네, 뗄래야 뗄 수 네. 없는 관계
0: 맞아요 맞아요
1: 예를 들면 네. 막 남자 아이돌들 나왔어 네. 앞에서 네. 불꽃 촥 나오는데 네. 카메라 감독님 그쵸, 거기 있다가는 화산인 거예요
2: 있으면.
1: 네, 큰일 납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탄 두 번째 이제 투어 돌았을 때

0: 손가락으로 별을 그리면 이 별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따라간 거야. 그 AR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 다른 팀인데 저희가 또 같이 욕먹는 트위터에서 그랬던 또 일이 있어가지고.
1: 그쵸,
0: 근데 그쵸. 또 거기서 저희를 디펜드를 해주는 또 팬들이 있어요.
1: 그쵸.
0: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이제 저희는 또 힘을 얻는 그런 느낌이라.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엠넷에 입사했을 당시 워낙 싹싹하고 일을 잘하는 신입 PD로 소문났었다고 합니다.
1: 네.
0: 다들 이번에 들어온 신입 PD 정말 야무지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나중에 회식 자리나 사석에서 그 신입 PD가 사실은 영화 과속 스캔들로 온 국민의 미니홈피 도토리를 털어갔던 바로 그 목소리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 선배 PD들이 뒷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대단한 분한테 내가 커피 심부름을 시켰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예. 이렇게 제가 좀 많이 조사해 왔는데 아, 어떻게 네네네. 마음에 드시나요?
1: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셨네요. 네네네, 저도 모르는 사실을. 아.
0: 그리고 이제 원래는 가수들이 연습하라고 대충 부르는 게 가이드인데 이제 홍민정님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면 작곡가들이나 현장 스태프들이 아니 PD님 가이드가 이렇게 좋으면 뒤에 부르는 가수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라면서 화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무대 뒤를 지휘하는 연출자인데 본업 천재 모먼트가 튀어나왔던 귀여운 일화죠. K-Will 같은 경우도 그런 가이드 보컬이었다가 이렇게 올라온
1: 그쵸, 케이스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력자분들이 네. 진짜 많으세요. 예를 들면 그쵸, 빅마마 네. 분들 그분들 코러스계에서 정말 유명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딱 뭉치시니까 네. 와 무시무시한 그룹이 됐죠.
0: 네. 네.
1: 사실 그분들은 이미 이제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시던 분들이었어요. 대중들은 모르지만 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유명한 분들이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멋지게 데뷔하시고 잘 돼서 참
0: 좋습니다.
1: 좋죠.
0: 네, 좋습니다. 오늘 또 굉장한 또 스타 게스트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또 이 음악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 홍민정의 모습도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가수를 그때 안 했으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2: 이거 기습 질문인가요?
1: 사실 아까도 네.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네. 그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저는 굉장히 막 호기심도 많고 그런 편이라서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한때는 이제 외교관을 꿈꿨던 적도 있었고요.
0: 네. 외교관이요?
1: 네, 네.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근데 외교관을 꿈꿨던 건 조금 더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중학교 때. 그러다가 네. 고등학교 때 방송국 아나운서. 그때 이제 또 학교에서 방송반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 락밴드를 하게 됐어요.
0: 아~
1: 네, 그게 계기가 돼서 락밴드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방학 동안에 가요제를 엄청 다닙니다.
0: 아~
1: 그때.
0: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1: 네, 락 페스티벌. 네.
0: 그러니까 본인 노래를 했나요? 아니면 커버 노래를 했나요?
1: 그때는 주로 커버곡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학 가요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한 곡씩은 창작곡을 만들어요. 시즌별로. 근데 이제 창작곡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어설프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공연을 하면 재미가 없고 예를 들면 막 해변에 강원도에 어디 경포대 해수욕장 이런 데 가서 노래를 하는데 남들 아무도 모르는 노래 해. 네. 아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아. 여름에 다 사람들 즐기러 왔는데
0: 근데 약간
2: 그러면 안 돼.
1: 안 돼요.
0: 거기는 약간 즐기러 온 사람이니까 뭘 불러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1: 아 근데
2: 그렇지 않습니다.
1: 한 곡 두 곡 괜찮아요. 예.
0: 경험도.
2: 예. 저도 이제 드럼 연주하니까
0: 맞네.
2: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0: 네네.
2: 보면 이제 그 특히 전공한 친구들이 네. 그 부심이 있어.
0: 아~
2: 그래가지고 내 거, 뭐 내 색깔, 뭐 이렇게 뭔가 내 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연주하는 상황에 서면, 근데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이제 그래서 만약에 내 창작적인 거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꼭 대중적인 거를 섞어서 넣던지 그 안에 내 거가 약간 양념처럼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0: 와 너무 듣고 싶다.
2: 네, 근데
0: 궁금하다.
2: 내 거는. 네. 내 거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0: 이제
2: 그래서 이제 주목받기가 힘들죠.
0: 그럴 수 있네요. 네. 아무래도.
1: 저 노래 한 곡 했는데 분위기 네. 싸 하면은 제가 빨리 딱 사인 보내서 레퍼토리 바로 딱
0: DJ,
1: 체인지.
0: DJ 같은 거네요. DJ도
2: 그렇죠.
0: 약간 클럽에서 네, 이제 튀는데 앞에 약간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DJ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저희 뭐 직원들이나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 데리고 가지만 이제 그 분이 이제 앞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여기 한 70대, 뭐, 80대들의

0: 분들의 DJ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요청을 받고
1: 어렵다.
2: 아, 제시 어디에 간 거야?
0: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한국이 그 나이대가 좋아하는 노래도 안 좋아하시고 저희 나이 뭐 그런 것들도 노래 안 좋아하시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2: 아, 근데 어르신들이 본인 나이대 노래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0: 네.
2: 그러니까 그 본인의 나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0: 아, 그것도 있는데
2: 예.
0: 여기서는 좀 제가 신기한 걸 발견한 게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인 거예요.
2: 아.
0: 그러니까 여기의 음악을 들으면서 잘하신 거지. 어떤 노래냐면 뭐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그런 비트, 그런 고고송,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에 열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노래를 준비했죠. 그 나이대 노래 아무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한테 그 쪽지로 이제 그걸 틀어달라고 하세요.
2: 아, 그렇지.
0: 되게 신기한 게 엄청 점잖은 노인분이셨는데 저한테 거의 뭐 힙합,
1: 어머.
0: 갱스터 이런 음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앞에서 춤을 추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1: 받은 신청곡이 뭐였어요?
0: 뭐 트릴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분이 뭐 했던 거는 우탱클랜 뭐 이런 것들
1: 야.
0: 예. 이런 것들 힙합 빡센 거
2: 네.
0: 예. 갱스터 뮤직 그런 느낌의 그래서 아 이런 또 낭만이 있구나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역시 이게 미국이라 또 가능한 그런 경험이다
2: 근데
0: 그런 느낌
2: 제가 이제 학생들 이제 음악을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2: 하면서 되게 재밌게 본것 중에 하나는 한국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러니까 뭐 제가 드럼을 가르치니까
0: 네.
2: 뭐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이렇게 뭐 어떤 음악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고 본인한테 맞는 그런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게 특히 뭐 한국 아이들 말고 뭐 미국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 너네들 어떤 음악 좋아해? 뭐 어떤 음악 연주해 보고 싶어? 이러면 되게 재밌게도 뭐 되게 10대 뭐 어린 아이들이 되게 굉장히 클래식한 락 음악 뭐 예를 들어 뭐 메탈리카나 뭐 그런 이제 뭐 마이클 잭슨 음악이나 이런 되게 이 친구들이 살지 않았던 그 세대에서 들었던 그런
0: 맞아요.
2: 음악들을
0: 네, 맞아요.
2: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0: 네.
2: 이게 보면은 어떤 그래서 너네들 어떻게 그런 음악을 알고 있어?라고 물어보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들었다든지 뭐 삼촌하고 같이 이런 추억들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0: 아니 요즘에 00년생 뒤에 있는 친구들이 그 옛날 노래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알아? 이랬더니 뭐 리메이크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일부러 찾아듣는 분들도 많고 좀 신기한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어요.
2: 그래서 그 미국에서 사는 친구들이 보면은 이제 가족들과 부모님들과 그 음악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형성이
0: 아,
2: 잘
0: 너무
2: 되어 있구나라는 걸
0: 좋다.
2: 많이 느꼈고.
0: 너무 좋아요.
2: 근데 요즘에 좀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 음악들 옛날 음악들 모아놓은 이제 그런 영상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어떤 때 이제 보면 뭐 2000년대 초반 아니면 90몇 년대 이런 음악들 보고 댓글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아, 그 어떤 댓글들은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그 시대를 살지 않았는데 그 살았던 그 느낌이 느껴진다.
0: 아.
2: 그 시대를 살지 않았는데 그 시대가 그립다. 뭐 이런 젊은 친구들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 신기한 건 저희
0: 네.
1: 아들이 12살인데 며칠
0: 네.
1: 전에 엄마 이 노래 이제 제가 차 타고 같이 가는데 이 노래 이제 주로 선곡을 아들이 자주 해요.
0: 네.
1: 그래서 얘는 요즘 무슨 노래를 듣나 하고, 본인은 요즘 되게 꽂힌 노래가 있대, 좋아하는 노래가 있대. 그래서 딱 틀어줬어요.
0: 뭐죠?
1: 메탈리카의
0: 오 마이 갓.
1: 홀스맨.
0: 이름만 들어도 엄청 빡셈이 느껴지네요.
1: 깜짝 놀랐어요.
2: 메탈리카 빡세죠.
0: 장난 아닌데.
1: 저는 뭐
2: 사운드가
1: 메탈리카라
2: 빡세죠.
1: 그러길래 뭐
2: 네.
1: 엔터 샌드맨
2: 아,
1: 아니면
2: 그렇죠.
1: 마스터 오브
2: 굉장히
1: 퍼펙스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0: 기타를 혹시 치나요?
1: 아니요, 전혀 못 쳐요.
0: 왜냐면 기타를 치는 친구들이 그런 거 가끔 간혹 가다가 좋아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1: 저도 깜짝
2: 일단 기타 치며 거쳐가는 음악들 중에 하나죠.
0: 그렇죠. 본조비, 메탈리카.
2: 아, 그렇죠.
0: 저도 잘 모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또 약간 항상 있는 루틴이시겠지만, 뭐 행사나 어디 가나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 또 홍민정님의 노래를 또안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 불러보는 건가요?
0: 아무래도 다음번에. 네,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라이브는 다음번에.
0: 오늘은
1: To be continue.
0: 네, 한번 그 노래 제목이 아마도 그건. 네, 과속 스캔들에 나오는 아마도 그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Monday to Friday, 628K Play DMV. 세상 제일 행복한 사람들만 모인 곳, K-Play DMB, 제이든, 그리고 이대정님, 그리고 홍민정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노래도 들었었는데, 제가 그 보니까, 홍민정 대시 주제라고 써 있어가지고, 혹시 본인이 이거 만드셨나요? 했더니 아니라고.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저작권 저기, 저번 돈 벌 텐데 괜찮으시냐고 하니까
1: 제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얼른 또 만드셔가지고 주워 담으시길 바랍니다.
2: 근데 뭐 유튜브에서 네. 잘 정산해 줄 겁니다.
0: 아 그렇죠. 유튜브가 또 그런 건 잘 하니까.
2: 그렇죠. 네. 네,
1: 통장에 저작권료가 분기별로 들어오긴 하는데
0: 오,
1: 어디서
0: 좋다.
1: 들어오는지 제가
0: 야 저런 말투 저런 말이 되게
1: 부러워요?
0: 부러운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2: 연금이죠 연금.
0: 네, 그러니까 그 10cm는 벚꽃 아닌가요?
2: 아 그거는
1: 범준 씨, 범준 씨는
0: 벚꽃 봄마다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느낌.
2: 그치.
0: 아, 이런
1: 아니, 범준 씨랑은 연금. 사실 제가 그 범준 씨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예선 치를 때부터 알게 된 사이예요.
0: 오 정말요?
1: 네, 네 그래서 와. 그때부터 제가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고. 여러 번 봤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되게 친해서 맨날 연락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응원도 하고 네. 이제 가끔 볼 수 있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아. 이 친구가 그때는 너무 이제 네. 학생 그때 실제로 학생이기도 했고
0: 풋풋한 그런 느낌
1: 예, 너무 풋풋하고 네. 막 매번 거기 방송 출연할 때마다 저 너무 떨려요 막 너무 이렇게 막 정말 풋풋한 대학생 느낌이 많이 났었거든요. 아 근데 해가 갈수록 네. 이제 건물주가 되시고.
0: 저도 그런 거 있어요.
2: 포지션이 달라져요.
0: 저도 신입.
1: 건물 샀어요. 그 다음에 와서 들은 말은 건물 샀어요. 오, 축하해요. 뭐 커피숍 뭐 냈다. 축하해요. 그 다음에 뭐 애기 아빠 됐다. 승승장구해서. 네.
2: 한국에는 네.
1: 최고의 직업이죠.
2: 네, 봄에는
1: 벚꽃 연금.
2: 장범준, 그렇죠. 벚꽃 연금.
1: 벚꽃 연금.
2: 겨울에는 머라이어 캐리 누님이.
0: 아.
2: 크리스마스 때 그냥 항상.
0: 네. 저희도 약간 틈새 공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봄과 여름 사이 그런 느낌.
2: 가을. 네.
0: 다 있지 않나요? 가을은 뭐가 있죠? 가을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1: 확 떠오르는 게 없네.
2: 지금 가을,
1: 가을 비였네요. 우리 뭐 해야겠는데.
0: 가을 전어 느낌으로 이렇게 전어를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1: 아, 전어 언제쯤 전어?
0: 모르겠어요. 가을 노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머리를 합쳐가지고. 조금 전만 해도 이제 저희 그 로고송도 그렇고.
1: 그쵸. 봄, 겨울 이미 네. 뺏겼고, 여름은 조금 많고.
2: 아, 네. 여름 많고.
1: 여름 많고.
0: 여름 많고. 네.
2: 여름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지나면 또 막 사라지고.
0: 아니면은 그쵸? 저희가 약간 틈새 공략으로 미국의 휴일을 한국어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독립 기념일 이런 거.
1: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불꽃 팡팡 터져주는.
0: 괜찮은데요. 불꽃 팡팡 좋은 것 같아요. 파라바라 팡팡팡. 네, 네. 좋습니다.
1: 저 이번에 불꽃놀이 네. 봤어요.
0: 어땠어요?
1: DC 네. 들어가는 그 브릿지에서 많았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봤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0: 이번에 엄청 많이 썼잖아요, 돈을.
1: 네. 네. 네.
0: 근데
1: 너무
0: 이제
1: 멋있더라고요.
0: 비가 와가지고 잠시 멈췄다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1: 근데 네. 제가 다행히 원래 거기 가서 볼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밤에 비가 오다가 그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냥 뭐 밑줘야 본전인데 가볼까 하고 차를 끌고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차가 너무 많아서 DC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더 운이 좋았어요. 못 들어가고 다리 위에 서 있다 보니까
0: 거의 다 보였구나.
1: 사람들이 갑자기 네. 다리 위에 그냥 차를 한쪽에 파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불꽃이 그 강 주변에서
0: 네네네.
1: 커지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냥 그 다리 위에 세워놓고 최고의 명당 자리에서 우와 하고
0: 괜찮네.
2: 좋았네요.
0: 네, 네, 그런 거. 네.
1: 얻어 걸렸습니다.
0: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무대에 오르기 전에 꼭 하는 루틴이나 공연 전에 하는 징크스라고 했을 때 식사를 거르고 무대로 이거는 뭐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식사
1: 네, 좀 적게 왠지. 하는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제가 부르면은 좀 이렇게 호흡이 잘
0: 맞아요.
1: 많이 안 내려가서
0: 긴장했던 무대는 이제 뮤지컬 배우도 하셨었는데 거기서 처음 주인공 했을 때
1: 그렇죠. 제가 사실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0: 네.
1: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27살 이때쯤에 시작을 했으니까 원래 뮤지컬을 하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한 거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노래만 했었지 그 춤을 춘다든지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 전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0: 아, 뮤지컬에서 춤도 춰야 되나요?
1: 어. 오. 왜 이러시죠?
0: 뮤지컬이
2: 종합예술.
1: 네. 종합예술입니다.
0: 아, 그렇죠. 네. 다른
1: 가자라기 힘들어요.
0: 다 네. 다르긴 한데.
1: 뮤지컬 또 배우들이 춤을, 또 네. 이제 우스갯소리로 돈 벌기 힘든 이유가 하나 있는데 네. 노래 잘하는 친구들은 연기 레슨 받아야 되고 댄스 레슨 받아야 되고
0: 다 해야 되는구나.
1: 연기 잘하는 친구들은 노래 레슨 받아야 되고 춤 잘 추는 친구들은 네. 다른 거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종합 예술이라서 근데, 뭔가 네. 하나 부족하면 계속 그거를 정진을 해야 되거든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뮤지컬로 전향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1: 그렇죠. 아무래도
0: 옥주현 네네네. 아니면 뭐 조승우.
1: 근데 기본적으로 네. 옥주현 씨는 워낙 이제 아이돌 그룹 출신이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이런 군무나 이런 거에 원래 노래를 잘하는 그쵸, 분이었지만 그쵸. 또 네. 그런 거에 좀 익숙하신 분이었고 네네네. 끼도 많으시고 워낙 네. 조승우 씨는 원래 뮤지컬 배우 원래 배우 쪽 출신이셔가지고
0: 그 시아준수
1: 아 시아준수 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춤 잘 추고 노래하는 네. 사람들은 문제 없고요.
0: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가수나 이런 거를 하다가 전향하는 이유는 네. 그래도 페이가 괜찮아서일까요?
1: 이거는 사람들마다 조금 네. 다르긴 하지만 사실 가수로서 성공하는 건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자기 PR이 그쵸. 쉬운 세대였는데 네. 예전에 제가 앨범 준비할 때만 해도 네. 그때는 방송에 나가지 않으면 혹은 앨범 기획사가 힘이 세지 않으면
0: PR할 데가 없는
1: 네, 본인이 혼자 네. 이제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가요계가.
0: 네.
1: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도 그거를 누가 써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고 힘 있는 기획사랑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무대를 서기가 힘들었어요. 방송에 나가기도 힘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많지 않고 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문이 너무 좁았던 거죠.
0: 맞죠. 네,
1: 노래 가수들이 사실 노래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네,
1: 근데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워낙 공연 횟수도 많고 네. 어느 정도 실력이 있을 때 이제 그 가수가 돼서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계속 본인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본인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네. 사실 뮤지컬 할 때 저랑 활동할 때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SM이나 이런 기획사에서
0: 네.
1: 10대 뭐 초반 중반부터 막 5년, 10년간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결국 데뷔를 못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 한 23살, 4살 돼서 갑자기 사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나는 거의 지난 10년간 청소년 기간 동안 공부할 시간은 없었고
0: 애매하네요.
1: 여기에 매진을 네.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0: 정말 네, 그 끼가 엄청나야 되는 그런
1: 그렇죠. 그렇죠. 곳들이, 그러면은 예. 그런 친구들이 그때 이제 뮤지컬계에도 많이 있었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0: 전에 그 앨범을 원래 이제 가수로서 앨범을 발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발매를 하지 못하고 그 노래가 어떤 시간이 지나서 어떤 가수의 노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1: 아, 네.
0: 그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1: 아, 네. 일단은 그 노래가 뭔지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또 희대의 히트곡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0: 엄청난 노래잖아요.
1: 네, 네, 네. 네. 뭐 그 노래 잘 기억이 안 나실 네. 수 있습니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뭐 이런 노래가 네. 있어요.
0: 아이돌이면 네네. 꼭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어떻게 네네. 보면은 그 관문 느낌.
1: 네네, 네, 그렇죠.
0: 춤도 같이 춰야 되고 빡센 네네.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1: 제가 사실 이제 저는 솔로 여자 솔로로 모던 락이라는 장르로 앨범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앨범 준비하고 앨범 녹음도 다 마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워낙 오래전 일이지만 소리바다라는 플랫폼이 생겨서
0: 네.
1: 음원이 무료로 풀리고 아무도 앨범을 사지 않는
0: 너무 안 좋은
1: 날이
0: 시대,
1: 왔어요. 네.
0: 그때 네. 정말 그치? 정말 좋은 가수들이 묻히는 그런 약간 재난 그런 느낌의 그렇죠.
2: 그렇지. 진짜 재난이에요.
1: 네,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저도 다운 받았으니까. 네.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운 받아서 듣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 가요계는 앨범 수익으로 누가 몇만 장 팔았대 이걸로 이제 그 가수들이 맞아요. 인세를 받아서 그 생활을 하는 그런 그 구조였는데 네. 이게 갑자기 인세가 안 들어오고 앨범이 안 나가니까 모두가 거기에 무방비 상태였던 거예요. 음반 기획사, 뭐 모든 가수들, 뭐 작곡가, 작사가 갑자기 매달 돈이 들어오던 게 하루아침에 끊겨버려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 빨리 대안이 생기거나 전환이 되지가 않았어요. 한동안 그 상황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가요 기획사들이 네. 혹은 또 가수들이 이제 다 이제 앨범을 접고 해체되고 그때 굉장히 많은 거의 뭐 쓰나미에 모두가 휩쓸려가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0: 맞아요. 네. 네.
1: 저도 앨범 준비 다 마치고 네. 그 파동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0: 그래서 그 나왔던 노래가
1: 그때 제가 준비했던 앨범 타이틀곡이 그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였는데
0: 신기하다. 네.
1: 그래서 네. 그때 그거를 앨범을 발매를 하지 못하고 제가 한동안 이제 좀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길거리에서 그 노래를 다시 듣게 됐어요. 네.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인데 하고 딱 길을 가다가 이제 어느 상점에서 TV 같은 데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걸 봤는데 너무 예쁜 우리 여자 친구들이 짧은 핫팬츠를 입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0: 그때 당시
1: 그때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네.
0: 그때 당시 약간 그 소녀시대가 나왔을 때. 어떤
1: 난리였죠.
0: 느낌이었냐면 네. 네가 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 줄 몰라서 다 준비했어.
1: 그렇죠. 종합 선물 세트. 네.
2: 맞아, 맞아, 맞아.
0: 그런 느낌이라고 했었는데 기분이 어떻던가요? 좀 약간 좀 속상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1: 그렇죠. 한편으로는 뭔가 네. 되게 씁쓸한 느낌도 있었고 네. 근데 또 그 친구들이 워낙 잘해서 네, 한편으로는 그 편곡이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댄스 노래에 맞게
0: 예전에는
1: 많이 바뀌었어요.
0: 약간 머리가 빨간 머리셨잖아요.
1: 아,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때 이제 모던 락커였기 때문에
0: 락커, 네.
1: 네, 빨간색 머리가 이렇게 허리까지 오는
0: 네. 네. 엄청난
1: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네. 이제 그 소녀시대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샤방샤방해지면서 노래가 약간 댄스 비트로 바뀌면서 근데 여전히 아이돌 노래 치고는 다시 네.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이 기타 리프가 굉장히 그 노래가 좋아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 아이돌 노래, 여자 아이돌 노래라고 하기에는 네. 뭔가 이 기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곡이에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이따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런 제가 오늘 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가수고 신곡을 낸다고 하면 어떤 신곡을 낼지 여쭤봤었거든요. 네.
1: 사실 지금은 뭐 인생에 아직 많은 날이 남았지만 그래도 네. 예전에 어렸을 때보다는 많은 일들을 겪고 이제 네. 생각도 많아지고 뭐 여기저기 부딪혀도 보고 삶의 터전도 이쪽으로 미국이라는 곳으로 한번 옮겨보고
0: 그렇죠.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에 20대 때 생각했던 뭔가 좀 더 반항적인 기질 이런 거는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삶에 네. 순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만약에 신곡을 낸다면 어떤 게 좋을까 안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이 대장님이 저한테 그 최유리라는 가수분의 네. 노래를 소개시켜줘서 네. 많이 들어봤어요.
2: 지난주에 네. 여기 와서도 소개했습니다.
1: 정말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요즘에 네.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와요. 최유리요? 네, 저희 또 방송국 그 방송 청취자분들이 좀 약간 뭐랄까 해야 되나 애견애견하고 내향내향 애견애견 느낌이 많아서 전 네. 이런 분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런 느낌의 또 음악도 추천해주는 걸
2: 근데 라디오 좋아하는. 방송을 듣는 분들의 네. 성향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맞아요, 섬세하고 맞아요. 네. 네. 감성적이고
2: 그리고 이제 잔잔한 거 좋아하고
1: 그렇죠. 그래서 네. 뭔가 뭐 저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누구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내가 정말 예기치 못하게 그러니까 물에 빠졌어. 비유적으로 힘든 일을 갑자기 모든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나한테 닥쳤어.
0: 네.
1: 그랬을 때 거기서 너무 이걸 당장에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풍덩풍덩 하다 보면 더 힘들고 물을 더 많이 먹고 더 서글퍼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무릎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 보는 건 어떨까. 내 발이 이 물의 바닥에 닿을 때까지 언젠간 바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의 바닥에 닿을 때까지 그 가라앉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면서 가라앉았다가 때가 왔다 싶으면 힘차게 바닥을 딱 치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의 노래가 요즘에는 좀 생각나는 편이에요.
0: 그 네, 저도 옛날에 그 수영을 좀 좋아하는데 수영하다가 쥐가 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쥐가 날 때 아무래도 그 가만히 있으면 바닥에 이렇게 내려가서 그 쥐가 풀리게 돼요.
1: 네, 그렇게 보통 근데 가만히 느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막 난리 발부진 나죠. 치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2: 근데 여기 네. 채팅방을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0: 네, 아 그래 그런
2: 순아님이 네. 네. 제 저의 시대 노래가 이제 네.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0: 오.
2: 네. 오늘 게스트는 제가 아닌데.
0: 네.
1: 어떤 바람.
2: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알긴 알지만 제 시대는 아니긴 합니다.
1: 예. 그렇죠. 조금 더 최신으로.
2: 네. 조금만 더.
1: 네, 저희 여기 네, 조금 뒤로. 지났어요.
2: 네. 네.
0: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어쨌든
1: 서태지와 아이들?
2: 네. 아, 그 정도.
1: 그렇죠, 그렇죠.
2: H.O.T.
1: 뭐. 그렇죠. 그 어딘가. 네.
0: 그 어딘가.
1: 네, 네.
0: 그래서 그 신곡을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을 좀 내고 싶냐고 여쭤봤을 때 아무래도 좀 잔잔한 느낌, 예, 최유리 스타일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약간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까, 이제 온전히 나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
2: 시간에 만들었어요.
0: 예, 해서 한번 노래 듣고 예,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이번에 노래드림, 저희가 코너예요. 노래드림이라고. 그 시청자, 청취자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만들어드리는 코너인데 오늘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이 노래를 한번 만들어서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어떻게 노래 좀 마음에 드시나요?
1: 네. 네. 노래 아주 마음에 드네요.
0: 요즘에 AI로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노래들이.
1: 그러니까.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사실 좀 네. 무서워요.
0: 그러니까. 네. 최근에 그 엠믹스의 그 릴리라는 친구가 그 노래를 AI로 만든 노래를 들려줬더니 그 릴리의 목소리로 들려준 거예요, 만들어서.
1: 그러니까요.
0: 되게 무서워서 약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도 있고. 반반 갈릴 것 같아요.
1: 저는 아무래도. 처음에 이 대장님이 네. 무슨 시티팝이라고 리스트 해가지고 노래를 보내주셨어요.
0: 네.
1: 근데 AI란 말을 처음에 안 해주셨어요.
0: 아.
1: 몰랐어요. 가수가 그 노래를 듣고 이게 AI가 만든 노래인지 전혀 모르고 이거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무섭습니다.
2: 네. 저도 네. 요즘에 그렇게 무서운 시대여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랬었죠.
0: 그래도 빨리빨리 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쵸, 네, 그쵸.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코너들이 정말 많이 남았어요. 저기 수두룩 구석에 수두룩 쌓여 있거든요. 지금 택배 상자처럼.
1: 네, 그런 반도 못하겠는데요. 네,
0: 저희가 노래할 때도 굉장히 수다 떠느라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갈 줄도 몰랐는데 오늘 또 일단 이 대장님부터 네, 오늘 소감 한번
2: 예,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예상치 못했는데.
0: 예. 예, 라디오의 묘미지.
2: 아, 또, 네. 이렇게, 원래 사실 아까도 뭐 저희 따로 얘기하긴 했지만, 홍민정 씨 따로 만나고 그럴 때, 저희들 같이 봅시다. 뭐 네, 저희들 맞아요. 또 그렇죠. 민정 누나 같이 봐요. 막, 네. 막 이러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1: 그러니까, 오늘 네. 처음 네. 셋이 모였다는 그러니까. 거.
2: 정말. 맞아요. 저는 항상 따로 만나고, 두 분 따로 만나고.
1: 그러니까요.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또, 신나요, 되게.
2: 네, 만나니까 또 재밌기도 네. 하고. 네. 사실 뭐 제이드님 말씀대로 저희 준비한 거 많았고 뭐 아까 우리 초반에 제가 홍민영 씨 저희 어떻게 만나는지 나중에 얘기하죠 이랬는데 그 얘기 한마디도 못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0: 진짜.
1: 아니 한 시간 동안 무슨 얘기하지 했는데 시간 벌써 다 갔다는 게 네. 와. 지금.
2: 그리고 또, 오늘 또 이제 메인 네. 게스트가 또 홍민정 씨니까
0: 그렇죠.
2: 제가 네. 이제 최대한 말을 좀 줄이긴 했는데 네. 그래서 네. 오늘 그냥 재밌었습니다. 또 네. 이제 제가 모르던 부분도 좀 듣기도
0: 그쵸.
2: 하고
0: 그런 것들이 네.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라디오를 하면서 친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그쵸, 좀 있거든요.
1: 그쵸. 네, 그래서 아마 제 소개 안 하고 아까 커피 얘기 계속 이었어도 지금까지 네. 얘기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오늘 또 커피도 또 셋이 또 좋아하는 또 그쵸. 커피 얘기도 했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장님한테 나 이 대장님에게 커피란
2: 라이프.
0: 좋아요. 좋습니다. 아 오늘 또 뒤에 딱 보면은. 그 햇빛이 또 예쁘게 저렇게 네, 지고 있어가지고
2: 후광이 비치네요.
0: 너무 멋있습니다. 네. 오늘 또 처음으로도 저희 K-Play DMB 또 출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또 홍민정 가수님은 저희 행사에도 오셔가지고 노래도 막 엄청 장난 아니게 불러주셨고 다음번에 그 얘기 한번 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고요.
2: 네. 근데 또, 네.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네. 그걸 통해서 제가 홍민정 씨를 또 다시 만나게 되고
1: 맞아요.
2: 알게
0: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2: 다음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0: 네네.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1: 오늘 너무 네. 재밌었고요. 정말 시간이 네. 너무 빨리 가서
0: 진짜
1: 생각했던 얘기에 지금 한 30%도 못한 것 같은데
0: 거의 진짜 네. 저희 뭐 사전 인터뷰한 거 거의 못했어요. 진짜 시간, 그쵸, 시간이 그쵸, 너무 빨리 그쵸. 가가지고 네.
1: 저희끼리 너무 재밌어서 이게 참 그냥 놀러 온 것 네. 같기도 하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우리끼리 수다 떠는 것 같기도 하고
0: 너무 좋습니다. 네, 피치님이 네. 유튜브 라방도 하나요?이라고 하셨는데
2: 한번 하시죠.
1: 네, 하시죠.
0: 네, 나중에 네. 투나님이 홍민정님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좋아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 홍민정 가수님 그리고 이제 대장님 또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이거 들려드리면서 다음에 또 이분들 또 놀러오시길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안녕히 가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2: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0: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떤 맛이었나요? 에스프레소처럼 쌉싸름한 순간도 있을 테고 시럽을 듬뿍 넣은 라떼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커피 한 잔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요. 그 뜨거운 온기 속에 기다림의 시간이 녹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단단한 원두가 갈라지고 뜨거운 물을 견뎌내며 비로소 깊은 향을 내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거칠고 뜨거운 시간들도 결국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향기가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는 다시 데우면 그만이지만요. 오늘 여러분이 쏟아부은 마음만큼만은 절대 식지 않고 내일이 따스한 에너지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커피가 위로였다면 내일의 커피는 새로운 설렘이기를. 우리는 내일 더 행복하게 만나요. 지금까지 K 플레이 DMB였습니다.
1: CBS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7번째 페이지. 쇳덩구리가 별빛을 따라 길을 찾듯 별빛을 따라 여행을 하고 돌아온 몽골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2: 아, 오랜만입니다. 네. 자, 밤하늘을 빼곡한 별들을 이번에도 보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나눌 우주 이야기도 별들이 빼곡하게 있는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죠. 여기 이제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우리 은하의 중심부 사진이라고 하는데 좀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일단 제가 몽골에 가서 봤던 은하수에서도 특히 이제 궁수자리 쪽을 보면 네. 유독 은하수가 선명하고 두껍게 보여요. 이제 그 이유는 그쪽 방향에 별이 가장 높은 밀도로 바글바글 모여있는 은하수 중심부이기 때문인데요. 방금 보신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도 똑같습니다.